0: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위기가 예상치 못한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카르그 섬 장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오후 들어 추가 군사작전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0: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는 1000포인트 이상 급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도 이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란 정부는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우정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 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 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우편 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우편 투표를 이용하는 주입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관리해온 선거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올해 중간선거와 이후 대선 투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3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법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지역 현직 한인의장 17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 3건을 병합해 신속히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적이탈 기회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년도입 등 국적선택명령제는 실효성이 없어 원치 않는 복수국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사라 3세들은 복수국적이 대물림되면서 장기적인 법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9차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만큼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커졌다며 조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며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해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 2% 안팎, 나스닥 지수는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모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 노조동부가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올라 2022년 11월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면서 이란에 대해 예고했던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 다만 전쟁의 타격을 입은 원유 같은 공급망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서 선행 지표인 도매 물가 상승률은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약 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2.5% 넘게 내려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 역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전 타결 시사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7.4원 오른 1531.6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시사한 만큼 서울 정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쟁으로 원유 생산 등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만큼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종전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가가 금세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5: mess with the Strait of Hormuz and mess with global commodity prices for a while. And that's going to keep sort of a risk premium built into to oil and natural gas longer maybe than the markets think.
2: 이란 전쟁으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인 5월 미국 생산자 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보다 6.5% 올라서 2022년 11월에 7.4% 이후에 무려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 상승률은 수정치 기준 4월과 같은 1.1%인데요.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0.7%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보다 2.8% 올라서 2009년 12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80%는 전월보다 10.7% 오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기인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23.4% 급등해 전체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보다 4.2% 올라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 물가, 도매 물가로 불리는 PPI는 2개월 정도 뒤에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이런 선행 지표가 선행 지표인 PPI 상승세가 당분간 인플레이션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32369-2117번.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6년 만에 SAT와 ACT 시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대학 입학위원회가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재고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교수진 1,400여 명이 공개 서한을 통해 일부 학생에게 중학교 수학을 다시 가르쳐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격차를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결과입니다.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적분학 수업 수강생의 20%가 실력 미달로 나타났고, 어바인과 리버사이드 캠퍼스에서도 수학 실력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2020년 값비싼 시험 준비 비용이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며 SAT와 ACT 반영을 폐지했지만 독자적인 입학시험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하버드와 브라운, 다트머스, 펜실베이니아, 스탠퍼드 등 명문대들도 최근 SAT 요건을 복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내리게 되며 시험이 재도입될 경우 이르면 2028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들로부터 1천억 달러가 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청약 신청 금액이 약 153조 원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공모에서 주당 135불에 약 5억 5,600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의 최소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주문을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개인 투자들을 팬처럼 끌고 다니는 최고 경영자로 꼽히며 그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 역시 전체 주식의 40%를 개인 투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쿠웨이트 투자청을 포함해 약 1,000개 기관 투자도 거액을 주문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공모 가격을 확정하고 내일 나스닥과 나스닥 텍사스에 상장됩니다. 이번 상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며 같은 날 저녁 예정됐던 이란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권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협상 내용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관련국 모두의 승인을 받았으며 서명식 일시와 장소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7일부터 휴전 상태였지만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헬기가 격추되며 양국은 이틀 연속 보복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폐쇄를 선언하고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전면 충돌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취소 발표 5시간 전만 해도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석유 인프라 장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휴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그리고 연장 기간 동안 이란 비핵화 최종 합의 도출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고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신임 국가정보국장에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레이턴 검사장이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대형 로펌 대표를 지낸 경력을 소개하며 연방상원에 신속한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현 털시 개버드 국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고 오는 19일까지 근무한 뒤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윌리엄

0: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국장 대행으로 임시 직무를 맡게 됩니다. 국가정보국장은 18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클레이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돼 활동해왔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금융규제 분야 출신인 그를 국가안보나 정보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성보다 충성심을 우선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연방 상원 인준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4: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4: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또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3: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8: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9: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8: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전 세계 50억 축구 팬이 주목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정오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테디움에서 개막합니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며 총 104경기가 치러지는데 미국에서 78경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각 13경기가 열립니다. 결승전은 7월 20일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개최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A조에 편성돼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맞붙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 7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18일 멕시코, 24일 남아공과 차례로 경기를 치르며 32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LA 한인회와 주요 단체들은 윌셔 블러버드 리버티 파크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규모 합동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오후 7시 한국 체코전이 초대형 LED 스크린으로 생중계되며 40여개 푸드트럭과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반이민 시위가 방화와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수단 출신 이민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뒤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복면을 쓴 시위대는 중동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상점과 주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쓰레기통과 차량, 그리고 버스까지 불에 탔습니다. 벨파스트 경찰은 시위가 혐오 범죄로 번지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과거 종교 분쟁으로 수십 년간 유혈 사태를 겪은 지역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 전역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대표 거취 문제로 내홍에 빠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나서자 당내 반대 세력이 공개적으로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오재준은 공개회의에서 지도부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한과밀의 소속 25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반대 세력의 요구를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아치며 장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정인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개표보고 시스템에 뒤바꿔 입력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서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가 서로 반대로 입력됐고 광주시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소 정보 자체를 잘못 기재해 득표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전북 교육감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소 기재 착오로 유권자 11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입력 오류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0: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1.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미국 정보기술 산업을 상징하는 빅테크 명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망고스라는 신조어를 언급한 게시물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망고스는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스페이스X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망고스로 대체되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를 이끌던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인공지능 모델과 우주기술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시중 투자금을 대거 끌어들일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규 기업 공개 투자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들이 기존 기술주를 처분하면서 매그니피선트 세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망고스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엔비디아와 구글이 연산 자원을 공급하고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며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6개 한인계은행의 총자산이 361억 달러, 자본금이 4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된 올해 1분기 기준 집계 결과입니다. 6개 은행 모두 자본금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뱅크 오브 오픈은 자산 187억 달러, 자본금 23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자산 79억 달러에 자본금 9억 달러 규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6개 은행의 평균 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은 11.91%로 연방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우수 기준 6%를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자본금 규모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부동산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대출과 기술 금융 등 전문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영진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 주류 은행과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최상위급 AI 모델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보안 분야 악용 우려로 출시를 미뤄왔던 미토스 수준의 모델입니다. 엔트로픽은 일반용 클로드 페이블 5.5와 보안 특화 클로드 미토스 5.5를 9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모델은 사실상 같은 성능이지만 페이블 5에는 안전장치가 적용됐습니다. 악의적 해커가 사이버 보안 분야 질문을 입력하면 페이블 5 한는 응답을 거부하고 한 단계 아래 모델인 오퍼스 4.8이 대신 처리합니다. 제한이 없는 미토스 5호는 보안 협의체를 통해 검증된 기관에만 제공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접속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블 5는 오는 22일까지 기존 유료 구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후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엔트로픽은 서버 용량이 확보되면 페이블 5는 8를 다시 기본 구독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9: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위셔 블러버드 일대가 오늘 하루 교통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 경기 응원 행사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윌셔 블러버드 옥스퍼드 에비뉴에서 세라노 에비뉴 구간을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응원 행사는 윌셔 잔디광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되고 경기 시작은 오후 7시입니다. 주최 측은 수천 명의 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인근 도로 혼잡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고 참가자들은 윌셔 웨스턴 메트로역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다음 주 18일 목요일에는 한국과 멕시코전 응원 행사도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올림픽 블러버드 노르망디 에비뉴에서 샌마리노 스트릿 구간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10: 지난달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수천 명의 피해 주민들이 LA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원고 명단에 캐런 데스 LA 시장의 친오빠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데스 시장의 오빠는 팰리세이즈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LA 시가 산불 예방과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시가 소방 예산을 삭감하고 소방 인프라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수천 채의 주택을 태우며 LA 역사상 최악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시장의 가족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베스 시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으며 LA시가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 이후 중도층과 보수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편투표 제도와 개표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표가 며칠씩 지연되고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투표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유권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확대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필수 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부터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자동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유권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선거관리당국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투표율 하락과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 오늘과 내일 이틀간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열리는 가운데 부산은 물론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지역 숙박업소들도 평소보다 최대 5배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요금 상한선이 없어 관계당국은 과도한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도 첫 번째는 경고나 개선 명령만 가능하고 두 번째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논란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산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BTS. 전 세계 아미들이 부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BTS 특수를 노린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크게 올리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두고 BTS 멤버 RM이 적당히 좀 하자고 직격했습니다.
12: 원래 성수기 비수기
13: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12: 네, 그럼 안 돼. 막 적당히도 합시다. 진짜로. 적당히 좀 합시다. 진짜로. 맞지.
11: 이런 가운데 부산과 가까운 경남 김해와 양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도 덩달아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박 앱을 이용해 공연이 열리는 12일과 일주일 뒤 1박 요금을 비교해봤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5배 높은 숙박비를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체의 숙박 요금 상한선은 없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관계당국도 대형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계에 숙박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위반사항 역시 숙박업소 내부 요금표 게시와 요금 준수 여부 정도. 적발하더라도 1차의 경우 해당 업소에 경고나 개선 명령밖에 할 수 없고 두 번째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는 숙박업계가 숙박요금을 합리적으로 받도록 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14: 합리적인 가격 상한선을 좀 지키는 그 숙박업소를 착한 숙박업소 같은 거를 이제 지정을 하고 세제 혜택 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한 당근책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1: 대형 행사가 열릴 때마다 불거지는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식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5: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9: LA시는 2026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야외 관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스시향은 시 전역 공원에서 월드컵 경기를 대형 LED 스크린으로 생중계하는 키딘더 파크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코파크 인근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행사 장소로 지정됐으며 청소년 축구 클리닉과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민들은 접이식 의자와 담요 간식과 물만 준비하면 되고 별도의 티켓이나 사전 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지역 상인들의 부스도 설치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축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가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인 만큼 시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물들 전망입니다.
10: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코비나의 홈디포 주차장에서 자녀 양육권 인계 과정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코비나 경찰국은 지난 9일 오후 6시 직후 웨스트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양육권 인계를 위해 만난 두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말다툼은 곧 물리적 충돌로 번졌고 한 남성이 총을 꺼내 상대를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용의자는 현장을 떠났다가 이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정확한 총격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인계는 이혼이나 별거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 간에 주고받는 과정으로 감정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육권 인계 시 공장소를 이용하고 제3자 입회를 권장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장소에서도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전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롤리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50만 달러 규모의 외부 법률 비용을 승인했습니다. 크롤리 전 국장은 지난해 카렌베스 시장에 의해 해임된 뒤 보복성 해고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외부 로펌을 선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고 나자리안 시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크롤리는 LA 소방국 역사상 첫 여성 국장으로 임명됐지만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해임 사유가 부당하며 성차별과 보복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측은 외부 전문 법률팀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0만 달러는 소송 초기 단계 방어 비용으로 책정됐으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LA 시정부의 인사관리와 공직 내 성평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9: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FIFA 월드컵 공식 팬존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남부 피구에로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콜리세움 일대에는 녹색 유니폼을 입은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어 열띤 응원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서는 팬들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가운데 현지 아티스트들이 기념 벽화를 그리는 특별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다양한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곳곳에 걸린 응원 배너들이 월드컵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네,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딱 8,800을 넘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7,700까지 오늘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 같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 장이 빠질 때마다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우물정의 공구사우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9: 네, 안녕하십니까.
20: 네, 안녕하십니까.
18: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다 안 된다 두 분이 다 여쭤보도록 할까요? 수장님.
20: 아,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18: 부장님.
19: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 초반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18: 네.
19: 아, 좀 오전장은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8: 그렇다면 5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네. 발동이 되는 건데 일단은 오늘 증시 상황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보면은 뉴욕 증시도 별로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안겨주지 못한 것 같아요. 역시 뭐 CPI도 있었고 미국 이란도 있었는데 어떤 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20: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 네.
20: 뭐 중동 전쟁 문제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이제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는 좀 신경 별로 안 썼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중동 문제에 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또 일일비하는 모습들이
18: 네.
20: 뭔가 조금 시장에 있어서 빌미를 좀 찾는 것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어떤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또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라클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18: 네.
20: 뭐 부채를 늘린다라는 것이 지금도 시장의 악재다. 뭐 이런 것들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중동 문제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서로 늪에 빠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뭐 아직은 90달러 선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그다음에 CPI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하면 금리 인상 기조도 네네. 천천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인데 그거보다는 일단 시장이 쉬어가려고 하는 어떤 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겠나. 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호보다는 악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미국과 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는 미군의 공습 중단을 하고 이란 당국자와 직접 대화를 한다. 이란 쪽에 요청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란이 즉시 부인을 해버렸어요. 이란이 없었다. 아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오라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라클 실적이 뭐가 어쨌길래 시장에 또 불안감을 줬다는 겁니까?
19: 실적은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무리되지도 않았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는데 지금 자금 조달을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네네. 라는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드는 거죠.
0: 그럼 예전에 나왔던 AI 버블 그 걱정에 대해 그렇죠. 또 나오는 거예요?
19: 그렇죠. 그렇죠.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동안 시장이 좋을 때는 와 투자 많이 한다라고 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뭐 보통 이런 상황들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까 소녀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울고 싶은데 빤 맞은 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브로드컴발 실적 우려
0: 그렇죠, 네.
19: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고용 서프라이즈 그 바로 이어서 뭐 오라클 그리고 CPI도 나쁘게 해석할 만한 건 많지 않은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해석하는 거 과정이다.
0: 아, 나쁘게 보자고 하니까 다 나쁘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네요.
19: 그렇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5월 달만 하더라도 다 좋게 해석했거든요.
0: 네네.
19: 그러면서 8,800까지 가고 장중에 8,900까지 가는 그림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받을 타이밍에 좀 피로도가 높아진 타이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악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걸 보면은 0에서 1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0.2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0: 예.
19: 지난주 후반에. 그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정점이다라는 지그널을 보내준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등락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요즘 월가에서도 이제 슬슬 조심해라라는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만 보자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거래일 동안 사이드카가 최소 사이드카가 4차례예요.
20: 네.
0: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큰데 네.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여쭤볼 텐데 먼저 수장님.
20: 이게 이제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심리의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공포 지수 상당히 높은데요.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우리가 역시 만 포인트 간다. 안 판다.
0: 예.
20: 이렇게 매도가 없으니까 매수가 그냥 확 몰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악재가 나오면 불안하다. 난 이제 수익이 벌써 뭐 한 200% 300% 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면 팔아야지.
0: 됐다. 먹을 만큼 먹었다.
20: 그리고 근데 야 불안한데 어떻게 사? 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카 걸린다라는 것은 거래가 많이 돼서 거래가 된다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심리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자가 사라지거나 사자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0: 네.
20: 그러니까 조금만 팔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사자도 지금 만 포인트 간다라면 공격적으로 사게 되고 팔자도 공격적으로 팔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수가 8,900에서 지금 오늘 7,400인데
0: 네.
20: 이게 1,500포인트나 변동성을 보였어요.
0: 네.
20: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17% 움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3월 달에 6,300에서 5,000까지 밀렸었거든요.
0: 네.
20: 전쟁이 터졌을 때 20% 밀린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장님도 뭐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면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를 이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0: 네.
20: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수가 1,500포인트가 변동성이 생기니까 야 이거 굉장히 큰 변동성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변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룸이 좀 열려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룸이 좀 열려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7천이 깨지느냐 그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0: 예.
20: 조금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죠. 5천에서 8천 올라올 때는 대략 한 60% 정도 올라온 거죠.
0: 네.
20: 5천에서 8천 올라온 건 60%인데 8천에서 만 가면 몇 프로 올라간 걸까요? 대략 한 20% 정도예요.
0: 네네.
20: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아,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게 꼭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또 이제 나중 문제인데 이러면 이제 네네. 또 얘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단 지금 변동성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열려 있을 수 있겠다.
0: 아.
20: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만을 간다, 얼마를 조정을 한다, 얼마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해 보시면 펀드매니저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펀드매니저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0: 네네.
20: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단순하게 만 간다, 12,000 간다 무슨 갬블러들 게임하듯이 받고 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0: 지금까지는 그랬죠.
20: 지금까지 네. 그랬어. 지금까지 통용됐다라면 이제 펀드매니저들이 어떤 계산 하에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아, 조금 전에 그러면 극심한 공포 속에 7천 초반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부장님도 동의하세요?
19: 저도 이번 주 월요일자 자료를 쓰면서 예. 7천에서 7,500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7천이라고 한다면 선행 PR이 7배가 안 돼요. 6배 예. 중반 수준입니다.
0: 다시 저평가로 내려가는 겁니까?
19: 뭐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인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선행 PR 저점이 7.5배였어요. 코로나 때가.
0: 예, 예, 예.
19: 네, 지금 7배가 7,400입니다. 오늘 딱 지키고 있는 선이 7,400인데 그게 딱 네. 7배 수준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 6배 수준이거든요.
0: 예.
19: 그거는 금융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레벨입니다. 그리고 7천이라고 한다면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올라온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상승폭 그러니까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69%가 올랐거든요.
0: 네네.
19: 네. 69%가 올랐어요. 거기를 절반 정도 되돌린 50% 되돌림 수준이라서 저는 7천선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0: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PER 이런 걸로 계산할 때 네. 너무 싸졌다라는 네. 건 맞는데 심리상
19: 그쵸.
0: 지금 뭐 이렇게 9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싼 거야 적정 레벨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은 들 것 같거든요.
19: 네.
0: 이런 게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19: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변동성이 극심한 거죠.
0: 네. 아.
19: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보여지는 것들이 명확한데
0: 네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수급을 자극하고 수급이 변동성을 자극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심리로 영향을 미치는
0: 네.
19: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는 거죠.
0: 제일 안 좋을 때가 되어버렸네요.
19: 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빠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 이번 주가 제일 극심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밤에 PPI 발표되고
0: 네.
19: 자 그리고 이번 오늘이 쿼드러플 리칭 데이예요.
0: 네.
19: 그리고 내일은 스페이스
0: 네. 아, 네.
19: 스페이스X 상장이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다음 주는 18일 FOMC가 있고
0: 네.
19: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프리어닝 시즌은 들어가죠.
0: 네네.
19: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 보고 있어서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 FMC까지만 지나면 시장은 다시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일단 이번 주만 좀 버티면
19: 네.
0: 상황은 네. 나아질 것이다.
20: 네.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뭐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0: 예.
20: 일단 수요가 너무 탄탄하다는
0: 네.
20: 겁니다. 거기에 탁감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반대매가 나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 것이 미수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거든요.
0: 네.
20: 미수 반대매매는 3일 동안의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극심하게 이제 어떻게 배팅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한번 빠질 때 잘 사면 이틀 내에 좀 잘 팔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이런 것들에 또 대거 자금 몰리는 건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자금들이 조금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데 이런 자금들이 좀 다치고 있거든요.
0: 네네.
20: 이런 자금들이 조금 잦아들고 나면
0: 네.
20: 더군다나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레버리지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교훈을 얻고 나면 시장은 다시 레버리지 없이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레벨단이 신용 레버리지까지 거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용 매매가 36조인데 신용 매매는 뭐 한 6,500, 6,000이 깨져야 들어서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네. 주식 투자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변동성이고 요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상황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 이런 금리 결정 이후에 조금 잦아들면 6월 말이면 저는 시장이 턴할 가능성도 있겠다. 수급상으로 통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안 그래도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약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른바 비투 자금들이 와장창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감지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 비투 개미까지는 데미지가 안 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19: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자분들한테 매번 받는 질문인데
0: 네.
19: 지금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0: 그렇죠.
19: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총 자산이 1억인데 네. 대출이 1천만 원이에요.
0: 네.
19: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이 10억이 됐는데 대출이 3천만 원이 됐어요.
0: 아,
19: 더 위험해졌나요?
0: 아니, 훨씬 안전해졌죠.
19: 근데 네. 사람 많은 분들이 야, 너 대출 3배 늘었으니까 좀 있으면 망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0: 정량적으로 늘기만 했으니까. 네. 예, 예.
19: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를 보면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아요. 비율적으로 네. 본다면.
0: 아.
19: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신용잔고를 건드리기도 시작하면 이제 네. 변동성이 급심해지겠죠. 그런데 이전보다는 시장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 그렇다면 신용잔고까지 건드려갖고 정말 이 B2개미지까지 타격을 받는 점은 어느 점 정도입니까?
19: 저도 이제 7천이 깨지고 내려가서 6,500, 예. 6천 막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0: 예, 예.
19: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극심해진 부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올라올 때 쏠림이 너무 심했어요. 쏠림이 너무 심했어요.
0: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19: 제가 몇 주 동안 자료를 쓰면서 이 쏠림 현상에 따른 반작용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반작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 아.
19: 이런 단기적으로 쏠리면서 ADR이 50% 밑으로 내려갔던 흐름들까지 반응해서 본다면 그것만 좀 정리되면은 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거랑 별개로요. 어찌됐든 지금 B2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이럴 때마다 B2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 일단 지금은 네. B2를는 뭐 우리가 이제 미수매매라든지 네. 레버리지 ETF는 이게 그 변동성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게 추세가 확실할 때 네. 추세가 확실할 아. 때 상승 추세가 됐던 네.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ETF는 하방도 할 수 있으니까 하락 추세가 됐던 추세가 확실할 때 들어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거기 동전 홀짝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0: 네.
20: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미수를 안 하고 그냥 신용으로 샀는데 언론에서 반대매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또 줄이라 그러면 그러면 난 삼성전자 지금 살았는데 이걸 다 팔라는 얘기냐?
0: 정리해야 되냐?
20: 이건 아니고요.
0: 네.
20: 예를 들어서 내 돈 천만 원에 증권사에서 천만 원을 빌려서 샀다라면 한 500만 원치 파는 거죠. 지금 어차피 이익 구간일 테니까
0: 네.
20: 500만 원치 팔아서 그러면 빚이 500만 원 줄어드는 네. 거고요. 근데 난 삼성전자 알아서 안 팔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뭐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갖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현금 상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테크니컬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를 좀 줄이시겠다 어렵다라면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0: 네.
20: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좀 줄여놓으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죠. 그렇게도 빚을 좀 줄여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건 상담 창구에 물어보면 됩니까?
19: 네. 그런 분은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거의 상담 직원들도 나름대로의 네.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9: B2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딱 맞아요.
0: 그러니까
19: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짧게 명확한 추세가 방향성이 명확할 때
0: 네.
19: 짧게 하고 다. 나오는 거지
0: 네.
19: 지금 뭐 조금 길게 가져가면 레버리지라는 특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B2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는 2부에서 할 테니까요. 반도체 외에 다른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요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ETF 한도도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삼성전기 240만 원 목표 주가에 제시를 하셨네요.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입니까?
19: 저희 박광 부장님이 예. 자료를 쓰셨는데 한참 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는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9: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밸류 부담도 조금 톤다운되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된다면 진짜로 실적 좋은 애들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0: 네.
19: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반등을 하는 애들을 사야 되냐, 지금 조정을 받는 애들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0: 네.
19: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애들이 주도주고요.
0: 네.
19: 올라갈 때 가만히 있다가 조정받을 때 혼자 튀는 종목들은 대안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7,500이 깨진 상황에서 네. 7,000포인트 초반까지고 갈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도 실익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잘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 많이 받는 친구들을 좀 네. 담아놓으시는 게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실적 장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삼성전기 PER이 170배 이상 네.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
19: 좀 과열이긴 하죠. 네. 그런데 아마 2분기 실적 시즌 통해서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한 번에 끝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0: 네네네.
19: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장이나 방향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0: 네네.
19: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0: 횡보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19: 고점을 만들면서 네. 추세가 바뀌는 거지 바로 하락 추세로 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0: 네네.
19: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라는 거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막 너무 무서워요. 심장이 쫄려 이러면서도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뭐 야수가 따로 없어. 네. 이럴 때 조언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래요?
20: 상대평가를 하지 말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뭐 옆에서 뭐 진짜 확인되지 않은 네. 뭐 몇 배를 벌었대더라.
19: 네.
20: 누구는 뭐 이번에 내가 뭐 한대더라. 뭐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는 것은 정말 언론에 공개되는 얘기들은 특이하니까 언론에 공개되는
0: 맞습니다.
20: 거고
0: 극단적인 사례죠.
20: 극단적인 상황이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뭐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내가 한 50% 80%밖에 못 벌었다라고 한다라면
0: 네.
20: 내가 왜 이랬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나름대로 50% 80% 벌으면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벌면 되는 거지. 자신을 칭찬해 줘야 다음에 잘 된다라는 거고
0: 네네.
20: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한번 뛰어들을까? 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요즘 그 영화 때문에 그 저기 뭐지 영월이 굉장히 여행지로 뜬답니다.
0: 영월.
20: 영월이 영월 여행지로 이제 뜬답니다. 네. 그 단종묘 있는 데 가면 그래서 이제 뜬대는데 저는 거기 굉장히 좀 좋아해요. 새벽 드라이브도 좀 가끔 네. 가고 그러면 사람 없을 때 가서 즐겼는데 지금 가면 3시간 줄 서야 된대요. 그거 뭐 잠깐 보려고 3시간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3시간 줄 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또 다른 종목들이 나타날 테니까 네. 좀 여유를 갖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도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 좀 약간의 심리적인 공부가 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0: 네.
20: 그리고 상대평가하지 말자. 절대평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포모는 확실히 패가망신의 주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20: 네.
0: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2부에서 두 분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 이야기는 많이 줄이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심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봐야 될 업종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장님?
19: 반도체죠. 반도체죠. 제가... 작년 5월, 6월 달부터 반도체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계속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지도자가 교체된다라고 하지만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그 상승 추세의 고점은 주도주가 만들어줍니다.
0: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반도체니까
19: 네.
0: 코스피의 고점까지는 반도체가 간다.
19: 간다. 예, 반도체가 간다.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고 주도주가 교체된다, 그러면 추세가 끝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필수품은 반도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밸류체인 관련주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들,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 최근 조정률 좀 많이 받긴 했지만 너무 많이 오르는 데 따른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19: 그런 조정을 거친 뒤에는 또 이 업종들의 종목들이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업종 종목들을 지금 레벨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0: 역시 반도체. 소장님.
20: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저도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어디까지 이제 얘기하면 반도체 이제 펀드멘탈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얘기 네. 더 추측하고 드릴 말씀도 아니고 올해 반도체가 둘이 한 삼성자이언츠가 500조 내년에 600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0: 네.
20: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천만 원이 생기면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러면 제가 요즘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하면 거의 한 두 분 봤어요. 코스닥 사겠다라는 네. 두 분 네. 봤고 나머지 10명이 넘는 분들이 다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거죠. 이 기조가 바뀔 때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30만 원 하회하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하회하면 이제는 좀 싸다라는 느낌들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삼성전자 50만 원까지 본다라면 룸이 좀 열려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바뀔 겁니다.
0: 네.
20: 바뀌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이젠 코스닥이 좀 싸 보이는데
0: 네네.
20: 코스닥을 좀 사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 반도체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뭐 물론 인간 지표가 다 맞는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대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다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삼성전자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 저 역시 반도체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그런 시장인 네. 건 맞는 것 같은데요.
20: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네. 조금 더 얘기를 진화시키면 앞서 부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AI 모멘텀으로 가면
0: 네.
20: 지금 이제 조금 약간의 밸류 논란이 있으면 조금 싸진 것은 뭐죠? 전력 인프라가 좀 지금 이제 바닥을 네. 찍었다라는 네. 인식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들어주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결국 이게 다 AI 모멘텀이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 전기도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기판 관련주도 AI 모멘텀이고 네.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주도군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주도군은 확실한데
0: 네.
20: 이 비주도주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업종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꼭 반도체 아니더라도 네. 나는 반도체가 많아. 근데 또 돈이 좀 들어와서 뭘 사겠다. 그럼 전력 인프라 사신다든지 네. 신재생 뭐 이런 것들로 넓혀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군에 속한 데에 네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ADR 8월 상장 전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보통 수급 변수나 이런 네. 것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지 이게 방향성을 바꾸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뭐 레버리지 ETF 나왔을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좋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0: 그렇죠?
1: 솔직히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는 됐겠지만 큰 변화의 트리거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일단은 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저희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0: 네.
1: 수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잘했는데 반도체 이외의 산업들도 꽤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반도체와 AI 관련된 종목군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9만 원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대 초반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거 목표 주가는 요즘 어느 정도로 많이 보나요 시장에서는?
20: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각 증권사에서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0: 네.
20: 80만 원을 제시한 뭐 외국계 증권사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이 목표 주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0: 네.
20: 그러니까 뭐 일부 80만 원 부른 데서는 하이닉스가 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네. 우리나라 BNK에서 130만 원 불렀다가 지금 이제 조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00만 원이 아니냐 뭐 단일 종목이냐 아니냐 네. 뭐 여러 논리가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뜬금없이 왜 목표 주가와 어떤 뭐 고민거리를 얘기하냐라는 건데 20만 원, 30만 원 가면 50% 오른 겁니다.
0: 그렇죠.
20: 근데 네. 30만 원, 40만 원 가면 30% 오른 겁니다.
0: 네.
20: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면 20% 오른
0: 그렇죠,
20: 겁니다.
0: 그렇죠.
20: 그러면 네. 40만 원 넘어서서 45만 원, 특히 45만 원이 10% 먹자고 과연 누가 들어올까? 주식이라는 게 누가 사줘야 올라가는 건데
0: 네.
20: 그러면 40만 원 넘어가면 50만 원 생각하시고 조금 고민을 이제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매도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는 뭐 앞으로 뭐 이익을 600조, 700조 번다며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되는 건데 그리고

0: 말씀해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전자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어요.
1: 맞아요.
0: 계속 올라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언제까지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1: 네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가까이 왔다 그래도 이게 밀려 올라가는 힘이 있냐 없냐
0: 맞습니다.
1: 이거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봐야 돼요?
0: 저희는 8월 말 9월 초까지 네. 그러니까 8월 달까지는 그냥 가도 된다. 좀 상단을 열어놓고 목표 네. 주가에 대한 그리고 코스피 타겟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좀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8월 말 9월 초냐면. 저희가 좀 코스피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 많은 분들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주가는 보통 방향성보다는 모멘텀에 좀 더 예민해요. 그리고 방향성보다는 이 상승의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1: 네.
0: 쉽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나.
0: 주제를 수대로.
1: 네.
0: 그렇죠.
1: 네.
0: 근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1: 네.
0: 폭등할 때는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1: 네.
0: 폭등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상승의 기울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주가는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저희는 8월 말 9월 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을 하는 거는 케빈어 씨의 가장 통화정책에서 화두는 대체 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어떻게 할 거냐.
1: 예, 예.
0: 케빈어 씨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잭슨홀 미팅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1: 그러면은
0: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1: 정말 줄어드는 거니까
0: 네.
1: 증시에 타격이 될
0: 타격이
1: 것이다.
0: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8월 말 9월 초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1: 예.
0: 8월 말에는 이제 반도체 이익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지 예. 그리고 케빈어 씨가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확인하시고 좀 더 끌고 갈지 아니 여기서 좀
1: 네네.
0: 천천히 줄일지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8월, 9월
0: 네.
1: 어떤 시점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AI 관련주인데 피지컬 AI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젠슨왕의 깐부주 네이버, LG전자 잘 가더니 그냥 제자리로 가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2: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러니까
1: 네.
2: 이제 1차 깐부회동 때는 깐부회동 끝나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1: 네.
2: 이제 2차는 이제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참 뭐 저도 방송하면서 그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죄송합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시구한다 그래서 상가를 갔었던 그런 어떤
1: 네.
2: 조금 약간의 좀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젠슨왕이 와가지고 각 기업들하고 얘기했는데 뭐하고 갔네요? 갔나요?
0: 그렇죠.
2: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1: 맞아요. 실제 뭐 보도도 막 처음에 난리치다가 네. 좀 많이 김빠져서 나갔어요.
0: 네.
2: 그러니까 1차 간부회동 때는 그래도 25만 장 GPU를 저기 주겠다라는
0: 네.
2: 얘기가
0: 맞습니다.
2: 있었고
0: 네.
2: 그리고 각 기업들이 이제 오토에버가 5만 장, 뭐 네이버
0: 네.
2: 뭐 5만 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1: K 젠슨만 남았어요.
2: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예능 찍고 가고 뭐 이거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무슨 뭐 연예인처럼 행동하고 이제 쫙 휩쓸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보다는 여기에 이제 조금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금리 얘기가 나오면 그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꺾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런 영향인데 오늘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현대차의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밑꼬리를 달긴 다행히
1: 네.
2: 달았어요. 밑꼬리를
0: 네.
2: 달긴 하는데 아침에 한 6%대까지 맥없이 밀려버렸거든요.
1: 네.
2: 그리고 로봇주들이 밀리기 시작했고
1: 네.
2: 그러면 이거는 깐부회동과 상관없는 주식인데 특히 로봇주들 가지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밀리면 이런 거죠.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너 천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
1: 네, 네.
2: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또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에 LG전자가 없으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1: 아니요.
2: 그러면 LG전자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매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 네.
2: 조금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올랐었던 부분들,
1: 네.
2: 실적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로 가면 프리어닝 시즌이 되잖아요.
0: 네.
2: 그럼 이제 실적만 볼 겁니다.
0: 네.
2: 그럼 이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주식들은 또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언제 올라갈까요? 젠슨왕이 또 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이벤트에 따라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이 어떤
1: 네.
2: 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네이버나 LG전자는 이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네. 돼요. LG전자 40만 원 갔을 때 다들 아 이건 아니다. 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왜 그래요? 현대차 지금 60만 원 깨져 가지고 지금 57만 대까지 내려섰거든요. 얘들은 보여주는 게 있는데도 왜 그러는 거예요?
0: 많이 올라

0: 왔으니까 일단 되돌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를 뺀 나머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제 실적이 가까워지면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 과정이 거칠 텐데, 일단은 저희는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1: 네.
0: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미국 AI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수익성, 실적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그런 부분들이 좀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딱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말했던 거는, 첸순환 관련주는 기대감은 충분히 선반영됐다. 이제 올라가려면 실질적인 계약이나 MOU나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 자동차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1: 그렇죠.
0: 예.
1: 예.
0: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PR 10배, PBR 1배 이상을 와서 정상화된 수준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 이슈가 더 세게 들어오냐 마냐의 그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쪽들에서의 가시성 있는 뭐 변화라든지.
1: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0: 예,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적은 별로 없어요.
1: 네네.
0: 싸다 플러스 로봇이다. 이걸로
1: 그렇죠.
0: 왔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어느 정도 됐다? 더 뭐가 있을까? 라는 검증하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어서 조금 이런 변화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누가 뭘 보여주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네, 다른 종목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이전에 끌어갔던 거는 조선, 방산, 전력 이런 쪽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2: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1: 예.
2: 우리가 한때는 되게 미인이었습니다.
1: 예.
2: 이게 작년 올 초까지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바닥에서?
1: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만 알고 있습니다.
2: 500%가 넘게
1: 아,
2: 올랐습니다.
1: 진짜요?
2: 네, 500%가 넘게 올랐고요. 근데 지금 IT는 지금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1: 왜
2: 한
1: 저희가
2: 380%밖에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랐던 거예요.
1: 네.
2: 이거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조방원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그 정도 올랐던 인기였었던 주식인데 지금 좀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이제 돌고 도는 인기의 이런 분들인데,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원전을 제외하고 나면,
0: 네.
2: 원전은 좀 고민입니다.
1: 아, 원전 아니에요?
0: 네, 원전은 고민하고
2: 원전이
0: 있습니다.
2: 조방원이었으니까, 조방전으로 저는 바꾼 거예요. 전력 인프라로. 조방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 포트폴리오상에서 한 1, 20%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방산, 조선 이런 쪽은 앞으로도 실제 계속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데 원전은 왜 빼야 돼요?
0: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정책 기대였는데, 그게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고 얼마나 빠르게 돈으로 이익으로 잡힐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1: 아, 그걸 알 수가 없다.
0: 네, 뭐 SMR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미국 원전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긴 한데 기대감 많이 앞서갔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SMR 어디다 설치할까요?
1: 뭐 일단은 아직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0: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기대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인데, 정책 기대로 올라왔으면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 아,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0: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그 기대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좀 기대가 앞서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랑 같이 주식 얘기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야, 원전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왜 ESS는 올라오고 있는데 왜 아무도 기대를 안 하지? 막 이런 말할 정도로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전을 뭐 길게 보면 좋겠죠. 길게 보면 좋겠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갈 거야라는 기대가 아직은 아닌가 봐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방산, 전력으로 약간 바꾸는 걸로. 방산은 계속 괜찮을 거죠?
2: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중동 이슈랑 상관없이 갈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수주 모멘텀이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글로벌 각국의 GDP 5% 하라고 이제 방위비 늘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중동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더 오히려 글로벌 각국들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압박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내러티브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세계 경찰 입장에서 우리 비용, 우리 젊은이들을 뺐다. 뭐 이런 것들로도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천궁투가 실질적인 모습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또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저기 태국 캄보디아 있을 때또 T-50 우리 경비행기가 또 주력으로 네. 또 사용이 되겠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하고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저희가 퀴즈로도 내드렸는데 네. 최대 관심사긴 관심사잖아요. 이게 여기만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뭐 ETF 이런 것도 열풍이 불었다가 좀 조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5% 넘게 빠지고 있네요. 스페이스X를 사도 되나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 항공우주 ETF 이런 것도 사도 되나 좀 궁금하거든요.
0: 아, 당분간은 둘 다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과열입니까?
0: 약간 과열 양상도 짙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와 항공우주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스페이스X로 자금이 몰리려면 여기서 돈을 빼겠죠.
1: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0: 네.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열풍이 부는 네. 흐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센 흐름들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많아요. 보통 예. IPO한 다음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너무 관심에 집중된 거는 한 발 비껴나 있자. 너무 뜨거울 때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잖아요.
1: 네네네.
0: 조금 한 발 물러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1: 나중에 또 기회는 있는 겁니다.
0: 기회는 있겠죠. 네. 네,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들 때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주식 영재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와, 미쳤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3시간에 걸쳐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6: 경찰은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는데요.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8: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7: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들이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서울 8개 구 선관위 투표용지 하향 결제 문서를 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지난 4월 28일 투표지를 예상 선거인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또 광진구 선관위도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7일 역시 서면으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6: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던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한 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전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경기 수원시장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장 선거구의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서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눠서 집계한 결과였는데 추후 재확인 과정을 거쳐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5: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6: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1: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2: 각 교섭단체 대표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3: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11: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4: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15: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11: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모두 6,246억 8,1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의 유출 사실을 통제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면서 3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위가 6,2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건 쿠팡의 매출 규모가 큰 건 물론 기본적인 관리 소홀이 원인인데다 434만 명 비회원 정보까지 유출되고 조사 방해까지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6: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 쿠팡은 불복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쿠팡에 대한 6,200억 원대 과징금은 기존 역대 최대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1,348억 원의 4.6배 수준입니다. 또 쿠팡 INC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정보 유출 규모도 3,750만여 명으로 2,320만여 명이었던 SK텔레콤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기록된 가족과 친구 등 제3자 434만 명의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도 36조 원으로 17조 원이었던 SK텔레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정보 유출 원인이 고도의 해킹이 아닌 안이한 관리라는 점, 고객에 제때 알리지 않은 점, 조사 방해도 감안됐습니다.
17: 사고 관련 접속 기록 등 각종 증거 자료의 보존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16: 게다가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인 CFS는 자사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에 쿠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1,500원대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가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문 차관보는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환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빚을 낼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어제 비상관리 체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은행권이 오늘부터 대출 제한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신규 접수와 대환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해 대출액 한도를 줄일 방침입니다.
5: 삼성전자 DX 부문이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를 사내 업무에 공식 도입하고 AI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업무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6: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대통령궁 야외 중정까지 직접 영접 나온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로마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김하병을 포함한 이탈리아 의장대는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19: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18: 이탈리아는 한국의 이윤의 4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아시안의 4위 교역국인 만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우선 눈에 띕니다. 반도체와 AI,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와 전통적 문화광국 이탈리아 간 문화 분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영화 공동 제작 협정과
2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21: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2: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목요일 뉴스 특보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제가 이 코너 소개할 때 민심은 천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 네.
3: 어제 정청래 대표가 네. 저 따라했어요.
4: 아, 그렇죠. 네,
3: 최고위원회 때 민심은 천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방송 듣는구나.
4: 여러 생각... 해석을 낳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3: 맞습니다.
4: 네.
3: 그 얘기도 좀 이따 나눠볼 건가요?
4: 네, 있습니다. 뒤에. 네.
3: 오늘 첫 번째 뉴스 그럼 뭔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사그라지지 않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3: 논란이 일주일 됐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4: 네, 우선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선거 집회 요구는 지금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네.
4: 여기에 더해서 어제 서울동부지법 민사 51 단독 김지원 부장판사는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곳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이뤄진 겁니다. 법원은 이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선거일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증거 보전은 무산됐고 법원은 26분 만에 현장 검증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3: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선관위가 지난 9일 폐기했다고요?
4: 네. 송파구 선관위 측은 해당 상자를 9일 낮 12시쯤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실어가 버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투표용지를 담아왔던 종이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법원의 보전 명령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미리 알 방법이 없었다라면서 이제 증거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배째라 식인데 논란이 네. 되면 다 모든 그 증거를 다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4: 맞습니다.
3: 선관위 말대로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안 맞았던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증거인멸인가요?
4: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3: 그래요?
4: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뭐 낮 12시에 이제 폐기가 됐고 법원의 보전 명령은 이제 같은 날 오후 5시 반쯤 왔기 때문에 이제 뭐 먼저 버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 네.
4: 하지만 그럼에도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제 이 상자를 꼭 보존해야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3: 그래요? 뭐예요?
4: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한선인 이제 50%에도 모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49.몇%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렇게 법정 기준조차 안 지키고 모자르게 찍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 스모킹 건이 이제 그 상자라고 봤던 겁니다.
3: 그 상자에 붙은 라벨이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4: 네, 그렇죠.
3: 이외에도 어제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또 드러났죠?
4: 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10일 63지선에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별도의 회의가 없이 사무총장 정결만으로 결정한 것이 파악됐습니다. 또한 같은 달 24일에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도 같은 내용을 개정했는데 이때도 선거정책실장이 정결로 이뤄졌고 공식 회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3: 모든 공적인 결정은 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맞습니다.
3: 근거를 남겨둬야 되는데
4: 네.
3: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4: 그렇죠.
3: 사기업에서도 과연 이렇게 할까 그런
4: 맞습니다.
3: 생각이 들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정말 믿기 힘든 개표 사고가 터졌다고요.
4: 네, 이건 정말 황당한데요.
3: 황당해요?
4: 네. 전북 전주 완산군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거 당일에 이제 3투표소의 결과를 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은 이제 단순 실수였는데 투표관리관이 3투표소 투표함에 붙은 서류에 실수로 1투표소라고 적어서 이제 개표장에 보낸 겁니다. 네. 근데 이미 1투표소 개표함은 이제 여러 가지 개표가 끝낸 상태였는데 1투표소가 또 오니까 또 이제 그걸 써서 아, 네. 하면서 이제 결과를 뒤집어 버린 거죠.
5: 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진짜 3투표소 함을 열었을 때 결과가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4: 네, 그렇죠.
5: 그럼 그때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근데 이제 그 해명이 더 기가 막힌데 네. 이미 마감된 시스템이라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5: 엥?
4: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1투표소 결과로 잘못 들어간 3투표소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그 자리에 또 집어넣은 겁니다.
5: 네.
4: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유권자, 1투표소 유권자들의 1,104표가 이제 세상에서 통째로 삭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네. 이러면 이게 투표 결과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또 거기에서 전북도 교육감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9표로 줄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5: 아이고 그렇군요. 알면 네. 할수록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여지고요. 중앙선관위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첫 회의를 열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4: 일단 한마디로 이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투표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5: 네. 아니 작년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선진 뭐 투표 개표 뭐 참관 네.
4: 맞습니다.
5: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연수까지 갔는데 놀러 간 건가? 저 국회에서 이분들 가서 뭐 했는지 좀 자료 요구해가지고 네. 국민들 앞에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4: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조는 본회의 보고, 특위 구성 내지 상임위 회부, 조사계획서 성안,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조 대상 및 국조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네, 근데 빨리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원하고 있기 때문에.
4: 맞습니다.
5: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지선 이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급락, 치열해지는 당권 경쟁입니다.
5: 지지율 급락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5: 네.
4: 6.3 지선 이후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부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KSOI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 급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네, 대통령께서는 여론조사에 민감한 것 같아요.
4: 네,
5: 입장을 좀 냈습니다.
4: 네, G7 정상회의 참석자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 지지율 급락의 이유는 뭐예요?
4: 아무래도 우선 지선 결과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이제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서울시장이나 부산 북과 평택을 등 핵심 승부처에서 이제 패한 것이 정부 여당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5: 네.
4: 그리고 이제 지난 8일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 대통령도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5: 네.
4: 또한 이제 행정부의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앞서 얘기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네. 비 오는 것도
4: 맞습니다.
5: 다 내 책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 네.
5: 와, 민주당의 당권 경쟁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4: 네.
5: 살벌해요. 분위기가 네. 어때요?
4: 네, 김민석 총리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5: 네.
4: 정청래 현 대표도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명심이 김민석 총리에게 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 총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이 큰 잡음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다 라고 했고, 어제 이제 유럽 순방길에 환송해서 엊그제죠.
5: 그렇죠.
4: 그동안 매번 참석했던 정 대표가 불참하고 이례적으로 김 총리가 배웅을 하면서 이제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5: 또 다른 논란도 있던데요.
4: 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빗댄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자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5: 네.
4: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청래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아까 얘기하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짧다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5: 네.
4: 이 발언은 이제 과거에 정청래 대표가 이용하는 말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과거 언제 썼냐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서 네. 또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5: 어이고.
4: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당무 관련한 사안에서 이제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5: 네.
4: 근데 이제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계속 당권 경쟁에 소환되면은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을 갖고
4: 네.
5: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 막 이렇게 네. 또 공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4: 맞습니다.
5: 와 이거 전당대회 8월 17일 날 열리는데 이 후보들 간의 신경전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듯한 이러한 메시지와 행동 상당히 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네.
5: 세 번째 살펴볼 뉴스는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는데 새 원내대표의 원조 친윤 당권파 정점식 선출입니다.
5: 네. 어제 원내사령탑 선출됐네요.
4: 네.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정식 의원이 김도읍, 성일종 의원을 꺾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도읍 의원과 이제 결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총 투표수 103표 중에 55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정신임 원내대표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원조 친윤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5: 그러다 보니까 친윤 핵심이나 당 지도부에서 정정식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밀어주고 있다. 이런 막 얘기도 있었어요.
4: 네, 왜냐면은 이제 당초에 선거 날짜를 9일 날 치르기로 했는데
5: 네.
4: 지도부가 이제 일정을 굉장히 촉박하게 잡으면서 이제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이제 선거 연기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하루 미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히게 된 겁니다.
5: 정정식 원내대표는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끼던
4: 네.
5: 그러한 전직 검사 그리고 네. 정치인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4: 맞습니다.
5: 그래서 도로 친윤당 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4: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 원내대표 선출로 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계속 제기되는데
5: 네.
4: 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수락연설에서 특정인과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네. 메시지는 아주 좋아요.
4: 네.
5: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 메시지대로 이 의지대로 당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4: 맞습니다.
5: 장동혁 대표의 거취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이 가장 또 궁금해요.
4: 어제는 일단은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중지를 모아 집단지성으로 발의하겠다. 중진 의원들의 말씀도 소중히 듣고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 네.
4: 한 의원 복당에 관해서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본인 의사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당내 숙의를 거쳐서 결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5: 네.
4: 뭐 과연 이뤄질지는 조금 의문이 많더라고요.
5: 이럴 때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4: 뭔가요?
5: 지켜보시죠.
4: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자, 그 밖에 정신임 원내대표 앞에 당면한 과제가 뭔가요?
4: 네. 무엇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의 문제랑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국정조사, 특검 문제 협의 등이 있습니다.
5: 네.
4: 정 원내대표는 거대 의색을 앞세운 여당의 입법 폭주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에 한치의 타협도 없이 단일 대우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강경한 발언을 좀 하기도 했는데
5: 네.
4: 오늘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덕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잇따라 만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대화를 보일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민웅기 기자님, 네. 민 기자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4: 아, 감사합니다.
5: 동접자가 1,000분이 넘었어요.
4: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어제 정정식 의원이 선출됐죠. 의원들의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새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의 쇄신파, 개혁파, 젊은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연결해 보다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예,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5: 네, 의원님.
6: 네, 어제 안녕하세요.
5: 정정식 원내대표 당선될 줄 알았어요?
6: 뭐 대세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네. 막판까지 그 김도읍 의원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5: 네.
6: 결국 결선을 가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 유력한 후보였던 거는 맞지만 막 된다 이렇게 확신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 네, 친윤계의 핵심이라든지 뭐 당권파로 분류되잖아요.
6: 예.
5: 정정식 의원의 선출 어떤 의미일까요?
6: 그 도로 윤허개인당 이거에 대한 경계심이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5: 네.
6: 네, 그것 때문에 어제 원내대표 그 토론회 때도 고에 관한 이제 공방들이 좀 있었습니다.
5: 네. 그러니까
6: 예를 들면 뭐 김도우 의원이 정점식 의원을 향해서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윤석열 당의 어떤 재림 같은 느낌 아니겠냐라고 네. 이제 공격을 하셨는데 그 정정식 의원이 그 어떤 불안감들을 많이 불식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
5: 네.
6: 그다음에 뭐 통합이랄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이제 장동혁이 대표, 저 정정식이 원내대표 이렇게 그 문자가 오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내 안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장동혁 대표나 윤허개인 관련해서는 선을 좀 세게 그었던 게 아무래도 그런 윤허개인 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을 일부분 좀 불식시킨 것 같고
5: 네.
6: 거기에 대해서 막판에 좀 표심이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5: 뭐 정정식 대표가 친윤이라는 계파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볼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아끼는 검사 후배였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6: 그렇습니다.
5: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 이것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6: 그거는 뭐 저도 당연히 있고요.
5: 네.
6: 그 전부터도 이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어떤 개혁성을 상징하는 분이 원내대표가 되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그랬던 것이고 어제 그 정점식 의원의 이야기는 정점식 대표의 이야기는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5: 네.
6: 과거에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으로를 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정정식 의원께서 뭐 과거 친윤의 핵심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거는 뭐 사실인데
5: 네.
6: 그건 분명히 사실인데 반면에 또 하나는 정정식 의원이 의원들을 향해서 했던 약속을 안 지킨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모든 약속에 대해서.
5: 네.
6: 저는 거기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원내대표 그 토론회 일성에서도 특히 그 우려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선을 좀 그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지키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5: 그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튜브 댓글로 KSG5005님이 성철아 친윤이지 그걸 믿냐? 너 이렇게 순진하냐? 이러한 얘기를 좀 전해주시네요.
6: 그럼 아니 이미 선출이 된 상황에서 그걸 네. 뒤집어 엎을 수 없고
5: 네.
6: 예 그거는 이제 우려가 선출됐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지금 현재 뭐 우리 당 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라면 네. 그 총의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정정식 의원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애초에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예를 들면 구 친류 세력들과 함께 우리 당을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네. 그런 지적 저도 같이 했을 텐데 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정식 의원이 그런 그 약속을 지키는 데에서는 저는 신뢰는 있습니다.
5: 그 말만 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직 인선,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뭐 원내 대변인,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또 뭐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뭐 과거의 친윤 세력들로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면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인선안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6: 인선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고 뭐 저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5: 이번 주 안에 좀 결정이 되겠네요.
6: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하겠는데 네.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될 거 아니냐라고 어떤 가정의 기초에서 대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김미숙님이 도봉에서 엄청 열일하고 있는 김재섭 화이팅! 이렇게 응원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도우 의원과의 표차가 7표 차잖아요.
6: 예.
5: 그러면은 당이 좀 변하고 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조금만 더 하면은 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좀 보셨나요?
6: 그 전에 보면 네. 그 이제 이전 원내대표 선거에는 송원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김성원 의원, 그 한동훈 대표 뭐 내지는 이렇게 좀 쇄신파에 가깝다고 이 평가받는 김성원 의원, 그리고 그 전에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우 의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주류와 약간 쇄신파와의 원내대표 대결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때 표심을 보게 되면 거의 7대 3 이 정도가 고정된 표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류가 70, 말하자면 쇄신파가 이제 30. 이 정도가 고정표로 계속 나왔고 마찬가지로 김성원 의원도 제가 그 정도 표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는 거의 비등하게 이제 반반 정도에서 이제 7표 차로 정점식 의원이 이겼다는 거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그 함을 윤석열 대통령과 네. 가까운 분이 많았다고 여겨지는 원내조차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점점 분출해 있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정점식 의원이 어떤 쇄신파 내지는 개혁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말에 정면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정치 부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 그렇군요. 지금 인터뷰 중에 연결이 좀 원활치 않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내대표가 뭐 강제력은 없지만 첫 시험대가 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6: 예.
5: 이 부분들은 정정식 원내대표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요?
6: 뭐 방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그냥 제가 고민하자면
5: 네.
6: 사퇴 촉구 결의안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원내 차원에서 움직인다면
5: 네.
6: 그리고 이 집단 지성 그다음에 의원들의 총의 이런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압박 내지는 뭐 내지는 그런 결의안 채택 등등으로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랑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5: 네.
6: 제가 아는 선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 때에 선대위를 말하자면은 무대 뒤로 이렇게 한 발 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앙선대위를
5: 예.
6: 정점식 의원의 역할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 그래요?
6: 네, 실제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정책위장으로서도 안에서 이제 많이 토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5: 네.
6: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막 급격하게 막 내려와라 뭐 저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5: 네.
6: 적어도 이제 생각해 놓으신 그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김재섭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장동혁 대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저는 그 이미 지난 12월 3일 이전부터
5: 네.
6: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못 놓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5: 네.
6: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리더십이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 그 소장님이랑 방송할 때도 이미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써 몇 개월 한참 반년 된 것 같습니다.
5: 그 나이 들어 보세요. 과거의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현실적으로 그냥 예. 그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키려면 최고위원들 선출직 4명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럴 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어때요?
6: 그것까지는 제가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아, 의원들의 중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당의 상당한 많은 이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네. 다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 최고위원들한테 하나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리더십이 상당히 붕괴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최근 보면은 뭐 당의 지지율도 뭐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어제 발표가 됐고 또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집권 여당이 약간 좀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요구를 본인의 당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7월 달 임기까지 채우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지금 올라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선거 승리의 여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적 위상을 가진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좋은 응답들을 얻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어떤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그 저희 지방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상징적인 세 군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다음에 평택을, 그다음에 부산 북강, 북합. 네. 그 말하자면은 격전지라고 불렸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그 쏟아졌던 그런 지역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굉장히 세심파. 들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했던 오세훈 시장, 유희동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까지 보수 내에서도 굉장히 쇄신과 개혁으로 상징적인 분들이 당선됐다라는 것.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힘을 실어줄까 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반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지 네. 장동혁 대표 잘했네라고 저는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도 핵심 현안이잖아요. 일단 예. 뭐 당장은 아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뭐 천천히 하는 게 낫다?

0: 약간의 완충지대를 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의정활동이 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 의사를 저 총회를 모아서 같이 합당 절차를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그걸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저는 뭐 당에게도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총선은 무조건 한동훈 대표랑 같은 팀으로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회의장 처음 와서 국민의힘 의석을 다니면서 쭉 인사를 하던데 의원님하고 인사를 그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0: 저요?
1: 있어요? 예. 네. 그
0: 굉장히 반갑게 인사했는데요.
1: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안 하던데. 그건 그 전에 하셔서 그런 건가?
0: 저는 아닌데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했었어요, 저는.
1: 네.
0: 아마 자리에서 안 하고 본회의장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뭐 복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서 아마 악수를 해서 그랬을 겁니다.
1: 그래서 그냥 또두번안 하셨군요. 저는 이제 그 화면만 봐가지고 두분 사이가 안 좋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한동훈 대표랑 사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김재섭 의원님과 인터뷰 중 인용한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오차 범위 내 결과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0: 예.
1: 오세훈 시장 당선에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0: 예.
1: 시장 당선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0: 김재섭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건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 근데 각종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힘들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0: 예.
1: 그런데도 의원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0: 아, 그럼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 예.
0: 제가 도봉갑에서 선거 치를 때도,
1: 네.
0: 여론조사에서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1: 어.
0: 그리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전날에 14%포인트로 지는 여론조사까지도 받았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한 번도 뭐 진다는 생각 안 하고
1: 네.
0: 선거에 임했고, 뭐 결국에는 이기기도 했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에 대한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많이 지적하긴 했지만
1: 네.
0: 그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변화 같은 것들이 체감될 정도로 많이 느껴졌고요.
1: 그래요?
0: 예, 막판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강을 입은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좋았던 상황에서는 제가 사실 구도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였던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비판 같은 것들도 꽤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그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물 대 인물의 구도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큰 구도가 아니라 인물 대 인물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을 마지막에 던지게 하는 게 이번 선거의 목적이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내가 좀 비판적이긴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오세훈이 서울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가게 했던 것이 선거 전력이었고, 그게 잘된것
1: 네.
0: 같습니다.
1: 정원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의원님께서 나서서 많이 하셨고, 또한 법적으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상대방에서 고소고발이 있잖아요.
0: 예.
1: 좀 부담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0: 어떻게 장수가 전장에 나갔는데
1: 네.
0: 말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1: 그렇군요.
0: 네.
1: 오늘.
0: 일단,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전장에 왔으면 이제, 네. 싸워야죠.
1: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극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재선거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몇 차례 이야기한 바는 있는데, 좀
1: 네.
0: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명령인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몇 군데의 선거를, 재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그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 요청에 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 네.
0: 오히려, 전국적 재선거라고 했을 때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재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1: 네.
0: 오세훈 시장이 지금 3연임 된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3연임 됐는데, 이게 재선거를 요청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임기가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1: 네.

0: 사람 도전할 때는 사선 도전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사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재선거를 치를 때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오세훈 낙선을 목적으로 한 재선거가 아니라면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송파구 실제로 그 잠실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었던 송파구 의회, 뭐 송파구 시의원 나아가서는 뭐 서울시 비례대표 정도는 우리가 재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선거 영향을 주기도 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왜 당대표가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0: 그러니까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1: 당권 수호의 수단으로
0: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장동욱 대표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1: 네.
0: 뭐 그렇게 비춰지긴 합니다.
1: 최근에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을 하고 집회 현장을 찾는 모습도 장 대표 보였잖아요.
0: 예.
1: 부정선거 적힌 피켓 든 모습도 포착이 됐고 5억 예. 9천만 분의 1 하면서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러한 행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그거는 황교안의 길이죠.
1: 네.
0: 네, 황교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안 듣잖아요. 어제 조광환 최고위원하고도 그저께 저 인터뷰를 했는데 장동현 대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참정권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건 뭐 조광환 최고의 생각인 것 같고요.
1: 네.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참정권 회복이랑 연관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도 이제 장동현 대표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당내에서는 계속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요구가 분출될 것 같고 참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우리 PD님이 이거 여쭤보래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네. 이겼다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냐.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이 승리의 원인이다. 이러한 평가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이제 서울 투표율이 제법 높았습니다.
1: 높았어요.
0: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예, 서울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뽑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처음에 네. 정원호 후보가 50% 중반대에 높은 여론조사를 보이다가 점점 빠져서 40% 초반대까지 거의 10%포인트가 쭉 빠지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원 후보에 대한 실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확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선거 막판까지 정원호를 찍지 말아야 될 이유는 유권자들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찾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오세훈을 찍어야 될 이유까지는 못 찾은 상태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됐습니다. 한두 네. 주 정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원호의 후광에서 사라지고 정원호라는 네. 개인과 오세훈이라는 개인을 두고 봤을 때에
1: 네.
0: 그러면 누가 낫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아 그래도 이거는 오세훈이지.
1: 네.
0: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들이 터져났을 때 이거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거는 오세훈이지. 결국에는 저는 정원호 후보의 자질 부족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 자질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상대편 후보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나가서 찍는 거거든요.
1: 네.
0: 둘 다 못 찍겠다 하면 투표율 자체가 안 높았겠죠. 그러면
1: 네.
0: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원호 후보의 자질 부족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의 개인 경쟁력도 막판에는 유권자들이 집중해서 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시원하게 여러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김재석 의원님 의정활동에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의 시선, 의견 잊지 말고 꼭 의정활동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국민의힘 도봉을 김재섭 의원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정말 끝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하더니 곧 서명식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만 이란은 어떤 합의문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4: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받는 중인데요. 둘 다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여당도 제1야당도 본격적인 당내 권력 투쟁에 돌입한 셈인데요. 경제 위기 속 민생이란 단어는 정치권에서 사라졌습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1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4: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별 개표 결과와 투표소 입력도 잘못한 걸로 확인됐는데 문제 상황을 알고도 늑장 보고하고 후보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3: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개막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홍명보호는 오늘 오전에 치러질 체코와의 첫 경기에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4: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6: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5: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지금까지 나오는 정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요. 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지만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8: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7: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2년 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 수원시청 선거구 수원시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정 선거구의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서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눠서 집계한 결과였는데요. 이후에 재확인 과정을 거쳐서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로 잘못 처리된 유효표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표는 1,089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의 표는 1,152표였습니다. 이걸 정정해도 반영해도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야 확인해서 양당 후보들에게만 알렸고요. 선관위 누리집의 역대 선거 개표 현황은 지금까지도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 명칭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결과와 다른 개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오기가 전북 교육감 당선인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록의 개표 결과를 수정 의결했고 이를 후보자 전원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과 입력 오류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 종목단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의 관계자들과 대책회의에서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금융, 과세 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사무 공간과 집기류를 제공하는 등 입주 단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걸 보면 선관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다며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4: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0: 각 교섭단체 대표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1: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9: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2: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13: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9: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란에서는 신중하게 승인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1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란과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금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거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합의문 서명 즉시 재개방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5: That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Vice President and some of the people.
1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서명되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이란 하레그 섬을 비롯한 이란 석유 거점들에 대한 타격을 포함해서 사흘째 공습이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공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관련국 당사자들의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휴전 붕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종전 합의 타결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MOU가 체결된다면 지난 2월 28일 시작돼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고 후속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3: 네, 중요한 건 이란 쪽의 반응인데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14: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닌 통신은 조금 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은 자국의 레드라인, 즉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원칙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내용인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종전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몇 가지 새로운 세부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란이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란군은 앞서 자국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관련 인프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모두가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공습이 휴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도 휴전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이런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물가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이번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 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7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전장보다 2.92% 내려갔습니다.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종가 역시 2.58% 하락했습니다. 종전 타결 시사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뉴욕 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7.4원 오른 1531.6원에 마감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시사한 만큼 서울 정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쟁으로 원유 생산 등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만큼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종전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가가 금세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17: Mess with the Strait of Hormuz and mess with global commodity prices for a while.
1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진맥을 하고 비장이 약합니다 하면 비장이 무엇인가요 하고 되물으시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비장이 현대 양방의학과 전통이술에서의 주된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에서는 비장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감염성, 면역장애, 혈액순환장애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중 비장의 감염성으로 오는 질병으로는 결핵, 말라리아, 매독, 에이즈가 있고 면역장애로 오는 질병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홍반성 난창, 혈소판 감소증이 있습니다. 또 비장이 혈액순환장애로 오는 질병으로는 간정맥과 비장정맥 폐쇄, 비장종대가 있습니다. 진료하면서 비장에 문제가 의심되면 자세히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건강한 비장은 촉진으로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비상이 비대해지면 왼쪽 갈비뼈 밑에서 쉽게 만져집니다. 지그시 누르면 환자는 통증이 주위로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손을 떼면 2분에서 3분 안에 통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전통의술에서는 비장은 혈액을 통솔하며 몸 안에 수분과 습기를 주관하고 소화작용에도 관여를 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이학가 이동원 선생님이 저서 비위론에서도 비장은 후천지 본이다 라고 하셨고 또 100가지 병은 모두 비위에서 생겨나고 쇠퇴하여 진다. 비장의 중요한 장기임을 많은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현대 이야기 해석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대 양방 이야기에서 비장의 주된 역할은 혈중에서 120일 이상 정상 수명을 다하고 난 적혈구를 제거하여 분해하고 재흡수, 재활용을 합니다. 즉, 적혈구 구성 성분은 다시 골수로 되돌려 보내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시중에서 피를 맑게 한다는 건강 제품들이 많은데 혈관 내의 피가 영구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장은 수명을 다한 적혈구를 제거하는 일 외에도 미생물과 항원을 걸러내고 혈액을 정화하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장은 우리 몸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8: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텐션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최최최최최최 측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불편한 여의도 강찬호입니다.
0: 아, 뉴스명당 좋아요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1: 뉴스명당 좋아요 꾹.
0: 서영주 맥정치 사회연구소장 네. 어서 오세요.
2: 최최최최 서영주입니다.
0: 네, 요즘 좋은 일 많으신가요?
2: 아니요.
0: 아니에요?
2: 네, 그냥 뭐 웃어서 즐거운 하루가 돼야죠.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단짝이었던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네. 오늘 또 컨퍼런스에 간다고 못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빈자리를 채워줄 구원투수. 아유, 우리 월요일 식구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
3: 아유, 아닙니다.
0: 특별히 감사드려요. 예. 서영주 소장님.
4: 네.
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0.4%로 급락했어요.
4: 네.
0: 선거 후폭풍입니까? 여권의 분란 때문입니까?
2: 뭐 잠재된 뭐 이런 그 갈등이
0: 네.
2: 이제서 분출되고 있다.
0: 근데 그게 왜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나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쫙 빠져야지.
2: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0: 네.
2: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당내 갈등,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들한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0: 네.
2: 겸손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변한 게 없잖아요. 결국에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대통령하고 당하고 이게 서로 다르게 지지율의 추이가 가는 뭐 현상이 쭉 있어 왔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의 평가 자체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한꺼번에 동시에 동반 하락하는 뭐 그런 현상인데 그거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0: 아,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민주당 책임.
2: 저는 그렇게 책임. 봐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순방 갔다 오시고 어느 정도 당내 갈등이 이제 표면화된 게 현실로 쭉 진행돼 버리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반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한번 지켜봐 보시죠.
0: 추세는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2: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0: 강찬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딱 49% 50%를 넘지 못했어요.
0: 네.
1: 지금 보니까 뭐 거의 그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0: 네.
1: 그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0: 네.
1: 결국은 이렇게 11%포인트까지 떨어진 대표자 9.4%포인트 여기서는 그 중도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대통령 이제 가진 표는 이제 지지율은 이제 49라고 봐야 되는데 대선 때 어떤 표를 볼 때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한 10%포인트 이상 중도가 들어왔어요.
0: 그게 뉴이재명.
1: 뉴이재명. 그, 네. 그런 분들이 근데 뉴이재명도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도 진보적 속성을 가진 분도 있고 중도 보수적 속성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 2030의 분노
0: 네.
1: 그다음에 2030의 분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밖에 보일 수,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행태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소 취소 역풍.
0: 네.
1: 제가 어저께 김부겸 캠프 사람들 만났는데
0: 네.
1: 말을 못하지만 딱 저 이 들어보니까는 공소 취소 그 입법 됐을 때부터 대구에서 판이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런 것들이 대구에서 왜 김부겸 지지율이 높았겠습니까? 거기 보수적인 분들 많은데 그래도 중도 보수 성향 분들이 왔다는 얘기인데
0: 네.
1: 공소 취소 불면서 그냥 확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0: 강찬호 위원님의 네. 판단은
1: 네.
0: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진영의 네. 분란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체 문제 때문에
1: 아니
0: 하락했다.
1: 민주당도 같이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 공소 취소라는 게
0: 네.
1: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저 어쨌든 민주당에서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 몸으로 보고 그런 것인데 그 민주당은 그럴 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제가 여기 지금 저 친명 핵심 정치인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0: 네.
1: 물론 대통령 속마음이 어떨지 뭐 그걸 명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기류를 본다면 아 공소 취소 대통령을 위해서 뭐 하겠다. 저 예를 들어 친명계 공소 취소 모임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선거를 앞둔 사령탑 아니에요. 그럼 선거에는 민심과 중도를 해야 되는데 아 본인이 그냥 그걸 그냥 다 그 공소 취소 입법으로 이어버리고 그다음에 원래 공소 취소 모임도 원래는 그냥 의원들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당 기구로 만들었잖아요. 국회
0: 네.
1: 기구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1: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0: 신인규 변호사님의 진단이 궁금합니다.
3: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3: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는 성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실패했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 그래도 서울은 아프지만 잘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연임에 도전한다. 맞아요. 이 상반된 평가잖아요. 네. 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선거에 승리했으면은 지지율이 국정동력을 얻어가지고 더 올라갔겠죠.
0: 올라야죠.
3: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까지 9%가 한 번에 빠졌다라는 것은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에 저는 패배라는 국민적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정부가 이번에 선거를 치른 건 아니지만 당의 패배가 정부에도 저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아까 우리 강 의원님께서 중도가 좀 빠져나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도가 빠져나간 이유가 자꾸 정청래 대표가 과거 민주당, 저는 이걸 문주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조털레요라고 하는 이 문주당이 자꾸 생각나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이제 빅스피커들과 함께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중도들의 반감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왔던 그 중도, 뭐 중도 진보든 중도 보수 성향이든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전 이번에 좀 명확하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여기서 정청래 대표 체제의 이 사태를 지금 진압하지 않으면요, 저는 지금 앞으로 굉장히 민주당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0: 그래요?
3: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공소취소특검법, 저작기소특검법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어요. 당에서 추진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까?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0: 전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2: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0: 말하지 않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에서 추진했고, 저는 이 공소취소특검법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당 전당대회를 감안한 그런 특검법 추진이었다. 시기상도 맞지 않았고 내용 자체도 결국에는 지지층을 모두 다 먹겠다는 그 수순으로 나온 네. 그런 법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당에서 추진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결 짓는 거는 좀 과도한 것 같고
0: 네.
2: 두 번째는 저는 신인구 변호사 말대로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새로운 시대의 정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통합 그리고 좀 그릇을 크게 써서 가자 라는 부분들로 끊임없이 정치위원을 넓히려고 노력했는데, 말씀한 대로 정청래 지도부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으로 당을 운영했고, 이게 집권여당으로서 운영이 됐는지,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야당처럼 하면 안 된다, 집권여당은.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 1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처럼 선거를 치렀다는 측면.
0: 네.
2: 그러면 결국엔 그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든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야 답답해 죽겠네, 이거 권력을 줬더니 서로 간에 합도 못 맞춰? 저는 이런 게 반영된 어떤 지지율의 그 하락의 요인인 것이지, 이게 무슨 사람, 이게 물론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을 수는 있으나 선거의 책임은 최소한 민주당한테 있다.
1: 저는 좀 전에 우리 장성선 대표께서 할 말 있으면 본인 안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이건 얘기하겠어요. 지금 전에 우리 서영주 의원이 대통령과 공수 취소는 무관하다. 그건 당에서 한 거다. 그건 형식 논리고요. 자,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론 민주당과 정권에서는 이거 조작기수 특검이라 그럽니다. 자, 조작기수 특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주관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 해야 된다. 거기서 내가 지휘하는 검찰, 경찰 합동수사는 할 수도 있지만 뭐 논란이 있으니까 최소한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특검 가동해서 문제가 있는 거 밝혀지면은 사실상 취소 수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 직접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둘째, 백보를 양보해서 뭐 선거 직전엔, 지금 이제 기자회견 전에는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이 혼자 한 거다. 그러면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면 이거 대통령이 청와대가 말렸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지금 논란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거 저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런 거 말리지 않다가 결국 역풍이 부니까 그냥 이 얘기만 했잖아. 시기 내용은 아니고 시기와 절차 등은 조금 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0: 오케이. 네, 이 부분은 해석의 네. 문제니까 여기서 그냥 끝마쳐도 될까요?
3: 팩트는 저는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0: 신변호사님 그러면
3: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라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슨 직접적인 지시나 간접적인 우회 지시 이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저는 이걸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 그 조작 수사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그 진실을 밝혀야지 그럼 그 진실을 은폐하고 덮어놓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하면서 공소취소 여부는 나중에 그 조작 기소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또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도층이 공소취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맞지만 더 많은 중도층들은 사실 이런 공소취소에는 큰 관심이 없고 대부분들은 지금 이 정권이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느냐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있고 지금 국민들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실용주의와 국민 통합의 길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늘상 이재명 정권이 가고자 하는 실용의 노선과 늘 반대되는 방향들을 가면서 당의 이미지를 자꾸 과거로 회귀시켰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저는 조기에 좀 수습하기 위해서는 전 민주당의 대대적인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지금 변호사 말에 공감하는 딱 하나 할게요. 다 좋은데 공소 취소 문제만큼은 국민의 상식과 우리나라 법치에 맞게 하면 돼. 그러면 저는 뉴이재명 노선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3: 아니, 저도 상식에 맞게 하잖아요. 동의합니다.
1: 네, 그거는 진짜 그래요. 일단 이번에 저 그렇게 국정조사까지 동원했는데 연어술 파출 거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면 명백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께 이걸 좀 네. 보고 싶어요. 국정지지율 하락하니까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인데도 좀 반응을 하셨네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여론조사에 보통 일일비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는 워딩인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반응한 거는 야 이렇게 국정운영 빨간불 켜졌다. 이거 좀 내가 나의 본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걸까요?
2: 낙폭이 커요. 그냥 뭐 일일비 안 하기에는 9.3%. 그럼요. 거의 10% 가까이 폭락했다는 건 시그널이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 폭락에 대한 그 수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권여당이 민주당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죠. 결국에는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십시오. 네. 여당 대표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폭락을 했으면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잡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를 최고에서 냈어야죠.
0: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2: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심이 천심이면 이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하게 본인을 자숙하고 당의 운영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의 뒷받침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다. 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그 전당대회 준비가 순조롭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초상집에 본인 혼자 지금 어디 놀러 가겠다고 보침 메고 있는 느낌이에요.
0: 그래요?
2: 아 그렇잖아요. 1인 1표제 당무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바로 그냥 들이대잖아요. 나 연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나 기분 안 좋다. 네. 이런 느낌인데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민주당이 이런 거였나? 집권하게 해줬더니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습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0: 서 소장님,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 이재명 정권의 성공은 김민석 총리의 성공이다. 막 이런 식으로 환송 행사 때도 김민석 총리만 부르고 이렇게 8월 17일 날 전당대회 때 우리는 김민석을 밀고 있어. 이러한 이미지와 신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방어한다. 그리고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의견 내는 분들도 있어요.
2: 그러면은 저는 사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네.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것도 참 야박하지 않아요? 네. 그건 눈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1년 동안 같이 이 정치 패널을 하다가 떠날 때 제가 못했다 하더라도 장 소장님이 저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서영주 우리 소장 때문에 이 프로가 빛났고 어?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하는 덕담 수준이에요.
0: 저 지금 환송 행사 때 정청래 대표 오지 마. 김민석 총리 와.
2: 아니 뭐 그것도 사실상 뭐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 대표랑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게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큰 승리를 했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사실상 정말 이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방선거가 나를 위해서 좀 이게 뭔가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리를 대신 나오게 한 거지 뭐 이거를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게 했다 노골적으로 했다 저는 이런 해석 자체는 좀 불가한 것 같고 사실 뭐 잘한 게 있어야 뭐 정청래 대표를 칭찬해 주죠.
0: 총리 밀려고 한 거 아니라는데요.
1: 아니 의도는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0: 그렇게 해석되고
1: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제 지금 뭐 서 수장이 뭐 전형적인 저는 이제 언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누가 봐도 그렇게 의도가 보이지만 정치인 본인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의도를 당신이 어떻게 입증할래? 뭐 이런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국민이 해석하면 돼요.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저 김민석 대통령 총리 밀어준 효과는 냈습니다. 의도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저는 이게 작년 전당대회고 참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0: 왜요?
1: 왜냐하면 작년에 결국 그때도 정청 내 박찬대 정청 내와 이제 친명 후보가 붙었는데 네. 당시에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메시지를 안 냈어요. 안 집권 직후고 유했지 네. 여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언론도 대통령 막 집권했는데 친명 주류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했는데 큰 표차로 박찬대 졌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 초반으로 이제 힘도 실리고 이제 그러니까 갔는데 이 1년 해보니까 이거 1년 10개월 됐나 영 아닌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순방 가고 뭔가 성과 내는 날마다 정청래 대표가 일면 뉴스를 따로 만들어서 장식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처음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거 친명 최고위원은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조국 당하고 합당하겠다 네. 난리가 났고 1인 1표제도 또 난리가 났고 네? 그리고 이번 공천도 보면은 이게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한 공천인지 아니면 정청래 당권과 향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공천인지 이 헷갈리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막 악재를 부르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큰 영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고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안 되겠다. 이번엔 분명히 전당한테 시그널 줘야 되겠다. 네. 그때는 내가 박찬대 명시적으로 미는 그런 메시지 안 냈는데 이번에는 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아웃 김민석인 나 이재명 개인적으로 민주당원이니까 내 표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인 것 같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 책임론이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조직력에서는 저는 솔직히 친명과 친문을 친문 내지 친청 이렇게 비교해보면 친청 쪽에 승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박찬대 압승 누르고 압승했고 이번에 저는 대표적으로 본 경기지사 경선 보면은 한준호 이제 친명 내세워서 친명계가 열심히 했는데 1차에서도 결선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추미애 후보한테 그냥 눌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직력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 책임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좀 전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낙폭이 이렇게 크지만 또 이렇게 바로 반응 내는 게 조금 이례적인데 왜 그랬을까?
0: 왜?
1: 저는 정성래 대표 정신 차려라. 이제 당연히 이제 메시지 낸 건데 나도 이렇게 반성하는데 당신도 이제 좀 책임져라. 무슨 얘기냐? 이번 전당대회 연임 시도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예, 이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신변호사님.
3: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 거고
1: 그렇죠.
3: 본인의 정치적 의견 당연히 밝힐 수
1: 그렇죠.
3: 있는 거거든요.
1: 그런 거예요.
3: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정치인들은 넥타이만으로도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앵커께서 아까 해석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당무개입인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 전 매우 잘못됐다는
1: 생각이 들어요. 당무개입 안 했습니다.
3: 의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어제 사퇴를 하면서 뭐 무슨 당무개입이야 설마 막 이런 발언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당무 개입을 하려면 윤석열 씨처럼 대통령 직을 가지고 당의 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후보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개입이지 대통령께서 아니 누구 잘했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했더라고 인정한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와 훨씬 더 저는 그 커플링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도 호흡이 더 맞는 당대표와 일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사표시 정도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입만 열면은 당정 원팀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행동은 늘 정반대로예요. 정반대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절정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지금 이 얘기를 했거든요.
1: 오, 이 말이 뭐죠? 임팩트 컸어요?
3: 아니 이게요. 독재 정권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1: 네.
3: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독재 정권이라는 인식하에 지금 야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바꿔 읽어야 되거든요. 국민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정권은 짧고 당권은 영원하다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본인들이 영원히 지금 민주당을 장악해서 김어준 체제로 만들어가겠다 이 얘기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요인만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충분히 대통령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표시를 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서 소장님
2: 네.
0: 청와대 분위기는 어때요?
2: 지금 부글부글 터지기 직전이죠.
0: 살벌하죠.
2: 살벌해요. 사실 뭐 이게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방귀를 들었다.
0: 그렇게 읽을 수밖에
2: 대놓고
0: 없어요.
2: 대놓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서 이런 일이
3: 왜 그럴까?
2: 있을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의아해하고 있고. 근데 예견됐던 일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지난 이제 박찬대 후보 시절에 둘이 전당대회 할 때 그 당시에 명청대전 얘기가 나왔었죠. 뭐 제가 얘기하기도 했고 우리 장수사님도 얘기했는데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0: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자면 네. 서윤주 소장님이 저에게 얘기하라고 시켜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했고
1: 아니 그런 또 미략이 있어.
0: 서 소장님이 장 소장이 명청대장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2: 맞다.
0: 피해가셨죠. 그래서 저만 두드러 맞았어요.
2: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게 사실 잠재돼 있었던 거가 이제 드러난 거 아니냐 이제 발톱을 드러냈는데 빨리 드러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드러내는 방식이 아주 고약해요. 이 어제 최고위 메시지 보면 민심이 천심이다.
0: 그러니까요.
2: 그 얘기를 깔았잖아요. 근데 이 정청래 대표 늘 그 당원들이나 의원들 교육할 때 초선 의원들한테 민심의 척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1: 딴지일보.
2: 딴지 게시판이에요.
0: 거기 글을 썼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다. 네. 민심의 척도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민심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기가 천심인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딴지 게시판의 당원들은 영원하다.
0: 네.
2: 당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현피가 아니라 하여튼 그 맞짱 뜨자
1: 맞짱,
2: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
0: 왜 그래요 근데 왜?
2: 이제 모욕을 당한 거죠. 나 봐줄 만큼 봐줬고 내가 당의 뿌리가 당신보다 더 깊어. 근데 나는 제가 놀랐던 게 신경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정권은 잡다란 말을 쓰는 거는 박근혜 윤석열한테 정치인 대표가 썼던 건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지금 집권하는데 네. 썼던 말이에요.
0: 무서운 말이에요.
2: 그러면 뭐. 박근혜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치시켰어. 그 집권여당 대표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전당대회가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것과 이재명을 내리자 하는 세력의 싸움이 된 거예요.
0: 구도가 그렇게 잡혀요.
2: 이 명청대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1: 그렇죠.
2: 그게 외부의 장동혁이나 한동훈 의원이 그러게 했다면 그래 야당이니까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이게 사실상 이재명을 내려야겠다라는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전이에요.
3: 아니 근데 이 얘기를요. 지금 그 어제 이재은 전 대변인도 윤석열과의 비교를 했고
1: 그렇죠.
3: 또 최민희 의원도 뭐 윤석열 때랑 뭐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영조 소장님 말씀대로 구도 자체를 지금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의 극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고 전 정청래 대표가 왜 이러느냐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룰도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룰도 바꾸고 김어준 씨가 뒤에 있고 또 최욱 씨 뒤에 있고 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3등 됐잖아요.
1: 그렇죠.
3: 문조 털레유가 싹 다 탑승해가지고 밀었는데도 3등 했거든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여기서 밀리면 자기들이 끝이다라는 그 조급함과 절박함도 전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0: 아니 근데
3: 그러니까 1년, 이성을 잃은 거죠 지금 제가.
0: 2년 차인데 대통령하고 저렇게 각을 세우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전 정상적으로
3: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는 발언까지 나온다고 저는
1: 그 2년 차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총선이에요. 이번 전당대회의 승자가 총선 공천권을 갖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국회 특히 의원들은 모든 게 공천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대회전이 벌어지는 국면의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파가 이렇게 저 어떤 저 갈등이 내재된 정당은 당연히 총선을 앞둔 전당대회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속성이 그렇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의 이제 좀 속성이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은 굉장한 지지율 높은 지지율도 있고 또 본인이 굉장히 투사이기도 하고 아주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정치인이거든요. 카리스마형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을 받칠 친명 의원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 총선 때 이제 비명 행사 친명 행제에서 친명들을 많이 공천을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오랫동안 중앙 권력 투쟁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행정 정치인으로 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시장 출신, 군수 출신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중앙 정치 경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다음에 셋째는 그 저 이 변호사 그룹이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송을 하도 네. 많이 당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또 많이 공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중앙 정치 권력 투쟁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0: 투력이 좀
1: 그런 반면에 이쪽 그 이른바 친청 계열은 아시다시피 친노, 친문, 586 한마디로 학생 시절부터 수십 년간 그러네. 권력 투쟁에 아주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바깥에 외곽 세력도 풍부해. 유시민, 김어준 뭐 이래가지고 그러죠. 예를 들어 그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부터 시작해서 스토리와 서사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상징 자본 이게 다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변방 출신으로서 개인기라든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질적인 집단 뭐 정진상 김현지라든가 네. 성남파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시작된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민주당의 구체제 앙생 레짐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힘이 딸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대통령의 이제 개인기와 그다음 뉴 이재명이라는 중도 보수 포섭 전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공소 취소라는 결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대통령의 취약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들이 제대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정청래 대표 쪽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왜 저렇게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이 취약하냐 이런 의문은 조금 풀리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2: 조금 이제 다른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내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1: 그래요?
2: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당시 전당대회는 거의 한 3분의 2가 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이었어요.
0: 아니, 강찬우 의원님 얘기는 전투력이 부족하다.
2: 네, 전투력을 네.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변방 출신이라서 당내에 어떤 입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당내 입지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1: 마숙자는 많대요.
2: 반대로 정청래 네. 대표가 없어요.
1: 그래요?
2: 당내에서 우호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믿는 게 뭐냐면 김어준 씨나 당원들이에요.
1: 당원들?
2: 딴지예요. 이런 쪽을 믿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하는 것이 김어준 뉴스공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나가는 거예요. 네. 힘들 때마다. 네. 거기에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고를 하고

0: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하고 이 외신 인터뷰를 한것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당내의 이전 투구, 권력 투쟁 속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처럼 나도 그러게 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으로 소외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외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제가 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그것도 집안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나와버리면 송영길 의원이 솔직히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일단 알겠습니다. 그요 부분은 우리 앞으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아서 하나 전망만 하고 광고 듣고 와가지고 사부 해볼게요. 서 소장님부터. 서 소장님,
0: 네.
1: 정청래 대표 굴하지 않고 당대표 선거 나갑니까?
0: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정권이 잡다는데.
1: 알겠습니다.
2: 아니, 당연히 나가는 거고 아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믿고 있을 텐데 이게 이번에 조국 후보 3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 그 결과치가 이제 김어준 씨의 영향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정청래
1: 그래도
2: 대표가 이번에
1: 나간다?
2: 절감할 것 같습니다.
1: 강 의원님.
3: 저도 당연히 나가죠. 그리고 본인이 안 나간다는 거는 그 뒤에 딸려있는 식솔들과 세력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 다 거기에 걸려있는데 한 가지만 근데 조국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조국을 은근히 신경을 쓸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 당원 중에 지금 조국 혁신당 당적도 갖고 당원 당적도 갖고 있는 분들이
1: 이중당적?
3: 이중 당원들이 꽤 있고 어떤 분은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1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1: 전당대회
3: 예. 근데 이건 사실 범죄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에 있기 때문에
1: 그럼 뭐 밝혀진 게 아니니까
3: 밝혀진 게 아니지만 저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저 조국에 대해서 집권당이 저렇게까지 하는가는 좀 다시 훑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는요. 50.4%로 직전 조사 5월 넷째 주보다 9.4포인트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 결과고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0: 아직도 안 눌렀어요?
1: 네,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서 소장님,
0: 네.
1: 좋아요 동료.
0: 아, 왜 좋아요를 안 누르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빠지게. 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우리가 좋아요.
3: 아니, 서 소장님이 좀 독하게 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0: 뭐라고?
3: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네. 정청래 대표, 이번엔 나오지 마라. 네. 그러니까 책임지고 네. 확실하게 한번 매조지를 지어주셨으면 왜냐면 또 서영주 소장은 스피킹 되잖아요.
0: 아니, 난 그 얘기는 계속 줄곧 했어요. 아, 대통령 네. 그 메시지 이후에 이걸 마이크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3: 그렇지.
0: 그러니까 연임 도전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3: 그렇지.
0: 정리해라 이 얘기인데 저는 그게 모욕감을 줬다고 봐요.
3: 그거죠. 아.
0: 정세균 대표가 뭐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 공감한다, 인식을 뭐 같이 한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대통령의 심정과 광운식 비서실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0: 이 거의 동치돼 있다고 봐야겠죠.
1: 그러면 솔직하게 어떤 마음일까? 워딩을 좀
0: 뭐야 지금 유도심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3: 그렇죠.
0: 좋아요를 눌러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아니 저희가 사실은 맨날 국민의힘 장동혁 뭐 한동훈 막 이런 얘기가 청취자분들 관심 많았는데
3: 이제는 여기가
1: 이제는 진짜 뭐
3: 아마겟돈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겟돈이고요.
1: 그
3: 정도 전쟁이고 그 전부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청와대 사람들 사석에서 정청래 대표 얘기 나면 네. 육두문자. 육두문자로 시작한다. 이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1: 네.
3: 그때는 그래도 아직 이런 전쟁이 표면은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젠 그게 다 기류가 이해되는 거죠. 왜 그분들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왔나. 사사건건 하여간 너무나 괴로운 여당 대표.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축적되고 폭발 직전이었던 거죠.
2: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민주당의 경선은 압력밥솥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1년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많이 참고 전 인내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안도 당정협의를 3번이나 했는데 당에서 또 그 선명성 경쟁하면서 뒤집어버리니까 또 대통령께서 양보하신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좀 참아오셨다가 이제는 지방선거 결과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3: 그걸 상징하는 게 정성호 장관 얼굴인데 정성호 장관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검찰 개혁도 할 때.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뜻 받아갖고 이제 검찰의 최소한의 그 이제 그 장치는 남기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강경파들이 뭔

0: 소리냐 완전히 죽여야 된다 하니까 중간에서 이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1: 입이 안 되는 거죠.
0: 그래서 얼굴이 헬큼해지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빨이 이가 많이 나가가지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투 될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임플란트 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다음에 그런 한탄도 사석에서인데요. 나 한 번 더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장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정청래가 당대표 만약 다시 되면 딱 공천시켜 주겠어? 네, 이런 지금 그런 상황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2: 신 변호사님, 그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유튜버분들, 대형 스피커분들 간의 이 갈등과 분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서로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우리 신 변호사님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느낌이 어때요, 진짜?
1: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을 한 지 저도 한 5, 6년 됐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재명 정권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힘들거든요.
2: 그래요?
1: 그러니까 저는
2: 그래요?
1: 이재명 정부를 네. 응원하고 지지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저는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영 내부에서 그러니까. 뿌리 깊은 민주당, 전 이걸 이제 문주당 세력이라 부르는데 이 문주당 세력들이 스피커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본인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성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분들의 스피커들을 신뢰하고 맹신하는 분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 소위 말한 적대자들 색출하고 숙청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좀 깊이 있게 정말 고민과 성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 개인적으로도 공격 많이 당하세요?
1: 아니 뭐 제가 당하는 공격이야 뭐 그냥 늘상 있는 정도로 저는 보지만 사실 이게 지금 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당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 김어준 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 특히나 의원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 가지고 눈치 본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소신 있게 의정활동하지 네. 못하느냐. 결국 김어준 씨의 영향력인 거고 그게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권 1년차 된 이재명 정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2: 전력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1: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범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전 그래도 뭐 비등비등은 하다고 보는데 비등비등해도 이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2: 아니 유튜버 유튜버라든지 뭐 스피커 분들의 전력차 그것만 놓고 보면.
1: 아니 근데 진보
2: 빼고.
1: 진영에서는 뭐 김어준 씨나 뭐 네. 오후에 최욱 씨가 하는 매불쇼 이 두 프로의 영향력이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뭐 대다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6대 4, 7대 3?
1: 7대 3 정도.
0: 네,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 영향력 크지만 네.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어떤 지도력과 저 지지율을 가지고 방어를 해냈는데 어제 9.4% 이렇게 낙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대선 때 그냥 득표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버리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아까 김어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빨리 다시 이제 중도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뉴 이재명 선수 좋아요. 나는 진짜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 이런 거는 그거는 사법에 맡겨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전 중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2: 유럽에
0: 봅니다.
2: 유럽에 계시는 네. 그 마음이 현재 편치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네. 이지은 대변인 발언 있잖아요.
3: 네.
2: 뭐 윤석열
3: 그와 같은
2: 비교해서 한
3: 일을 하고 있다.
2: 그럼 대변인을 사퇴할 정도의 실언이었다?
3: 그거는 사퇴 정도가 아니라 지휘 견장도 내려놔야죠.
2: 아, 그 정도요?
3: 그럼요. 이건 사실상 그 1년을 그러니까. 넘어선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귀를 그런 식으로 그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것들.
2: 네.
3: 사실 저는 이게 이재은 전 대변인의 그런 혼자만의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본인들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곧잘 하나 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일상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윤석열 똑같네 뭐 이러면서 어떻게 김인석 총리를 믿을 수 있어? 이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발화된 게 아닌가? 이걸 뭐 갑자기 나왔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고 네. 두 번째는 참 정청래 대표나 이재현 전 대변인이나 참 그 안타까운 게 그리고 참 어리석은 게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 위헌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릇을 넓게 쓰고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좀 국정에 집중하려고 정치적으로 이 어떤 메시지를 안 내는 거지 이분 독한 분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그 윤석열 시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재은 전 대변인이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하고 똑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정청래 대표 메시지도 정권은 잡다. 이거 박근혜 윤석열한테나 쓰는 거 썼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취급당하면 대통령도 그냥 윤석열처럼 노골적으로 당무개입해서 그냥 저는 대표직 내려놓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안 하니까 만만하게 보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민석 정청래 이 두 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저는 송영길 의원도 참전할 거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이 정청래 대표의 그 거취를 놓고 본인이 연임을 안 한다고 그러면 송영길 의원도 안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유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그때도 지켰듯이 지금도 지키겠다 해서 아마 명확하게 이제 세 명의 군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거의 뭐 아마겟돈.
0: 아마겟돈이에요.
3: 수준이 될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게 참
3: 중동 전쟁은 저리 가라.
0: 그렇죠. 네.
1: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분이다 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더 부연하면 이분이 정말 배경 없이 성장해 오신 그러니까. 분이고 지금도 성장형이라고 늘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범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무시무시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지은 대변인이나 정청래 대표는 표면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싸우는 걸로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분들 과거 민주당 시절로 돌리려고 해도 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여당의 현직 대변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하고 비교를 한다? 이 자체로 이미 이거는 저는 지역위원장 자격도 이미 상실했다고 좀 보는 것이고
2: 저는
1: 장 소장님 하는 거는 그냥 비판하면서 이해를 하겠지만 여당의 현직 대변인 지역위원장이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무 개입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뭐 설마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거는 또 왜곡까지 시켰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마치 이지은 대변인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당 대변인이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라신 거 아닌가.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 친청파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괘씸한 행동이고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을 저버리는 행동 아니냐. 그래서 어제 본인도 이지은 대변인도 이제 조기에 사퇴는 했는데 전 이거 대변인직 사퇴만 가지고는 수습되긴 매우 어렵다. 너무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0: 이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2, 제3의 이지은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체제 정 어게인은 안 돼. 이제 이 얘기예요. 네. 정 어게인. 그러면 근데 저 지금 정청래 대표 쪽이 좀 행태를 보니까 거기에 아주 극력 반발하면서 이제 선을 넘는 발언을 그냥 불사하잖아요.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2: 아니, 이 싸움이 네. 2028년 총선 공천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네. 자기의 정치적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네. 싸움이 간단치 않겠네요.
0: 그렇게 되고 저도 조금만 부연하자면 저는 그 큰 틀에서는 그 저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에 분석 종목 동의하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라는 이 집세력이 거대한 이제 시대 체제 변화를 갖고 온다고 상황이라 구체제 앙시행 레짐 쉽게 말하면 친노나 친문이나 친청계로 대표되는 이 구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만든 새로운 뉴 이재명을 대변되는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 이제 이런 걸 좀 열어가겠다는 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2: 누가 이길까요?
0: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수 취소라든가
2: 반도화선
0: 아니야 저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그래서
3: 잠꼬대처럼 하시고
0: 자 잠꼬대가 무슨 잠꼬대야? 그 이렇게 말씀 저는 거듭 말씀드린다면 시대의 방향은 저는 이재명 세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문 어게인 세력은 좀 이제 좀 자중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찬우 의원님 네.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0: 그렇죠.
2: 네. 국민의힘 변화 쇄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0: 뭐 일단 실망스럽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기본적으로 뭐 세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한동훈 복당과 장성철 대표는 계속 가셔야 되고요.
2: 감사합니다.
0: 장도혁 대표의 그 이제 퇴진 문제에 대해서 네. 가장 이제 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장도혁 대표 좋아하는 의원은 거의 없지만 네. 정정식을 쓰고. 그 장동혁 체제를 사실상 지금 지탱을 하게 해준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도 똑같아요. 공천 이제 또 혹시 나중에 못 받게 될까봐 공안증에 걸려가지고 그 한동훈 의원의 입성은 어떻게든 그냥 무조건 저지하자. 근데 장 대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장동혁 대표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은 장동혁 대표라는 허수아비라도 세워놓고 일단 내년 전당대회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그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당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천권을 그 당대표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훈 복당을 이제 거론하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그러겠네요.
0: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내 정치공학에만 몰두한 결과이고 민심이 그걸 놔두지 않아요.
2: 네.
0: 저는 솔직히 이번에 국민의힘이 5처럼 민주당하고 지지율 붙었습니다.
2: 네.
0: 그 이제 선거에서 나름 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몰아 기회를 준 것 결과가 이어진 것인데 지금 마지막 그래도 국민들이 기회를 줬는데. 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저는 다음번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또 떨어질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모처럼 국민이 기회도 주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자중질환 했으니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걷어차고 속담으로 조도 못 먹는 다시 네. 그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나마 조금 좀 변화에 그런 본다면 2024년 때 그 역시 친윤파였던 그 저
2: 송원석
0: 그 전에 송원석 전 권성동 그분이 70몇 표인가 얻었고 작년에 송원석이 원내대표에서 63표인가 얻었는데 이번에 55표로 턱걸이했어요. 겨우 과반의 턱걸이를
2: 줄었다.
0: 했단 말이야.
2: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당권파 친윤파가 쪼그라드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봐서 정정시 보는 당선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집단 지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서는 이 문제를 잘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제발 좀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민심과 집단 지성에 따라서 장도덕 대표는 퇴진을 시키고 한동훈 의원은 적당한 시점에 복당을 좀 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좀 해주길 바랍니다.
2: 신 변호사님,
1: 네.
2: 우리 강찬호 위원님의 저런 전망, 긍정적인 전망 실현될까요?
1: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 맨날 부정적이야.
1: 저는 이제 부수의 정말 저자이기 때문에 네. 제 그 저자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0: 또 저렇게 희망을 품으셔야죠.
1: 아니 결국에는 네. 민심은 짧고 친윤은 영원하다 아닙니까? 아, 민심은 짧아요.
0: 여기도
1: 늘 민심은
0: 있네.
1: 없고
0: 여기도
1: 친윤은 영원하다라는 저는 선언 아닌가. 전 솔직히 원내대표 경선할 때 정정식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2: 네.
1: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2: 네.
1: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선거에서 승리했고 뭐 국민의힘이 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이런 분석 하실 수는 있는데
2: 네.
1: 여전히 당원들의 구조나 지금 의원들의 구조 자체는
2: 네.
1: 여전히 친윤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현 대표도 본인의 영향력보다는 그 그룹들의 영향력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전 장동현 대표 지금 선관위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또 많은 분들 시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잘 중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2: 그래요.
1: 그래서 아마 본인의 임기를 채우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 기압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당내에서는 또 친한계나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이 또 목소리 세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또 다시 한번 또 압력밥솥이 이제 끌어오르는 이제
2: 네.
1: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도 총선을 앞두고 양보할 수 없는 아마 일대 결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그러겠네요. 서 소장님. 국민의힘 변화할 수 있을까요?
3: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2: 앞으로도 안 해. 못 해.
3: 김도훈이 원내대표가 됐다면 뭐 변화의 어떤 뭐 빌미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정정식 그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고
2: 네.
3: 장동현 대표 그대로 내년까지 임기에 다 할 거고요. 연임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권 본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휘둘러야만 자기가 향후에 대권의 발판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 자체가 변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 기대감에서 나오는 얘기지 현실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는 희망 섞인 얘기일 뿐이다. 한동훈 의원이란 분이 뭐 무소속으로 보수의 세금을 위해서 밖에 있으나 장동현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이상 편한 건 없다. 죄송한 말이죠.
0: 제가 오늘 이렇게 테이블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보니까 역시 지금 민주당 대표는 장덕 대표고 진정한 국민의힘 야당 대표.
3: 여기 야당 집권 야당 대표 있어요.
0: 그냥 그 야당 대표 맞네.
2: 요거 그냥 우리 가볍게 아이템으로 보통 저렇게 당선되면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께서 축하 난 보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았다. 좀 거부했다가 그냥 탐탁치 않게 받았다. 막 이런 얘기 있던데 저런 거는 그냥 흔쾌하게 받고 좀 감사한 마음도 표하고 그런 게 좀 정치의 맛과 멋이 아닌가
3: 네?
2: 그런 생각 드는데.
3: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어떤 이 반항 아니면 저항 이런 걸 보이는 것은 사실 본인의 수준을 보이는 거예요.
2: 네.
3: 아 잘구나 정치 자잘하게 하는구나 그런 수준에서 말씀한 대로 뭐 난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2: 그러니까.
3: 받으면 되지.
2: 대통령이
3: 되지 뭐.
2: 보내는 난이요. 대단히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3: 그렇죠.
2: 그리고 대단히 멋있습니다. 정말 야 이거 정말 이쁘구나 그런 거거든요. 꾸딱 놓으면 되는데.
1: 근데 저는 난한테 화풀이 하는 건 너무 좀 유치해 보이고 사실 이게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 난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의원들 전 이분들 정치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치 시작 단계부터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하니까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미워해. 그걸 증명해서 본인의 표를 얻겠다는 아주 얄팍한 계산인데 네.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 야당 의원들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난 보내고 싶어서 보내겠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면서 지지자들보다는 국민을 보고 지금 정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이 대비되는 모습들이 이 난 사건으로도 하나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 아닌가?
2: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제 국회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절 선물 보내면 몇몇 이제 의원들이 안 받는다고 돌려보내고 막 복대다 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0: 그렇죠. 그때는 민주당 의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건 반성을 해야 돼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믿건 말건 네. 일단 지금 바로 그런 저 어쨌든 국가 원수가 보낸 것이고 어쨌든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보낸 것인데 네. 그 저는 이번에 당연히 그 국민의힘 당선자 일부가 안 받은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혹여 나중에 뭐 야당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그 이제 여당 쪽 대통령이 보내는 나는 다 서로 그렇죠? 서로 받는 좀 성숙한 문화를 같이 좀 같이 가져서 좋겠어요.
2: 근데 기분 나빠요. 왜요? 이재명 대통령님. 왜요? 왜요? 뉴스 명당 창당했는데 왜요? 여기에는 안 보내 주셨어요.
1: 나란히 등록이 안 된다니까.
3: 그래. 그거 저기 그거 다 그런가? 저기 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2: 아, 그래도
3: 여기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2: 좀 연락 좀 해
3: 명분이 없잖아요.
2: 왜요? 뉴스
3: 더 친하시잖아. 예? 네. 저기 직접 하세요.
1: 알겠습니다. 빨리 5,000분을 네. 모으세요.
3: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난 민주당 의원들 일부 안 받았던 거 저도 그때는
0: 아, 잘했어요.
3: 비평을 했어요. 네. 그 뭐 나한테 그러냐 그냥 받아라. 뭐 저 같으면 난을 가지고 해학적으로 좀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막 밖에내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 아니에요.
2: 알겠습니다. 오늘 찐철파 아유 신인규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네. 동접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서 항상 제가 찐철파 강찬호 위원님 네. 서영주 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첫 소식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6.3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소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약 12시간 40분 만인 밤 9시 40분쯤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측은 다만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정자 정보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 아직 압수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려봤는데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면서 개표소를 에워싼 시위대가 꿈쩍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공권력을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 출입을 막은 지 일주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9: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 하지만 시위대의 고성으로 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일부 흥분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미 세 차례 출입 시도가 실패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회계와 행정, 대회 운영을 위한 필수 물품이 사무실에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면서 정부가 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8: 최근 시위대의 조롱과 모욕 피해를 본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 대응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에 시비를 걸거나 모욕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알리고 그래도 모욕이 계속되면 참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격한 행동으로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지방선거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월 3주차보다 9%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건 5개월여 만입니다.
6: 정당별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은 45%로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 31%보다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5: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신중하게 승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주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네요.
11: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란과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금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거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합의문 서명 즉시 재개방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 That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Vice President and some of the people.
11: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서명되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이란 하르그 섬을 비롯한 이란 석유 거점들에 대한 타격을 포함해서 사흘째 공습이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휴전 붕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종전 합의 타결 가능성이 급 부상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고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5: 네, 결국 이란 측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11: 네, 이란은 미국과의 잠재적 합의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 협상에서 자국의 레드라인, 즉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원칙을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 서명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협상 문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꿔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 시한과 장소를 못 박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레스 통신도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이어서 나는 물가가 비싼 걸 좋아해 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고물가를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란 전쟁 이후에 물가가 다시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려던 거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리가 좀 작습니다마는 I love the inflation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5: No, I love it. The numbers were great. You know what I really love? I love the inflation. I love the inflation. I love the inflation.
4: 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나는 고물가를 좋아한다. 즉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라는 이 말에 기자들도 순간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모르던 걸 지금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우리가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이란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이겁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통제를 하면서 소위 비밀 작전을 벌여서 이란으로부터 1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전 세계에 공급했다라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우리가 이란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물가가 높으면 미국이 버는 돈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유 가격이 높아서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은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가스 넣을 때 가솔린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석유와 관련된 모든 용품이 다 오르게 됩니다. 뭐 요즘 석유가 아닌 원자재, 석유로부터 원자재를 만들어서 물건을 제조하는 그런 것,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원유 가격의 인상은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를 그대로 직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나는 고물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발언이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I love the inflation,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해 라는 이 발언은 이란 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타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 대통령인 자신의 주머니와는 뭐 직접 상관이 없다라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일반 국민의 재정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중국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 DC를 떠나기 직전에 고물가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데 이런 어려움이 이란과의 신속한 종전 합의를 하는 데에 배경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No, 조금도 그렇지 않다.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든 대통령이 국민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발언 자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물가를 사랑한다라고 또 말하면서 정말 우리의 귀를 의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민들의 부담은 상관없어?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금 국제 운송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 LA로 오는 40피트 컨테이너의 현물 운임은 $4,5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에서 뉴욕까지는 $5,505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네, 지난 2월 말 되기 전, 즉 2월 중순까지 소위 중동전쟁 발발 이전에 비한다면 두 배로 뛴 것입니다. 운임 급등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원유 가격 급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줄줄이 도미노식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형 화물 선사들은 이미 긴급 유류 할증료, 긴급 유류 할증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그런데 이를 아예 연간 계약 운임에 고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긴급 유류 할증료라고 하는 그 긴급은 약간 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달 1일부터는 아예 긴급이라는 말 글자를 빼고 그냥 1년 내내 고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1년치 계약을 하면서 이 비싸진 가격으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잠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른 가격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최소한 1년간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운송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이번 판매가 한국의 방공 능력을 확대하고 미군과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국방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근데 무기 하나 팔면서 뭔 말이 이렇게 길어?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몇 개를 추가 구입한다라는 것 그 이상의 중대한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뉴스는 그 내용, 그 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미사일은 거리에 있어서는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에게 있어서 이 중거리라는 것은 최단 1000km에서 최장 3000km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대비한다라면 3000km까지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사실 3000이 아니라 1000km도 필요 없습니다. 평양만 집중 공격하면 됩니다. 평양만 공격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9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최장 3000km나 되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구비하는 것일까요? 네, 그건 구비하는 한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미국의 입장이 가미된 것입니다. 최장 3000km라면 중국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견제용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했죠. 공대공, 즉 하늘에서 하늘로 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현대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에 주는 의미는 중요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가 바로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의 압도적 우위 확보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얼핏 금방 실감은 안 나는 말이죠. 네, 가시거리 밖, 즉 눈앞에 보이지도 않지만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공중전은 적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을 때부터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는 소위 가시거리 밖 교전이 핵심입니다. 이를 Beyond Visual Range라고 해서 BV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현대 공군 전투력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없고요. 한국은 이제 이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미사일의 보유는 즉각 북한 공군력의 무력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보유한 이 노후한 전투기들은 미국이죠. 몇십 년 전에 러시아에서 준 겁니다. 그 미국이 전투기들은 이런 원거리 교전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공군이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한국과 북한 이 전투기끼리 이제 맞붙었는데요. 북한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를 인지하기도 전에 한국은 원거리에서 북한 전투기를 보지도 않고 타격시켜버리고 보지도 않고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완벽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외에도 이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의 확인이라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 첨단 미사일 기술을 아무 국가에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이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판매가 승인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 그리고 중요한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몇 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0: 이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먹는 사람이 좀더 천천히 늙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한 노년층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 위험이 무려 2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유럽 심장 저널의 기고를 통해서 미국 퇴역군인 98만 명의 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타틴 계열 약물 치료와 노쇠 위험 감소 그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승인된 공식적인 약물은 없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노쇠 위험을 줄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쇠는 근육 감소와 피로, 그리고 느린 걸음걸이, 또 낮은 신체 활동 등이 특징인 이 노년기의 증후군으로 노쇠한 고령자는 가벼운 질병이나 작은 부상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입원을 하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얻을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연구팀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약 자체에도 항염증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구에서 미국 재향군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67세 이상 퇴역군인 98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 시작 시점에 노쇠 상태가 아니었고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재향군인의 노쇠 지수를 이용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 스타틴 계열 약물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해서 노쇠 발생 위험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노쇠 예방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며 노쇠와 심장 질환 등두 질환을 모두 예방하는 데에 스타틴 약물이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서울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연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 연구에서 한국이 따라잡을 수 있거나 아직 우위에 있는 분야를 발굴해 세계 선두 자리에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글로벌 선도 기술 분석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단체를 신설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비교한 뒤 구체적인 추격 전략을 세워 연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체는 6개 팀으로 나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정보통신보안, 문화기술, 반도체, 핵심 광물, 데이터센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각 팀은 주간 연구소 한 곳, 또 이를 보조하는 참가 연구소 두 곳으로 구성되며 각 팀마다 20명 이상의 교수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제 중국은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대학 연구기관 순위에서는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이 중국의 대학이거나 기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별 순위에서 7위에 그쳤습니다. 서울대 역시 대학 연구기관 순위에서 59위로 지난해 6월 종합 발표에 비해 7개 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김성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중국의 모든 걸 따라잡히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 역량을 글로벌 선두자리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50억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정오 멕시코 시티 아즈테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멕시코와 남아공 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체코, 멕시코, 남아공 등과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제 오늘 저녁 7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멕시코, VS1에서 중계하며 다음 주 목요일인 18일 오후 6시 멕시코전은 공중파인 Fox 11, 그리고 24일 수요일 오후 6시 남아공과의 경기는 FS1에서 방송됩니다. 개최국 미국의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Fox 11이 공중파로 생중계합니다. 미국은 내일 저녁 6시 파라과이와의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 방문 시에 무심코 휴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내 감기약 등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전자담배 등이 한국 입국 시에 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되어서 이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반입 제한 물품들 가운데는 특히 미주 한인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감기약 종류나 대용량 타이레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금지되는 마약류 성분 등이 함유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켓이나 일반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이퀼이나 나이퀼 같은 감기약도 반입 제한 약품입니다. 데이퀼이나 나이퀼 등에 함유된 성분은 과다 복용 시에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는 규제 약물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한 진통제인 타이레놀도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을 100정부터 1000정에 이르기까지 대용량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만은 한

반입 시에는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 규정상 의약품은 병수 상한인 6병이 넘지 않더라도 이 알약의 총수가 너무 많아서 3개월 복용량을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위치한 카지노 타운 이 프림이 폐쇄 직전에 극적으로 이 새로운 운영 파트너를 확보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프림 창업주의 손자가 운영하는 프림 부동산 회사는 프림 지역의 호텔 및 카지노 관련 운영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 마지막으로 운영 중이던 프림 밸리 리조트 앤 카지노가 오는 7월 4일 문을 닫을 예정이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거의 폐쇄 상태인 프림이 다시 한번 회생할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프림은 LA와 라스베가스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필수 경유지였습니다. 한때 대형 롤러코스터와 쇼핑몰, 그리고 저렴한 식사 등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1달러 핫도그는 이 지역 명물로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프림 측은 이제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프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스코 주유소 이용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코스코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기간 동안에 주유 사업이 창사 50년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스코는 일부 코스코 주유소의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연료 공급 차량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할 정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코스코 주유소를 이용한 회원들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 KITA 키타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키타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속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대학 및 대학원생에게는 3,000달러, 중고등학생에게는 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내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나 대학원의 재학생인 한국계 학생으로 최근 1년간 GPA 3.3 이상을 유지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KITA 키타 닷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고등학교를 비롯해 배제, 휘문, 보성,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동문들이 참여하는 제5회 5대 사립고 동문 친선 골프대회 준비 모임이 한인타운 용궁에서 지난 4일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17일 치노힐스 소재 로스 세라노스 골프코스 남쪽 코스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회를 주관하게 된 양정고 동문회는 이에 따라서 양정고 골프 모임인 월계회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7: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손흥민 선수의 의미심장한 이번 북중미 월드컵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늘 체코와의 1차전을 앞둔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결전지인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오히려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모두들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며 그 노력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어서 팀 분위기가 정말 좋고 그게 선수들의 눈빛에서도 느껴진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경기에 강한 스타이자 월드컵 무대에서 늘 독보적인 장면을 만들어 온 손흥민 선수는 이번 대회로 생애 네 번째 월드컵에 출격하게 됩니다. 막내로 나섰던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 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던 2018년 러시아 대회, 그리고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제압하고 16강행을 이끌었던 환희의 지난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이제 어쩌면 마지막 출전이 될 수도 있는 북중미 월드컵 1차전을 이제 오늘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첫 월드컵이든 마지막 월드컵이든 나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똑같다라면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무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 지은 적은 없다. 제가 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길을 잘 선택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태국 전사들은 오늘 저녁 7시 체코와 조별리그 첫 판을 치릅니다. 이어서 지난해 벌어졌던 백악관 내 진흙탕 싸움의 원인은 알고 보니 엡스틴 파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틴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를 두고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난해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회의를 벌이다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엡스틴 파일 공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여름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 그 논의 과정을 여러 명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엡스틴 파일은 2019년 수감 도중에 사망한 엡스틴의 수사 관련 기록 그리고 수감 관련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의 연루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에서는 그런데 엡스틴 파일의 공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참모들 간에 크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검증된

파텔 국장과 댄 본지노 부국장은 펜 본디 법무장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이 FBI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지노 FBI 부국장은 회의 도중 이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처음부터 이 일을 망쳤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와일스 비서실장이 잠깐 잠깐 지금 법무국장을 몰아붙이고 있는 FBI, 당신들이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FBI의 본진호 부국장은 더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뭐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현금 10만 달러를 걸겠습니다. 당장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내가 유출했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며 격분했습니다. 이때부터 백악관 참모진들의 이 엡스틴 파일 대책 회의는 더 이상 회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전가시키는 소위 진흙탕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와일스 비서실장이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자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엮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본진호 부국장은 뭐요? 우리? 이게 왜 우리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난 처음부터 경고했고 당신들이 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라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전례 없는 고성이 오간 후에 회의를 일순간에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엡스틴 파일을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때문에 참모들은 이 문제만큼은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했었다라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엡스틴 파일에 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예화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틴의 관계를 다룬 특집 기사를 지난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를 막기 위해서 직접 월스트리트저널의 CEO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소유주 그리고 편집국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소송을 하겠다라면서 위협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엡스틴 파일 문제. 이 잠잠해진 듯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엡스틴 파일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0: 네, 어제 시간에 초파리 얘기하면서요. 숙성된 과일들이 상온에 그대로 있지 않나고 살펴봤더니 저희 집에 떡하니, 네, 말씀드렸던 파인애플이 있는 거 있죠. 예, 익지 않았을 때 사와갖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익었고 벌써 초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파인애플은 이 과육 분리해내는 것도 일인데 껍질 처리하는 것도 또 큰일이더라고요. 과일 중에 그 껍질 때문에 허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박이죠. 그런데 사실 이 껍질이 천도꾸러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미노산 성분인 시트룰린이 듬뿍 들어있는 수박 껍질은 혈액 흐름을 도와서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의 초록색 부분만 필러로 긁어낸 다음에 얇게 채 썰어서 무생채 만들듯이, 네, 고추장, 고춧가루, 뭐 간단한 양념 넣으면 아주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은 수박 생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뿐인가요? 그 붉은 과육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 연구 분석에서도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혈압 수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안과 밖으로 이 혈압 관리에 특히 좋은 과일이군요. 운동 후에 수박을 먹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약간은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진정하고 건강한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수분 보충은 이만한 과일이 없고요. 체중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지방 간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수박이 주는 포만감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체중 관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참, 이 라이코펜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0mg을 넘기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수박 한두 조각 아니면 토마토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정량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보아.

0: 앤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이 젠슨 황이 4박 5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쳤는데요. 그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K-POP 아이돌 보짜로도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제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인기 예능 프로에까지 나와서 입담을 뽐냈는데, 한국인들이 연예인도 아니고 뭐 스포츠 스타도 아니고 기업체 CEO, 소위 기업체 회장님을, 그것도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열광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5: 홍대거리 한복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아이돌 팬미팅 같은 풍경이지만 주인공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은 4박 5일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16: Business is booming. Booming. Bang. Like PC bang.
15: 정장을 입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총수보다 반팔 셔츠를 입은 동네 아저씨의 모습. 젠슨 황 열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고 밖에 있는 팬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팬서비스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외국인 CEO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프로에까지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고
1: 다음 중 가장 친한 사람 1번 이재용 회장님, B 정유섭 회장님, C 최태현 회장님입니다.
5: So easy.
15: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5: Who doesn't love golden?
1: 아, 골든이요. Up, up, up.
5: 아, so good.
1: up, up, up. 좋아요, 좋아요.
5: I do also love 화사. 네.
15: 한국 기업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치켜세우는 점도 낯선 글로벌 CEO가 아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로 꼽힙니다.
17: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15: 이민자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 AI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됐다는 개천의 용서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대중은 젠슨 황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젠슨 황을 향한 열광은 AI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인물을 동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어서 아버지 생일에 맞춰서 골라 골라 장사하는 트럼프 아들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아들들이 12,000달러짜리 금화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들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그나이제이션에서 이 트럼프 얼굴이 새겨진 프리덤 250라는 은화와 금화 메달을 이번 격투기 대회 때 판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이해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힌트는 그 금화 메달 안에 있습니다. 금화 메달에는 트럼프가 직접 디자인한 이라는 뜻의 Designed by President Trump 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금화를 이번 격투기 대회 협업 상품으로 아들들이 팔겠다는 것입니다. 판매 중인 물건은 모두 네 종류입니다. 제가 대신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기 위한 그 아드님들의 배려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싸게 250달러짜리 은화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UFC의 데이너 화이트 CEO의 초상화가 함께 보너스로 제공되는 이 12,000달러짜리 금화 메달까지 다양하게 네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장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금화 메달의 가격은 정확하게는 11,999달러 99센트입니다. 1센트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싸 보이게 하는 센스, 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판매 사업은 트럼프 패밀리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아들들은 이미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인 휴대전화에서부터 향수, 암호화폐, 골프장 등등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이 FIFA 회장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소말리아 출신 심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FIFA가 모든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인 오마르 아르탄 심판이 이번 대회 공식 심판 명단에 올랐습니다만은 미국 비자가 거부당해서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우리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다만 우리가 정부나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세 가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란 문제, 둘째는 비싼 티켓 문제, 그리고 셋째는 바로 미국 입국 비자 문제입니다. 내일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가 무디스, 피치, 그리고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회사가 투자 적격 등급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받게 되지? 이게 뉴스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으로 이 때문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도 어떤 형태의 채권이 투자 적격 등급이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분기에 매출 46억 9천만 달러에 42억 8천만 달러의 순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투자 적격 등급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모든 게 스페이스X에 관해서라면 다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우려 속에 스페이스X는 내일 증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첫 경기를 펼치는 멕시코 할리스코 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멕시코 31개 주 전역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소위 치안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경보 등급은 가장 낮은 안전 등급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한 정도의 보통, 그리고 할리스코 주에 발령된 여행 재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행 금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두 경기가 펼쳐지는 할리스코주 과달라 지역은 3단계인 여행 재고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카르텔 활동이 빈번한 할리스코주 외곽 및 국경 지역의 위험성이 반영된 것으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 시내 중심가는 멕시코 당국의 집중 경비로 인해서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 3차전인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2단계인 보통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특히 3단계 지역에서는 야간의 이동 금지, 길거리에서 우버 외에 현지인들의 택시를 잡아타지 말 것, 그리고 혼자 이동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 소위 FISA와 관련해서 의회에 이 FISA의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해외정보감시법은 우리 군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월드컵과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ISA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이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 회사에 요청해서 직접 받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서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러나 연방 수사와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도감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이 중요한 법은 이번 주에 만료될 것이다 라면서 이 FISA 연장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7: 세 번째 참가자.
8: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네,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한국 선박 한 척이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딱 두 번째밖에 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선박의 목적지가 파키스탄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보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한국의 선박이 일단 두 번째 빠져나왔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빠져나오시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4: 현지 시간 10일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SK해운 소속 LNG 운반선인 이 배를 실제 운용하는 곳은 카타르 에너지로 이 회사가 선박 통항 협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 이제 이번 그 통항과 관련해서는 타국 측의 용선사 측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선박의 목적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입니다.
14: 배에 실린 LNG 최종 목적지가 파키스탄인데 용선사 측이 이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 종전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행 화물 통항을 허락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도 8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HMM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탈출이지만 호르무즈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이 남아 있습니다. 100일 넘게 고립되어 있는 한국인 선원 숫자만도 13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통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선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 우리 선박들은 나무호 피격 이후 최대한 안전한 곳에 대피해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1: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이 3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어지면 2026년 초 기준 약 1,300억 톤으로 추정되는 잔여 탄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소 예산은 특정 온도 목표를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뜻합니다. 이 탄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만큼 기후 대응에 남은 시간이 짧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수준이 2025년 1.37도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약 4년 이내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 속도는 10년당 약 0.27도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정점을 다시 높였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568억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연소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관측 기록상 세 번째로 더운 해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온 상승의 대부분이 인간 활동에 따른 온난화로 설명되며 자연적 기후 변동성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7: 진짜 감쪽 같네.
18: 역시 벤트웨이야.
1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0: 너무너무 좋습니다.
2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9: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3: 선택하세요 품질을,
2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5: 타이어.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 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전,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자, 오늘부터 조금 덥겠습니다. 아, 오늘 낮 기온 한인타운 85도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LA가 87도라면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뭐 90도를 넘어서 93, 4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뭐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일 LA 한인타운 87도요. 베가스는 108도까지 오릅니다. We'll all be planning out a route. We're gonna take real soon. 네, 조금 더워도 오늘 저녁 체코와의 일전을 치르게 될 우리 태극 전사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체코와의 1차전을 치르는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Tell the teacher we're serving USA.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와, 오늘은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드디어 2026년 월드컵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국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지구촌 사람들은 하나의 공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울게 됩니다. 축구공 하나가 만들어내는 기적.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축제라는데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축구 강국과 신흥 강국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승리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쉬운 패배를 맛보겠지만 월드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은 승패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멋진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의 나라를 존중하며 함께 응원하는 것.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지구촌 가족이 됩니다. 이겨도 좋고 저도 좋아요. 이기면 이겨서 좋고 지면 뭐 다음 있잖아.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후회 없이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승리 아닐까요? 한 달 동안 펼쳐질 축구 축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표님, 대표팀 부상 없이 후회 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라디오 서울의 대표님 진짜 아우 탱자. 우리 훈이 굿모닝 차차차 웹사이트 너무 멋있게 만들어줘서요. 진짜 차차차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는 리키 마틴도 좋지만 레미 마틴도 좋더라. The Cup of Life, 여러분의 승리의 잔을 돌리자. 리키 마틴.

0: 어우, 너무 흥분되는 이 삼바의 그 라틴의 리듬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흥나는 거는 우리는 조금 이렇게 된장국 그 청국장 같은 은근한 흥이 한번 폭발하면 진짜 깊죠. 근데 또 우리 그 아미고 라틴계 친구들은 진짜 흥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경기는 내기를 해야 재밌나요? 아우 나 진짜 어제 그 가다가요 제가 집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친구들이 좀 많아요. 많은 것보다 3명대 전기 팬들은 그중에 여기 그 있잖아요. 여기 쇼핑몰이 있습니다. 세라노하고 유가하고 호바트 사이 있죠. 거기에 막 사람들 줄 서고 발레 파킹하는 그 오빠들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한 명은 그 니가라구아, 니카라구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멕시코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멕시코는 사우스 아프리카랑 3시에 경기를 펼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그 식당에서 일하는 멕시칸 친구분이 저보고 내기를 하자 그래서 아까 말까 하다가 20불 내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리아가 지면 제가 20불을 주고 또 20불 받고 멕시코랑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상 그래도 많은 국가들이 참가합니다. 오늘 오프닝 매치의 주인공들이 바로 멕시코와 사우스 아프리카 셋이 한번 봐야 됐고요. 지금 경기장 밖은 벌써부터 열광적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로피는 하나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오늘부터 잠은 다 자다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트 위에서 뉴욕 닉스가 역사상 역대급 대역전극을 벌였다고 그래요. 무려 29점 차로 뒤지면서 야 다 졌다 싶었는데 4쿼터부터 무서운 무차별 폭격을 퍼붓더니 결국 107대 106. 야 얼마나 짜릿한 승부입니까? NBA 파이널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 역전극이었다고 하네요. 이번 운명의 5차전은 토요일에 있다고 하는데 뉴욕 닉스가 딱 1승만 더하면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우 뉴욕 저녁에 월드컵에다가 그냥 닉스에다가 막 퍽퍽 들끓겠네요. 우리 LA도 오늘 올 때 보니까 벌써 야외 잔디광장 윌셔와 세라노 그리고 옥스포드에 있죠.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한인타운에 진짜 공원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저희 그 분수광장 있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윌셔와 세라노와 옥스포드 사이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쌍둥이 건물 하얀 거 두 개 올라와 있죠. 체이스 건물 있는 그 빌딩이 바로 저희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의 건물이에요. 8층 8층으로 올라오시면 낙낙낙 해주세요. 탱자 있나? 하고 한번 들려주시면 오빠 탱자 오셨어요? 이러고 제가 반갑게 아무튼 거기 오시면요 야 분수 요즘 녹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한인타운에 공원이 어디 없나 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 테이블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 차도 한잔 드시고 하늘도 좀 바라보고 집에서 맛있게 시원하게 미스코를 타갖고 거기 오셔가지고 좀 이웃들도 만나시고 오늘 또 나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윌셔 잔디광장에서 오늘 경기가 7시부터 체코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데 오실 때는요 깔개를 갖고 오셔야 돼요. 방석이나 그리고 아우 나 좀 불편해 이런 분은 조그만한 등산 다닐 때 살짝 피면 되는 요만한 거 있어요. 그런 걸 좀 갖고 오셔도 좋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뒤쪽에다가 의자를 펴서 그 시니어 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시면 물도 드리고 선착순 1000분께 붉은 악마 빨간 새로 나온 디자인의 티셔츠도 드리고 또 부스에서 먹을 것도 사시고 우리의 축제가 벌어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지금 준비하시고요.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오늘 손님 맞을 준비하시네요. 아, 왠지 그냥 그동안 무슨 낙이 없을까 이랬는데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 응? 공을 빌미로 게임을 빌미로 우리가 하나 돼서 박수치는 그날 아닙니까? 아싸! 차차차! 오늘 응원을 해가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생복이 채워집니다. 이치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6: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4: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0: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은 일,
14: 이 세상 그 누구보다
0: 더 잘해주고 싶은 일.
14: 두려움 앞에 멈출 때
0: 날 용감하게 하는

탱자 뮤직 극장 제3화를 앞두기 전에 어제 2화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이 노래 퀴즈를 드렸는데 맞추신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진짜 너무 정직하신 것 같아. 아니면 응? 귀찮은 거야? 응? 바로요. 이 노래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남자랑 이어졌지 뭐예요. 어느 날 톡이 왔어요. 이 노래 가사를 적으면서 혹시 이 노래를 아냐고. 전 몰랐어요. DJ인데도 모르다니. 얼른 검색을 해봤죠. 그 가사로. 그랬더니 바로 이 노래던걸요. 얼른 링크를 보냈더니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세상에 커닝한 건데. 앞으로 원하는 음악 찾기가 있으면 가사로 그냥 검색란에 구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쫙 나오고. 어? 최 박사님 계시죠? 응? 재미나이 박사님도 계시고 물어보면 쫙 알려줄 거예요. 앞으로 탱자 뮤직 극장에서는 여러분과 퀴즈도 풀고 또 생방송 전화 213-531-2291 531-2291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선물도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크루즈권부터 해서 탱자 파티의 초대권도 있습니다. 오늘은 K뮤직 극장 대한민국이란 이름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붉은 물결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한 성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승리를 위해 외쳤다. 그랬더니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 누군가는 감독을 걱정하고 누구나는 선수 선발이 아쉽고 누군가는 제발 이번에는 증명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또 하나가 됩니다. 이기면 함께 웃고 지면 함께 아쉬워하고 그래도 끝까지 응원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아니 축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저는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눈물이 나고 문화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집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대한민국을 욕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응? 경제가 어렵다고, 아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에 나가서 누군가 Where are you from? 어서 왔어요? 하고 물으면 I'm from Korea. 수천 년 역사를 견뎌온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 K-POP과 K-드라마, 반도체, 자동차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로 뛰쳐나와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는 우리.

아마도 지금 이 노래를 세상에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스무 살이었던 그때의 그 사람은 다시 오늘 스무 살이 되고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서 뛰던 기억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누군가 그 노래를 틀어주면 바로 이 노래야. 이 노래를 틀어주면 벌떡 응? 벌떡 일어날 것 같다. 오늘 경기 결과 어떻든 괜찮습니다. 승리하면 함께 환호하고 패배하면 다음 경기 기다리면 되지.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우리 모두 같은 이름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바로 축구를 위한 함성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목소리. 한 뿌리에서 나온 우리 코리안 우리들의 심장의 소리. 아우 설레인다. 한국 가면 너무 좋겠죠. 아우,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저희 선배님이 아우,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힐링을 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더라 그 쿠션 무슨 실크? 카펫 쿠션인가요? 제가 그걸 발랐는데요. 와 얇은데도 어쩜 이렇게 짠쫀하게 커버도 잘 되고 화장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K뷰티가요. 괜히 K뷰티가 아니에요. 진짜. 어? 올리브 영이 파사디나랑 저쪽 센츄리 시디 문 열었다는데 어? 오리지널 K타운에 언제 들어올게요? 어? 올리브 영에 전화 좀 해주세요. 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가면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링턴 스퀘어 과천 이솝식을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 모실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용영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윈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특별 게스트 이분은요, 한국의 지명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K-Homes Realty의 클레이 초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안녕하세요.
0: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응? 다시 좀 들려줘 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 귀에 캔디 같아.
1: 고맙습니다.
0: 우리 대표님은 한국의 지명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지난번에 저를 웃기고 계셨어요.
1: 그래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0: 뭐, 뭐죠?
1: 혹시 우리 그 네. 우리 저 언제 어디서 오셨죠, 한국에서?
0: 저는 한밭.
1: 그럼 어디죠?
0: 한밭 몰라요?
1: 한밭.
0: 한밭 설렁탕 유명했던.
1: 아, 그러면 대전.
0: 오, 네. 아시네.
1: 그러네요. 오. 그 한밭이 그 크다라는 그 한자이고 네. 밭은 네. 이제 밭전자.
0: 네.
1: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버리면 대전이 큰 밭이잖아요.
0: 네.
1: 한밭 맞죠?
0: 어, 한밭이 많네 네. 진짜.
1: 그러면 대전이 충청도에
0: 네.
1: 있죠.
0: 네.
1: 왜 충청도인지 혹시 아세요?
0: 제가 그때 맞춘 것 같아.
1: 그렇죠.
0: 충, 응? 충주와
1: 그렇죠.
0: 청, 청주?
1: 그렇죠.
0: 왜 네. 대전은 뺐어?
1: 그러게요. 대전이 더 큰데.
0: 네. 어, 네.
1: 아, 그러면은
0: 청대라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청이나?
1: 맞아요. 그러면 네. 또 가까운 그 전라도는?
0: 네. 전라는 전주?
1: 네.
0: 라는 나주?
1: 그렇죠.
0: 그럼?
1: 맞아요.
0: 실제 그래요? 아니면
1: 진짜예요?
0: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맞은 그러면, 거예요.
1: 아니요, 진짜요.
0: 진짜래요?
1: 그러면 경상도는
0: 경주?
1: 그렇죠. 경주?
0: 상주?
1: 그렇죠. 아, 정말 맞아요.
0: 진짜요?
1: 네.
0: 그럼 강원도는?
1: 강원도는 뭘까요, 그러면?
0: 강릉, 원주.
1: 야, 맞아요.
0: 이런 거 네. 몰랐구나.
1: 그럼 경기도는 이제 아, 충청도 뺐네요.
0: 충청도 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경기도 네. 그러면.
0: 경이 어딜까? 경
1: 도시는 아니에요. 서울경. 경자는.
0: 아,
1: 서울의
0: 그러네.
1: 주변.
0: 네네 기가. 그러네요 네. 경기 기는
1: 그러니까 주변이란 뜻이에요.
0: 아 그렇구나. 네,
1: 서울 주변의 주변. 도시. 네 그러면 네. 한번 가면 평양까지 네. 한번 가볼까요?
0: 어 가요 평양.
1: 좋아요.
0: 평양.
1: 그러면 평안도.
0: 평안도 평 뭐가지?
1: 평안도에 평양 있잖아요.
0: 아 평양.
1: 네 또 그러면 안으로 시작되는
0: 안성은 6인데
1: 보통 우리가 주로 있죠? 많이 끝나는 게 있으니까 네. 안주.
0: 안주라는 네. 도시가 있어요.
1: 아,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0: 아, 나 북한 가고
1: 너무
0: 싶어.
1: 가고 싶죠.
0: 죽기 전에. 네. 네.
1: 그리고 황해도도 한번 해볼까요?
0: 네.
1: 그러면 황해도는 네.
0: 말짱황이요.
1: 황으로 시작되는 거, 해주로 아, 해로 시작되는 거.
0: 해. 해주.
1: 그렇죠. 해주하고.
0: 네.
1: 황주.
0: 안해주.
1: 황주.
0: 황주?
1: 네.
0: 황주가 있어요?
1: 네, 황주가 있어요. 네. 그렇게
0: 재밌다.
1: 많이 있어요. 네.
0: 아,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 안 가본 곳도 너무 많고
1: 네.
0: 한국의 그 반 우리 그냥 남한만 해도요.
1: 네.
0: 어, 옛날에 여행을 제대로 못하고 미국에 와서 너무 아쉬운 것도 많아요.
1: 그렇죠.
0: 네.
1: 제가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졸업하고
0: 네.
1: 그 전국 일주를 했었어요. 자전거 타고
0: 네.
1: 무전 여행으로.
0: 어머나.
1: 네. 아. 저 한 달 걸렸어요.
0: 와 대단하시구나.
1: 그러면서
0: 네.
1: 곳곳을 다 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네. 아름답고 좋은지
0: 아...
1: 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네 정말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사는 게 좀 뻑뻑하고
1: 네.
0: 또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1: 네.
0: 한국에 가서 살아봐야지. 또 요즘 달러 환율이 좋으니까
1: 네.
0: 한국에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머물 수도 있고 아예 다시 여기하고 한국이랑 반반 사시겠다는
1: 너무
0: 분도
1: 많으세요.
0: 계시고
1: 굉장히, 예.
0: 그래서 요즘 해링턴 스퀘어 과천 소개해드린 후에 문의가 너무 많이 왔다면서요.
1: 아, 지난번에
0: 네.
1: 여기 방송 나가고 많은
0: 네.
1: 분들이 전화 오셔서
0: 네.
1: 아 거기가 어디냐 그리고
0: 네.
1: 어떤 그 뭐 이게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0: 네.
1: 그리고 나도 살 수 있느냐
0: 네.
1: 여러 가지 많은 문의들이 왔는데요.
0: 네.
1: 저희가 그래서 분양
0: 네.
1: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0: 오, 네. 6월 25일
1: 네.
0: 목요일
1: 네.
0: 저녁 5시
1: 네.
0: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6월 25일

0: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퍼드 네. 호텔에서 열립니다. 네. 어, 참석 비용 없어요.
1: 없어요.
0: 근데 밥도 주네요. 아유, 가야겠다.
1: 저녁 5시에 오시니까 오시면은 네. 저희가 당연히 밥을 네. 좀 드려야 되고요. 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날 오셔서 네. 물론 그 전에 저희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네. 거,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 물어보시고 하실 텐데 네. 그날을 오셔서 저희가 네. 간단하게 이제 청약이란 걸 해요. 네. 청약이란 건 뭐냐면 네. 이분들이 아, 내가 그 한국의 동과 호수를 지정해서 네. 사고 싶다. 네. 물론 이거는 그 계약하기 전이에요. 네. 계약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계약 단계에 들어가는 곳인데 네. 일단은 찜. 한국 네. 우리 찜이라는 말이 맞나요?
0: 아, 그쵸. 그렇죠. 선점에 넣는 거. 네. 내 거 찜.
1: 예. 만약에 안 하시면은 뭐 따로 다시 또 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데 아, 네. 그때 청약하시는 분들 추첨을 해서 네. 저희가 한국 항공권을 드려요.
0: 와, 청약만
1: 네.
0: 해도?
1: 네, 네.
0: 와, 야. 바로 전화번호 213-437-9911 213-437-9911 입니다.
1: 네, 맞아요.
0: 요즘 환율이 너무 좋아서요. 네. 한국에 나가서 몇 개월 계시다가 온다고 하는 언니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 요럴 때가 정말 적기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한국의 날씨 좋을 때가 봄, 가을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또 그때가 비행기가 또 비수기예요.
0: 지금이 좋을 때요.
1: 네, 그때가.
0: 그러면 이번에 분양설명회도 오시고 한국에 네. 가셔서 직접 모델하우스도 그럼요. 보시고 네.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네. 자 과천 해링턴 스퀘어 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믿음이 가야 되는지 한번 풀어주세요.
1: 그렇죠. 그 믿음을 저희가 또 완전하게 해소시켜주기 네. 위해서 네. 믿음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한국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세요. 우리 네. 시행사 관계자분, 분양사 네.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완전하게 네. 또 확실하게 다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 네. 나는 그 현장도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네. 3년 후에 완공이에요. 29년도에. 네. 네. 근데 저희들은 벌써 이미 착공을 해가지고 네. 건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네. 모델하우스에 가보시면은 네. 아 내가 살 집이 네. 이렇게 이쁘구나 멋지구나 좋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0: 시공하고 주공하는 데가 믿을 만한 회사여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시공사 혹시 효성건설이라고?
0: 알죠. 네. 알다 말다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행사는 주체가 되는 시행사는 네. 대상이라고 또 대기업이잖아요.
0: 알죠. 네. 와.
1: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네. 또 그 우리 한국에서는 따로 에스크로 회사는 없지만 네. 신탁회사가 있어요. 네. 미국의 우리 신탁회사, 그러니까 에스크로 회사가 있는 것처럼. 네. 토지신탁이라고.
0: 네. 네.
1: 한국토지신탁.
0: 네네네네. 네.
1: 거기서 또 신탁회사가 들어오고.
0: 아, 그렇군요.
1: 이름만 들어도 다, 네. 아, 그러면 믿을만 하네. 그럼요. 이런 분들이에요.
0: 아, 지역이 중요해요.
1: 지역이요?
0: 네.
1: 지역은 과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 얼마나 깨끗하고 좋고 네. 한국의 얼바인?
0: 녹지가 예, 제일 많은 녹지, 거.
1: 예, 85%가 녹지예요.
0: 공기가 좋아야 돼. 공기 첫째 조건.
1: 일단 산 이름도 너무 청명해. 네. 청계산.
0: 청계산 옆에 있어요.
1: 네. 그리고 또 관악산.
0: 관악산도 옆에 네. 있고.
1: 관악산 있으면 그쪽에 서울대학교.
0: 나 네. 서울대 가고 싶어.
1: 서울대 네. 가고 싶죠. 서울대 가기가 쉬워요, 네. 어려워요?
0: 어렵죠.
1: 근데 과천에 살면 서울대가 되게 가까워요.
0: 그래요. 그럼 매일 가겠네.
1: 네, 그러니까요.
0: 아, 거기 얼마나 지역이 네. 녹지가 우거져 있으면 네. 한국의 얼바인이라고 불리겠어요.
1: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네. 해서 계속 그 서베이를 하면요. 예. 1등하고 있는 도시가 과천이에요.
0: 와, 그런 네. 요지에 네. 더군다나 강남까지 20분 거리 지하철로?
1: 뭐 20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
0: 오 마이 갓.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1: 내년도에 완공돼요.
0: 근데 지금 해링턴 스퀘어 과천 건물이랑 네. 그 지하철역이랑
1: 붙어 있어요.
0: 터널로 통과한다는 터널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진짜
1: 맞아요.
0: 비와도 추워도
1: 비 안 맞아요?
0: 어디 미끄러져 가지고 애구구구 넘어질 일도 그렇죠. 없고 진짜 여기는 너무 네. 좋네요.
1: 네.
0: 어르신들 진짜 좋으시겠다. 여기
1: 그래서
0: 은퇴하시기.
1: 지금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네. 혹시나 우리 네. 사람이 과천 이게 너무 잘 되면 네. 그 지하도에 그 네. 거의 움직이는 그 도로를
0: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1: 움직이는 거 뭐 있죠? 네. 도로. 예. 네. 네. 그것까지도 한번 요청해 볼까?
0: 와, 아, 그거 안 돼. 운동 돼야지. 와,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궁금하시는 네. 분께.
1: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답이 아파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아파텔.
1: 네. 오피스텔이지만 네. 여기는 거주용이 우선이에요.
0: 네.
1: 그 얘기는 보통 오피스텔은 오피스 하다가 잠도 자니까 오피스텔을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반대로 네. 거주하다가 살다가 일도 해야지 또. 하니까는 아파텔.
0: 아파텔.
1: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네. 아파트야. 이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0: 그렇게 또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뭐 정책적인 세금 혜택
1: 그렇죠.
0: 이런 거 일가구 네. 1주택
1: 맞아요.
0: 뭐. 그 네. 설명 좀 해주세요.
1: 일반적인 거주용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그 한국에 허가를 네. 신청을 할 때 아파트를 짓겠다 얘기하는 곳이고
0: 네.
1: 저희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는 곳인데
0: 네.
1: 목적은 오피스텔이지만은 거주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방이 3개예요. 그리고
0: 네.
1: 화장실 2개. 네,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0: 네.
1: 뭐 하나 있거나 여기서 생각하는 스튜디오
0: 네.
1: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은 아예 아파트 그 수요를 생각하고
0: 네. 네.
1: 아파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0: 네.
1: 발코니도 확장이 되어 있고
0: 아니 각 방마다 발코니가 있어.
1: 네. 그것도 확장되어 있어가지고 방이 네. 더 넓어요.
0: 와 거기다가 온돌이야.
1: 어떻게 하셨어요?
0: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난
1: 네,
0: 진짜
1: 맞아요.
0: 온돌. 아,
1: 네.
0: 세상에.
1: 너무 좋죠.
0: 네.
1: 한국엔 겨울이 또 많이 추운데
0: 네.
1: 바닥이 따끈따끈하면 얼마나 또
0: 아.
1: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0: 그럼요. 아. 네. 밑에서부터 쫙 이 열기가 올라와야 사람도 건강하듯이
1: 그렇죠. 네.
0: 집도 이 온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과학적인 게 그 네. 원래 뜨거운 열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0: 그렇죠.
1: 예.
0: 피부에도 좋겠다 온돌이.
1: 그럼요.
0: 근데 오 가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희가 가구들도 다 비치해드려요.
0: 아, 그냥 붙박이장으로 다.
1: 붙박이 장뿐만이
0: 플러스?
1: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냉장고며 뭐며
0: 네.
1: 다 있어요.
0: 다 네. 설치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1: 네, 네.
0: 야. 얼만겨 그럼 진짜 얼맨겨 굉장히 과천이라는 입지도
1: 네.
0: 그렇고
1: 네.
0: 이거는 정말 방도 세 개고
1: 네.
0: 와. 어? 가격이
1: 가격은요. 저희가 그 뭘 평형으로 따지면 평형
0: 네.
1: 때마다 가격은 달라요.
0: 네.
1: 시작하는 가격은 15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0: 네.
1: 뭐 18억, 2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0: 네.
1: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그렇게 되면은 미국 돈은 얼마큼 될까? 저희
0: 네.
1: 한 100만 불 정도에서 15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요.
0: 네.
1: 네.
0: 처음부터 그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1: 그럼 부담되죠. 아, 왜
0: 네.
1: 건물이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다 내?
0: 네.
1: 당연하시죠. 그래서
0: 네.
1: 저희가 계약금만
0: 네.
1: 10% 내시면
0: 네.
1: 저희 바로 내 그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3년 후에 완공될 때 나머지 드리는 것이고 중간에 중도금도 저희 대출이 가능합니다.
0: 네.
1: 그 대출은 나는 미국 시민권인데 나도 돼? 다 돼요. 영주권, 시민권 다
0: 네.
1: 상관이 없이
0: 네.
1: 이런 대출은 집단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한국에서
0: 네.
1: 그 아까 제가 토지 신탁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0: 네.
1: 다 들어오고 하니까는 은행 측에서 그쪽을 믿고 모든
0: 네.
1: 사람들을 다 대출해 주세요.
0: 아.
1: 그래서 계약금 10%에 내 집 네. 마련하는 거죠. 처음에.
0: 네.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이런 거 아우 뭐 귀찮아 안 해 이러다가 한 몇 년 전에 하나를 잡았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팔았어요.
1: 그러면은 이번에 사시면 되겠네요.
0: 아니, 이럴 돈은 없고. 아니 이거 너무 좋은 물건 같아요 이거.
1: 맞아요.
0: 네. 근데 이거는 저기는 전매는 안 되고.
1: 전매라는 얘기는 등기 전에
0: 네.
1: 팔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0: 네.
1: 안 돼요. 하지만
0: 네.
1: 바로 그
0: 네.
1: 전매 비슷한 혜택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봤어요.
0: 그런 게 또 있어요?
1: 그럼요.
0: 아,
1: 네.
0: 계약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 계약금은
0: 10%. 10%?
1: 네.
0: 자, 조건이 되시는 분은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요지도
1: 네.
0: 그렇고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과천.
1: 네.
0: 녹지가 이 도시 몇 프로가 있다고?
1: 85%.
0: 세상에.
1: 대부분이죠. 또 그게 또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0: 세상에.
1: 네. 아무 그 건설사들이
0: 네.
1: 이렇게 막 쉽게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0: 네. 아, 무조건 공기 좋은 데 네. 가서 사셔야 돼요. 분양 설명회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안 하나요? 우리 아이비님께서.
1: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비님을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에다가도 분양 설명회를 하려고 네. 오늘 제가 호텔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0: 네. 네. 야, 우리 아이비님.
1: 아, 우리 아이비님 오시면 꼭 네. 연락해 주세요.
0: 네. 대표님, 과천에서 서울 삼성병원까지는 몇 분 걸리나요? 그러셨어요.
1: 서울 삼성병원까지 과천에서 현재까지는 한 20분 정도에서 좀 하는데 GTX가 네. 예, 생기면은 10분 이내에 갈 수 있어요.
0: 오 마이 갓. 이거는 진짜 네. 대박이네요. 네. 아, 이건 진짜 돈 있으면 사야 되는데 나 복권 샀는데 빨리 이거 되면 이거 더 사야겠다.
1: 아, 근데 정말 네. 오렌지 카운티도 한번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6월 29일 예상하고 있어요.
0: 6월 29일. 네,
1: 지금 처음 얘기하는
0: 네.
1: 거예요.
0: 전화번호 적으세요. 네. 213-437-9911 213-437-9911 제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1650.com에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누르실 수 있고 또 오늘부터 굿모닝 차차차 웹사이트 생겼답니다. 오시면 제가 또 우리 대표님 연락처도 여기 올려놓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24일 수요일 날 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러겠네요. 우리 그날 파티 겸
1: 네, 너무 좋아요.
0: 해링턴 과천 분향 설명회가 아니라 우리의 네. 승리를 축하하는 동네 잔치.
1: 너무 좋은데요, 그럼요. 네.
0: 그리고 슬퍼도 위로 잔치.
1: 그럼요.
0: 하나가 네. 됐던 걸 기념하면서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이고요. 참석 비용 없어요.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213-437-9911 213-437-9911로 하시면 되겠고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인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요. 네. 또 이거를 꼭 여러분께 추천하는 그런 이유 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1: 많은 분들이 내가 한국에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면 좋을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믿을만 한지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할지 또 돈은 어떻게 내야 될지 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0: 네, 복잡해 네. 생각해서 안 했는데
1: 네.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네.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물 찾는 거에 도사이니까 네, 그런 거 다 잘 찾아드리고 네. 또 돈은 어떻게 보내는지 세무 관련 네. 그리고 환전 관련 네. 또 법적인 모든 절차들요 저희들이 네. 다 해드릴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무 고민 뭐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세요.
0: 네, 한국에 이렇게 종종 분양해서요. 뭐 네. 송도호도 그렇고 네. 돈 억수로 부르신 분들이 버신 분들이 많이
1: 맞아요.
0: 계세요.
1: 네. 네. 송도체도 많이 있었죠.
0: 네, 더군다나 이 과천은 입지가 그리고 그린벨트 녹지가 85%가 네. 과천시에 그 얼마나 공기가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기.
1: 공기뿐만이 네. 아니라 과천이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고 단지가 네.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다 IT 기업, 뭐 첨단 네. 바이오 기업, 네.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교육 환경이 너무 좋아요.
0: 네.
1: 아까 관악산도 얘기했었잖아요.
0: 네, 청계산 네. 관악산.
1: 네, 그리고 이쪽에 그 유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요. 과천은.
0: 없어요?
1: 네. 살짝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교육을 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없죠.
0: 노래방도 없나요?
1: 노래방은 괜찮고.
0: 괜찮고. 네. 네. 딴 거구나.
1: 네.
0: 그렇습니다. 과천 해링턴 스퀘어. 이번에 옥스퍼드 호텔에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있습니다. 참석 비용 없고 저녁 식사 제공되고 213-437-9911 213-437-99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빨리 한국 가서 지금 한국은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네. 지금 다 다들 뭐 그때는 잠 좀
0: 지금 새벽인데 이제 조금
1: 한국은 또 아침이겠네.
0: 네, 그때가. 우리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네, 네 대한민국 네. 하면서
1: 좋죠. 너무 좋아요. 네.
0: 우리 과천 해링턴 타운도 네. 우리 동포들의 또 다시 고국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네. 여러분께 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간단히 끝 인사 주실까요?
1: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분양 설명회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이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고 또 좋은 답도 얻어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저녁 식사도 제공하니까 오셔서 많은 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Homes Realty 우리 클레이 대표님이셨습니다. 꼭 중요한 그 기회가 올 때는요 잡으셔요. 요즘 환율도 너무 좋고 진짜 여기 너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진짜 하나 사고 싶네.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13-437-9911 213-437-9911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견 거막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3: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세일
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2: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임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3: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5: Korean Air.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5: 두 번째 참가자.
1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15: 세 번째 참가자.
18: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위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0: 세종 송보감.
19: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0: 세종 송보감.
19: 쌩쌩 돌아라. 하하.
20: 세종 송보감이잖아.
21: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22: 213-383-8899 383-8899 세종.
2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고모니 차차차 아니 응? 호니 씨랑 뭐? 저랑 둘이 부채를
4: 지금 카메라 보니까 너무 웃긴데
3: 차차차 오늘 날씨가 덥네요.
4: 어우,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워요.
3: 저희 스튜디오가요.
4: 네, 스튜디오도
3: 밖에는 이 건물이 희한하게 밖에는 굉장히 시원한데 스튜디오는 네. 벌써 더 저희가...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오늘 다 벗고 왔어.
4: OMG!
3: 아, 아니 나 진짜 더워서 벗어야 될 때
4: 이거 저거 경상도로 뭐라는지 아시죠?
3: 네, 뭐라요?
4: 훅끈 달아오는 거 아닌가?
3: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은 제가요 빨간 옷이 요즘 집 정리하면서
4: 야, 레드가
3: 이거밖에 없는 거야.
4: 아니 어떻게 그것도 반짝이
3: 아니 이것도 안 입으려고 누구 주려고 정리했는데 와. 다시 뒤져서 어머, 살릴까요? 괜찮아요?
4: 너무 좋은데요?
3: 한 번도 안 입어봤어.
4: 이거 그 말씀하신 그 쌀쌀 네. 차차차 탱고 가실 때 입으시면 너무 좋겠다.
3: 그래요?
4: 어.
3: 그러면 이옷 정리할지 말고 다시 살릴까?
4: 아 이거 살리셔야죠. 전 그러시면 벗어. 심심하면은 리폼하세요. 너무 네. 우리 여기다 뭐 하나만 딱 붙이면 와 여러분 빨리 보이는 라디오 오세요.
3: 다 젖었어 옷이.
4: 여러분 뭐예요 진짜. 지금? 대박 대박.
3: 용서하세요. 제가 다 벗었어요.
4: 딱 후끈 날아오는 거 많이. 오우.
3: 나 2두, 다시 몸 만들 거야 진짜.
4: 성현. 응? 형님,
3: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나
4: 아따, 형님.
3: 다시 수영 시작했는데 어제 쉬었잖아요. 수영을.
4: 왜요?
3: 그냥 어제는 그냥 쉬고 싶잖아요.
4: 그러니까 그냥 쉬신 거잖아. 뭐 다른 일이 없었잖아요.
3: 그냥 집에서.
4: 아 저도 어제 바빴어요. 저 어저께 갑자기 네. 병문 안 가가지고.
3: 네. 누가 아프세요?
4: 아 누가 아프게 수술을 어제 했어요. 네.
3: 오.
4: 종양.
3: 젊으신 분이에요?
4: 네? 저보다 어려요.
3: 어머나 어떻게
4: 동생인데.
3: 응. 남자분?
4: 여자분.
3: 어떻게?
4: 머리가 아프다고 맨날 그랬어요.
3: 네.
4: 맨날 두통약을 달고 살더라고.
3: 네.
4: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며칠 전부터 눈이 안 보인대요. 그 왜 그러냐? 눈이 너무 안 보인대. 어지럽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 가버려서 병원 갔더니 빨리 뇌 MRI 찍어보자고. 시신경을 2.6cm 종양이 뇌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눈이 이게 선생님 말로는 며칠 지나면 완전히 실명될 뻔했다고. 응급실 들어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바로 수술을 한 거예요. 하루 만에.
3: 세상에나.
4: 근데 다행히 잘 됐어요.
3: 어머나.
4: 그래갖고
3: 구사일생이야
4: 어제
3: 진짜.
4: 어제 병원 갑자기 밤에 제가 갔거든요. 퇴근하고.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갔던 병문안 모든 분 중에
3: 네.
4: 가장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야 너 뭐냐 했더니 왜 그래서 야 내가 와본 병문안 중에 네가 제일 건강해. 일부러 또 이렇게 해야 더 힘나잖아.
3: 네, 네.
4: 야 너는 야 나랑 나가서 술 먹어도 되겠다 했더니 그지 그래서 너야 멀쩡하네. 멀쩡하네 괜히 바리바리 싸웠네. 멀쩡하구만. 너같이 건강하면 야 병원 망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응원을 해줬죠.
3: 야 우리 나도 진짜 아플 때 훈이 씨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4: 아프지 마세요.
3: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
4: 그옷 입고 갈게요. 저도 오늘 빨간색을 입어 왔는데
3: 아니
4: 야 여러분
3: 예.
4: 저 지금 아침 일하다 왔거든요.
3: 네.
4: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3: 네.
4: 차범근 어린이 축구 교실 일기에 빛나는 훈이 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요?
3: 진짜요?
4: 차범근 어린이 축구 교실 일기 네. 제가
3: 축구
4: 교실
3: 축구하다가 왜 유도로 바뀌었어?
4: 아니 축구는 그냥 어릴 네. 때 그때 차범근 선생님이
3: 네.
4: 진짜 옛날에 왔어. 35, 40년 했을 거예요.
3: 네.
4: 그때 정몽주 회장님이랑 같이 하셔갖고 저 사진도 같이 찍었거든요.
3: 와.
4: 그래서 그걸 일기예요 제가 딱 했는데. 그러니까 차두리 저보다 한참 많이 아예 믿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3: 아우 어떡해. 자기가 오늘 아니지. 응원단장해야 되네 그럼.
4: 근데 뭐 제가 소질이 네. 없으니까 그만뒀겠죠. 그래서 하고는 이제 네. 그래서 전 축구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아. 세상에 지금도 귀여운데 그때 얼마나 귀엽까.
4: 아 그냥 똘망똘망하니.
3: 그냥 똘망똘망.
4: 그때 EBS에서 저 찍었어요. 교육 방송도 찍고 그랬어요.
3: 어머나.
4: 저. 연기를 시키시더라고.
3: 어머나.
4: 근데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의 예를 만드는 건데
3: 네.
4: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되게 순해. 순하게 생겼으니까 공부 되게 잘해. 전교 1등 하던 애. 걔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모범생 역할.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가장 불량 학생 역할. 진짜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화단에서 뭘 하다가 깨트려요.
3: 어.
4: 내 친구는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 아니야 너는 이렇게 착하다 이런 걸 찍고 저는 도망가래. 그리고 한 애를 잡고 네. 얘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걸 줬어. PD가 저 시켰어요.
3: 네.
4: EBS에서. 어. 그래, 아, EBS 안 나 어릴 때. 나 그 찍은 기억이 나요.
3: 아니 그거 있어요 영상?
4: 그때는 다 이만한 비디오로 찍으니까 필름을 찍을 거 없죠.
3: 너무 아깝다.
4: 디지털이 아니니까.
3: 그런 거 뭐, 다시 올리면.
4: 그런 거 많이 찍었는데 진짜 웃겨요 생각해보면.
3: 너무 귀여워.
4: 또 어릴 때 이상한 거 많이 했다 진짜.
3: 또 뭐 있어 이상한 거.
4: MBC 뉴스에서 설악산을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네. 가을에 네. 케이블카 타고 확 흔들었는데 저를 찍은 거여서 막 근데 귀엽다고 저한테 계속 와서 찍어달라고 말하고 그 뉴스에 나왔어요.
3: 아 그래요?
4: 네, 근데 뭐
3: 저도
4: 없지. 저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3: 또 뭐 나왔는데?
4: 아, LA 살면서 많이 나왔어요.
3: LA에서? 네,
4: 살면서 나오는데 맨날 밑에 자막이 뭐 토렌스 거주 아니면 LA 근무자 그 사람들이 보고 야 너 LA 근무자래
3: 인터뷰했어요?
4: 인터뷰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저 지나가도 되게 많이 했어요.
3: 왜 그런 게 있나 보다.
4: 그러니까 해줄 게 보이나 보지. 아 요 놈은 말하면 왠지 말할 것 같거든.
3: 찔르면 확
4: 찔르면 말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척하면 척이니까 딱 보고는 어 잠깐 인터뷰 한 번만 그러면 아 예 그거 말해 저는 하니까
3: 그냥 많이 저도 나왔죠. 저는 미국 방송에 나왔었어요.
4: 어 어디요?
3: ABC 방송에.
4: 혹시 뭐 ABC?
3: 네.
4: 뭘로요?
3: 제가 뉴욕에 그 허드슨 강 옆에 야환이라고 일본 마켓. 슈퍼마켓이
4: 야환 마켓
3: 있어.
4: 옛날에 있었어. 지금 없어요.
3: 그 옆에 그 콤보로 이쿠라밥
4: 저거 돈까스 우동,
3: 우동 라면 라면
4: 우동엔 우동엔 뭐지 돈까스 템뽀뽀 넘버 나인 템뽀뽀 식당 저 되게 좋아했는데
3: 그런 거
4: 그때 막
3: 너무 맛있겠다.
4: 오브로 식구
3: 라면 미소 라면 뭐
4: 아니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3: 아 그걸 먹으러 제가 저기 자주 갔는데
4: 아 드시러 갔다고?
3: 갑자기 거기에 미국 방송이 세 개가 뜬 거예요.
4: 자 여러분 지금 뉴욕입니다.
3: 뉴욕에요.
4: 뉴욕에서 야한에서 식사하시는
3: 에즈워러,
4: 뉴욕 씨를
3: 에즈워러
4: 아.
3: 제가 바로 그 에즈워러에 살았었어요.
4: 오케이 근데 ABC가 뭐라고요?
3: ABC 뭐 MBC 다 왔지.
4: 어, 왜, 뭐라고 왜 왜?
3: 날 보러 온 건 아닐 테고.
4: 그러니까 왜 뭐 토픽 뭐예요?
3: 네. 뉴스가 났어요.
4: 뭐 에볼라 뭐 이런 거.
3: 아니요.
4: 식중독 이런 거 아니야?
3: 왜 아니 왜 에이션 마켓에 왔겠어요?
4: 왜 왔어요?
3: 에이션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죠?
4: 그러니까 토픽이 뭐 왜 온 거 주제를? 주제가 뭐예요?
3: 연구를 했는데 장수 마을 인종.
4: 인종.
3: 그러니까
4: 장수
3: 그 그룹별로 어디에 사는
4: 네.
3: 어떤 레이스가
4: 그러니까
3: 어떤
4: 에트니시티를
3: 그리고 남자인가 여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오래 사는 그룹을 했더니
4: 수명과 이거를
3: 뉴욕 저기 그 미 전체에서 버겐 카운티 에이시안 여성이 1위로 꼽힌 거예요.
4: 진짜로?
3: 그 버겐 카운티가 바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얘네들 뭐 먹길래 오래서
4: 그럼 거기 대표로 인터뷰하신 거야?
3: 네 그래가지고 마켓에 와서 그 얘기하면서 한 세계 방송국에 왔어요. 그치 제일 관심 있지. 아니 뭐 먹길래 뭐 하길래 이렇게
4: 아니 하나도 안 되고 세 개가 어떻게 다 하냐 동시에 네. 그 뭐 물어보던가요?
3: 아니 뭐 저도 이제 지나가는데 뭐 이러고 어 왜 그래 이런데
4: 뭐 연출시켜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3: 아니요 그냥 얘기하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먹고 사냐 뭔지 이런 얘기 제가 뭘 할게요.
4: 너의 사랑?
3: 김치.
4: 자 그거 잘하셔야 돼. 김치라고 했죠? 네. 김우찌 아니었죠?
3: 아 김우찌 아니죠.
4: 김치.
3: 김치. 이러고 난 코리안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코리안인데 나는 김치 먹고 발효한 거
4: 네.
3: 요거트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런다. 근데 버겐 카운티 아시안 여성이 가장 오래 산 이유가 건강하게 먹기도 먹었지만 좀 사회적인 소셜
4: 그리고 좀 조금 그 교육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재산도 좀 어느 정도 넉넉하시다 그렇죠?
3: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분들은 좀 개인적인 게 많은데 아시안들은 왜 굉장히 서로 소셜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쵸. 단체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도 좋아서 오래 살았더라.
4: 그 얘기를 하셨어요?
3: 뭐 그런 것도
4: 잘 기억 안 나죠. 잘 기억 안 나죠.
3: 근데 휘리릭 지나가대.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4: 보셨어요? 그래서 영상 나오는 거?
3: 네, 봤어요.
4: 방송으로 클립 있으세요?
3: ABC에.
4: 봐도.
3: 아니요.
4: 아이, 아쉽다.
3: 아니 뭐 어때?
4: 맞아. 우리 자주 나오는데 뭐.
3: 아, 또 나올 거야 오늘. 오늘 나가가지고.
4: 다음에 CNN 나와요 CNN.
3: 빨간 티셔츠 입고 하다 보면 오늘 또.
4: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럭키비키님 차봄 1기 와우 네 맞습니다 차봄 1기고요 네. 홈쇼핑월드님 한우님 오늘 박항서 감독 닮았다고 하시는데 뭔 소리야 네. 왜 제가 박항서 감독을 닮아요 머리 숱이 짧아서. 저 머리 안 짧아요. 지금 방송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길어요. 네. 뒤로 넘겨서 그래요.
3: 후니 씨는 그래도 머리 숱이 많네.
4: 아니 숱이 많은 것도 있지만 뒤로 넘겨서 짧은 거 아닙니다. 저.
3: 일반 네. 사람이 입는 그런 티셔츠가 아니야. 어떻게 저런 빨간
4: 아 이게요?
3: 망토 같은
4: 이게 뒤에 후디.
3: 후드도 있고 조끼 아, 저도, 비슷한.
4: 어 이거 그러니까 빨간 게 아무렇지도 없는 거예요. 그 가 위에 건 있어요. 자켓은 있는데
3: 네.
4: 반팔 티가 없더라고요. 이쁜 게 좀 작고 네. 그래서 안 이뻐가지고 이거 그냥 걸쳤어요.
3: 저도 이게 유일한 빨간 거라 용서하세요. 아니,
4: 그건 너무 이뻐요, 그는.
3: 진짜요?
5: 어. 좋아.
4: 아, 좋습니다.
3: 아니 중국에 휴먼 네. 그 로봇 있죠.
4: 아, 그
3: 보셨어요?
4: 그 싸우는 거?
3: 차는 거?
4: 아, 전 어저께 싸우는 거 봤는데.
3: 그래요?
4: 사람이랑 대련을 시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3: 근데 사람이 져요.
4: 아니 그냥 하는 것만 했는데
3: 그런 거 하지도 말아야지.
4: 그 사람들 댓글이 전부 다 영어로 야 AI랑 로봇을 저런 거 싸우기 기술을 가르치면 어떡하냐.
3: 그러지.
4: 그래서 인간한테 저거 하면 어떡하려고. 절대 네. 그런 폭력적인 걸 가르치면 안 되는데
3: 안 돼.
4: 주 휴머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얘 자꾸 무술로 가려고 그래. 쿵푸로 이상하게 자식들이. 땡! 그럼 안 됩니다.
3: AI는 우리가
4: 사람을
3: 어디로
4: 보살피고 도와주는 걸로
3: 그럼요.
4: 해야지.
3: 그럼요. 어디로 이렇게 데려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4: 그러니까.
3: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3: 근데 제가 본 거는
4: 축구요?
3: 축구공을 공을 찼는데 벽이 뚫렸어요.
4: 야, 그 쿵푸 거슬인데? 진짜로?
3: 네, 로봇이 아. 슛했는데 벽이 뚱 들어갔어.
4: 와.
3: 인간하고 로봇과 축구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4: 당연히 인간이시죠.
3: 당연히일까?
4: 당연히죠. 아, 일단 체력이라는 게
3: 아, 그렇지.
4: 얘네는 소모가 없잖아. 그냥 쭉 가는 애들이라면 배러리가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아, 그러니까 뭐든지 피지컬한 쪽은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길 수가 없죠 로봇은.
3: 네.
4: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3: 후니 씨.
4: 네.
3: 큐브 하세요? 이렇게 색깔 맞추는 아, 거 그 잘하세요?
4: 되게 못해요.
3: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잘했는데.
4: 저 되게 못해요. 저는 모든 것 중에 시공간적인 걸 제일 못해요. 공간적인 거.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신이 저를 만들 때 공간을 까먹으셨어요. 저한테 정말 많은 다른 걸 주셨는데. 그 저거 길치잖아요.
3: 그러니까
4: 저 공간 개념이 없어요. 도면을 해갖고 뒤져보면 몰라요.
3: 아...
4: 그러니까 큐브 저 진짜 못해요.
3: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4: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
3: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4: 있어.
3: 하다 보면.
4: 저도 근데 몰라 못해요.
3: 어떤 남자가 네. 어렸을 때부터 그 큐브 하는 게
4: 네.
3: 그 특기인 거예요. 난 이것만 잘해 했는데 그 사람이 세계 기록 뭐 세운 줄 알아요?
4: 뭐야?
3: 어딘가?
4: 뭐야?
3: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네. 큐브를 맞힌 거예요.
4: 왜 그런데? 그거 왜 그런데?
3: 두 개나 맞춰. 그 자기 기록 올라갔어요.
4: 아, 그게 기록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3: 떨어지면서
4: 이거 하는 거예요?
3: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4: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맞춘 다음에 낙하산 피고 나오는 거예요?
3: 그런 거죠.
4: 와, 그럼 하다고 타이밍 놓치면 어떡하려고?
3: 타이밍 놓치면 할 수 없지 뭐.
4: 야, 대단한.
3: 아, 타이밍은 뭐 안 되면 낙하산부터 피겠죠.
4: 왜 그런 걸 하지?
3: 그거 말고 이거 해보세요. 뭐. 풍선을 다섯 개 공중에 띄워놓고
4: 풍선 다섯 개 띄워놓고
3: 하나도 땅에 안 닿게.
4: 아, 통통통 치는 거?
3: 어, 계속.
4: 너무 쉽죠.
3: 이거 무지 어렵대요.
4: 그래요?
3: 의외로. 세계에서 그런 기네스북 기록을 가장 많이 세운 남자가 최근에 이거를 했는데
4: 네.
3: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고. 몇 번을 했더라?
4: 근데 다섯 개면 좀 어렵겠다. 다섯 개면.
3: 다섯 개.
4: 두세 개면 몰라도.
3: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모르겠어요. 다섯 개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두세 개는 저는 완장할 것 같은데
3: 네.
4: 다섯 개면은
3: 그러니까 어려울
4: 1분도 못 할 것 같아. 하긴 하다. 1분도.
3: 네. 한번.
4: 근데 제가 그 제일 좋아한 게 순발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저는 이
3: 진짜?
4: 스피드와 순발력은
3: 나도 나 단거리 선수였어.
4: 아, 저는 순발력이 그냥 살아있는 이게
3: 진짜
4: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냥 본능이죠.
3: 예를 들어서
4: 저는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무조건 잡아요. 펄링 그 떨어지는 거를
3: 저도
4: 잡거나 발로 차서
3: 적인데.
4: 다시 올려서 잡거나
3: 진짜
4: 누가 던지는 걸 계속 잡아요.
3: 그러면 저는 어떤가 봐줘요.
4: 네. 서로 잘난 척해.
3: 지금 우리 배틀이야.
4: 배틀 어떤 거예요?
3: 그 남자랑
4: 또 19부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3: 돼지 갈비집에 갔어요.
4: 네.
3: 청국장도
4: 돼지 갈비집
3: 유명한 집이에요. 육가에
4: 함이네.
3: 그치.
4: 네. 함 땡땡. 응? 네.
3: 근데 거기서 갈비를 뜯으면서
4: 갈비 뜯는데 순발력이 필요한가요?
3: 아니 뭐
4: 눈보다 빠르게 먹는 거야?
3: 뭐 드링크도 마셔야 되잖아요.
4: 네. 남성이 안 보이다.
3: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4: 지저분하게?
3: 아니 지저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덤벙대.
4: 네.
3: 그래서 모르고 오른쪽에 있었는데 제가 소주병을 툭 쳤어요.
4: 네.
3: 아! 하면서 밑에서 제가 떨어지는 소주병을
4: 잡았어요.
3: 떨어지는 애를 중간에
4: 테이블에서 딱 잡은 거예요.
3: 테이블 밑에서.
4: 제가 만약에 그 제가 그런 거 저도 그런 거라고. 야, 우리 둘이 있으면은 뭐 떨어뜨리는 없겠다.
3: 난 잡고도 내가 놀라서.
4: 저도 커피 먹다 누가 탁 쳐 커피가 툭 떨어지는 거 툭 잡았어요.
3: 어머나.
4: 그 사람들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3: 자기야. 우리 한 팀으로 우리 저기 기네스 신기록 나가자.
4: 날아가는 팔이 있잖아요. 네. 젓가락으로 쳐서 잡아요. 진짜로. 진짜로.
3: 진짜?
4: 얼마 전 식당에서 사람들이 안 믿길래 그냥 하필이면 파리가 여기를 젓가락 이렇게 안 뜯은 거. 응. 안 뜯은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응. 이 있길래 그걸 탁 쳐서 잡으니까
3: 나 아는 오빠가요.
4: 야, 너
3: 접시에
4: 쿠키 팬더라고.
3: 파리들을 나이프로 그렇게 잘 잡아서.
4: 아, 나 그렇게 못하죠.
3: 제가 그분 별명을 칼로 파리 칼로스 파리스라고 쳐줬는데 자기는 젓가락 파리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4: 집지는 못해. 파리. 집지는 못하네. 그 옛날에 근데 주군이 와 보면 집잖아요. 그건 안 해봤는데
3: 파리를 떨어뜨려서
4: 탁 치는 거는 잡죠.
3: 땅에 뻗게 한다고요?
4: 그렇죠. 기절하죠 얘는. 탁 치면 기절하죠.
3: 나무젓가락?
4: 나무젓가락.
3: 메탈젓가락. 나무젓가락.
4: 나무젓가락. 그 포장 안 하고 종이 포장돼 있는 거.
3: 난 나무젓가락으로 나도 저기 하나 할 수 있는 거.
4: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순발력이면.
3: 나는 맥주 뚜껑은 잘 따요. 나무젓가락으로. 진짜?
4: 그거 막 이 종이로 따시는 분도 있던데.
3: 이 기합을 해야 돼요.
4: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3: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어. 기분 좋으면 나무젓가락.
4: 우리 지금 무슨 기네스 배틀 붙었어.
3: 아 어떡해.
4: 잠깐만요. 우리 네. 아이비님께서 네. 후니 씨 싸이 닮았는데 후니 씨 의견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 할 거야.
3: 싸이.
4: 안 해. 뭐 하필 해도 싸이야. 우리가 또 준비한 거 어떻게 하시고.
3: 어머. 챔피언. 야 아이비 씨, 우리 한 팀이야. 어떻게 싸이 노래 이렇게 준비했는데 싸이 얘기를 먼저 하셔?
4: 진짜 제 의견 듣고 싶으세요?
3: 네.
4: 개인적으로 전화하세요.
3: 닮았어. 제 의견은
4: 아니요,
3: 닮았어.
4: 아니요 진짜 나 살찔까 진짜 안 좋다.
3: 홈쇼핑 아 싸이가 아주니. 얼마나 잘생겼어?
4: 솔직히 잘생겼다는 얘기는 그렇고
3: 네. 귀엽잖아.
4: 매력은 있죠. 네. 홈쇼핑님 진짜는 거북이 멤버 터틀맨 닮았다고. 차라리 그게 낫다.
3: 맞아요. 터틀맨도 닮으셨네.
4: 그래요.
3: 이 노래 제목은 우리 아이비님이 크게 외쳐주세요. 싸이가 부릅니다.
4: 너와 나.

0: 모레 오늘은 미쳐보게 인생은 한방인데
1: 원래 이거 둥글게
0: 둥글게 손뼉 치면서 노래하며 차차차
1: 그만하자면서요.
0: 2부 도와주실 분은
1: 아 눈이 아픕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픈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의

0: USA.com.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8: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7: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8: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7: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8: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7: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8: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7: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굿모닝 차차차 2부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홈쇼핑 월드의 김비경 실장님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10: 네. 네. 또 나왔습니다.
11: 이제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 너무 좋아요.
9: 네.
11: 바쁘실 텐데 아니 말씀하세요.
9: 갈수록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것 같아요.
10: 걸음이 있는데 많이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9: 네.
11: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먼저 알아서 하신 거지. 아니 지난주에도 굉장한 그 초대박 세일을 해주셨는데
9: 네.
11: 오늘 또 신제품도 많이 보고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게 많아요.
9: 오,
11: 여러분
9: 진짜.
11: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니 초대박 중에 이런 대박이 있네요. 우리 트로트의 우리 형님 운도형
10: 네. 네.
11: 소름도 형님의 콘서트 티켓 6월 27일 토요일 날 우리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하는
9: 네.
11: 티켓을 50%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
9: 홈쇼핑
11: 월드. 네, 홈쇼핑 월드에서만.
10: 네네네.
11: 이야, 이거 오늘 저 처음 받았거든요.
9: 우리 홈쇼핑 월드 리킴 회장님이랑
10: 또 과격한 사이신
11: 아,
10: 거죠.
9: 절친이시잖아요.
11: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그런 또 입김을 한번 쓰신 것 같은데, 여러분.
9: 네.
11: 콘서트 티켓 50% 세일하니까요. 250불이 125불, 200불이 100불, 150불이 75불, 100불이 50불에 만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홈쇼핑 월드입니다.
9: 월드.
11: 직접 LA나 브랜드파크 매장 가셔서 구매하시는 네. 분들에만 하나는 티켓 할인이기 때문에
9: 네.
11: 꼭 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 아, 홈쇼핑 월드 때문에 요즘 제가 살맛이 나요.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너무 좋아.
10: 그리고 저희가 창고 대방출 원가 빚, 원가 이하 초대박 세일도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9: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10: 아니, 과일 모이처 클렌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1: 그럼요.
10: 과일로 만든 최고의 클렌저. 튜브식 이게 클렌저 폼인데 향이 파파야 향, 그린애플 향,
11: 네.
10: 또 콤부차하고 블랙베리가 있거든요. 이게 수분을 손실 최소화하면서 모공 속 노폐물까지 완전히 쏙 빼주는
9: 네.
10: 그런 깨끗하게 세안되는 클렌저가 1+3 9.9불입니다.
11: 아니 이게 빨리 돼요?
9: 1 플러스 3요?
11: 3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3이에요.
10: 예, 예.
11: 하나 사시면 3개를 예. 받으시는 건데 9불 99라고요?
10: 예,
11: 이건 무조건이다. 원가야 초대박.
10: 또 먹거리도 또 챙기시라고
11: 네.
10: 제주에서 통 민어 왔어요.
11: 야, 이거 네. 민어, 네. 민어 너무 사랑해.
10: 나도 민어, 민어 아시죠? 네. 민어가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11: 그럼요.
10: 진상품이잖아요.
11: 최고죠, 최고.
9: 민어 매운탕 최고 맛있어.
10: 그리고 옛날에는 막 삼계탕 대신 민어탕 끓이면 그게 보양식이었다고
11: 민어
10: 하더라고요.
11: 지리, 진짜 네. 진짜 네.
10: 맛있죠. 지리 맛있고 또 얼큰하게 매운탕 끓이면 또 맛있고 네. 또 찜에 드셔도 되고
9: 네.
10: 옛날에 이거 제사상에도 맞아요. 고급 음식으로
11: 고급이죠.
10: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네. 네.
9: 또
11: 이게 네.
10: 이게 이제는 18불 99였는데
11: 네.
10: 7불 99로.
11: 야, 이건
10: 여름 대비하시라고.
9: 나 이거
10: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1: 통민어 제주 통민어 7불 99.
9: 오늘 당장 가서
10: 이게 우와. 속살이 탱글탱글해요.
9: 네.
10: 꼭 드셔.
11: 무조건 무조건.
9: 799에.
11: 네.
9: 아, 좋아요.
10: 또 자연의 품격 GNM에서 저희가 배 도라지청 스틱하고 아연하고 프로폴리스가 들어 있는 건강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9: 네.
10: GNM이 어떤 회사냐면 2015년에서 2024년에 그 10년 동안 무려 네. 10년이나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9: 네.
10: 여기서 배도라지청은 뭐냐면 저희가 국산 도라지 추출물이 75.6% 함유되어 있고 또 배 농축액이
11: 네.
10: 12%도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게 끝이 아니고 흑효모 배양액 분말도 들어있고 대추, 모가 농축도 들어있어서 사포닌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는 100% 원물로 건강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9: 네.
11: 스틱형이죠? 스틱형.
10: 예, 스틱형이에요.
11: 그게 얼마예요? 한 3, 40%라도
10: 깜짝 놀랄걸요.
11: 그 지난번에 3, 40% 했던 것 같은데 저도
10: 네.
11: 기억하게.
10: 예, 맞아요. 네.
11: 그죠? 예.
10: 얼마? 9.99불입니다.
9: 9.99불이에요.
11: 9불 99.
10: 아, 나 이거 진짜 그쵸? 집에서 100번도 연습했는데 자꾸만 9불 99.
11: 100번 하세요 앞으로.
9: 아, 네.
11: 9불 99.99에 모십니다. 저 뭐지? 그 노래 있잖아요.
10: 99.99. 9불 99입니다.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11: 배 돌아줬을 때 1개월 분이 9불 99예요 여러분.
10: 또 여기다가
11: 최고다.
10: 그 아연하고 프로폴리스하고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11: 네.
10: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 원료인 프로폴리스가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함량돼 있는 거거든요.
11: 네.
10: 그게 한 캡슐당 17mg이 들어 있고 네. 또 아연도 들어 있어서 아연이 몸속의 천연 방어막이잖아요.
11: 네, 네, 네.
10: 이게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비타민 D까지 들어 있어서 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9불 99입니다.
11: 야, 아연 프로파일에서 9불 99 여러분
10: 네.
11: 홈쇼핑 월드입니다.
10: 네. 거기다가 저희가 요번에 이런 가격은 없었어요. 연준 최저가 뭐냐면
9: 네.
10: 강황삼,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9: 네.
10: 2개월 분이잖아요.
11: 네.
10: 저희가 요번에는 사은품 같은 거 다 제하고 그냥 가격을 연준 최저가로 189불이 129불이 됐다가 이제는 65불에 드립니다.
11: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네. 65불. 이거 네. 이거는
9: 거의 3분의 1 가격.
11: 이거 대표님이 파더스데이로 주셨나 보다.
9: 그렇다.
11: 아, 그렇죠. 아,
10: 근데 저희가 세 박스밖에 개인당 구매를 못 하세요.
9: 한정이 있군요.
11: 아,
9: 네.
11: 그럴 수밖에 없죠.
10: 이게 녹용하고 홍삼의 네.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11: 네.
10: 녹용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하고 미네랄이 엄청 네. 많이 들어가 있고
9: 네.
10: 또 홍삼은 진세노이드가 있어서 면역력 증강에 좋고 피로 개선도 네. 되고 암세포도 억제되고 그러니까 최고의 보약끼리 만난 거예요.
9: 아, 이거 네. 진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사드리고 싶다.
10: 아, 맞아.
9: 파더스데이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이 되겠네.
10: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그러니까 더운 여름 대비하시고
9: 네.
10: 또 월드컵도 응원하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65불.
11: 이거 진짜 좋다.
10: 예, 예.
9: 우리 저기 무조건. 홈쇼핑 월드. 나만 혼자 했어? 안에 따라하네.
11: 아니야, 아니야.
10: 또 거기다가 그게 네. 끝이 아니고 스테미너의 왕 강화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이 76% 세일로 16.99불에 드립니다.
9: 세상에.
11: 흑마늘 프리미엄.

0: 혹시나 모르실까 봐.
1: 흑마늘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0: 제가 아는 거 한번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1: 너무 좋다. 근데 가격이 진짜 너무 좋다. 예, 16불 99예요. 여러분. 예. 1개월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입니다.
2: 76% 세일이에요.
1: 대박이에요. 진짜.
2: 진짜. Father's Day 남편 선물로 16불 그러니까. 이면 되는 거야.
0: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한국산 복근 아스파라거스 차 한 병이 왔는데 네. 이게
3: 특이하다.
0: 이제는 그냥 드려요. 1불 99. 일본 보고 이게 루틴이 들어있어서 당뇨하고 콜레스테롤에도 관리하기 좋으시고 아스파라긴산 네.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또 특히 여자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네. 이거 먹으면 변비가 해결하는데 엄청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예. 와 좋다. 홈쇼핑 월드
1: 아스파라거스 차 한 병을 1불 99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거기다가 천연 조미료 뽀시래기 스틱까지 왔습니다.
2: 이거 너무 좋아.
0: 예, 예. 이게 지금 12불 99였는데 3불 99까지 내려갔어요.
1: 좋아요.
0: 니타리 버섯이 50%, 마늘이 25%, 양파가 25% 들어가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감칠맛 막 내고 싶을 때 라면 스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1: 그렇죠.
2: 예. 우리 저기 독고노인 오빠 찌개 끓여 먹으려면 힘들잖아. 이거 사다가 꼭 내세요.
0: 맞아요. 자연의 원물에서 나온 뽀스레기 시트으로 국찌개. 아 오늘은 나도 요리사. 네. 맛있고 건강해 드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게 바로 저희 홈쇼핑 월드입니다.
2: 네. 네.
0: 또 현미로 만든 조청이 있는데 이게 3불 99입니다.
1: 네. 현미 조청 네. 3불 99.
0: 이거는 아우 막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또 입 아프네요.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00% 수박 잣죽.
2: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예,
1: 이거 예. 코스코보다도 싼 거잖아요. 예, 저렴하게.
0: 코스코는 4불 99인데 저희는 2불 99. 또 6병을 사시면 11불 999 한 박스 한 병씩으로 계산하면 네. 1불 99밖에 안 돼요.
1: 이걸 한 박스 이상 사셔야 돼요.
0: 예, 맞아요.
2: 진짜.
1: 정말
0: 오늘 엄청 더운 거 아시죠?
1: 너무 더워요.
2: 예. 나 이거 사겠다.
1: 나 이거 이벤트 갈 때 예. 사줘야겠다.
2: 네.
0: 야외에 갈 때도 좋고 네. 골프 치실 때 센스 있게 탁 꺼내면
2: 여름에는 수박이에요.
1: 예, 맞아요. 최고죠.
2: 수박 칵테일 얼마나 맛있는데.
0: 시원하게 드시고 또 시원하게 누우시라고 저희가 효소 거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 매트까지 준비했거든요.
1: 네.
0: 이것도 반값 세일입니다.
1: 아이스 쿨 매트 50% 세일.
0: 예, 100% 한국산 냉감 효과가 있는 고성능 섬유로 만든 건데 저도 가서 이렇게 딱 팔 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시원해.
2: 진짜?
0: 예, 누우면 몸이 시원해지고 네. 체온이 상승되는 걸 억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시원한 잠자리 네. 그리고 열대라 피할 때 이거
2: 이번 여름 좀 더울 네. 것 같아요.
0: 가격이 네. 스몰 사이즈는 99불이었는데 49불 99. 또 퀸 사이즈는 119불인데 59불 99. 킹 사이즈는 139불이 69불 99. 슈퍼킹은 159불이 79불 99로
1: 진짜 반값에
0: 저렴하게 여름 나세요.
2: 이 효성 예. 이 브랜드잖아요. 이거.
0: 예 맞아요.
1: 두 개 사야겠다.
0: 섬유의 명가 효성에서 왔습니다.
1: 네.
0: 아 남해에서 은빛 멸치가 돌아왔습니다.
2: 깔치가 왔어요. 깔치가
1: 멸치네. 멸치.
2: 멸치구나. 나 깔치인 줄 알았어.
0: 오늘은 갈치가 없어요.
2: 왜 갈치 떨어졌어?
0: 갈치가 네. 제 가격으로 환원했습니다.
1: 대신에 오늘 저거 있잖아요. 우리 민어 있잖아.
0: 민어 사시라고. 예, 예, 예. 임금이 대보시라고.
2: 민어.
0: 다시 멸치는 네. 6불 99, 볶음 멸치는 7불 99, 지리 멸치는 9불 99로 그냥 칼슘의 보고.
1: 아이들을 갖고
0: 멸치.
2: 멸치 진짜 퀄리티 예, 너무 좋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서해바다에서 온 토실토실 어리굴젓이 14불 99였는데 9불 99입니다.
1: 네.
0: 진짜 통통하고 맛있어요. 저 너무 좋아요.
2: 오늘은 이거 사야겠다.
0: 오늘도 그냥
2: 수육에다가
0: 저희 또 제가 보리누룽지 하나 샀거든요. 거기다가 또 올려서 먹고 왔어요.
2: 맛있죠.
0: 또 대한민국 명품 새우젓이 250g, 낙지젓 400g이 14불 99가 9불 99거든요.
1: 네.
0: 이 새우젓이 그냥 젓이 아니에요. 6월에 잡은 통통한 새우젓.
1: 추젓이라고 하는
0: 추젓하고 조금 달라요. 달아요. 6월젓 다 다르거든요.
2: 유젓.
1: 네, 알겠습니다. 예, 예.
0: 육젓입니다.
2: 육젓.
1: 네.
2: 더 육감적이다. 육젓.
1: 그만하세요. 넘어갑시다. 제가 죄송합니다.
2: 옛날에 버스 안에서
0: 사과 방송 드립니다.
2: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가 젓 터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새우젓 들고 계셔가지고.
0: 하여튼
1: 낙지젓도
0: 너무 맛있거든요. 9불 9구입니다.
1: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2: 나 낙지젓 너무 좋아해.
1: 맞아요.
2: 팬이야 이거.
0: 아니 저희 맛있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2: 낙지가요?
0: 대한민국
1: 명란죠.
2: 많이 들어가 있어.
0: 통통하게.
1: 기다려요.
0: 진짜 맛있어요.
1: 명란젓 최고죠.
2: 명란젓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 워낙 좋아하시는

0: 저도 맞아요.
1: 청포수 세 통째 먹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0: 저희 집에서도 계속 뭐 냉동고 양조마다. 저희 어머니가 사오셔가지고
1: 안 짜고
0: 맞아요.
2: 명랑하게 먹어서 명란젓인 줄 알았어요.
0: 대한민국 명란젓 세일해요 지금.
1: 요 지금
0: 대한민국 젓갈명인 김정배 명인님이 만드신 명품 백명란젓이 500g인데 19불 9구입니다. 아~ 양도 많아요. 그리고 짜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베이스로 다 요리 모든 요리 그, 다 좋죠. 드실 수 있고 그냥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녹차 가래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이 있는데 네. 이거 6불 9구입니다.
1: 아. 난 왜 네. 젓들이 이렇게 좋을까? 너무 맛있어 젓.
0: 그리고 이거 진짜. 입맛 없으실 때
2: 젓을 알고 나를 알아. 백전 백승이지. 젓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손자 명법에 나와 있잖아요. 젓을 알라고.
0: 저희 싸움 나가서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어?
2: 아 자꾸 야한 얘기.
0: 아니 잠깐만. 돌리려고. 만개떡 먹고 지금 의병. 의병 나가야 될 것 같아.
2: 죄송해요. 뭘 또 의병을 나가요.
0: 아니 왜냐면 네. 경남 의령 특산물 불임 만개떡이 왔잖아요.
2: 아 이거 진짜 맛있어.
0: 이거 아시잖아요.
2: 네. 우리 여직원 너무 좋아해요.
0: 진짜 맛있어.
2: 젊은 분들인데 20대인데 너무 좋아해요.
0: BTS.
2: 아 맞다. BTS 이거구나.
0: 이거 해가.
2: 아 그래서
0: 그래가지고
2: 아는구나.
0: 그 여기 의령이 엄청 조그만 성읍인데 네. 거기 인구보다도 네. BTS 아미들이 훨씬 많이 왔대요.
1: 세상에나.
2: 그 동네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대.
0: 몇 배가 왔대요.
2: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0: 그래가지고 의령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만개떡이 7불 9구입니다.
2: 10개들이가 7불 9구입니다.
0: 7불 9구입니다. 네. 그리고 100% 제주산 순살 고등어는 3불 9구. 네. 전복은 난도다 완독 전복. 다섯 마리인데 14불 9구인데 이게 한 마리씩 계산하면 네? 3불밖에 안 돼요.
2: 얼마나 좋아요. 가격 진짜.
0: 손님이 없어서 네. 엄청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오늘 이거 사야 되겠다.
0: 그래가지고 이걸로 또 간장게장에다가 전복장 해주신다고
2: 네.
0: 군산 간장게장까지 사가셨어요.
2: 그게 진짜 좋아요. 예, 예. 네.
0: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영인 바이오 간장게장.
2: 아, 먹고 싶다.
0: 900g인데 16불 9구거든요.
2: 네.
0: 살도 통통하고 이 안에 간장이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이거 베이스로 다른 거 해드셔도 너무 좋아요.
2: 맞아. 네, 근데 네. 이거 그냥 밥만 비벼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진짜 저는 맛있어요.
2: 왜 국물에 예, 예, 예. 밥 비벼 너무 맛있어요.
0: 예 맞아요. 왜냐면 따님들이 사오라고 하셨다는 분들도 많고 네. 뭐 아드님들 사오. 네. 요즘에 많이
2: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간장을
0: 사오시다. 아니 왜냐면 여기 저희 홈쇼핑은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사오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또 젊은 친구들이
2: 아, 듣고 미리 하셔서 부탁하는구나.
0: 부탁 가실 그렇지. 때 사오시라고 하고
1: 젊은이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우리 아버님들이
0: 낮에 오시니까
2: 잠시 구경도 하시면서
0: 또 그 주말에는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네. 꼭 구입해 가시는 게 간장이에요.
2: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0: 가족끼리 네. 오실 때는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가세요.
1: 또 얼마나 행복해 LA 살아서
0: 맞아요.
1: 이런 거 돈만 있으면 사서 먹고 저기 어디 시골에 사는 사람 못 먹어요. 진짜.
0: 저희 텍사스에서 오셨는데 네. 이거 사가시면서 너무 저희가 박스 네. 그 스마트폰 박스에 담아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1: 눈물 흘리면서
2: 부러워하시겠다.
1: 계좌가 얼마만이니.
0: 그다음에 손질 다 된 황태채 네. 이거 손질이 다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2: 그렇죠.
0: 그냥 무쳐 드시면 돼요. 이것도 7불 9구입니다. 이게 대관령에서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1: 황태채
0: 예,
2: 이걸로 끓이면 싶어요.
0: 콩나물까지 넣으면 뽀얗게
1: 제가 이걸 사서 끓여 먹었어요. 국물이 좀 이렇게 뽀얗게 나오는지 너무 맛있어요.
0: 저도 먹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와. 이거 먹어보신 분 한 번은 안 드세요. 네. 항상 재구매가 굉장히 많으세요. 거야. 맞아요. 네.
2: 황태국 끓여갖고 젓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1: 그래서 홈쇼핑월드에 자꾸 가게 되는 중독이 되는 거야. 이게.
0: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요? 완도 최고급 명품 곱창김까지 왔습니다.
2: 아, 또 곱창김도 맛있죠.
0: 이 곱창김이 원초가 다르거든요.
2: 네.
0: 1년 중에서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만 한 30일 정도만 네. 수확되는 최고급 원초로 만들었는데 네. 일반 원초의 4배나 한대요 가격이. 근데 일반 김보다 두툼하고 씹히는 맛이 뛰어나서 진짜 맛있어요. 저희 그게 구워서도 먹고 아시잖아요.
1: 김이 그렇게 몸에 좋대요.
0: 맞아요.
1: 칼슘.
2: 아니 제 아들이 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일반 김 막 먹다가 곱창김을 줬거든요.
0: 네.
2: 근데 곱창김을 다 먹고 일반 김을 바꾸고 먹던 중간에 바꿔줬어요. 다 먹었으니까.
0: 네.
2: 애가 먹지. 아빠 is different. 딱 그래요.
1: 아.
2: 야, 애가.
0: 그 원어민 반들 different.
2: It's very different. 그러니까 곱창김 먹다가 다른 김을 딱 주니까 바뀌더라고. 오빠 이거 다른 거야. 아까 그건 없어요. 그래서 미안 다 먹어 다음에 사올게.
0: 아 맞아.
2: 야, 애가 알더라고요.
1: 준 김에 아까 그 김 줘. 그러니까 세상에 곱창김
0: 이게 26불 9구였는데
2: 네.
0: 10% 할인을 해서 16불
2: 10불 할인이죠.
0: 16 10불 구입니다. 네,
2: 10불 할인해 주신 거예요?
0: 10불이 나요. 네. 예.
2: 좋습니다.
0: 거기다가 저희 인체에 무해한 자연세제 3인방이 들어왔어요. 어. 과탄산수소, 베이킹소다, 구연산인데 과탄산수소다하고 베이킹소다는 1.5kg거든요. 네. 이거는 과탄산소다는 7.99. 뭐 아시잖아요. 흰옷은 더욱 피게, 네.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네. 베이킹소다는 5.9불인데 뭐 과일세 정도 하시고 찌든 테 청소도 하시고 너무 좋아요.
1: 아, 진짜.
0: 구연산은 뭐 스테인리스 물때 같은 거 다 뺄 수 있거든요. 예, 청소 3인방 있고.
2: 그렇죠. 청소 최고죠. 어,
0: 한국에서 네. 대박난 달집 딸기 샌드, 달집 초코 샌드 1불입니다. 어린이 간식으로 너무 좋고 이거 먹어보시면 분들은 안 달고 너무 맛있고 건강한 맛 난다고 다들 하시거든요. 아, 네. 예, 사무실 간식으로도 좋고 저희 구아바 쌀국수 있습니다. 네. 1불 구급입니다.
1: 예. 좋다.
0: 저희 네. 이제는 몸 챙겼으니까 맛있어요. 얼굴도 챙겨야 되잖아요. 아,
1: 이거 진짜 맛있어.
0: 네. 나도 맞아.
2: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어, 얼굴 챙기러 이제 가볼게요. 네. 코리아나 앰플앤 피지와 트러블 집중 저격 앰플이 6불 구구고요. 네. 코리아나 앰플앤 이거 진짜 많이 나가요.
2: 어, 그럴 것 같아요.
0: 24K 골드샷 들어있는데 저도 써봤는데 미백하고 주름에 이게 딱 바르니까 네. 이제 화장하면 이제 윤광 네. 효과가 나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처럼. 아~ 어, 얼굴 왜 이렇게 톤이 얼굴이 밝아졌냐고 하더라고요.
2: 맞아, 좀 톤이 밝아졌어요. 지금 시장님도.
0: 진짜. 네. 그래가지고 아, 역시 야. 24K 좋은데
2: 24K가 들어가 있으니까
0: 예, 예. 또 펩타이드 샷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탁 삭삭삭 하면 싹 녹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녹는 펩타이드를 녹으면서 주름까지 싹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주름도 없애고 이게 맞아요. 탄력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 뷰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은
1: 아, 그래서 이게 59불 99가 15불 99. 예. 아무튼 이 코리아나 화장품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1: 가셔서 이 앰플 갖고
2: 어마어마한 세일 중입니다.
1: 홈쇼핑 월드.
0: 또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은 9불 99입니다. 깨끗한 피부 만들고 싶으면 이 비비크림 만드시면 도자기 피부 되세요.
1: 아, 좋아요.
0: 그다음에 또 수분 어, 저희 막 수분 얼굴 끈적끈한데 수분은 또 얼굴이 없잖아요. 그때 라운드의 자작나무 수분 토너 쑥 진정 토너 39불 99인데 12불 99입니다.
2: 그리고 독도 자작나무 또가 12불 99네요 이게.
0: 예예. 예. 또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
2: 수분 패드 붙이는 거.
0: 예, 수분 패드 있는데 80패드가 12불 99인데 이거 붙여놓고.
2: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예, 청소하셔도 되고 써보셨죠 이거.
2: 저는 와이프를 같이
0: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고 나서 일어나면 여기가 네. 이렇게 촉촉해져서 딱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얼굴이 통통 이렇게
2: 제가 돼요. 한 얼굴로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못했는데
1: 유은희 씨는 네, 네. 보면 네. 본인을 위한 것보다 다 와이프 아들 장모님 부모님
2: 그렇게 사는 거죠 뭐.
0: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이에요.
2: 과연 그럴까요?
1: 수분 패드 갖다 여보 자기 하나 붙이고 나 하나 붙이고 서로 붙여주면 좋겠네.
2: 그러네요.
0: 맞아요.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제품이 들었거든요. 동성제약에서 랑스
2: 뭐예요?
0: 스킨이요. 랑스 스킨이 뭐냐면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스킨인데 피부 미백에 너무 좋고 기미하고 잡티 제거에 탁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스킨케어를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29불 99입니다. 원래 39불 99였는데 10불 세일합니다.
2: 이것도 구매하셔야
1: 동성제약은 뭐
2: 믿을
1: 유명하죠.
2: 수 있죠. 그렇죠. 네.
0: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저도 벌써 지금 좀 힘이 없어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초대박 사은품 세일 건강식품.
2: 건강식품으로?
0: 네. 맞습니다. 네. 네. 헬스랜드 미국산 알부민이 120캡슐인데 이게 80불이잖아요. 구중 하나를 사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 하나 드리고 이게 구중구포 흑삼골드가 그냥 사시면 79불이에요.
2: 네. 그걸 선물로 주시고.
0: 선물을 드렸는데 만약에 알부민을 두 개를 구입하시면 거기다가 구중구포 흑삼골드 하나 드리고 네. 거기다가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로 드려요. 왜냐면 아? 먹거리도 뭐야? 챙기시고 몸도 챙기시라고.
2: 아니 이거는
0: 시원하게
2: 진짜 잠재. 배꼽이 예. 너무 큰데?
1: 아까 그거요?
2: 아까
0: 예,
2: 말씀하신
0: 퀸,
2: 그,
0: 예.
1: 그, 19불짜리 원래
0: 예. 그것도 어머. 드립니다. 저희가 요번에 통 크게 씁니다. 예.
1: 어, 이건 사야겠다.
0: 알부민 치매 예방 뭐 혈행 개선 독소
1: 잠깐만요.
0: 다 하시잖아요.
1: 알부민 한 박스에 원래 알부민이 120불짜리인데 80불로 세일하는데
2: 네. 그렇죠. 4개월분이에요. 4개월분.
1: 80불에?
2: 네, 80불에? 네.
1: 알부민 120캡슐 4개월분에다가 네. 구중구포 흑삼골드 원래 네. 79불짜리를 주고 거기다가 아이스 쿨매트
2: 두 박스를
0: 사시는
2: 거죠. 아,
0: 네. 그렇게 드립니다. 네. 또 가을 서리 맞은 와. 양무엿은 무엿이 무려 80%도 넘게 들어있어요. 이게 89불 999거든요. 네. 한 병 구매하실 때는 구중구포 흑삼골드 드리고요. 두 병 구매하시면 똑같이 알부민하고 똑같이 구중구포 흑삼골드 하나에다가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무료로 증정합니다.
1: 이거 대박이다.
0: 여름 준비하시라고.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2: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네.
0: 거기다가 경남제약 경옥고 2개월분 있잖아요.
2: 네.
0: 이게 원래는 사시면 300불인데 네. 저희가 두 박스 사시면 200불에 드리고 한 박스 구매하실 때는 아이스 쿨매트 킨을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2: 여기도 쿨매트 킨 사주시다고
0: 두 개를 사시면 가격 할인으로 200불에 드립니다.
2: 이야 오늘 진짜 대단하다 이거.
1: 아이스 쿨매트
0: 경호권은 저희가 효능 다 알고 있잖아요.
2: 네.
0: 갱년기에도 좋고 병중이시고 병간호하실 때도 좋으시고 허약 체질에도 좋으시고 경호권만한 제품이 또 없어요.
1: 네.
0: 이 기회에 꼭 구입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진짜 초대박 세일인데 우리가 쫙 한번 훑을게요. 짜장면 또 짬뽕
2: 요것도 이제 신토불 농수산물 대박 세일이 있는 거죠. 짜장면 짬뽕이 4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왕관식당 코인 육수 매콤한 맛 4불 99
1: 그다음에 멍게 멍게
2: 알멍게도 24불 99 오늘 14불 99 그다음에 활장어 한 두세 마리 들었죠. 양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양념 있어요.
2: 네, 프리미엄 수협 바다 활장어가 14불 99
1: 그리고 강원도에서 왔어요. 더덕 고추장이 19불 99인데 반값 세일에서 9불 99
2: 그렇죠.
1: 옛날 거창 쌀롱봇 옛날 촌된장이 550g인데 이게 9불 99가 6불 99
2: 그다음에 너무나 좋아하는 초이스 비프 절키 스몰 사이즈는 5불 99 라지 사이즈는 32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다슬기 국 기가 막히는 다슬기 섬진강 겁니다. 4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도라지 가루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실장님?
0: 16불 99입니다.
2: 16불 99. 와.
0: 네, 동결 건조 분말인데
2: 지리산 도라지 가루
1: 강원도 호박 감자떡 메밀 감자떡도 있고요.
2: 네.
1: 한국산 대봉 김말랭이도 감말랭이, 16불 99
2: 대봉 감말랭이입니다. 김을 말리진 않죠.
0: 같이 또
2: 다봉 감말랭이 500g짜리 16불 99 그리고 군고구마 말랭이도 호박 군고구마도 1불 99
1: 수수식혜도 있어요.
2: 네.
1: 미니 호박약과
2: 아주 이쁜 거 미니 호박약과가 9불 99 그다음에 가바살도
0: 29불 99고 곱창김 두번 구운 곱창김이 2불 49
2: 그렇죠.
0: 네. 그다음에 이거 녹차 명란기 아이유기 맛있죠.
2: 맛있죠?
0: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1: 명란김 맛있어. 안주로 너무 좋아.
0: 네.
1: 그리고 집에 참기름 들기름 떨어지신 분 오세요. 강원도 횡성군 시골 진 참기름과 들기름이 11불 99 세일합니다.
2: 네. 들기름은 13불 99고요.
1: 네.
2: 인기 대박 초세 이건 누구나 아시죠? 유산균 종근닭초 넘버원 유산균 락토픽 골드 12불 99 그다음에 유산균 락토픽 코아는 14불 99 그다음에 아인비타 멀티비타민 이뮤니자 10병 세트가 39불 99 오늘 29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정말 베스트셀러죠. 고려은단 비타민C
0: 예,
2: 1000mg짜리 이거 정말 베스트셀러잖아요.
0: 예, 예.
1: 이거 고려은단 비타민C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2: 네. 요것도 64불 99가 44불 99에 만날 수 있는 것이
1: 홈쇼핑 월드. 우리 한번 박수치고 우리 홈쇼핑 월드 김미경 실장님이었습니다.
2: 네.
1: 홈쇼핑 월드
0: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2: 야 감사합니다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되게 일차원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합니다.
1: 우리 그렇게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일차원적. 감사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아 재밌네요.
1: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2: 네. 죄송합니다. 델레이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공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쿤드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2: 차차차.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오늘 이런 고백 해보세요. 네가 좋아.
1: 네가 좋아.
0: 나 네가 좋아 고백했는데 너 왜 안 해?
1: 네가 좋아.
0: 어머.
2: 이런 느낌이네. 오, 멋있다.
0: 훈이 씨 노래 잘하시네요.
2: 요만큼만. 모든 제가요 신승으로 1초 똑같이 상대 저 모창할 수 있어요.
0: 진짜요? 내일 들려줘요.
2: 1초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1초니까.
0: 해주세요.
2: 너는.

0: 있었지.
1: 네가 좋아.
2: 약간
1: 오빠
2: 지금 하시는 게 추워요 그거 같아요.
1: 안아줘.
2: 이리 와. 경해.
1: 오늘 네. 네가 좋아. 아, 좋아. 아, 이럴 갑자기.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늘 네.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오늘 또 축구 저녁 7시에 하니까요. 네. 축구를 즐겁게 관장하시고
1: 네.
2: 옆에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네.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1: 것 같아요.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네. 혼자서도 맛있는 거 앞에 놓으시고
2: 그럼요. 즐기세요.
1: 즐기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곡은요. 내일 와서 다시 한번 들을게요.
2: 아, 너무 좋은데요.
1: 이 곡을 노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이게 뜨는 노래라고요.
2: 그래요.
1: 수줍게 내 맘 얘기라며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탱자미역이었습니다.
2: 탱자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0: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 엄진의 꼬막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하여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9: 네, 오늘은요, 밥 따로 물 따로 얘기입니다. 즉 식사하실 때 여러분 국과 물을 같이 먹는 게 독인가 득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 사람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 사람들은요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깨끗하게 씻어서 지은 밥을 다시 국에 다시 씻어 먹는 그러한 청결함에 놀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이 밥을 씻고 난 국물을 모두 다시 마셔버리는데 또 놀란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 국은 외국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식문화인데, 물론 우리 동아시아 인접국가 중국과 일본도 국문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부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국이라는 의미가 없고, 일본 역시 장국이 있지만 주로 마시는 방법, 그럴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밥그릇과 국그릇이 항상 함께 차려지고 젓가락과 함께 국물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준비되어 있는 민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은 과거 식량이 부족했을 때 포만감을 주기도 했던, 그래서 국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우리 식사하실 때 국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위장병이 생긴다라는 밥 따로 물 따로라는 그러한 유행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즉 밥이나 국이나 물에 말아서 먹으면 덜 식게 되고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분이 소화액을 희석해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특히 소장은 알칼리성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위장의 위산이 물과 너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서 이 소장의 알칼리성이 희석돼서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는다, 그런 밥 따로 물 따로의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밥과 국이 따로 먹어야 하는 이유, 야생동물을 동물식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들은요 이 고용식과 수분을 함께 섭취하지 않고 며칠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잘 견딥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동물은요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용기에 담아두고 마시면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이나 감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은 이 탈수를 감수하는 방법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위장은 습기를 좋아하고 건조함을 싫어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위장에 습기가 부족해서 건조해지면 입이 마르고 입이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수분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즉 위가 습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위는 촉촉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저는 국 같이 드셔도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식사법은 역시 입맛도 좋고 속도 편하기 마련인데, 국을 좋아하시는 분은 국을 많이 드셔도 좋다는 얘기인데, 다만 뒤에 소화 오방뜸을 반드시 하면 더욱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신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2026 FIFA 월드컵에 막이 오르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승리는 기쁨을 주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팀이 하나가 되어 싸우는 과정이다. 축구 황제 펠레가 남긴 말입니다. 자, 6월의 푸르름 속에 이 전 세계의 시선이 녹색 그라운드로 향하게 됩니다. 11명의 선수와 5천만 국민의 염원이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친 우리 태극전사들, 그들이 그라운드에 쏟아낼 땀방울과 열정의 드라마, 오늘 그 첫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2026 월드컵송도 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친근한 노래죠. 오필승 코리아. 오필승 코리아. 헤이! 오필승 코리아. 헤이! 우리 태극전사들 화이팅입니다.

0: 네, 오피슨 코리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2026 FIFA 월드컵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정말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워주리라 믿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늘입니다. 윌셔 잔디광장에서 응원전이 있지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나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을 한데 모아서 에너지를 한데 모아서 힘차게 대한민국 응원하자고요. 네, 에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3388-5600. 2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3388-5600. 2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2: Air.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캘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calco.com입니다.
13: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3: 진짜 감쪽 같네.
14: 역시 벤트웨이야.
1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1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 맛있는 한 끼에는 늘 따뜻한 추억이 함께합니다. 51년 전통의 맛과 정성을 담은 산 바베큐의 맛있는 이야기, 예, 샘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그리고 52년입니다.
0: 아, 52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저희가 50...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식당이고요. 아하. 알아보니까는 한국에서도 한 35위, 40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0: 아, 산 바베큐가.
1: 예, 예, 예.
0: 와, 52년 전통이면은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1: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됐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 뭐 음식 맛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고 또 깊은 맛이 있겠습니까?
1: 깊은 맛은 있죠. 근데 다수가 좋아한다고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워낙 고집으로 그 건강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집 심심하다고 그냥 아니면은 좀 슴슴하고 좀 맛이 없다, 너무 싱겁다라는 네. 분들도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이죠, 그게. 좀 참
1: 그렇죠.
0: 참참하게 먹어야
1: 건강해지고 아는 분들만 오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오늘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1: 예, 대한민국 한번 해야죠.
0: 대한민국
1: 예.
0: 해야죠.
1: 예.
0: 이그 우리 월드컵 우리 태극 전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노래한 곡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1: 그래요?
0: 들어볼까요?
1: 예. 그러죠 뭐.
0: 예, 예, 예, 좋습니다.

0: 네, 우리 태극 전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네요.
1: 예, 한 달 전인가?
0: 예, 예.
1: 저기 홍명보 감독님께서 저희 예.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월드컵은 네. 근데 제가 제 의견은 이래요. 월드컵 때 솔직히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하지만은
0: 네.
1: 골볼 기회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저는 예. 평소에 축구를 네. 막 보진 않기 때문에
0: 네.
1: 월드컵 할 때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해도
0: 아하.
1: 뭐 누구 선수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막 아는 척은 안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상당한 부분들이 그 꼴불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어허.
1: 평소에 축구 후원도 안 하고
0: 네.
1: 보지도 않으면서 4년마다 한 번 월드컵 때는 딱 자기가 무슨 축구 박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어, 그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꼴보기 싫어요.
0: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어, 그냥 평소에 좀 축구 네. 좋아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네. 한다 그러면 어, 인정하고 딱 들어주겠는데
0: 네. 네.
1: 평생 안 보다가 4년에 한 번씩 뭐 월드컵 하면 그때 보는 사람들이 뭐 축구에 대해서 안다고
0: 네. 말이
1: 박사처럼 얘기를 하는지
0: 거죠.
1: 저는 네. 그런 사람들은 꼴불견이라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아하, 그렇죠. 네. 워낙에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1: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후원해야 되는데 네. 평소에는 안 하다가
0: 네.
1: 딱 4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 뭐 애국심에서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한국인으로서.
0: 네네네 그렇죠.
1: 근데 그때마다 축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골 사 나오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마시라고 저는 뭐 식당과 관련 없이 관계 없이. 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고.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1: 예.
0: 저희 현재 지금 멕시코하고 남아공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1: 1대 0이더라고요. 멕시코가
0: 1대 0으로 멕시코가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읽어보면은 예선 통과는 무난히 하겠더라고요.
0: 네.
1: 이제 멕시코랑 한 판이 더 재밌겠지만은
0: 네.
1: 아무래도 멕시코 홈그라운드니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근데 자, 뭐 하나된 LA, 하나된 리즈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이제 저녁 7시에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또 많은 사람들이 윌슈 잔디 광장에 오셔서 응원 많이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전.
0: 예, 멕시코
1: 보기 좋죠, 그건요.
0: 예, 멕시코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 경기 정말 기대해볼 만합니다.
1: 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그죠? 저는 들었거든요.
0: 네.
1: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0: 네, 저도 잘
1: 모르겠습니다.
0: 몰라요.
1: 예.
0: 네, 네.
1: 네, 애국심에서 응원하고
0: 네.
1: 저희 산식당에서는 골 한번 터질 때마다
0: 네.
1: 물론 한국이 뭐야? 한국 골이죠.
0: 네.
1: 상대방 골이 아니라
0: 네.
1: 저희가 특별 안주를 매번 쏘겠습니다. 8번 나들여도 8번 다 쏘겠습니다.
0: 산식당에서
1: 오실 분들 오십시오.
0: 아니 근데 현재 예약 손님들이 그렇게
1: 예약 손님 있긴
0: 있어요.
1: 있는데 예. 저희가 일부러 꽉 채우지는 않았어요.
0: 사장님 감사합니다.
1: 예, 뭐
0: 와 안주를
1: 예?
0: 무료로.
1: 그냥 한 골 터질 때마다 저희는 그냥 뭐 제가 뭐 감자전이건 뭐 새우건 같은 저희가
0: 와.
1: 오늘 안주 좀 많이 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자전 맛있죠.
1: 예.
0: 산바베큐. 예, 안주를 팍팍 쏘신다고 합니다. 오늘 월드컵 기념. 골이
1: 예.
0: 터질 때마다 그냥 사장님
1: 굉장히 바쁘실 좋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애국심에서 네. 응원을 해야죠.
0: 아, 그렇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체코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16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1: 16강까지는 16강. 무난하게 갈 거라는 네. 예상들이 많은데요.
0: 그런가요?
1: 그랬으면 좋겠죠, 뭐 이제.
0: 네.
1: 이제는 16강에서 어떻게 됐냐, 그땐
0: 그쵸.
1: 누가 걸리느냐 거기서 또 이제 네. 운도 따라야 되고.
0: 네, 16강
1: 만만치가
0: 가면
1: 않죠.
0: 이제 또 8강. 8강에서 또 4강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1: 일단 예선 통과를 해야겠죠.
0: 그렇죠. 예선 통과. 예,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경기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이번 게임을 이기면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와 네. 이제 사우스
0: 네.
1: 아프리카가 남아공화국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0: 네, 네, 네.
1: 이번에 이기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0: 그렇죠.
1: 예, 예.
0: 아, 참.
1: 아마 한국 분들은
0: 예.
1: 7시에 다른 뭘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그냥 TV 앞에서
0: 그렇죠.
1: TV 맞습니다. 앞에서 그냥 응원을
0: 예.
1: 하실 텐데
0: 특히 또
1: 이겨야죠, 뭐.
0: 예, 산 바베큐에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
1: 예.
0: 친구들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응원도
1: 예.
0: 하면서
1: 예.
0: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1: 오늘은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했습니다.
0: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짜 이벤트로 안주를 팍팍 쏘신다고 하니까요. 골이 들어가기만을 예, 응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골 많이 들어가면 저희는
0: 네,
1: 아주
0: 네, 네.
1: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산 바베큐는 저희 라디오 서울 뭐 행사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저야 네,
0: 서른도
1: 뭐.
0: 공연에서도 라플 티켓 그 산 바베큐 기프트 카드를 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예 예, 저희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맛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게 건강식.
0: 건강식.
1: 예, 맛은 기본인데 건강식.
0: 건강식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립니다.
1: 그리고 예. 다른 식당에선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 풍미로운 그다음에 전통적인 육수. 저희는 네. 모든 걸 육수로 요리를 해요. 심지어는 그 고기 콤비네이션 시키면 네. 나오는 계란찜도 네. 다른 집들은 이제 물과 다시다 쓰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밥집이기 때문에
0: 네.
1: 고깃집이기 전에 국밥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육수로 모든 요리를 합니다. 네. 계란찜도 심지어는 저희 육수로 쓰는 거예요.
0: 네.
1: 제가 거의 20년 전에 배웠던 그 전통 산 멸치 육수.
0: 멸치 육수.
1: 예.
0: 와,
1: 아직까지 집사람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은 네. 비법.
0: 사장님만의 비법.
1: 예. 그 육수가 저희 계란찜에 들어갑니다.
0: 예. 저는 고기 육수보다는 멸치 육수를 참 좋아해요. 멸치하고 다시마 이렇게 우려낸.
1: 그렇죠.
0: 그 육수를 참 좋아하는.
1: 솔직히 말이 멸치지. 이게 예. 가다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팥뿌리서부터 무, 배추 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네. 야채 육수지. 말이 멸치 육수지. 야채가 훨씬 비율이 더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일단 무 들어가면 시원하고 근데 진짜 육수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해물 육수와 고기 육수가 섞인 게 맛있습니다. 그럼 약간 명품이 말씀. 나와요. 예. 네. 저희는 그래서 거의 저희 국물 중에서는 네. 해물 육수하고 고기 육수를 고의적으로 섞은 게 꽤 있어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맛을 내려면은 다른 식당에서는 솔직히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식재료를 쓰는데 그게 바로 네. 그 가츠오부시라는 겁니다.
0: 아, 그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천연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육수를 우려내시니까
1: 예.
0: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건강하고.
1: 그러니까 저희가 화학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고
0: 네.
1: 건전하고 네. 건강한 맛이 나오는데
0: 네.
1: 인정은 100%한테 못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워낙 그렇죠. 조미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LA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 그 뭐 식당 업소 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줄 서는 집이 솔직히 조미료를 이루 말도 못하게 쓰는 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뭐 장사 잘 되니까 주인집이 좋겠지만은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좋은 맞습니다. 음식이 잘 팔려야 되는데
0: 맞아요, 진짜.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네. 장사 속 그
0: 아니 그리고 우리 입맛이 MSG에 좀 길들여 있다고 할까요?
1: 예, 네, 그런 분들이
0: 그런
1: 많아요.
0: 많이 하는
1: 예,
0: 것 같아요.
1: 저희는 만약에 사명감이 있다면 네. 그걸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예,
0: 맞습니다.
1: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냉면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잖아요.
0: 네.
1: 근데 진짜 냉면의 비결을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0: 아하.
1: 냉면의 생면은 이겁니다. 동치미입니다.
0: 동치미.
1: 예.
0: 아.
1: 따라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 북한 그 조리법이
0: 네.
1: 꽁 육수랑 동치미를 거의 반반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게 오리지널 냉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0: 아, 평양냉면 그게.
1: 예.
0: 아.
1: 근데 이제 여기는 꽁이 없다 보니까는 예. 저희는 고기 육수를 쓰는데
0: 네.
1: 정말 냉면 맛을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냉면은 원래 드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변해 있어야 되는 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냉면 육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0: 왜일까요? 궁금합니다.
1: 동치미가 반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1: 동치미는 담겨는 김치이기 때문에. 익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맛있죠. 익어야 맛있죠.
1: 근데 익는 게 첫날 익은 거랑 이틀째, 3일째. 물론 저희는 한 3일, 4일마다 한 번씩 담그는데
0: 네.
1: 첫날 맛과 두 번째, 이틀째 맛은 틀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치미가 그만큼 더 익었을 테니까요. 육수를 섞어도요.
0: 예예예. 예, 예, 예.
1: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대부분 식당들에서 냉면 육수를 그냥 사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냥
0: 그렇군요.
1: 그냥 냉면 육수라고 팔아요.
0: 네.
1: 그걸 네네. 써요. 그건 맛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천연 동치미가 안 들어간 거니까.
0: 아.
1: 그러니까 냉면 맛있게 하는 집은 매일 아주 미세하더라도 조금씩 맛이 틀린 게 좋은 냉면 육수입니다. 아,
0: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1: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 오리지널 이제 동치미를 담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1: 네, 담가서 네. 육수랑 섞는 거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그 동치미 반이 들었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동치미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약간 미세하게 첫날보다는
0: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 조금씩 익은 네. 그 맛이 날 그쵸, 수밖에 그쵸. 없는 게 냉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 매일 맛이 동일한 맛이 나오는 냉면은 어디서 저기 동네 마켓에서 사온 그 육수지
0: 네.
1: 제대로 된 육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렇죠. 마켓에서 파는 그 냉면 네,
1: 그거,
0: 육수.
1: 그걸 실제로 식당에서 많이 써요.
0: 어, 그렇네요.
1: 예, 뭐 식혜장 장사되니까 뭐라고 저는 뭐 비난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예. 저희는 그렇게 안 함. 저희는 그냥 냉면 육수 맛이 그래서 매일 조금씩은 틀려요.
0: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1: 예.
0: 냉면철이에요. 냉면 먹고 싶네요.
1: 그쵸,
0: 냉면
1: 그쵸.
0: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1: 시원한 냉면 좋습니다.
0: 네. 예. 고기하고 냉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바베큐하고.
1: 저희는 또 그 냉면 갈비 스페셜은 네. 다른 집도 많지만 저희는 좀 틀린 게 저희는 그냥 갈비 자체가 다른 집들은 그 냉면 갈비용으로 그 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0: 네. 근데
1: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귀찮아서 그냥 저 일반 갈비 요리
0: 네.
1: 그 반인분하고 그러니까 한 대죠.
0: 아~
1: LA에서 제일 두껍고 네네, 맛있는 네네. 갈비죠. 유일하게 물엿을 안 쓴 갈비이기도 하죠.
0: 아, 진짜 천연 재료로 예. 갈비를 재서
1: 예. 이거 업계 폭로하는 것 같지만
0: 맛있게.
1: 업계 자체가 모든 식당이 물엿을 쓰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질렸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인간들이.
0: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해주시니까 너무 예. 좋은 것 같아요.
1: 저희가 냉면 갈비 런치 스페셜은요.
0: 예예.
1: 39불 99전인데
0: 네.
1: 저희 갈비는 그 냉면 갈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얇은 갈비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 메뉴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0: 오리지널 갈비.
1: 예예. 예.
0: 그러니까 냉면 갈비 콤보가 런치 스페셜로 39불
1: 99전입니다. 예. 예.
0: 예. 어, 먹고 싶. 먹고 싶어요.
1: 먹고 싶어요.
0: 먹으러 가겠습니다.
1: 그리고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예.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0: 네.
1: 그 제가 처음으로 옛날 산 메뉴 중에서 북엇국이라고 했는데 레시피를 북엇국. 바꿨어요.
0: 오호.
1: 원래 북엇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야 해물 육수와 사골 뭐
0: 네,
1: 고기
0: 네,
1: 육수가
0: 네.
1: 섞어야지 맛있다고.
0: 네네네. 네.
1: 이번에 북엇국을 사골 육수로 바꿨습니다.
0: 오.
1: 그러니까 북엇국과 사골 육수가 섞인 국물이기 때문에
0: 영양식이에요.
1: 굉장히 맛있어요.
0: 와, 영양식입니다.
1: 깨끗하고요.
0: 네. 요 한 그릇 먹고 나면 든든할 것 같아요.
1: 북엇국 좋아하시거나
0: 네.
1: 오늘 만약에 한 잔 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 해장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 집 내일 와서 북엇국 드시면 네.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0: 아침에 북엇국 좋습니다.
1: 예. 네,
0: 산 바베큐로 가시면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산 바베큐의 메뉴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표 요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1: 저요 뭐 예. 항상 전복죽 삼계탕인데
0: 예. 예.
1: 저희는 지금 제가 만약에 유일한 뭐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식당 업계에서는 제가 지금 본업은 아니지만 아 저희는 이제 미쉐린 원스타를 도전하려고 해요.
0: 네.
1: 모든 식당을 대표해서 한국 식당을 그러니까 한국식 문화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0: 네.
1: 저희가 사실은 많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두 당 200불짜리 코스 메뉴가 있어요.
0: 네. 한정식?
1: 한정식은 딱 60불짜리가 따로 있고요.
0: 네.
1: 이건 완전 코스 파인 다이닝 코스 메뉴가 있어요.
0: 아, 코스 메뉴. 예.
1: 거기서는 이제 어떤 메뉴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맛을 못 보실 텐데 왜냐면 네. 저희가 제한적으로 딱 예약만 잡아서 해 드리고 있는데
0: 네.
1: 삼계탕을 저희는 축소시켜서 만든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0: 와. 어떻게 해요?
1: 삼계탕을 저희가 그 들어가는 찹쌀과 대추와 네. 이걸 되게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0: 네.
1: 그 다음에 닭날개에서 그 뼈를 발굴을 시켜요. 빼버려요.
0: 네, 네,
1: 그 다음에
0: 네.
1: 거기다 찹쌀알을 넣어서 그 요리를 만드는데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0: 네.
1: 그 저희 불란서 셰프님들이 와서 식사를 해보셨는데 니네 정도면 미쉐린 준비됐구나 하는 저희가 칭찬을 좀 받긴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다른 메뉴를 뭐 예를 들자면은
0: 네네네.
1: 저희가 게장을 담습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담아서
0: 네.
1: 살을 빼내서 그걸로 약간의 김밥 스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위에 금가루까지 뿌려줘요.
0: 와, 그거 대박일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1: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0: 예.
1: 그리고 거기엔 또 이제 게가 남았으면 이제 게를 저희가 쪄갖고 살을 또 다시 빼갖고
0: 발라갖고
1: 저희가 피망과 약간 양념과 그다음에 캐비어를 묻혀서 저희 마전 위에 올려줘요.
0: 우와.
1: 예, 그럴듯하죠. 근데 맛있어요.
0: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별미일 것 같아요.
1: 예.
0: 예. 아, 진짜 메뉴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1: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최고입니다. 메뉴 개발을 그렇게 항상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셔서 이렇게 선보인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1: 저희가 자존심 상한 게 뉴욕에는 그 한국 식당들이 바비큐 집들 포함해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집이 있는데 LA에선 공교롭게도 없어요. 물론 뭐 갈비집들이 다 물려쓰고 그러니까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도 하는데요. 한국 식당, 일본 집들은 문장 미슐랭 스타가 많은데 한식 식당을 안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한 집이 있긴 한데요.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젊은 친구가 하는데 그 집은 한국 요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창의적이 그렇구나. 있고 못하지는 않는데 그게 한국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한국식 식당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든 안 되든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0: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1: 해봐야죠.
0: 와, 미슐랭 스타. 예, 한국 전통 음식을 이렇게 개발하셔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코스 메뉴, 코스 요리 그리고 또 한정식 요리도 있고 그 음식도 굉장히 궁금해요.
1: 한정식 요리는 저희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가짓수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정식 저희가 그 60분짜리 코스 메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월, 수, 목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약도 못할 때도 있어요.
0: 바쁘시잖아요.
1: 이게 솔직히 가짓수가 많아서 음식 담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0: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어요.
1: 예, 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쁘게 좀 담아야 되니까 담는 데도 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못하니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아니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일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고
1: 맛이 있어요. 이제 물론 저희 그 60분짜리 코스 요리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저희
0: 요 코스 요리도 먹고 싶고 한정식도 먹고 싶고
1: 저기 꼬마 저기 뭐야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그 왕새우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정식에서만 준비되는 양념 꽃살이 있어요.
0: 양념 꽃살.
1: 그거는 그 양념 꽃살은

0: 뭐야 돋보이기에 좀 한국 음식을 좀더 약간 알리고 싶어서 좀 올바른 한국 음식을 제가 알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서 크게 돈 남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뭐
0: 예.
1: 재료도 엄청나게 천연 재료들로만 육수를 우리고 그러는데.
0: 일단 인건비만
1: 그 인건비도
0: 한 정식 줄을 하면 한 반나절 누한 사람은 그냥 꼬박꼬박 붙어서 그 요리를 해야 돼요.
1: 그렇고. 네. 장
0: 그래서
1: 사장님,
0: 예약해서
1: 사장님이
0: 만약에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면은
1: 네.
0: 와서 꼭 한번 드셔보실만은 해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한 정식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코스 요리도 정말
0: 코스
1: 궁금해요.
0: 요리는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예.
0: 예약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1: 그렇습니까?
0: 예.
1: 또 미리 예약도 막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대부분
1: 그러니까
0: 외국인들이
1: 예.
0: 아직까지는 셰프분들이
1: 아
0: 소문이 좀 나갔고 저희가 예약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1: 좋습니다.
0: 예.
1: 뿌듯합니다.
0: 뿌듯하겠네요. 잘해야죠. 저희가 스타 한번 따봐야죠.
1: 그쵸, 그쵸.
0: 예.
1: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 개발에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만의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 좀 느껴져서
0: 예.
1: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하시는
0: 저는
1: 그런
0: 그냥 아주
1: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0: 장난질
1: 좋아요.
0: 하지 말자. 음식 갖고 장난하지 말자. 예?
1: 예.
0: 음식을 모욕하지 말자. 한식을 모욕하지 말자. 저는 그런
1: 네.
0: 배짱 약간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예.
1: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산 바베큐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 그런
0: 예?
1: 분들께 마지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항상 와주셔서 고맙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오늘 오셔서
1: 네.
0: 저 축구 이기면 제가 손님들을 위해서 홀딱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오늘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산 바베큐에 예약하신 분들 많이 많이 산 바베큐에서 맛있는 음식 즐기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골 넣을 때마다 엄청나게 맛있는 안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0: 한 8대 0으로 이겨서 저희 안주가
1: 와!
0: 동났으면 좋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쳐볼까요?
0: 하나, 둘,
1: 둘,
0: 셋,
1: 셋, 넷,
0: 대한민국!
1: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들으면서요, 쌤 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산 바베큐 전화번호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맛있는 음식에는 언제나 사람의 정성과

0: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산 바비큐 한식당의 건강한 맛과 정성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샘 사장님의 그런 음식에 대한 철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요. 한 끼의 식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요. 입도 마음도 즐거운 시간. 또 오늘 월드컵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산 바베큐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막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빈 문님, 우리 문보님 인사해 주셨네요. 산식당에서 정말 예, 맛있는 게 풍부하다라는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산 바베큐에서 홍명보 감독이 식사하고 가셨다고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아, 산 바베큐 굉장히 뭐 인기가 좋고요. 예, 맛있는 식당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TKR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 TKR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한민국 응원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소리 질러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함께 힘차게 소리 질러 하시자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쿠키모찌님이 행할님이시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이거 제가 제 코멘트 했나요? 안 했나요? 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죠? 또 하면 되죠, 뭐. 예.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이었습니다. 체코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예,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팬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100% 다 응원하실 텐데요. 오늘 윈셔 잔디 광장에서 예, 응원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들 뭐 참석하실 것 같아요. 뭐 시간 내서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국 오다 보니까요. 예, 길거리를 다 차단을 해놨어요. 칠가와 그 울시역길 사이, 예. 옥스퍼드와 세라노길, 울시역 잔디 광장 있는 데를 전부 다 예, 이 차선을 차단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요 길로 항상 다니시는 분들은 좀 우회해서 조금 돌더라도 그렇게 예,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부터 새롭게 도입된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축구 역사상 굉장히 파격적인 규정 변화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4쿼터제 축구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선수들의 그 탈수와 열사병을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기 도중에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수분 섭취, 뭐 휴식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뭐 그래서 4쿼터제 축구다 뭐 이런 별칭이 있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시작된 지 각각 약 22분 정도 지났을 때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를 멈추게 됩니다. 휘슬이 울린 순간부터 다시 경기가 재개될 때까지 정확히 3분 동안 네, 휴식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됩니다. 3분 동안 이제 쉬는 거죠. 기존 쿨링 브레이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예, 과거의 그 쿨링 브레이크는 기온이 섭씨 32도, 그러니까 극심한 폭염 등 특수한 날씨에만 주심의 재량으로 1분 정도 짧게 시행됐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경기장의 기온이나 기후 또 돔 구장, 그러니까 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왜 4쿼터제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축구는 본래 전후반 45분씩 중간 휴식, 하프타임을 제외하고는 멈춤 없이 흐르는 게이 전통적인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후반전 22분 시점에서 각각 3분씩 경기가 중단되면서 경기 구조가 사실상 22분씩 4개 쿼터로 쪼개지는 효과를 낳게 된 거죠. 예, 3분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 그죠? 예, 선수들이 물을 마시러 벤치로 모여드는 동안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은 이 태블릿 PC나 전술판을 활용해서 즉각적인 전술 수정과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월드컵 전이 평가전에서도 많은 감독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 상대의 전술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을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감독의 용병술과 순발력이 승부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된 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한 팀이 일방적으로 공세를 퍼부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더라도 22분이 되면 강제로 경기가 멈추기 때문에 달아오르던 흐름이 또 끊길 수도 있다. 예, 이런 말도 있어요. 반대로 수비에 치중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팀에게는 전열을 가다듬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소생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이 경기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예, 많아졌습니다. 이 전후반 공간에, 전후반 그 중간에 공식적인 3분의 공백이 생기면서 방송 중계 중에 뭐 광고 효과? 그죠? 광고를 이게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 시간대가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들이 많이 끼워 광고들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2020년 월드컵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 이 단순한 물 마시는 시간을 넘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흔드는 제2, 제3의 하프타임이죠. 이 전술적인 승부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2분 이후 양팀 감독들이 어떤 지략 싸움을 펼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밤
1: 서른도 노래입니다. 갈 곳을 잃은 이만 보고 싶다 내 사랑 추억에 젖은 채. 자,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서른도 콘서트가 막을 올립니다.

그렇죠. 티켓 예매는요, 홈쇼핑 월드로 가시면 티켓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라도 그리고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주 관광에 VVIP 버스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다, 내 사랑아. 서른도 씨 노래였습니다.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과천 해링턴 스퀘어 분향 설명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옥스퍼드 팔리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저녁 5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좀 나는 요 세미나에 좀 참석해서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437-9911, 213-437-9911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래플 티켓, 예, 추첨도 있네요. 와, 래플 당첨자에게는 한국 왕복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선물이 굉장히 큰데요. 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들어보시면 분향 설명회니까 한국에 있는 과천 해링턴 스퀘어 분향 설명회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이에요. 옥스퍼드 팔리스 호텔에서 저녁 5시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예, 또 추첨해서 뭐 행운의 주인공 한국 왕복 항공권이라고 하니까요. 선물이 엄청 큽니다. 예.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온종일 맑고 화창한 여름 햇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지수는 좋음 단계 기록하고 있고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하지만 저녁에는 또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윌셔 잔디광장에서 이 월드컵 응원하시는 분들 따뜻한 겉옷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는 시각은 8시 4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1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1달러당 1522원 선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원수당 4090달러 30센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000달러 안착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간의 손실을 일부 만회하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313포인트 0.6% 상승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3%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5% 상승 흐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과주 지역의 유가는 다행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저도 어저께 가스를 넣었는데요. 좀 떨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남과주 LA와 이 롱비치 지역의 레귤러 등급입니다.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5달러 82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약 17센트가량 떨어진 수치로 그나마 운전자들의 유가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추가열의 행복해요.
1: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0: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하고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고 행복한 거네요.
1: 행복해.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포함 4,899불.
2: 동지 중해 항공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 국제공원.
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1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드디어 2026 FIFA 월드컵에 막이 오르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빌 샹클리가 남긴 말입니다. 축구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하나로 뛰게 만드는 마법이죠. 드디어 오늘 북중미 하늘 아래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첫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던 우리 투원의 태극전사들, 그 위대한 도전의 첫걸음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음악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우리 힘차게 응원해 보자고요. 2026 월드컵송, 우리는 승리한다.

0: 우와! 아, 예, 우리는 승리한다. 2026 월드컵 우리는 승리한다. 들어봤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이 막 불려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승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용기 있게 부딪힐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예, 우리의 뜨거운 함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윌쇼 잔디광장에서 오늘 저녁 7시 아마 지금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시부터 이거 응원전 준비해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LA 한인사회 공동 응원 준비위원회에서 이 굉장히 그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 윌셔 잔디광장을 예,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 위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뭐 응원전으로 이 윌셔 잔디광장으로 나와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에서 TV 앞에서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바베큐 산 뭐 이런 음식점에서 또 다 함께 모여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오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우리 선수들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뛰어주지 않을까, 또 승리하지 않을까. 아니요, 승리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예,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8강, 16강, 8강까지, 32, 또 16, 8강, 4강까지 바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면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2: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2부 시간에 게스트가 캔슬이 됐어요. 또 기회입니다. 기회로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요,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힘을 좀 주세요.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또 월드컵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예,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것도 좋지만 해피투게더 2부, 예, 고선미에게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서로 다른 일상 속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뜨거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위셔 잔디광장 지금 뭐 시작이 돼가지고요. 행사가 시작돼서 지금 북적북적한 것 같아요. 뭐 7시에 경기가 시작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월드컵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행사 모이자 외치자 대한민국, 예, 2026 K타운 파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매 경기마다 여러분들 추첨해가지고요,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한 매를 한 분께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거기에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경품 추첨해서 막 선물도 막 나눠드리고 예. 그리고 티셔츠는 매 경기마다 천 명께 이제 이 빨간 티셔츠, 예, 선물로 나눠드린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입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막 옷장을 찾아가지고 빨간 티셔츠 어디 있어?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건졌어요. 사실 이런 빨간 티셔츠는 자주 입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박혀있나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옛날에 입었던 티셔츠가 눈에 보이길래 그냥 오늘 좀 입었습니다. 저도 응원하러 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또 이 윌셔 잔디광장으로 지금 막 운전해서 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뭐 구경도 하시고 혹시 또 여러분들 어머 여기서 만났네 하실 거예요. 어머 언니 웬일이야, 여기서 만나네, 이 응원전에서. 야,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지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반가웠던 얼굴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던 친구들, 아, 지인들을 또 윌셔 잔디광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반갑게요. 예, 서로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뭐 스트레스가 있다면 다 풀어버리세요. 그냥 이 월드컵 그 응원전에 오셔서 그동안 쌓인 거 스트레스 있다 다 풀어버리시고 에너지 충전하시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거리 응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우리 꿈을 꿔보자고요. 대한민국 승리한다. 와, 모이자 외치자.

네, 사영훈이 불러준 꿈을 꾼다 였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한 꿈을 꾸고 싶네요.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던지는 스톤게이님 어서오세요. 청해주신 곡 나갑니다. 드리머의 여백의 사랑. 고맙습니다.

노래가 진짜 애절한데요. 통기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여백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드리머의 여백의 사랑. 가사를 보니까 너무 절절하네요. 감사합니다. 빌리 조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도 이 노래가 주제곡으로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엔딩 타이틀로 등장한 노래죠. The Stranger, 이방인이라는 뜻에 잘 맞게 참 그 드라마와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의학 드라마였잖아요. 아, 참 그 드라마에 이 음악이 흐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뮤지션이에요. 빌리 조엘. 노래가 다 좋아요. 빌리 조엘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피아노를 통해 전해지는 아주 독특한 피아노 팝. 뭐 노래도 잘하지만 피아노 이렇게 치는 그 소리도 정말 최고예요. 어니스티 노래도 좋고 피아노맨도 좋고 또 빌리 조엘의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 오늘 일 들어본 The Stranger 등 많은 히트곡들을 보유한 빌리 조엘.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려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그 음반을 판매한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예, 여섯 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2시부터. 그래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받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여주면서 아까 예, 예, 데이비문 본부장님도 오셔가지고 막 티셔츠 입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입고서 이제 나중에 갈 때는 나 주고 가. 아니 지금 여기서 입어보라고요.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뭐 글쎄요, 그 우리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으면 좋겠지만서도 지금은 뭐 어떻게 바꿔서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입고 온 좀 별로 이쁘진 않지만 이 빨간 티셔츠 입고 끝까지 예, 해피투게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 기쁜 날. 예. 자, 대한민국 마음껏 목청껏 목청껏 외칠 수 있는 소리 질러 소리 질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목이 터져라 목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목을 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한골 슉골인 한골 넣을 때마다 막 아 진짜 뜨거운 함성이 목청껏 막 커져나올 텐데 그거 절제하느라 어떡하죠? 저는 좀 인내심 아, 절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매 경기 선착순 1,000명께 붉은 악마 티셔츠를 무료로 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오, 이 뭐 티셔츠가 떨어지면은 드릴 수가 없잖아요. 1,000명이니까. 윌셔 잔디광장에 꽉꽉 채운 다음에 한 몇 명 정도 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뭐 뭐 꼭 잔디구장이 아니어도 뭐 길거리에서도 막 대형 스크린에 이 월드컵 경기가 막 펼쳐지니까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경기를 막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대형 스크린이니까 다 보일 겁니다. 어디에서 온. 예, 마음껏 즐기시고 또 응원도 마음껏 하시고 소리 질러! 소리 대한민국!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응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올려주셨네요. 맞아요. 자, 해피님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라고 또 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또 말이 길어집니까?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진짜 2026 FIFA 월드컵 네,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경기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윌셔 잔디광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어머 반가워 언니 동생 어 선배님 서로 아는 얼굴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아 참 모처럼 예 활기가 예, 생기는 것 같아요. 활기 띤 우리 코리아타운 예 좋습니다.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아 그리고 웃으면서 만나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마음이 살짝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 뭐 경기 이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냥 방송 끝나고 제가 3시에 끝나잖아요. 아 그동안 뭐하지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아 그냥 현장 스케치만 하고 그냥 분위기 좀 보고 어 그리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 아니다 그냥 뭐 경기 같이 응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면 어때요? 뭐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을 이겨라 이겨라 뭐 이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외치는 거니까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막 서로 그냥 막 으쌰으쌰 서로 부둥켜 안고 그것도 하나의 예,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만 누릴 수 있는 예, 월드컵에서만 이번 월드컵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경기 보자 응원하자. 예, 어 가깝잖아요. 라디오 서울 바로 건너편이에요. 바로 건너편 윈셔 잔디광장 바로 건너편인데 아니 경기를 응원 안 하고 경기를 안 보면 어 좀 이것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수고롭지만 수고롭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즐기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3: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줘.

0: USA.com.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해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달달한 노래 듣고 싶네요. 아마도 이 노래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조장혁입니다. 조장혁의 러브.

0: 타임라인 스케치. 자, 매일매일의 역사는 수많은 인물들의 발자취로 채워져 있습니다. 6월 11일 오늘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 찾았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죠. 허균 선생이 1569년 6월 11일 오늘입니다. 출생했네요.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허균의 호민론에 쓰여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균 선생,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소설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격한 신분제와 성리학적 질서에 반대하면서 이 서자들과 교류하고 사회개혁을 부르짖었던 혁명적인 사상가였지요.
1: 우리가 바로 찾은 것이다.
2: 누가 너를 보낸?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냐?
0: 참 드라마 홍길동도 재밌게 봤었는데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가 꿈꿨던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신분 차별 없는 사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드라마 홍길동 주제가 듣고 계십니다. 자, 허균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그 허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허난설원이 바로 그의 친누나라고 하네요.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배경이었지만 그는 탄탄대로 대신 가시밭길을 택합니다. 그는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서자들, 몰락한 선비들, 그리고 이 불교, 도교, 천주학 등 당대 지배층이 이단이라 여겼던 사상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두고 행실이 개자반이다, 유교의 법도를 어지럽힌다 라면서 수없이 탄핵했지만 허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사상이 집약돼 세상에 나온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 참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런 차별에 대한 분노,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 조선이라는 땅을 떠나 세운 이상국가 율도국. 당시 허균이 꿈꿨던 조선사회 개혁의 설계도입니다. 자, 그의 정치 철학은 그가 남긴 짧은 논설 호민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허균은 백성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원민, 법만 원망하면서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이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 칼을 가는 백성, 그리고 호민, 시대를 노려보다가 틈이 보이면 떨치고 일어나는 백성. 그러니까 천하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예, 지금 조선의 조정은 백성을 무시하고 수탈하기 바쁘니 만약 호민이 나타나 깃발을 들면 원민과 원민이 호응해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허균은 그 말년에 뜻을 같이 하는 서얼, 또 무사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거사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1618년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 홍길동전. 오랜만에 홍길동 이야기 하니까 어렸을 때 참 이거 많이 읽었잖아요. 동화책으로도 나오고 위인전 뭐 이런 것도 위인전에서 봤나요? 아무튼 예, 드라마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가호의 시작 듣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2026 FIFA 월드컵에 예, 막이 오르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녁 7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모이자 외치자 대한민국 다시 시작해. 하나 된 LA, 하나 된 레즈. 우리 태극전사들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대한민국. 승리의 깃발을 꽂자.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힘이 났고요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니의 음악다방에서도 월드컵의 열기는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3: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3: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2: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네, 어제 이 시간에 초파리 얘기하면서요. 숙성된 과일들이 상온에 그대로 있지 않나고 살펴봤더니 저희 집에 떡하니, 네, 말씀드렸던 파인애플이 있는 거 있죠. 예, 익지 않았을 때 사와갖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익었고 벌써 초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파인애플은 이 과일 분리해내는 것도 일인데 껍질 처리하는 것도 또 큰 일이더라고요. 과일 중에 껍질 때문에 허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박이죠. 그런데 사실 이 껍질이 천도꾸러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미노산 성분인 시트룰린이 듬뿍 들어있는 수박 껍질은 혈액 흐름을 도와서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의 초록색 부분만 필러로 긁어낸 다음에 얇게 채 썰어서 무생채 만들듯이, 네, 고추장, 고춧가루, 뭐 간단한 양념 넣으면 아주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은 수박 생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뿐인가요? 그 붉은 과육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 연구 분석에서도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혈압 수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안과 밖으로 이 혈압 관리에 특히 좋은 과일이군요. 운동 후에 수박을 먹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약간은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진정하고 건강한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수분 보충은 이만한 과일이 없고요. 체중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지방 간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수박이 주는 포만감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체중 관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참, 이 라이코펜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0mg을 넘기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수박 한두 조각 아니면 토마토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정량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죠? 드디어 이제 딱 4시간 남았습니다. 자, 햇살이 정말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3시, 이거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정말 밖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눈부신 햇살이 도로 위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 LA라는 도시의 열기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오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는 원래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 그거와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의 귀를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잠시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또 이 시간에 어떤 음악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신지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또 신청곡 기다리는 라디오는 내 친구. 오, 대한민국!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0: 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왜 이 노래 트셨는지 더더군다나 우리 통계님이 들어오셔서 이 노래를 바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순철님 보기 좋습니다. 응원이 절로 나옵니다. H님 아따 신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붉은 악마 티셔츠도 입고 띠도 두르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붉은 악마 우리의 응원단이죠. 아,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공식 서포터즈이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응원단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따가 체코전에서도 많은 우리 붉은 악마들이 이미 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알고 있고 여러분 뭐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건너편 리버티 공원이죠. 광장 앞에는 지금 큰 부스와 함께 멋진 화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맛있게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야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오늘의 이 기쁨을 만끽하실지 이미 약속들이 다 돼 있으셨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에 우리의 라디오 서울의 아주 지금 제가 이 로고송으로 틀고 있는 멋진 트로트 음악도 만들어주시고 라디오 서울의 살림꾼인 우리 안선영 씨께서 또 현장 상황을 스케치를 해왔습니다. 잠시 현장이 어떤지 그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 네네.
1: 오늘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다양한 부스들 이제 응원 티셔츠 나눠주는 부스라든가
2: 네.
1: 뭐 꽁차 가지고 경품을 주는 뭐 게임 존이라든가 포트럭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에 대형 LED 스크린 같은 게 설치되고 있어서
2: 네.
1: 지금 오늘 저녁 7시에 경기 응원전을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아, 오늘 6시 경기 아닌가요?
1: 네, 경기 시작은 7시부터고요.
2: 아.
1: 실제로 여기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운영되고
2: 네.
1: 본격적인 메인 프로그램은 오후 4시 1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게임 같은 것들도 엄청 많고 지금 부스가 계속 하나둘씩 셋업 중이네요. 너무 수고도 많으신데 오늘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응원하고 이 경기를 즐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사람들 다 많이들 문의를 하시고 또 현장에 준비 중인 데들 찾아오시는데요.
2: 네네.
1: 오후 2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유니폼이라든가
2: 네.
1: 이런 응원 경품들은 4시부터 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2: 아, 4시부터. 네.
1: 아니, 여러분들 언제든 시간 가능하실 때 오셔서 네. 가족들과 같이 함께 오늘 네. 응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이렇듯 현장의 열기가 대단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다운타운의 중앙에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도 오늘 단체 응원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타운의 모든 우리 통닭집, 생맥주집, 식당 이미 다 예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SK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모자가 아니고 두 권입니다. 두 권 썼습니다. 네, 신청곡 주셨고 네 오늘도 역시 5시까지 월드컵 노래 응원전도 듣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오늘만큼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 되는 날인 거 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 아시죠? 우리는 뭐라고요? 챔피언입니다.

0: 네, 싸이의 챔피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우리 제대로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철님, 싱싱하게 젊은 그대 좋습니다. 알청님, 오래간만에 박상민이죠. 박상민의 무기여짜리 거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오늘은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핫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오늘 푸른 잔디 밟아보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야, 열심히 응원합시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K-울반 빌더스의 우리 폴킴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보시다시피 저는 아예 이렇게 빨간 거로 두 권까지 쓰고 네. 우리 대표님도 오늘은 또 어떤 분들하고 같이 관람하실 예정이세요? 축구.
1: 글쎄, LA로 갈지 OC로 갈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하고는 같이 이렇게 예. 보시는 걸 알고 있고 예. 우리 앞서서 멕시코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를 했는데 예. 멕시코가 2-0으로 예상대로 이겼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체코를 또 가볍게 저는 2-0 예상했는데 우리 대표님은 몇 점 정도 예상하세요?
1: 초반에 한 잠깐 봤는데 압도하더라고요.
0: 네. 네. 아니 우리나라하고 체코하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1: 아, 우리나라하고 체코?
0: 네네네.
1: 3-1 내지는 4-1로 이기지 않을까?
0: 아, 저는 2-0인데 그래서 저희가 퀴즈도 걸었어요.
1: 두 골 이상은 날 것 같은데.
0: 두 골 이상은 무조건 나죠. 예. 네. 네. 근데
1: 3-0 아니면 3-1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1: 3-1이 유력합니다.
0: 3-1. 알겠습니다. 자, 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지금 제가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뜻을 해석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인지.
1: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네. 싱글 패밀리 하우스인 경우에는 키친이 하나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원 유닛이죠. 예, 예, 근데 예. ADU법에 의해서 그것을 4 네. 유닛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4 그러니까 유닛이면
1: 기존 본체 외에 어태치 디태치 포함해서 3 유닛을 더 만들 수 있는 것이 ADU법이죠.
0: 아,
1: 그걸
0: 그렇군요.
1: 렌트를 주시면 렌털 프로퍼티가 되기 때문에 네, 집의 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0: 아.
1: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분들이 대부분 거주하시는 지역은 집의 가치가 스퀘어피트당 600불이 넘거든요.
0: 아, 예.
1: 중간 가격이 한 700불 됩니다.
0: 네네네.
1: 900불, 1000불 지역도 있으니까.
0: 네네.
1: 사우스 LA 지역을 빼놓고는 다 600불이 되는데
0: 아.
1: 건축비는 300불 정도, 300불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0: 아, 스퀘어피트당.
1: 예.
0: 예, 예.
1: 짓고 나면
0: 예, 예.
1: 예를 들어서 36만 불 들여서 짓고 나면 그 집이 72만 불이 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그만 상승하는 거군요.
1: 거의 배가 어차피 뒷마당에 남는 땅이니까.
0: 아, 그러면
1: 그래서 이제 네. 집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일이고
0: 예.
1: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집이 투 유닛, 쓰리 유닛이 생기면
0: 네.
1: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본체가 뭐 한 40~50년 된 집이다.
0: 네네네.
1: 본체를 렌트를 주든지 자녀들한테 들어와서 살라 그러고 본인들이 빚에 새 집에 가서
0: 사는 거
1: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사실 뭐 한인타운은 특히 한인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이 생각보다 연도수가 오래된 집들이 참 많아요.
1: 네.
0: 보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집 구조도 그렇고 지금 살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마 더 자세히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뒤채 있는 공간을 새로 뭐 2 유닛이고 3 유닛이고 4 유닛이고 만들어서
1: 네.
0: 말씀드린 대로 그걸 렌트를 줘도 되고
1: 네.
0: 또 자녀들을 살게 해도 되고
1: 네.
0: 또 내가 거기가 살아도 되고 참 네. 용도가 다양하고 거기다가 집값도 두 배 이상 상승이 되니까
1: 네.
0: 참 일석 한 5조쯤 되네요. 어떻게 보면
1: 일석 3조는 되겠죠.
0: 네. 네. 저는 잃을 것이 없네요.
1: 네. 심지어 매매도 가능합니다. 새로 지은 ADU를
0: 아 그럼 별도로. 집하고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다고요?
1: 예.
0: 오, 야 그것도 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1: 실제로 팔린 게 있어요.
0: 실제로 팔린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부동산으로.
1: 주소 별도, 모든 뭐 가스,
0: 예.
1: 워러미터 전부 다 별도거든요, 전기미터. 별도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뭐 집을 넓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집의 가치를 좀 확장시킨다 이렇게 네. 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어,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제분들이 뭐 어, 딴 데 사시거나 LA 같이 안 계실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렌트를 줘도 되고 네. 원하시면 독립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
1: 예, 그렇죠.
0: 여러 가지 이득이 있네요.
1: 네.
0: 어, 보통 시간이 대강 어느 정도 소요돼요? 집집마다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1: 빌딩 펄밋을 받아내기 위한 알키텍 엔지니어
0: 네.
1: 시리 빌딩 펄밋 그 작업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잡으시면 되네요.
0: 아, 그런 게. 네.
1: 펄밋을 받아낸 이후에는 거, 실제 건축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잡으시면
0: 그러니까 토탈 1년이면 남짓 웬만큼 되겠네요.
1: 예, 예.
0: 1년 뭐 사실 집 새로 허가받아서 짓는다는 게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예. 아, 그렇군요.
1: 펄밋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네. 아직까지 저희가 건축 기간을 6개월이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통상적으로 5개월 정도면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시에서 허가를 받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까다롭게 구는 조건은 뭐 별로 없다라는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1: 예. ADU법이 이제 모든 그 에디션 건축 허가를 간소하게 간편하게 해놓은 게 ADU법이기 때문에
0: 아.
1: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이게 뭐 완전 철밥통이기 때문에
0: 아.
1: 시간이 좀 오래 걸릴
0: 그렇죠.
1: 뿐입니다.
0: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1: 한국
0: 있었죠.
1: 같으면 한 2주에서 3주면 끝날 거를 여기는 3,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0: 아, 여기는 좀 느림보잖아요.
1: 네.
0: 시스템이 좀.
1: 예.
0: 여기는 보니까 하루에 몇 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개라도 완벽하게 끝나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 예.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언제 제가 이제 집이 있어서 본체를 놔두고 뒤에를 이제 새로 지어서 멋있게 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들어가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 게 되고 그러니까 예. 사람이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분들 같은 경우는 딴 건 몰라도 부엌은 내가 더 이상 밥 못 해 먹겠어 이럴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실.
1: 예.
0: 그러면 사실 부엌만 따로 그렇게 리모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나요?
1: 리모델링은 시간이 짧습니다.
0: 아, 예.
1: 저희는 일주일 이내.
0: 아, 일주일 이내. 어.
1: 구조 변경 없으면 4, 5일이면 끝나고요.
0: 어. 자, 그렇게 해서
1: 빠릅니다.
0: 부엌을 해놨더니 아, 이제 샤워하는데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건 걸리나요?
1: 화장실은 5, 6일 잡는데
0: 예.
1: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동시에 할 경우에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0: 네네네.
1: 10일에 두 개를 동시에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뭐 한 달 안에 다 끝나는군요. 새 집이 돼버리는군요.
1: 한 달이면 집 전체를 아. 풀리 리모델링이죠.
0: 오, 한 달이면 집 전체를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0: 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는 놔두고 그 안에 내용물만 깨끗하게 요새 스타일로 내가 마음에 드는
1: 예,
0: 대로
1: 예, 예, 예.
0: 구조 변경을 한단 말이죠.
1: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 있을 때는 한 달 가지고 안 되죠.
0: 아, 구조 변경 말고 그냥 리모델링.
1: 예.
0: 뭐 새로운 걸로 좀 교체하고
1: 예.
0: 그럴 때.
1: 새 집처럼 만드는 데는
0: 뭐 욕조 정도 바꾸고 뭐 이럴 때.
1: 저희가 말씀드리는 리모델링은요. 완전히 100% 다 바뀌는 겁니다.
0: 아, 100% 다른 집이 돼버리는 거군요.
1: 예, 리프레이스 개념이 아니고
0: 아.
1: 보이는 파이프, 보이는 나무, 보이는 벽은 다
0: 아,
1: 다 바꿉니다.
0: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다고 치면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견적도 내시고 또 디자인도 우리한테 추천해 주시고
1: 예.
0: 뭐 그렇게 서로 의논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1: 견적을 먼저 내어 드리고
0: 네.
1: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예, 권해 드리기도 하고
0: 아.
1: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0: 네.
1: 마음에 드는
0: 디자인을 내가 디자인. 찾는 거죠.
1: 예, 그렇죠.
0: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집을 가지면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1: 예.
0: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공사를 하는 분들은 이리저리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1: 네.
0: 그러다 보면 좀 그 신뢰가 좀 그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1: 네.
0: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요 우리 빌더스 같은 경우에는
1: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로
0: 아, 예.
1: 평판이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
0: 네네네.
1: 그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프로급이고 아, 믿을만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그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를 구입을 해서
1: 예.
0: 아주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집에 가시면 충전을 시켜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무시는 동안. 그럼 뭐 한 5시간 남짓 걸리는데 그분 말씀은 우리 집은 솔라가 있어서 전기값 많이 안 나와요.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 사실 솔라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알려진 거는 그래도 꽤 오래 됐는데 또 솔라도 나름대로 솔라를 취급하시는 회사들이 뭐 이리저리 있어요. 나름대로 네. 경쟁도 있고. 자, 그런데 뭐 그 올해 들어가서 이제 전기료도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제가 듣기로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은 막 1000불이 넘게 나온다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캘리포니아 전 지역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솔라라는 건 기존에 있는 집들은 설치가 안 하신 집들이 꽤 많은데
1: 네.
0: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집들은 솔라를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1: 네, 필수입니다.
0: 그게 맞습니까?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만일에 원하시면.
1: 전기비를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0: 네.
1: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0: 네네.
1: 솔라 패널 설치비가 어느 정도고
0: 아, 예.
1: 배럴이 비용이 어느 정도고
0: 아.
1: 또 1년 단위로 얼만큼 세이빙이 되는지
0: 네네네.
1: 눈으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0: 아, 예.
1: 프로포절 제안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평균적으로 10년의 전기비는 더블이 됩니다.
0: 아, 10년의 전기비는 네,
1: 20년이다 네. 그러면 네 더블이죠.
0: 아~
1: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0: 네네.
1: 솔라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타시면서 솔라 안 하신 분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0: 아~
1: 주행거리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0: 그렇죠.
1: 전기차 한 대가 전기세를 2,300불 잡아먹거든요. 그럼 전기차가 두 대다 그러면 전기차에만 400불에서 600불 전기세가 나가는데
0: 그럼 뭐 전기차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1: 그렇죠. 그러니까,
0: 가스나 똑같잖아요. 그럼.
1: 그러니까 솔라를 설치하셔서
0: 아~
1: 세이빙을 하셔야죠.
0: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솔라는 뭐 아무 집이나 다 되나요?
1: 그럼요.
0: 아~
1: 예, 루프에 면적만 있으면
0: 아~
1: 다 가능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야,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 그러는 건데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집이 좀 오래되거나 공간이 남으면 아까 얘기한 그 4유닛이나 뭐 2유닛이고 되는 대로 내가 설치해서 렌트도 받으실 수가 있고 독립적으로 매매도 가능하고
1: 네.
0: 또한 내 집에 있는 부엌이라든가 집 구조만 손을 안 대면 싹 리모델링해서 새 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거기다가 솔라까지 이제 설치해서 전기도 절약되고
1: 네.
0: 그러면 꽤 짭짤하게 이득을 보시겠네요. 우리 저 오너분들이
1: 짭짤한 정도를 뛰어넘을 것 같은데
0: 뛰어넘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러시구나.
1: 얼마 전에 이제 1000스퀘어핏이 60만불에 팔렸고요. ADU가
0: 1000스퀘어핏이?
1: 예, 1200스퀘어핏이 62만 5천에 팔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사비는 30만 불 내외 투자했거든요.
0: 사실 1200 그 정도면 뭐 투베드인데 좀 넓은 투베드 정도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신혼부부가 샀어요. 근데 그분들이 투자한 거는 이 건축비가 오르기 전이니까
0: 네네.
1: 아마 스퀘어피트 한 300불 정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60만 불에 팔았으면
0: 그럼요.
1: 거의 30만 불 가까이 차익을 남기셨죠.
0: 야, 그러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단순히 뭐 집을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가치를 설계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1: 뭐 디자인서부터 설계,
0: 네,
1: 뭐 폴 및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0: 그렇구나.
1: Solar까지.
0: Solar까지.
1: ADU를 하셨어도
0: 네.
1: ADU도 솔라가 없으면 파이널 인스펙션을 통과를 못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자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 제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310-1800번은

0: 알려주시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A서부터 Z까지 상담서부터 디자인서부터 설계서부터 허가서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한 집이 아닌 여러분들의 주거공간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아무쪼록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늦지 않게 요새 참 경기도 안 좋은데 자기가 소중하게 갖고 있는 집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짭짤한 수위라고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은 그걸 넘어선다고.
1: 아니, 30만 불이 짭짤합니까? 한
0: 그렇죠.
1: 3만 불이 짭짤한 거죠.
0: 맞아요. 그 선은
1: 30만 불이
0: 넘어가시는
1: 큰
0: 거예요.
1: 돈이죠.
0: 와, 그러시구나. 그러면 주로 이제 그 한인타운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대표님들은 이제 뭐 이런 동네도 가보시고 저런 동네도 가보시고
1: 네.
0: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집은 큰데 뒤에 면적이 땅 면적이 작은 집이 있고
1: 네.
0: 저도 보면 어떤 집은 작은데 뒤에 이 백야드는 되게 큰 집도 있고 좀 그런 천차만별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제가 지금 듣기로 집은 자그마한데 뒷면적이 좀 있으면 거기 넉넉하게 내가 설치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1: 그렇죠. 빌딩 코드가 옆집하고 경계선 그
0: 네네.
1: 담벼락에서부터 뽀삣은 떨어져야 됩니다.
0: 아, 예.
1: 뽀삣 떨어지고
0: 네.
1: 이제 나머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0: 아.
1: ADU는 1200스퀘어핏이 맥스고요.
0: 아,
1: 예.
0: 맥시멈이고. 아,
1: 이제
0: 그렇군요.
1: 2층으로 올리고 싶으시면 600에서 1200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0: 아,
1: 근데
0: 2층도.
1: 2층으로 하면 이제 건축비가 좀더 들죠.
0: 아,
1: 아무래도
0: 2층으로 하면.
1: 파운데이션이나 프레이밍에 단층하고는 좀 다릅니다.
0: 1, 2층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따지고.
1: 이제 면적이 부족했을 때.
0: 면적은 넉넉하지 않은데 공간은 필요하고 그러면 2층으로 두 배로 만드는 거군요.
1: 예,
0: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0: 아, 그렇구나.
1: 건축비가 더 들더라도 단층으로 1200이 안 나올 경우에 원하는
0: 네네네.
1: 면적은 1200인데
0: 아.
1: 뒷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1층 600, 2층 600에서 1200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0: 그러시군요.
1: 네.
0: 자, 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3-310-1800번, 213-310-1800번 또는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213-798-2200, 798-2200으로 지금이라도 전화 주셔서 예약 잡으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강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마무리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0: 네.
1: 뒷마당에 이제 그라지가 있으면
0: 네.
1: 그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그 옆집하고 경계, 뒷집하고 경계가
0: 네.
1: 뽀삣이 떨어지지 않냐고 담벼락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0: 네.
1: 한인타운 같은
0: 예,
1: 경우에.
0: 그렇죠.
1: 근데 그거는 그랜드파더법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셋백을 뽀삣 띠란 말을 안 해요.
0: 네.
1: 전에는 그 기존에 있던 것도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 그걸 인정을 해 줍니다. 대신
0: 네.
1: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뽀삣을 떼야 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그러니까 뽀삣 정도 들어오고 나오고
0: 네.
1: 해서 어쨌든 기존의 그랜드파더법을 적용을 해서 그라지를 이용해서
0: 네.
1: 얼마든지 ADU를 할수 있습니다. 어땠지든 뒤땠지든.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자,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우리 K 울반 빌더스의 폴김 대표님과 함께 많은 정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야기 필요하시면 213-310-1800, 310-1800 또는 213-798-2200, 798-2200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집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제가 감사하죠.
0: 바라건대 대한민국이 꼭 2대0 이상으로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1: 3대1로 이긴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3대1 꼭 기억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0: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네, 순철님, 싱싱하게 젊은 그대입니다.

네, 순철님의 신청곡 싱싱하게 그냥 젊은 그대가 아니고 싱싱하게 젊은 그대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어디서 오늘 체코전을 관람하실지 이제 4시간이 채 남지 않았네요. 야, 4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기억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2002년도 월드컵에 그 당시에 여기서는 새벽 4시에 이제 모든 경기가 됐는데 잠도 못 자고 밤새 보던 그런 추억들이 나서 이번에 아마 유일하게 저희 이곳 미국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최소한 16강까지는 가서 우리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 오랜만에 듣는 바로 이 노래

0: 네, 무기여 자리 거라 우리 알청님의 신청곡. 순철님, 무기여 자리 거라 들으니 과거 인천서 흔든 생각. 인천 계양동. 아, 샌디님,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아침에 추어탕 한 그릇 픽업해서 전복 서비스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맛나게 먹고 점심엔 카레가 나와서 조금만 드셨다고. 차에 오니 무지 뜨겁네. 오늘 아마 지금 혹시 벨리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LA보다 10도쯤 높아서 거의 100도를 넘어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2002년 전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저는 내 친구 일부 함께 오십니다. 샌디님 냉면은 다음 주에나 시식한다고. 모란각 냉면. 아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냉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초하고 겨자하고 조금 내서. 아, 또 이 시간에 먹는 얘기하니까 출출해지기 시작합니다요. 자 여러분 점심들은 다 멋지게 드셨죠. 우리 샌디님은 오늘 아마 그 벨리에 계신 그린마켓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힐리님, 와 비비안님, TK님 어디로 가셨나요? 아마 오늘 굉장히 바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 있습니다. 자, 2부도 역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체코전을 마치고 나면 그래도 이번에는 보통 시간이 보통 3-4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멕시코와 우리가 열전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열전이 있어서 한 게임도 놓칠 수가 없는 게임이라서 4년 만에 딱 세 게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열광적으로 우리 샌디님께서 일부 끝날 때 다시 들어가서 일하셔야 된다고 브레이크 타임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늘 일 잘 마치시기를 기원하시면서 집에 갈 때도 조심운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2부에도 혹시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노래 아침의 나라 라포엠의 노래 함께하면서 2부에 뵐게요.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제가 매주 월요일 최세용의 파워스포츠 시간에 시그널 뮤직으로 썼던 윤도현의 오필슨 코리아, 오늘은 풀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이야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제 입은 티셔츠 같이 붉은 악마들과 함께하는 우리 한국과 체코전,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윌셔 잔디 광장에서 지금 이미 행사가 진행 중이라서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올해와 같은 응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운타운의 주님의 영광교회, 또 아마 십시 일반으로 모든 분들이 모여 지금 7시에 체코전을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고, 저 또한 모여서 응원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분 좋은 승전보 4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커피 중에서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좀 양은 작지만 굉장히 독하고 쓴 커피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에스프레소가 의외로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비밀이 커피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합물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타우 단백질이 서로 뭉쳐 엉키는 현상을 크게 억제한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에스프레소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카페인,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아닙니까? 자, 이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라디오 서울 1250.com을 방문하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가이드에 쫙 퍼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라시겠습니다. 자, 2부 역시 여러분과 꾸미는 여러분의 시간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만큼은 축구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의 손을 잡고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룹 코리아나와 함께한 손에 손잡고, 이 노래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88 올림픽 공식 올림픽 노래이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될 때, 특히나 이곳 타향 멀리 LA까지 와 있는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무조건 함께 마음의 손을 잡고 오늘만큼은 응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에서 준비해본 노래였습니다. 자, H님께서 오늘에 걸맞는 노래네요. 아, 대한민국

네, 오늘의 아주 걸맞는 노래, 아 대한민국 우리 H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아, 월드컵 하면은 항상 월드컵의 여신들이 나타납니다. 아, 역대 월드컵 여신 중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02년도 월드컵의 여신으로 등극됐던 우리 미나 씨가 아주 멋진 가수가 됐죠. 이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네, 미나의 전화받아. 자, 올해는 또 어떤 여신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또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를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좌우되고, 매해년 월드컵마다 여신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올해는 뭐 저희는 비록 미국에 있지만 어떤 여신이 나올지 궁금하고, 어젠가 유튜브 기사를 보니까 김은국 씨가 자비로 붉은 악마와 함께 응원전을 펼치러 미국으로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김은국 씨 하면 영원한 해병에다가 이 축구 전도사로 알려져 있죠. 이후에 어쨌든 간에 김은국 씨가 없는 월드컵 축구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연예인이란 거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김은국 씨 노래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김은국 씨의 59년 왕십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월드컵 하다 보면 제가 일부 첫 곡으로 틀어드렸던 사실 그 오필슨 코리아 이 노래만큼은 영원히 세월이 지나도 우리나라의 월드컵 이미지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도현 씨,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 앞에 나선 우리 윤도현 씨, 참 멋진 가수고 항상 월드컵 사전 공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빠짐없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는 우리 윤도현 씨 노래 한 곡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여러분께 선곡해서 한 잔씩 드립니다.

0: 네,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함께 하셨습니다. 달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태극기와 박수,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뭐 모든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손흥민, 외신 기자들은 손날두라고 합니다. 아, 예, 상대팀 뭐 모든 외신 기자들이 손날두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 경기를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우리 손흥민이 손날두가 네 번째 월드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드컵에 대한 마음가짐은 항상 똑같다.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는 무대고 이전에 아픔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선수들과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인생을 건 게임일 것 같다라는 정도로 다짐을 했고 모든 그 체코 상대인 체코 취재진 또 멕시코 현지 기자들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번 월드컵이 과연 마지막인가? 한국에서 그 해설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인 뭐랄까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 지은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분명히 다음 월드컵도 나올 기회가 있다라는 거. 본인이 결정해서 잘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팀 자체가 우수한 팀이니까 좋은 결과를 보게 해준다는 아주 믿음직한 그런 축구가 이제 3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저도 말이 떠듬떠듬 나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공로로 갈까요?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네, 작은 성냥 아주 어린 유지우 군입니다.

네, 참 유지우군과 어울리는 제목 아닙니까? 작은 성냥, 당신 위에 기도해요. 이 유지군이 몇 살 안 됐지만 요사이 그 뭐 이수연 양서부터 시작해서 엄태웅, 김한율 아주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꿈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유지우 군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트로트 가요계에서 제2의 임영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점을 쳐 봅니다. 자, 순철님께서 아, 또 멋진 노래입니다. 미지의 세계 조용필.

0: 네, 언제 들어도 이렇게 노래를 뭐라 할까요? 참 잘 부를 수가 있나요? 뭐 어떤 노래든 간에 지금 이 들은 미지의 속에 또 개인적으로 저는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은 창밖에 여전 창밖에 여자대로 그렇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고추 잠자리도 그렇고 참 진짜 가수왕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조용필 씨가 아닌가. 좀 어떻게 늙지 않고 목소리가 그대로 있어서 한 30년만 우리에게 이런 노래 좀 더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이 드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러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네, 정소주입니다. 손편지 한 장.

네, 아이고 참 아름다우고 이쁘죠 우리 정서주 씨. 아 마지막 손편지라는 거 여러분 뭐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라는 게 그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그 편지에 대한 사연들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펜팔이라고 그랬죠. 편지 세대에 살던 우리들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SK 사장님 신청곡 주셨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백음성의 연정.

0: 네, 우리 SK 사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백음성의 연정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권이 멋지다고 H님이 감사합니다. 아, 저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지앙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7: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8: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9: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10: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9: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10: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9: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10: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TK님, 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체코 박살냈다. 우리 대한민국 승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시간 남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퀸의 챔피언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앞으로 2시간 후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내일은 제가 기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화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야곱 같은 경우에 형에게 미움을 사고 그래서 도망가 형의 그 손에 죽을까봐 외삼촌에게 도망가다가 베델에 와서 그 들의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들짐승 맹수의 위험에서 불안했던 그의 그 잠 속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그리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오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이제 강을 넘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젊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시점에 많은 불안과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뭐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도 함께 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긴 기도를 다 마치고는 그 자리에 그 봉헌 예배하는 자리에 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 5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시옵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인사의 말은 지극히 신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가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사예요. 이제 우리 카톡을 주고받든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 뭐 글을 쓸 때에 이거 쓰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아무개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가장 좋은 인사예요. 뭐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막연한 그냥 그런 위시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성부 예수님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물로 주신 복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참 지극히 신앙적이며 또 주인으로서 일꾼들에게 당시 문화로 본다면 그 일꾼들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실제로도 성에 보면은 종이나 사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 종이라면 하나의 재산의 일부라고 여길 수 있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주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먼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하는 그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결국은 내 위에 최고의 상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상전들 한다면 주인들이에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불법대로 불법을 행하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종업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혹은 신분이 없고 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보다도 훨씬 싸게 해서 그 이윤을 더 남겨가지고 나의 부를 축적했다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나의 보아스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은 인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일꾼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그 이 반대로 인사하는 거 보게 되면은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주인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4절 다시 봅니다.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좋은 인사예요. 즉 우리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냥 막연한 그거보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믿음에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바쁘다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세상 이 사업만 막 해서 사업을 정말 잘 되게 만들어가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라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복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의 인사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거 참 좋은 인사예요. 영어로는 더 쉽죠. God bless you. 들어보셨죠? God bless you. 여기 여호와는 LORD에서 다 대문자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여호와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을 꺼려서 그 주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대신 넣었어요. 그래서 The Lord bless you. 주께서, 여호와께서 당신 복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이런 인사 자주 하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냥 우리 영어로라도 한번 앞뒤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God bless you 해보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또 Jesus bless you. 또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God be with you. 해보세요. God be with you. 이거 참 좋은 인사예요. 우리 한국말로도 참 좋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복을 구하고 미운 마음, 저주하는 마음, 마음이 상했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얼굴 돌리고 인사도 거부하고 그거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육신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보아스와 또 그의 일꾼들 간의 인사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룻과 보아스와 룻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대화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5절에서 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 지금 룻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룻은 뭐 우리 다 아시지만은 혹시 모르실 분들도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니 간단히 설명한다면 1장에서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있다고 그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건 마치 믿음 생활하다가 직장 때문에 교회가 전혀 없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직장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나갈 교회가 없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10년 동안. 두 아들은 결혼은 시켰는데 모압 여인을, 즉 신앙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잡으러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나오미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다시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자부들을 집으로 보내지만 룻은 가기를 거부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며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라 가도록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고, 롯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포기할지언정 어머니와 함께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게 지금 1장의 내용이고,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 여인이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이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 주우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을, 기업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요거 보면은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의 그 얼굴과 모든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참 귀하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아는 주인과 같습니다. 자,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모압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데 아 한국 소원, 한국 사람, 한국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당신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다는 그러한 가정 땜이 그 안에 담겨 있죠.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실 때에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 단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다가 딸 때에 아주 싹 깨끗하게 따지 말고, 그리고 포도가 땅에 떨어졌으면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거류민을 위해서 그것을 남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합법적인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서 얻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없으면은 떨어진 거라도 가서 주소서라도 내가 수고해서, 조그만 거라도 내가 수고해서 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이 룻이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보아스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2장 8절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마 룻이 누군가가 그녀를 딸로 불러준 것은 고향 모압에 있을 때에 부모나 불러줬던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향하여 차별적인 눈으로 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의 마음이 아닌, 이 아이가, 이 어린 여인이 참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하며 시어머니를 돌보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것을 귀하게 보는 이 보아스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은 더 안전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즉 마음껏 이삭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어린 여자아이라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지킬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지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힘없는 룻에 대해서 남자아이들이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말을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더 나가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삶이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없는 자라고 힘없는 자라고 업신여기며 밟아 누르고 나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지 않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격적 존중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늘 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별이 나옵니다. 우리 이민 와서 그런 것 크게 작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보아스의 이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모형이에요. 즉, 우리 영어로는 타이프라 그러는데,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룻기를 통하여,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그림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한번 그러면 실상이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본다면 6시면은 낮 12시고 이때는 더워서 물을 뜨러 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오랜 그 여행으로 이제는 덥고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물을 마시려 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온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여인이었어요.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건 그 자체의 여인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의 열지파 후손들인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 아수르의 정책이 그 사람들을 가나안 그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혼합 결혼을 통해서 문화를 혼합시키고 신앙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당신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당신들의 피는 더럽혀진 피이고 그래서 그들을 대화를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거룩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근데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는 오해를 받습니다. 어떠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여자에게 말을 건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고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여겼기 존중하였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대화의 시작이었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영생수, 생명의 물을 설명할 때에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물 달라고 그래요.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영생 구원을 받고 싶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대화예요. 사람을 살리는 대화.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며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적응하지 않은 이상한 좀 그러한 삶을 살아온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가 항상 염려가 되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험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해요. 우리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서 안내하신 분들 내쫓을 거예요.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올 거가 아닌데.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제가 달라서 목회할 때 30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분 처음 왔을 때에, 처음 왔으니까 가진 옷도 없었고, 일 갈 때 입었던 청바지, 그리고 윗도리를 거치고, 외로워서 교회를 처음 찾아갔는데, 세례받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교회 앞에 있던 어떤 안내하시는 양복 입으신 아주 엄숙하신 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런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는 교회를 떠난 것이 30여 년 동안 방황했다 그래요. 감사한 것은 나중에 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우리 대화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두 번째는 약자를 향한 선하고 위로하는 마음이에요. 첫째는 그들을 존중하며 그대로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모습이었어요. 11절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고 그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다 떠나서 이 이방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헤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온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 다음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위로였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참으로 착하고 선한 일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웃사람과 대화하든지 어디 가서 대화하든지 착하고 선하시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고치려고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고 이건 다 육신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여자를 대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진정 위로하시죠.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좀 길지만은 여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36절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로 갔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볼 때에 아, 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레이블을 붙이세요? 나쁜 사람, 도둑놈, 사기꾼, 믿는 척하는 혹시 우리 다 그거 있나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참 은혜가 안 됩니다. 내셔야 돼요. 자, 이 지금 바리새인이면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을 다 요 레이블을 붙였어요. 사실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그런 마음 주님 다 아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건 영접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감람류는 흔한 기름이었어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건 비싼 값비싼 향유였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보고는 소문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48절에 곧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느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 마음이 느껴지죠. 보아스의 그 룻을 향하여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를 위로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룻기 2장 14절에 와서 봅니다. 식사할 때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왜냐하면 떡이 말라가지고 드라이하고 딱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는 사람들은 물에 찍어서 먹고 좀 있는 사람들은 초, 지근을 만다면 우리 무슨 드레싱이나 디핑이에요. 거기에서 찍어 먹으면 부드럽고 더 맛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즉 우리 일꾼들 사이에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마 남겼을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말만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를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이게 아니라 식사의 자리에 이 여인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방 여자로서 지금 여기 유대인들 있는 사이에 그것도 남자들 사이에 아니 주인이 있는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올 수가 없는 자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좀 이렇게 아는 사이 많지 않아서 멀찌감치 혼자 어떨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친히 안내해서 초대해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 요 하나님 백성의 이거는 이제 말을 넘어서 그 말이 행동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이 하나님 백성의 그 대화 가운데 보이는 이 세 번째 특색은 긍휼의 마음 더하기 은혜를 베푸는 행위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 지금 보아스는 예수님을 이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사람들은 율법대로 바르게 하자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거기에 인간의 편견이 있는 것은 간음했다면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터인데 왜 함께 있었던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즉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해려서 요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여인과 대답하는 대화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0: 신랑과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에서 느낀 것 없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이 체험됩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상한 사람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것이 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며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와 함께 와서 초를 찍으며 먹으라는 것은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탄압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않은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들여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앞에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소리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0: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붓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빈손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주먹 불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이 먹이에 대한 예,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 준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충만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 우리가 문제 많고 어려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장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꿈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질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저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저희들에게도 피해가 입을 것을 생각해서 그들은 곳을 속히 떠나기 원했을 것입니다. 문을 닫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 꼴보기 싫다고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열흘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열흘 동안 저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저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교회를 섬길 때 아이가 없는 부모가 있었는데 아이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호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도 응답이 다가올 것이다, 기적이 다가올 것이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침내 23년 만에, 결혼한 지 23년 만에 아버지 나이 한국 나이로 53살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름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립니다. 7년을 기다리면 아내로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더니 결혼하고 하룻밤 자고 나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어요.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껴놓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것은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언니를 너에게 줬으니 동생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이 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부는 자기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모든 지혜와 재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야 되고 예술인은 예술인 대로 전문인은 전문인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 성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늘 노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좀 시간이 길어지고 어떨 때는 너무 초조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한 장면이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1절과 4절을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하며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함에 큰 능력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 3천명, 5천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 어른만 3천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만 명이 넘은 사람이 주님 앞에 그날 회개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에게 가서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하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귀에 따라 나오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는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받아서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돼 상처받고 흔들리고 문제에 빠지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타고온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수능 시험 칠 때요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국영수는 필수 과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필수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 넣고 몇 달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타고 나면 다시 휘발유 그 금이 내려가서 또 리필하고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며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바쁜 일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슬슬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타고온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 매여서 문제에 갇혀 살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한평생 성령 충만의 은혜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놀란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부듯 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늘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의 말 한마디만 듣고도 상처받고 주저앉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죠.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고 성령이 선 떠나가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투성이인 절망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미국 캔자스주의 타피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놀라운 성령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운동의 불길이 1906년 LA 아주사 거리로 넘어가서 윌리엄 시모 목사라는 흑인 목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요 한쪽 눈을 멀은 목사입니다. 당시 흑백 차별에 있어서 흑인들을 무시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고 없고 미천한 이 목사님을 들어세우셔서 3년 동안 계속 놀라운 풍역선 이렇게 하게 주심을 말미암아 온 세계를 뒤흔놓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펼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서 시작됐던 이 기도 모임이 점점 부흥하니까 이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창고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3년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 대서 특별했습니다. LA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왔던 한 처녀 선교사가 성령을 받고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리 럼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22년 후에 문을 열어주셔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멀리 떨어진 한국에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5년 뒤 1933년 한국 최초의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가 설립되었고 1950년에 제1회 대한 기독교 오순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1953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창립되었고 여기서 순복음신학교를 개교하여서 신학교 사회 졸업생인 조용기 최자실 목사님을 통하여 1958년 5월 18일 불광동 깨밭에 산기슭의 대도동 천막교회가 시작되어 3년 후에 서대문으로 옮겨서 서대문 부흥회관 순복음중앙교회 시절을 지나서 다시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1, 제2 성전 확장을 통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운동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촛불을 겨누고 있는데 이러한 긴장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남쪽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동서를 나눠놓더니만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좌우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간격을 벌여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작년에는 30만 명이 태어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로 인구가 태어난 비극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1년에 80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30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18년 후에는 전국의 대학교 3분의 1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그동안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0: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아님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의 위험을 극복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형통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예?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타락을 막는 최고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 불이 붙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그는 삼층천 천국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서 사역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학자가 말하는 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크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주세요? 너무 힘든 그러한 아픔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가시도, 그 십자가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을 두고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참된 지혜란 말이에요.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환경이 다 좋아요, 다 형통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제로 바로 이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 모든 것이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고대 왕들은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이 이 왕권과 위엄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행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결국 많은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그 인생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과연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이 솔로몬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왕궁을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그릇도 금이고 보좌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금방패를 큰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뭐 이 부유함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이렇게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생의 그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물질을 잘못 엉뚱한 데 사용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이 사단이 나의 신앙에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작은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잔. 약이야, 약. 무슨 약이야? 사탄은 항상 이 한마디로 죄문을 딱 열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야죠. 셋째는 너는 아직 젊어. 좀 더 즐겨. 너 아직 젊잖아. 여러분 이 말에 속아가지고 젊은 시절 다 허비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야, 일찍부터 예수님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아니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아무개도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는 것보다 정말 바보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결단은 곧 성공의 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단호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통치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다윗이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지켜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그 다윗의 유언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니까. 예? 결국 그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았어요. 예? 너무 좋으니까,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모든 가진 것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일삼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초점을 쾌락에 두었어요. 모든 최우선으로 추구한 것은 육신.

0: 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내를 얻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 부동산을 늘리고 재물을 쌓고 여인들과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쾌락을 일삼고 살았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이 만족에 집중해봤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아버지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데 기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다르잖아요. 다윗은 평생 기도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복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형통할 때도 주님을 잊지 않았고 고난의 때도 주님을 잊지 않았고 은혜의 때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타락하지 않았고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살아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니까요.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받았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불순종이었어요. 너무 죄가 달콤하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오늘도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것을 끊어야 돼. 돌이켜야 돼. 바로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양심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또 환경을 통해서, 또 꿈이나 또 환상, 또 주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인 경고가 들릴 때 즉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 돌이킴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권세에 도취돼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불순종함으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잘 될 때일수록, 예?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믿음의 견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 33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 예? 안타까울 때가 그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용두사미의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용두사미의 인물이 아니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중이 더 잘 되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을 끝까지 경주하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자. 예? 아무리 잘 돼도, 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조로울수록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 만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자. 내가 지금 죄와 세상의 달콤한 미끼 이런 것들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자. 항상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상황이든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 서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9번째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이미 38번 휴전 연장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타결이 됐다, 곧 타결을 볼 것이다 등등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며칠 지난 4월 7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연속적으로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갑자기 협상 타결로 급선회하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3일째 대이란 폭격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된 공습을 취소하고 대신 이란과의 휴전 연장 양해각서, 즉 MOU 체결이 13일, 그러니까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발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뉴욕 증시는 급등했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역시 또 이런 문구를 붙여야죠. Great Settlement, 위대한 합의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란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도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MOU 서명식은 13일, 내일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며 아울러 서명과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MOU에는 이란의 핵 보유와 관련해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도 보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핵시설 해체, 이런 것에 관한 세부적인 협상은 MOU 체결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MOU 이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이루어지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핵 협상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시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MOU 서명이 진짜 이루어지면 양국 간 협상이 60일 동안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협상의 도장 꽝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협상 기간은 또 필요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MOU 당사국은 아니지만 향후 회담의 결과로 도출될 최종 합의안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물질 제거, 또 농축 인프라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약속에 네타냐후 총리는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이죠.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협상 과정에서 동결자금 가운데 60억에서 120억 달러까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라고 이란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 측이 동결 자산 가운데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유화적인 조치를 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39번째 합의 임박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CNN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 38차례에 걸쳐서 믿을 만한 근거 없이 미국 국민과 세계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발표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리라고 믿지만 이란의 반응으로 보면 이번에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자국의 핵심 원칙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서 합의문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국의 레드라인, 즉 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대형 국경 교량의 개통 일정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고디하우 국제대교라고 어제 소식에서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이 다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개통을 막겠다고 위협해온 북미 무역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디하우 국제대교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바로 고디하우 교량관리국이 성명을 내고요. 캐나다와 미국은 미 해결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교 개통식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 또 추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관리국은 오늘 개통식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초청장까지 모두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네, 이 다리는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하키 선수죠. 미국의 프로 하키 리그인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서 활약했던 고디 하우 선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양국 교역의 4분의 1가량이 오가는 주요 물류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존스 크릭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52세의 남편 리처드 홀리데이와 그의 한국인 아내 43살의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 내 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당시 현장에는 세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남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후 총격이 발생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편 숨진 오 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한인 학부모 대표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따뜻한 심성과 친절로 상공회의소와 지역사회를 도왔던 고인을 애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란타 북쪽에 위치한 존스 크릭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입니다. 덜루스에 이어서 조지아주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지난달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 탱크에서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5만여 명이 넘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었죠. 항공 부품 제조 기업 회사에서 있었던 이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30건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30건이 넘는 게 결코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AP통신은요, 인화물질 탱크의 과열과 폭발 가능성 때문에 가든그로브 소재의 공장 주변 주민 무려 5만 명에게 당국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다행히도 폭발은 없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인근 웨스트민스터의 한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멜라니 브루시아가는 대피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신생아와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라고 소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 탱크 과열이 시작된 날 가든그로브에서 도로 보수 공사에 참가했던 후안 디에고는 바로 그날 구토와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병원까지 가야 됐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회사를 고소한 주민은 100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 회사가 안전시설 유지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일단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았고요. SK 하이닉스 공장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8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4천 명의 직원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쯤 SK 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되긴 했습니다. 화재는 작업자 6명이 개수름 내 캐비넷에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화재 직후에 혹시 모를 가스 누출 상황에 대비해서 캠퍼스 내 전 직원 약 4,000명을 일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한 8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내 부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만 이 가운데 한 명은 가스룸 내 작업자로 발등에 발진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 측정 결과 실제 가스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주 SK 하이닉스 4 캠퍼스, 워낙 캠퍼스가 넓다 보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 1일에도요. 6층 가스룸에서 같은 공정 중 불이 난 바 있습니다. 당시 미량의 불소도 누출됐다고 하고요. 불소는 인체 독성이 있는 물질이죠. 네, SK 하이닉스 측은 같은 공정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철저히 원인을 조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생산 설비 가동엔 이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꿈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네, 아이들은 전부 SK 하이닉스 닉스맨이 되겠다고 하는 요즘 월급 많이 주고 성과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돈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라고 하실 텐데요. 네, 월드컵 한국이 기쁜 마음으로 2차전을 향하게 됐습니다. 체코와의 1차전 이겼습니다. 2대1에.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한편 이번 월드컵 우승컵에 사용된 금속의 평가액이요.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트로피에 포함된 금의 시장가치가 지난 2022년 전년 카타르 대회 당시와 비교해보면 150% 이상이나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자료를 인용해서 현재 월드컵 우승컵에 사용된 금의 가치가 약 71만 3천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지난 대회는 평가액이 27만 7천 달러였으니까 2.5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네, 두 인물이 지구를 받쳐둔 모습을 형상화한 월드컵 우승컵 1974년 서독 대회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FIFA에 따르면 트로피는 18캐럿 금으로 제작됐고요. 높이가 36.8cm, 무게가 6.175kg입니다. 꽤 무겁죠. 네, 하단 받침 부분에는 녹색 광물인 말라카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로피의 제작 초기 당시 금 자체의 가치는 약 2만 5천 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30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는 재료비 기준 평가에 불과합니다. 이 월드컵 우승컵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또 희소성을 고려해 본다면 글쎄 이걸 돈으로 매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승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월드컵 우승컵이요. 그래서 이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48개 나라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포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7: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8: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6: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6: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5: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멕시코 시티의 상징적인 경기장인 에스타디오 아스테카를 가득 채운 8만 3천 명의 관중 앞에서 첫 번째 개막식이 열린 오늘이었습니다. 이번 개막식의 백미는 단연 샤키라의 등장이었습니다. 과거 와카와카로 월드컵을 뒤흔들었던 그녀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대회 공식 주제곡인 다이다이를 부르면서 유려한 퍼포먼스로 현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개막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맞붙었는데요.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가 홈 팬들의 엄청난 응원을 등에 업고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9분 만에 사우디 리그 득점원 중신인 훌리안 키뉴세스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후반 66분에는 베테랑인 라울 히메네스가 멋진 헤더로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가 과열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두 명이 퇴장당해서 아홉 명으로 뛰어야 했고요. 또 경기 막판에는 멕시코의 수비수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개막전부터 무려 세 장의 레드카드가 쏟아지는 이런 일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과 체코 혹시 다른 일로 전반전 놓치셨더라도 됐을 뻔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솔직히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너무 패스패스만 하고 손흥민 선수가 두어 차례 유효골을 날리긴 했지만 많이 빗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는데요. 사실 후반 58분에 체코의 크레이치라는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6분에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후반 79분에 오현규가 승부를 뒤집는 대역전 결승골을 장식하면서 한국이 2대1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네, 개막전 특히 개막일에 펼쳐지는 여러 경기들은 모두 의외의 변수가 많을 거라고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멕시코가 아무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손쉽게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맞았고요. 또 한국과 체코 비등비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FIFA 랭킹에서는 한국이 우세하니까 우세하지 않을까? 네, 그 결과가 맞았습니다. 특별한 변수라기보다는 고지대에서 펼쳐진 경기였던 만큼 선수들의 발걸음이 무겁다는 걸 스크린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었고요. 이번 대회부터 적용된 전반 15분, 후반 15분에 있는 워터 브레이크. 이건 아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힘들게 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요? 네, 한편 결승골의 주인공인 오현규 선수, 지난 카타르 대회 때만 해도 후보 중에 후보였던, 그래서 자신의 유니폼에 백넘버도 없었던 그런 선수가 월드컵 첫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4년 만에. 네, 오영규 선수를 조금 더 보니까 재미있는 애칭이 있더라고요. 추어탕집 아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추어탕집 아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추어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영규가 유망주에서 축구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로 성장하자 또 추어탕집을 찾는 축구팬들의 발길도 늘었겠죠. 문전성시라고 하네요. 한편 오영규 선수는 이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추어탕을 먹으면서 컸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남들이 이유식을 먹을 나이에 나는 추어탕에 밥을 먹으며 자랐다라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에도 부모님의 추어탕집을 찾아서 원기를 든든히 보충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부모님은 이번 대회가 열리는 6월 한 달 동안은 아예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공지를 통해서 8일부터 30일까지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휴무합니다. 저희 아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돼서 가족으로서 현장에서 함께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그 경기장 그라운드에서 같이 보셨겠네요. 아유,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으셨을까요. 최고의 날이었지 싶습니다.

0: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하원 청문회에서 성범죄자 고 제프리 앱스틴과의 교류가 심각한 판단 착오였다라면서 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하고 현재 대규모 재단을 통해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빌 게이츠는 과거 앱스틴과 교류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게이츠는 어제 하원 감독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서 나는 앱스틴이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없고 그런 정황을 알게 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앱스틴이 나의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포함해 나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런 불륜은 앱스틴과의 교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내 가족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자신이 2011년 앱스틴을 소개받았으며 앱스틴이 글로벌 보건 사업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의원들에게 앱스틴이 과거 법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며 마땅히 했어야 할 신중한 검토 없이 그와 만나섰다라면서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이 PPI가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코로나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미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도매 물가라고도 불리우는 이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소비자 물가의 선행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됐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2% 올라 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기록적으로 오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이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계속 동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헤이 다섯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1: 어깨와 허리 통증,
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0: 진통제 없이
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모닝리포트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광화문에서 단체 응원 역시 펼쳐졌고, 시차 때문에 한낮이었기 때문에 좀 더운데 시원한 경기가 펼쳐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월드컵 열기에 쌓이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또 중요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비상겸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일반 이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같이 선고했고요.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혁신단 대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체 민심은 아닙니다.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조사인 만큼 이 정치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 경쟁으로 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부상과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 회복,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확인된 순간인데요. 자, 하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이 같은 순위보다 민심의 온도였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방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 2, 3위에 오른 인물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은 이 정치권 전반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현재 참 냉정하구나.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9%, 한동훈 의원 8%, 조국 전 대표 7%, 김민석 국무총리 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순위에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게이 퍼센테이지에서 나타나죠. 사실 조사는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직접 이름을 말하는 자유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은 응답이 무려 52%에 달했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단 가운데 키움 히어로즈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를 비롯해서 김하성, 김혜성, 또 송성문 선수까지 정말 메이저리그에 그렇게 좋은 많은 선수들을 배출하는 키움 히어로즈가 막상 늘 꼴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올해도 역시 현재 스코어는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키움 히어로즈의 이용규 플레잉 코치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시각 12일 오전 6시 25분쯤 경기 구리시에서 6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후미를 다시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마침 이때 순찰차가 있었네요. 경찰은 이 코치가 신호로 위반해 직진하던 중 정상 신호에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 코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유턴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과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용규 코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원정 훈련 중에 롯데자이언츠 선수 몇 명이 또 도박을 했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받고 참 안타까웠었는데 시즌 도중 플레인 코치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코치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사고까지 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해마다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각 구단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어마무시한 규모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 결코 아니겠죠. 네, 스포츠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파크 골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골프니까 골프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다릅니다. 이 클럽 한 개, 나무로 만들어진 클럽 한 개와 하나의 공으로 골프처럼 즐기는 생활체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비가 단순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기 좋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자체 지원과 또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파크 골프장 대회가 늘고 있는 추세고요. 관련 협회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면서 정말 생활체육으로 단시간 내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장산 국립공원에 대규모 파크 골프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기후부가 결국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줄여서 기후부라고 하는데요. 이 내장산 국립공원 내 7만여 제곱미터 주차장 부지를 32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읍시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산을 깎는 등의 훼손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현행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교적 신생 종목인 파크 골프.
그래서 골프장이나 스키장처럼 현행법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축적된 근거가 없어서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를 근거로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그러면 전국에 있는 23개 국립공원에 우후죽순 파크골프장 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다. 어떤 신호탄이 될수 있다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반 골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파크골프는 한 종류의 클럽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은 일반 골프공보다 훨씬 크고요. 색상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 코스는 일반 골프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작은 공간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코스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의 규칙은 일반 골프에 비해서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나름 규칙이 꽤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 뭐 동호회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레이 시간이 그래서 훨씬 짧습니다. 일반 골프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좀덜 있고요. 모든 연령대와 체력 수준의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젊을 때 골프 좀 즐기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파크 골프로 옮기시는 것 같고요. 처음 접한다고 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도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뭐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틴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틴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 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틴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 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죠.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위치한 내셔널몰 잔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구호인 8647이 대형 표식 형태로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서 찍은 웹캠 영상에는 내셔널몰의 넓은 잔디 구역에 고사한 잔디가 8647이라는 숫자 형태를 이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수일에 걸쳐 잔디가 변색되며 이 해당 숫자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표식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5일 촬영된 사진에는 해당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CNN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는 미국 공원 경찰은 잔디 변색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8647,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외식업계에서 86은 주문이나 손님을 없애다 또는 내보내다 하는 의미의 은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47은 미국의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에 내셔널몰에서 나타난 8647 표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오는 14일을 맞아서 워싱턴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발견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표식을 정신나간 기물 훼손 행위다라고 규정하며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위협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보원 경찰이 이번 사건을 반드시 수사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증시의 심각한 고평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만든 이 버핏 지수는 최근 23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 분석 플랫폼의 집계 결과 해당 지표는 지난 3월 30일 저점 대비 13% 급등했으며 1970년 이후 관련 데이터 집계일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버핏 지수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연간 명목 국내 총생산, 즉 GDP로 나눈 값입니다. 주식시장 규모가 실물경제 대비에 얼마나 부풀어 있는지 가늠하는 대표 지표로 꼽힙니다. 이 버핏 지수가 100%면 주가 수준이 GDP와 같다는 의미고 200%를 넘으면 통상 고평가 신호로 읽힙니다. 이 지표는 2001년 워런 버핏이 포춘지 기고를 통해 알리면서 투자자 사이에 퍼졌습니다. 당시 버핏은 이 지표에도 한계는 있겠지만 특정 시점에 시장 가치 평가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핏 자신도 AI 산업 성장성에는 베팅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최근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투자 비중도 늘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주식 전략가는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최근 주식시장 랠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시장 정점이 임박했는지를 판단할 신호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지난달 원유 수입을 줄이면서 이란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던 세계 경제에 뜻밖의 숨통을 열어준 상황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하루 평균 원유 수입이 78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하루 평균치인 1100만 배럴보다 300만 배럴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미스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갑자기 원유 수입을 줄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인들이 지난달 노동절 연휴에 비행기 이용은 전년보다 5.7% 줄고 대신 기차 이용은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규모도 53%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원유로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용품 등에 쓰이는 에틸렌 원료를 만드는 가동률도 낮아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 이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값싼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를 비축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비축해놓은 원유 재고는 비공식적으로 10억에서 14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소 수개월은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아직은 현직을 지키고 있는 털시 개버드 정보국장에게 오늘 당장 물러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윌리엄 펄티 정보국장 후임자는 어제 개버드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늘을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로 해라. 하루라도 빨리 좀 물러나라 라고 독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에 매우 놀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을 때 6월 말까지 근무한 뒤에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버드 국장은 펄티 후임자에게 대통령이나 백악관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펄티와는 달리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어떤 날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개버드 국장은 6월 19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6월 말까지 일하기로 공개적으로 밝혔었던 개버드 국장 어찌됐든 후임자의 독촉을 받고 10여일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라며 공개적으로 요청한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외국인 도청과 감청법으로 알려진 이 해외정보 감시법을 다음 달 2일까지 단기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198, 반대 218표로 부결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7명이 찬성하면서 당론에서 이탈한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19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탈했습니다. 이번 연장안이 부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자리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정보는 물론 안보 경험도 전무한 비전문가 펄티 주택청장이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반대론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6: 6월 12일 오늘은 미국에서 인간의 존엄을 둘러싼 두 장면이 바로 오늘 새겨졌습니다. 1963년 오늘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흑인 에버스가 자택 앞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흑인의 투표권과 평등권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줬고요. 민권운동에 더욱 거센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그로부터 4년 뒤인 1967년 오늘 연방대법원이 러빙 대 버지니아 판결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한 부부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내려진 이 판결, 인종을 이유로 사랑을 가로막던 장벽을 미국 전역에서 허물게 된 계기였죠. 네, 세계적으로는요, 국제노동기구가 2002년에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린이가 학교나 놀이터 대신 들판이나 공장에서, 때로는 뭐 그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죠.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권리를 함께 지키자는 다짐을 새기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외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시죠?

0: 자, 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체코 간의
1: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38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를 아쉽게 벗어나는 등 전반 슈팅수 7대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 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오연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오연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오연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체코의 결정적인 슛을 골키퍼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값진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조별예선 통과에 분수령으로 꼽혔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의 5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그리고 어제를 한인사회 들썩였습니다. 아, 이 오래간만에 붉은 물결 보는데 또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곳곳에서 빨간 티셔츠 입고 윌셔 광장으로 모이는 분들 보니까 네, 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리버티파크 윌셔 잔디광장에는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을 앞두고 대규모 한인 합동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수시간이 남아있었지만 어제 오후부터 뭐 월드컵 열기라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기를 한참 앞둔 오후부터 행사장에는 응원용 막대풍선,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이 잇따라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잔디광장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사전 공연을 관람하면서 경기 전부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K-POP 공연, 밴드 연주, 태권도 시범, 길놀이,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면서 경기 전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부스도 많이 설치가 됐었죠. 이 밖에도 행사 운영 측이 준비한 천장의 붉은 악마 티셔츠 그리고 응원봉을 받기 위한 긴 줄도 이어졌고 이 선착순으로 나눠진 붉은 악마 티셔츠 응원봉 5분 만에 소진됐습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이 홍보

0: 캠퍼스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서 관심을 대변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경기 시작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모습, 어제 하루 종일 LA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A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단체 응원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는 교민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교민분들이 윌셔에 모였던 수천 명의 이 응원단들 보면 약간 좀 부럽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닙니다. 뉴욕은 안 그랬겠습니까? 네. 중국은 안 그랬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진 이 4년 만의 대한민국. 뉴욕부터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 붉은 티셔츠,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열띤 응원전을 펼친 교민들. 어제 또 극적인 역전승이었잖아요. 네. 2차전 멕시코전 선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지난해 9월 태극전사들의 미국과의 원정 평가전 2-0 승리 때 응원전을 이끈 응원단이 뉴욕에 출동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대표팀의 체코전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점골에 이어 기다렸던 역전골까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2: 멕시코 또 앞으로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멕시코 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또 뭐 1-0, 2-0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는 욕심 없이요.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으면 좋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1: 중국 베이징에서도 교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3355 모여 대표팀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4: 혼자서 볼 때랑 엄청 이 분위기 때문에 되게 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5: 대한민국 응원하려고 제가 빨간색을 맞춰입고 왔어요.
1: 주재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6: 주재원 동료들이랑 여기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조국을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남다를 것 같습니다.
7: 이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전승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승 화이팅!
1: 화이팅! 각자 머무르는 나라는 달라도 교민들은 태극 전사들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8: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은 오는 18일과 24일에도 합동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자, 이제 한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 멕시코와 2차전을 갖습니다. 하필이면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멕시코와 2차전을 갖게 됩니다. 멕시코는 어제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레드카드가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이나 쏟아진 가운데 멕시코 역시 핵심 수비수가 퇴장당해서 한국과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멕시코에게는 좀 안 된 소식이긴 한데 한국에게는 조금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죠. 한국 경기 외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 열리는 2차전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튼입니다.
9: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 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10: Nos
11: vamos al ángel.
9: 시종 일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레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두 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순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0: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제 2차전 한국전에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경기 승리로 A조 1위 경쟁에서 앞서 나갔지만 아기레 감독은 조 1위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이제 한국과의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에 집중하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멕시코가 그렇게 강팀은 아니지만 매번 이 월드컵 경기 때마다 보면 그래도 멕시코도 강팀에 속하잖아요. 강팀들은 보면 조별리그 때 이렇게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경기력이 상승되죠. 예, 2차전까지는 손발이 잘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한국과 체코 간의 경기가 열렸던 멕시코 경기장 좀 많이 비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응원객들도 응원단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멕시코 현지 응원단들도 체코보다는 한국을 응원하는 멕시코 현지 응원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기장 곳곳 빈 관중석이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위스 매체 블리크는 월드컵 두 번째 경기에서 벌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FIFA의 재판매 사이트에 여전히 티켓이 18만 장이나 남아있었다며 이 문제가 대회 내내 계속될지 FIFA의 이 과도한 가격 책정이 역풍을 불러올지 지켜보자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티켓이 그렇게 비싸서 많이 못 들어왔는지 경기 내내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멕시코도 그런데요. 미국 티켓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들어설지 이 역시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 있죠? 오늘 미국과 파라과이가 경기를 갔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LA 시간으로 오후 6시에 FOX 11, 11번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한국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월드컵 조별 예선 1차전에서 2-1로 승리한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6: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5: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6: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5: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6: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7: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연 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다. 그러면 개솔린 가격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1: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 It's a very str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is a little conceptual, bu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done.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 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 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2: Because they've taken a pounding. They've taken a pounding like very few people could take. And they want to make the deal a lot more than I do.
1: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14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4개 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 영구적인 전쟁 중단, 이란 내정 불간섭과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30일 내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미국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란 조치에 따라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 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와 금융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 보장,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 경제 부분의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이란 핵 문제, 미국의 1, 2차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철회 등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 협상 기간 미군의 중동 증파 중단 및 새로운 제재 부과 중지 등 추후 협상 관련 조항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60일간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 120억 달러를 먼저 해제하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이 협상 기간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약속이 양해각서에 반영됐습니다.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최종 합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양해각서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는 내용은 없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 직후 동결 자산의 일부가 나머지는 60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이란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명확한 보장을 확보했다라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국영통신은 60일간의 최종 협상 의제는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보상 방안 등 세 가지로 제한된다며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와 농축 물질 보유 등 의제를 최종 합의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승인 여부를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승인은 국내에서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의안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와 모든 잠정 합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해각서 서명식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든 최종 결과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은 대체로 언론의 추측성 보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 이렇게 일단은 어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합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동상이몽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당장 총성은 멈추더라도 향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정세가 악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큰 틀에서 합의한 양해각서의 핵심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경제적 빚장 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 We just made a great settlement of the war with Iran,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hich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3: 반면 이란은 미국이 무리한 추가 조건을 철회했다며 판정승을 주장합니다. 60일 휴전 후 핵협상이라는 기존 초안으로 결국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진짜 위기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종 합의 전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안보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도출될 최종 합의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물질 제거와 시설 해체가 담길 예정입니다. 나아가 미사일 생산 제한과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관철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휴전 성격의 MOU를 맺지만 향후 본 협상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꺾었다고 믿는 이란이 이 같은 최고 수위의 무장 해제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임시 휴전 기간은 평화의 시작이 아닌 더 큰 충돌을 예고하는 잠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조율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MOU 서명이 임박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깜짝 놀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이스라엘이 협상 내용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도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카타르의 적극적인 중재를 계기로 급진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카타르 당국자들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한 중재 작업이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재자들이 실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합의 타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타르의 특사 알리알 타와디는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재건 관련 종목 주가가 어제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급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달러와 가치도 한 달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제 발언으로 유가 하락과 미 국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퍼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0: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9: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0: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9: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201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해서 양해각서 4건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첨단과학기술, ICT 협력 MOU를 맺고 인공지능 및 양자기술, 바이오 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고, 이는 과학기술 분야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협력축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개발협력 MOU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양국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등 농업 분야 사업 발굴, 디지털 교육 사업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가 대상국으로 꼽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이탈리아는 사회연대경제 MOU를 맺고 사회연대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화와 제도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 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2026-2030 한국-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꽤 남았습니다. 하지만 험지에서 승리를 따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범 여권에서는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꺾고 험지에서 자력 생활한 보수 야권 주자들이 나란히 선두권을 차지하며 대권 잠룡 존재감을 입증한 겁니다.
2: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1: 3위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올라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고, 집권여당에선 이른바 명청대전 선봉으로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의 하성 대구에서 졌지만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친 김부겸 전 총리와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도 처음으로 1% 이상 응답을 기록하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 등 체급 높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범여권과 범야권 모두 확고한 구심점 없이 주자군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3: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차기 권력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4년, 벌써 유불리를 논하긴 이르지만 대권 잠룡들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 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합수본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투표 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0: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실 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성훈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의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YTN입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3: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2: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4: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2: 그로부터 두 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 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8: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

0: 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다가 후방 서스펜션 관련 결함으로 미국 내 88만여 대 차량에 대해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혼다 법인은 후방 차체 골격인 서브프레임이 부식되면서 서스펜션 장착 부위가 손상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총 88만 514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의 혼다 파일럿, 2017년부터 2023년형 혼다 리즐라인, 2019년부터 2023년형 혼다 패스포트,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형 아큐라 MDX 모델입니다. 일부 차량에서 후방 서브프레임이 부식될 경우 서스펜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차량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함이 발생한 차량은 전체 대상의 약 1%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혼다와 아큐라 딜러들은 차량 점검 후 필요할 경우 보강 장치를 설치하거나 서브프레임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주들에게는 우편으로 또 엽서가 가긴 하겠지만 관련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계획된 대로 독일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일자리 19,000개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올리머 블룸의 CEO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할 연설의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28,000개 이상의 일자리 감축이 구속력 있는 목표로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AI 업계 전반의 가격 전쟁에 불이 붙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픈AI의 챗GPT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시장 선두주자에도 요금 인하 압박이 커져서 이들 기업이 어떻게 고객층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유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 이용료가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 추격을 피해서 늪지대로 도주했다가 악어에게 물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찰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빅터 리바스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오자 리바스는 차에서 내려서 프리웨이 아래 늪지대로 도주했는데 이 늪지 안에 악어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악어가 리바스를 향해 돌진했고 악어의 공격에 리바스는 팔을 물리긴 했지만 가까스로 탈출한 뒤 다시 달아났습니다. 대단하네요. 악어에게 물리고도 경찰을 피해서 도주했는데 결국 체포됐습니다.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운과 로컬 이 단체들 소식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바인에 있는 한국어와 문화교육기관으로 어바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KAC가 한국어 명칭을 기존 오렌지 카운티 한미문화센터에서 미주한미교육재단으로 공식 변경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태미킴 대표는 이전 한국어 명칭은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지만 우리의 활동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를 넘어섰다며 미주한미교육재단이란 이름이 성장과 함께 한 도시나 한 카운티를 넘어 미국 내 한국어 교육에 더 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반영한다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LA 지부가 오는 20일입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허핑턴 센터에서 연례 여성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여성가족부 산하 해외 1호 지부로 설립된 코윈 LA는 올해 행사를 꿈꾸고 역량을 강화하며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네트워크 확대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연과 대담, 공연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전 세션은 제니퍼 조 박사의 전략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설계 강연으로 이어지고 실리콘밸리 테크 트렌드 전문가 손재곤 대표가 글로벌 테크 혁신과 미래 경제를 주제로 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김주희 회장은 리더의 존재감, 평판과 기회의 연결을 주제로 리더십과 평판의 중요성을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극단 시선의 특별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ANE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이용기 회장과 신영신 시니어센터 이사장이 대회장을 맡았고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40달러고요. 점심 식사와 간식, 정관장 홍삼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오는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허핑턴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지역 시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10회 해외 풀꽃 시인상 공모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해외 풀꽃 시인상은 시인 나태주가 설립해 운영하는 문학상으로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단 5년 이상의 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모자는 신작 시 5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심사는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아, 나 시 좀 쓰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미시인협회가 오늘 19일 금요일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한국현대시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시선 안희연 시인을 초청해 무료 줌 강연회를 개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안희연 시인은 2012년 창비 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깊이 있는 서정과 독창적인 언어 감각으로 평단과 독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작가라는 평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책을 뭐 사서 보시면 조금씩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밤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는, 그리고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당근밭 걷기, 그리고 산문집 흩어지는 마음에게 안녕 등등이 있습니다.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아 창비 신인 시인상, 신동엽 문학상, 상화 시인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서사 창작 전공 교수를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해외 풀꽃 시인상 공모전이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공모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거든요. 때문에 시 이렇게 쓰시다가 아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이번에 예, 줌 무료 강연에 한번 하는 참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무료 줌 강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하여 건네야 할 집문이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시인 교실은 기성 문인뿐만이 아니라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줌 접속 아이디, 줌 패스코드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이 들썩들썩합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이 북적북적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산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아미입니다. BTS 공연이 부산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 아미가 부산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와 부산시는 공연장과 관람객 동선 등 안전관리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이 인파로 넘실댑니다. 전 세계에서 부산을 찾은 아미 행렬. BTS 부산 공연은 시작 전 공연 밖 팬들 함성에서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공연 장소는 다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입니다.
2: 4년 전 BTS는 이곳에서 군 입대 전 마지막 공연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1: 처음 BTS 공연을 보게 됐다는 인도네시아 아미와
3: I'm really grateful to have the tickets because I know there's no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didn't get the ticket so this is I think this tonight is going to be so amazing.
1: 이미 고향 공연까지 다녀온 프랑스 팬 등 이틀 공연 11만 여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람객입니다.
4: I'm really excited because it's the anniversary of the group so I feel like it's going to be really special compared to other concert I think.
1: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다 보니 정부와 부산시는 공연장과 관람객 동선 등을 공연 직전까지 살폈습니다.
5: 관련되는 기관들이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들은 다 보완을 했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일은 이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실행하는 그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앞서 숙박과 편의시설, 관광 안내소 등을 지속해서 점검했고 공연 당일에는 대규모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근데 주말 시작을 어제 한국 축구대표팀이 승리를 거둬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대장은 좌상복부에서 급격히 꺾이면서 내려가는데 꺾이면서 코너를 돌아가야 하니 음식이나 다른 물질들이 지나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동시에 문제도 많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가 장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항상 부글거리고 그득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또 대장이 이 꺾인 곳이 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의사 선생님이 대장이 이 코너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장의 대부분도 좌상 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염, 위궤양과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면 좌상 복부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 의술에서는 위장은 정신이 기본이라 할 정도로 비장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는 장기입니다. 정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으면 좌상 복부에 통증이 올 수 있고 복부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양방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한의사라면 그 원인을 퇴행성 관절염, 허리 협착증, 허리 디스크에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60대인 남자분이 허리 통증 때문에 여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모두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마지막으로 침을 맞으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침 치료를 하기 전에 진찰을 해보니 복부 대동맥이 부풀면서 허리 신경을 눌러서 오는 허리 통증이 의심되어 저는 먼저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그때에 오셔서 침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얼굴 표정에서 석연치 못함을 읽으셨는지 그분은 곧바로 심장내과로 가셨고 의사 선생님은 이 복부 대동맥이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실 뻔했다고 바로 다음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붉은 악마 응원곡 어제 오래간만에 들으셨죠? 어제 윌셔 광장이 환호성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윌셔 광장의 정확한 명칭은 네, 리버티 파크입니다. 어제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에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에 선제골을 내준 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어제 그 짜릿했던 현장 상황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일단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와이테니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우리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전반 내내 체코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38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를 아쉽게 벗어나는 등 전반 슈팅수 7-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오현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오현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체코의 결정적인 슛을 골키퍼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값진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조별 예선 통과에 분수령으로 꼽혔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에 5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 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어제 LA 한인사회는 다시 한번 붉은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리버티파크 윌셔 잔디광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잔디광장에 한국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을 앞두고 대규모 한인은 합동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빨간 옷을 입은 이 많은 축구팬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붉은 악마 응원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 속속 모여들면서 축제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한참 앞둔 오후부터 행사장에는 응원용 막대풍선,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잔디광장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사전 공연을 관람하면서 경기 전부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K-POP 공연, 밴드 연주, 그리고 태권도 시범, 길놀이,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경기 전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 관객들은 무대 앞에 모여서 박수를 보내거나 휴대전화를 들어서 공연 장면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 운영 측이 준비한 천장에 붉은 악마 티셔츠 응원봉 받기 위한 긴 줄 5분 만에 죄송합니다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합동 응원전은 LA 한인회, LA 한인상공회의소, LA 평통, LA 체육회, LA 한인축제대단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LA 총영상안을 비롯한 20여 개 한인단체가 참여해 범 한인사회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여기에 헤드하트 LA 시의원들이 약 2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행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 멕시코와 경기가 펼쳐지죠. 2차전은 다울정 시니어센터 앞에서 또 도로를 막고 행사장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딱 좋죠. 북중미 월드컵. 저희가 월드컵 열릴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 막 이런 불편함을 감수했었는데 시간 딱 좋습니다. 퇴근하고 축구 경기 보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미주에 사는 한인분들도 어제 합동 응원전 펼쳤습니다. 하지만 LA만큼 많이 모이진 못했죠. 좀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도 약 100여 명의 교민이 모여서 함께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은 뭐 당연했고요. 중국에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 뉴욕부터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한마음으로 한국 대표팀 응원했습니다. 장롱 저 깊숙이 그 왜 버리지 못할까요? 붉은 악마 티셔츠 아 이거 참 버리기 어렵네. 네. 깊숙이 있던 붉은 악마 티셔츠 꺼내 입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열띤 응원전을 펼친 교민들 대표적인 극적인 역전승에 기뻐하면서 멕시코전의 선전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YTN입니다.
2: 극전사들의 미국과의 원정 평가전 2-0 승리 때 응원전을 이끈 응원단이 뉴욕에 출동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대표팀의 체코전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점골에 이어 기다렸던 역전골까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3: 멕시코 또 앞으로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멕시코 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또 뭐 1-0, 2-0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4: 저는 욕심 없이요.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으면 좋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 중국 베이징에서도 교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3355 모여 대표팀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5: 혼자서 볼 때랑 엄청 이 분위기 때문에 되게 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6: 대한민국 응원하려고 제가 빨간색을 맞춰입고 왔어요.
2: 주재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7: 주재원 동료들이랑 여기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그 조국을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남다를 것 같습니다.
8: 이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전승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승 화이팅!
4: 화이팅!
2: 각자 머무르는 나라는 달라도 교민들은 태극 전사들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은 오는 18일과 24일에도 합동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자, 월드컵이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이 치안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고 LA에서도 8경기가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서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시 전역에서 수많은 축구 팬들이 모여서 다양한 응원전, 커뮤니티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특별 치안 활동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드컵 기간 동안 시민과 특히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산타모니카 부두와 다운타운, 그리고 삼가의 프로말레드 등 주요 밀집 지역에 도보와 자전거,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중관리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사보안팀은 물론 다른 시정부 부서들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축제를 즐겨달라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기 당일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대표팀은 다음 주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멕시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월드컵 개막전을 치렀죠. 그런데 레드카드가 남발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면서 완성을 2-0 완승을 거두긴 했는데 레드카드가 역대 개막전 가장 많은 3장이 쏟아졌습니다. 멕시코 역시 핵심 수비수가 퇴장당해서 한국과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호재죠. 미안합니다. 네. 멕시코 어제 경기 어떻게 치러졌는지 일단 개막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9: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시종 일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레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2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순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월드컵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멕시코 축구대표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제 2차전 한국전에 집중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첫 경기 승리로 A조 1위 경쟁에서 앞서 나갔지만 아기레 감독은 우리는 조 1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과의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에 집중하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 열렸습니다. 멕시코 국민들 뭐 당연히 개막전에 가고 싶겠죠. 그런데 어제 한국과 체코 간의 경기를 보면 멕시코 응원단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대한민국 구호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멕시코 응원단들도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그런 관중석의 모습 자주 보였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테디움 열광의 도관이었는데 그 열광의 도관이 만든 사람들 저 멕시코 축구팬들이었습니다. 현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0: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고래야! 고래야!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달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11: 오늘 경기 2-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10: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12: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10: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이렇게 많은 멕시코 축구 팬들이 한국 대표팀 응원했지만 이제 2차전은 상황이 다르죠. 2차전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경기입니다. 이제 지옥의 원정길이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을 정도로 홈팬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는 멕시코와 상대하는 한국 대표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관중석 자주 보였죠? 경기 축구 경기는 이렇게 풀 화면,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중석이 자주 비춰집니다. 텅텅 비어 있었죠. 네. 피파 월드컵의 비싼 티켓값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스위스 매체 블리크는 경기장 곳곳 빈 관중석이 눈에 띄었다며 월드컵 두 번째 경기부터 벌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파의 재판매 사이트에는 여전히 티켓 18만 장이 남아있다며 이 문제가 월드컵 대회 기간 내내 계속될지 피파의 과도한 가격이 역풍을 불러올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일간지 벨트는 완전한 수면 보조제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양팀의 느슨한 경기 그리고 빈 관중석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공 잡고 가만히 멍하니 서 있는 이런 문제 지적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비싼 티켓 가격과 함께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약체 또는 인기 없는 팀 경기에서 빈 관중석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그 기세 그대로 모아서 기분 좋은 주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1: 정말? 어떤 건데?
10: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 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이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라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인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 It's a very str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is a little conceptual, bu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done.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 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 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2: Because they've taken a pounding. They've taken a pounding like very few people could take. And they want to make the deal a lot more than I do.
1: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14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이란의 메흐르 통신 보도에 따르면 14개의 항이 있는데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 영구적인 전쟁 중단, 이란 내정 불간섭과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30일 내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미국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란의 조치에 따라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 석유, 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와 금융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 보장,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 경제 부분의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이란 핵 문제, 미국의 1, 2차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철회 등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 협상 기간 미군의 중동 증파 중단 및 새로운 제재 부과 중지 등 추후 협상 관련 조항도 있다고 메흐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60일간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 120억 달러를 먼저 해제하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협상 기간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약속이 양해 각서에 반영됐습니다.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최종 합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란의 레드라인을 넘는 내용은 없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60일간의 최종 협상 의제는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보상 방안 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와 농축 물질 보유 등 의제를 최종 합의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양해각서 MOU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승인 여부를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승인은 국내에서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의한 세부조항 하나하나와 모든 잠정 합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해각서 서명식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든 최종 결과가 나와야 공식 발표할 수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양해각서 서명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은 대체로 언론의 추측성 보도다, 이에 불과하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의 합의안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한 건 사실인 것으로 양측,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동상이몽 뚜렷한 상황입니다. 당장 총성은 멈추더라도 향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정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큰 틀에서 합의한 양해각서의 핵심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경제적 빗장 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 We just made a great settlement of the war with Iran,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e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3: 반면 이란은 미국이 무리한 추가 조건을 철회했다며 판정승을 주장합니다. 60일 휴전 후 핵협상이라는 기존 초안으로 결국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진짜 위기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종 합의 전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안보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도출될 최종 합의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물질 제거와 시설 해체가 담길 예정입니다. 나아가 미사일 생산 제한과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관철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휴전 성격의 MOU를 맺지만 향후 본 협상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꺾었다고 믿는 이란이 이 같은 최고 수위의 무장 해제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임시 휴전 기간은 평화의 시작이 아닌 더 큰 충돌을 예고하는 잠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조율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MOU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어제 달러와 가치가 한 달여 만에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0.3%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6일 이후 1일 최대 하락률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환 전략가 알렉스 코엔은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로 평화협정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며 이것이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원달러 환율은 1519.8원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154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1519원까지 내려왔죠. 아직도 1500?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아직도 1500원대입니다. 한편 어제 급등했던 뉴욕 증시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0: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9: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노숙자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이 최근 이 노숙자 서비스국에 대한 조사 결과 반복적인 허위보고, 방만한 운영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며 연방 자금 지원을 전격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LA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방 노숙자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국은 노숙자 서비스국이 비어있는 호텔 객실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거나 주거시설 위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이 전무했음에도 관련 서류를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숙자 서비스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들의 대부분을 시정했거나 개선 중이라며 연방정부가 근거 없는 이유로 LA를 표적 삼아 자금을 끊으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주거 지원을 받던 수천 명의 취약계층이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실 역시 이번 연방정부 결정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도움은 안 되고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LA 시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의 노숙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LA시 예산에서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잖아요. 돈의 출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정파를 떠나서 트럼프 행정부기 때문에 LA를 타겟으로 지금 자금을 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북가주에 있던 한 법원 판사가 LA시 너희들 노숙자 센터에 사기당한 거야 라고 지적했던 것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어디 갔는지 회계장부가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LA시 정부의 큰 책임입니다. 그래도 캐런베스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도 부모가 정부 24나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 24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습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원고 가운데에는 한인 여성 주현심 씨와 한인단체 민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에 따르면 LA 법률구조재단, 오텀 엘리어 법률사무소, 웨스턴 센터 온 로 앤드 포버티 등등이 지난 5월 29일 LH 주택국과 루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섹션 8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자들에게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신청자와 수혜자들이 주거지원 상실이나 노숙 위험에 놓여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고 중 한 명인 주현심 씨는 소장에서 주거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통역지원 대신 중학생 딸을 데려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원고인 스페니쉬 사용자는 수년간 통역을 요청했지만 안정적인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학교를 빠지고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자킴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지역사회단체가 정부의 법 준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이 친척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통역해달라고 의존하지 않고도 주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UC 계열 대학이 6년 전에 폐지한 SAT, ACT 표준시험 입시 요건의 부활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UC 교수진 사이에서 신입생들의 수학 기초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의 주요 명문대들의 표준시험 재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SAT와 ACT 표준시험 입시 요건이 없을 때 아이들의 이 성적 관리, 뭐 다른 거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그중에 성적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성적표를 보고 학생의 아카데믹, 기초학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LA 통합교육구 혹은 일부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점을 너무나 쉽게 잘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A학점을 받아서 학교에 입학시켜보니 고등학생 수학시험 문제도 못 푸는 애가 어떻게 A학점을 받았지? 이런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UC 학사원 산하 입학고등학교 관계위원회는 표준시험 활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불법 밀입국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태우고 도주하던 트레일러에 불이 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트레일러 한 대가 텍사스주 남부 국경 검문소에 접근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검문 도중 국경 순찰대 소속 탐지견이 트레일러 이상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2차 검문소로 갈 것을 안내했는데 트레일러 운전자는 국경 순찰대 지시를 무시하고 검문소를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추격전에서 트레일러는 차량 제압 장치로 인해서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계속 도주하다가 차량에 불이 붙자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트레일러의 짐칸에서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39명이 쏟아져 나왔고 트레일러는 모두가 구조된 뒤 불길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아주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심각한 부부 간의 갈등이 가족들이 있는 집안에서 총격 살해 후 자살이라는 참극으로 비화돼 40대 한인 여성, 미국인 남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10대 청소년이 911에 전화를 걸어 부모가 가정 내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신고한 뒤 경찰관들이 밤 11시 30분 존스 크릭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성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한인 여성 마사 할러데이, 한국명 오유경 씨와 남편 리처드 할러데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 부부가 집안에서 언쟁을 벌이다 남편 리차드가 부인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스스로도 머리에 총을 쏘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당시 집안에는 이들 부부의 17살, 13살, 12살 세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 싸움 후 총성을 들은 아들 중 한 명이 911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0: 라푸엔테의 한 주택에서 다량의 마약과 함께 폭죽이 무더기로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방마약단 속국은 어젯밤 델발레 에비뉴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뿐만 아니라 폭죽이 가득 담긴 상자 여러 개가 함께 발견돼 현장 조사단이 긴급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현재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발견된 폭발물의 정확한 양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근 지역 사회에 미칠 위협은 없고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불법 마약 유통 경로와 폭발물 소지 경위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6살 남자아이가 실종돼 당국이 급히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된 아동은 올해 6살인 세인트 영군으로 나흘 전인 지난 월요일 오후 1시쯤 캄튼의 한 거리에서 보육사 고용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한 상태입니다. 실종 당시 영군은 흰색 셔츠와 파란색 반바지 형태의 학교 교복을 입고 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63살이 보육사 프라니타 섹스턴 씨의 소재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섹스턴 씨가 검은색 2024년형 기아 포도어 세단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아이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라구나 비치에서 가족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5살 어린 소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소방과 해안 당국은 화재와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실종 사흘 만인 어제 오렌지 카운티 해안에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7시 반쯤 라구나 비치 남쪽 해변에서 이 어린 소녀는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거센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해변에 있던 시민들이 위험을 직감하고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어머니와 다른 아이 한 명은 극적으로 구조했지만 5살 소녀는 끝내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사고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인양된 시신이 실종된 아이임을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국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포트 비치의 한 단기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의 용의자 3명이 석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포트 비치 경찰국은 강도와 음모 등의 혐의로 28살 미겔 세르반테스와 35살 에드워드 그레이브스, 그리고 38살 여성 린다 샤힌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새벽 시간대 복면을 쓰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뒤 보석과 휴대전화, 차량 열쇠 등 값비싼 소지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여성인 샤인이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두 남성이 직접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훔친 장물들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놀이공원인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불이나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밸렌시아에 위치한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내 유명 롤러코스터인 X2 아래쪽에서 숯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롤러코스터 구조물 바로 밑에 있는 야자수가 거센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인근 나무와 풀숲으로 옮겨붙으며 약 2,000제곱미터를 태웠고 놀이공원 일대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대는 불길이 다른 놀이기구나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원 측의 공식 대피령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뷰트 카운티 검찰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산수 비방에게 주 교도소 복역 225년에서 종신형에 처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라는 뜻의 몽족 종교단체를 설립한 뒤 북가주 오로빌 지역에 종교 공동체와 사원을 짓고 여러 주에서 이주해온 신도들을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방은 자신을 예언자로 포장한 뒤 영적 조작과 협박을 일삼으며 신도들을 통제해왔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8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으며 사실을 발설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다른 성인 여성 신도들에게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을 해치거나 부족 공동체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올해 초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방은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부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내려 엄벌했습니다. 이상 남가주를 비롯해 북가주 사이비 종교 지도자 종신형 소식까지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아이.

자, 한국 대표팀 경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어지고요. 오늘 뭐 이제 월드컵 경기는 앞으로 39일간 어제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38일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캐나다 경기가 있고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경기 펼쳐집니다. 브라질 경기도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브라질 경기는 내일 오후 3시에 모로코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다음 경기는 다음 주 목요일에 펼쳐지기 때문에 뭐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의 경기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게 일본과 네덜란드 간의 경기, F조 경기인데요. 일본과 네덜란드 경기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는 팍스 스포츠에서 모두 생중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공중파가 있고 케이블이 있죠. 그래서 FS1, 팍스 스포츠 네트워크 혹은 팍스 스포츠, 그리고 미국 경기는 당연히 팍스 11 통해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챔피언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화요일날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48국이 출전하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많네요.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8: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7: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8: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3: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2: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3: 이게 바로 새로 다래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2: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3: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2: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3: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2: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4: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16: 눈은 밝게,
1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6: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
1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구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네, 1대0보다 2대0보다 더 짜릿한 2대1 역전승이었습니다. 네, 이미 다 아시죠? 어제 저녁에 감동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명보 호가 어제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 선수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후반 들어서 0대1로 뒤지다가 후반 22분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은 황인범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35분 황인범의 도움을 받은 오현구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래서 월드컵 무대에서 이강인은 두 번째 도움을 얻었고요. 황인범은 첫 득점을 기록했고 오현규는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데뷔골을 작성했습니다. 네, 어제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순간을 LA 한인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방송국과 한국일보 이 사무실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리버티 파크, 아니 윌셔 잔디광장이라고 말씀드려야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시죠. 네, 윌셔와 옥스퍼드 코너에 있는 구 윌셔 잔디광장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펼치면서 함께 만끽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그런데 이 현장은 어제 이 주류 언론들도 취재기자들이 나와서 현장을 취재해서 코리아타운에서 이런 응원전이 있다라고 이 보도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었습니다. 현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LA 광장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한인 응원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붉은색 응원 도구를 손에 쥔 한인들을 비롯해 태극기를 두른 시민들, 가족 단위 응원객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거리 응원전에는 현대자동차와 LA 한국문화원 부스 등이 마련돼 한국문화 체험과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2: 저희 아이가 오늘 그 빨간색 티셔츠 맨날 입고 다녔거든요. 그 대한민국 국기 있는 거. 그거 이제 입고 오면서 너무 기분 좋아했었어요.
3: LA 한인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지금 모이신 것 같아요. 지금 좀 감동이에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교포분들이 이렇게 그 월드컵에 진심이실 줄 몰랐어요.
1: 한국의 첫 상대는 유럽의 복병 체코로 첫 경기 결과가 조별리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함께 감돌았습니다.
4: Korea number one. They're gonna win for sure.
5: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1: 경기가 시작되자 광장은 대표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등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광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6: 지금 이곳 LA 한인타운은 응원전과 축제가 어우러지면서 한인 사회가 모처럼 하나 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1: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LA 광장은 다시 한번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응원객들은 첫 경기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다가오는 멕시코전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7: 다음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경기 멕시코전.
8: 다음 경기 충분히 승차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전에서 아까 한 명이 또 퇴장 당했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승차했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1: 응원전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주변 쓰레기를 함께 치우며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여줬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LA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된 밤. 이번 거리 응원전은 타국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0: 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바로 길 건너편 윌셔 잔디 광장에서 있었던 응원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현지에서는 마치 한국팀이 홈 경기 하듯이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어제 과달라라 스테디움은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한국 기자들을 행가래를 태우려고 할 정도로 한국의 승리를 멕시코 팬들이 그렇게나 좋아했습니다. 자,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 현지에서 전합니다.
1: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고레아! 고레아!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달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2: 오늘 경기 2-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1: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3: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1: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자, 한국은 이번 승리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5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 48개국 체제로 치루어지면서 조 3위까지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2승을 올리면 토너먼트 진출 확률은 100%에 가까워집니다. 자, 한국은 이제 토너먼트 진출을 넘어서 즉 32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이제 조 1위로 32강에 간다라는 조 1위 도전도 해볼 수 있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MOU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힌 가운데 그렇다면 그 MOU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재진과의 문답 등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MOU 서명은 빠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이라고 했으니 뭐 내일도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몇 가지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명이 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곧바로 개방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 그리고 미군의 대이란 선박 봉쇄도 같이 해제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 이런 궁금증은 뭐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궁금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게 그렇다,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예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한 내용만을 간추려보면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 내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실 그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다라는 점이 또 걱정됩니다. 자, 일단 그 MOU에 들어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의 핵 보유와 관련해서는 MOU 문서에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원칙적이다라는 이런 말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일단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의 외교적인 표현이 바로 원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은 추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만 문구에 넣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 물론 당연히 이 말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그 보유분 남아있는 440kg 그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언제까지 처리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핵시설, 이 핵시설을 확실하게 해체시킬지, 또 그렇다면 언제까지 처리를 끝낼 것인지, 또 핵시설 해체를 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관계자의 참관을 허용할지, 참관을 허용한다면 어느 나라 몇 명, 그 총 몇 명 등을 어떻게 초청해서 참관을 시킬지 등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뭉뚱그려 대답하는 것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이란의 핵시설 해체 등 세부적인 내용은 MOU 체결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어찌됐든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MOU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MOU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하는 협의는 그 휴전이 됐든 아니면 완전한 종전이 됐든 정식 합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6.25 한국전쟁만 보더라도 물론 종전은 아니고 휴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MOU가 아닌 정식 협정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휴전을 하면서 체결된 공식 합의의 명칭은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줄여서 우리는 그저 한국휴전협정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Korean Armistice Agreement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Agreement입니다. 정식으로 합의된 협정문임을 그 Agreement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그 협정문에는 남쪽을 대표해서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고요. 북쪽을 대표해서는 이름도 다시 듣기 싫은 김일성과 중국의 무슨 군 사령관이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북한이든 그 이후에 휴전선 너머로 군사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면서 유엔까지 나서고 했던 일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하겠다라는 이 같은 것은 어그리먼트,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MOU라는 건데요. 자,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MOU 하는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흔히 한국말로 뉴스에 나올 때는 양해각서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번역하자면 업무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 업체가 한국에 나와서 어떤 기업과 우리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라면서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하지만 그 MOU 체결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양쪽 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서 그 Memorandum은 뭘까요? 네, 라틴어 Memorandus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뭐 기억해야 할 것들 또는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모라는 말이 뭘 메모한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잊어먹지 않게 그냥 써놓는 거죠. 즉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기로 한 그 언더스탠딩을 서로 같이 한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바로 MOU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국가 또는 기관이나 개인들끼리 정식으로 합의 계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서로 잘 협력해 봅시다 라고 문서로 그냥 약속하는 사전 합의서 뭐 사전 약속서 입니다. 때문에 이 MOU를 깨뜨리면 뭐 서로 간의 신뢰는 잃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MOU입니다. 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고 또 우리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가솔린 폭등 사태까지 야기한 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이제는 서로 간에 그저 손가락 약속에 불과한 MOU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AI 열풍을 타고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증시의 심각한 고평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만든 이 버핏 지수는 최근 23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 분석 플랫폼의 집계 결과 해당 지표는 지난 3월 30일 저점 대비 13% 급등했으며 1970년 이후 관련 데이터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버핏 지수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연간 명목 국내 총생산, 즉 GDP로 나눈 값입니다. 주식시장 규모가 실물 경제 대비에 얼마나 부풀어 있는지 가늠하는 대표 지표로 꼽힙니다. 이 버핏 지수가 100%면 주가 수준이 GDP와 같다는 의미고 200%를 넘으면 통상 고평가 신호로 읽힙니다. 이 지표는 2001년 워런 버핏이 포춘지 기고를 통해 알리면서 투자자 사이에 퍼졌습니다. 당시 버핏은 이 지표에도 한계는 있겠지만 특정 시점에 시장 가치 평가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핏 자신도 AI 산업 성장성에는 베팅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최근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투자 비중도 늘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주식 전략가는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최근 주식시장 랠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시장 정점이 임박했는지를 판단할 신호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 포털이나 재외동포365 민원 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금까지 재외동포365 민원 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외동포청과 협력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정부24 포털이나 재외동포365 민원 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주 최대 공립학교 시스템인 UC가 6년 전에 폐지한 SAT와 ACT 표준시험 입시 요건의 부활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UC 교수진 사이에서 신입생들의 수학 기초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주요 명문대들의 표준시험 재도입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UC 입학위원회는 표준시험 활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400명 이상의 UC 교수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SAT와 ACT 재도입을 촉구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서한에 서명한 교수들 상당수는 수학, 과학, 공학 분야 교수들로 최근 학생들의 기초 수학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에는 이공계와 인문계 교수진, 또 입학 전문가, 등록 관리 담당자, 그리고 주교육위원회 대표 등 최소 18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향후 1년 동안 SAT 그리고 ACT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1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스마트 밸런스 영어 수학 평가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UC 이사회가 갖고 있는데 재도입이 결정된다라면 실제 적용은 2028학년도 입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에어프레미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미주 출발 인천행 항공권을 대상으로 썸머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어는 오는 22일까지 미주에서 출발하는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와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노선의 왕복 총액 운임은 유류 할증료 및 공항세를 모두 포함해서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에는 LA 출발은 $731, 뉴욕 출발 $851, 샌프란시스코 출발 $761, 호놀룰루 $921, 워싱턴 DC $1101부터 시작됩니다.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는 LA 출발의 경우는 $1621, 뉴욕 $1701, 샌프란시스코 $1521, 호놀룰루 $1341, 워싱턴 DC $1901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와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출발편은 내년 4월 30일 전까지만 출발하면 되며 호놀룰루와 워싱턴 DC 출발은 내년 2월 28일 전까지 출발하면 됩니다. 노선별 탑승 가능 기간과 또 제외 기간 등은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윈 LA 지부가 오는 20일 한인타운 인근 노르만디 에비뉴에 있는 허핑턴 센터에서 연례 여성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윈 LA는 LA 한인 여성들의 네트워크 확대와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과 공연 등으로 이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윈 LA는 지난 2001년 한국의 여성가족부 산하 해외 1호 지부로 설립됐습니다. 헬스 코리아가 개최한 2026 마더스데이 감사 경품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일보 미주본사에서 진행된 공개 추첨 행사에서는 1등 티니 마사지 체어 1명을 비롯해서 2등 마사지건 5명, 또 3등 이지 스티머 5명, 4등 목 어깨 마사지기 10명, 그리고 5등 두피 마사지기 10명 등 다양한 건강과 생활 경품의 주인공들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어제 경기에서 어제 체코와의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1-1 동점을 만드는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2-1로 역전승하게 만드는 결승골을 넣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오현규 선수가 월드컵에 어제 데뷔한 무대였고, 데뷔한 경기에서 처음으로 때린 슈팅이 바로 결승골이었습니다. 자, 경기가 끝난 후에 한국은 물론 외국 기자들도 다 오현규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인터뷰하는 모습 잠시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3: 정말 축하드리고요. 골 넣은 소감하고 월드컵 첫 골을 첫 슈팅으로 넣었는데 소감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4: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그런 경기장에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고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0: 자, 이어서 외국 기자가 질문합니다.
15: 하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정말 대표팀의 투지가,
0: 네, 한국 기자 한 명 더 질문하고 외국 기자도 질문하는데요. 답변을 영어로 합니다.
14: 일단 오늘은 승리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16: Sorry, question from China, Xinhua News Agency. So as an Asian team, you defeated once again a Europe team. So what do you think this result means for Asia football? So I'm from China. So I want to ask as an Asian.
0: 네,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사실 중국은 이번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와서 이 유럽 팀을 이긴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본인들도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오영기 답변입니다.
17: The meaning is very big for us and in Asia. In World Cup, it's winning is not easy every single game. But today was first game, and then today win. Yeah, I'm so happy. Yeah, very happy.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에서 지난달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 탱크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가운데 항공부품 제조 기업 해당 회사에 대해서 30건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인화물질 탱크의 과열과 폭발 가능성 때문에 가든그로브 소재의 공장 주변 주민 무려 5만 명에게 당시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드디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인근 웨스트민스터의 한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힌 멜라니 브러시아는 대피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신생아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어야 했다라고 소장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가스탱크 과열이 시작된 날 가든그로브에서 도로 보수공사에 참가했던 후안 디에고는 그날 구토와 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집에 가서는 심한 두통으로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회사를 고소한 주민은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 회사가 안전시설 유지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52세의 남편 리차드 할러데이와 그의 한국인 아내 43살의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 내 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당시 현장에는 세 자녀가 있었으며 장남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후에 총격이 발생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오 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한인 학부모 대표로 활동한 바도 있으며 지난해부터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풀튼 카운티 상공회의소는 어제 성명을 통해 따뜻한 심성과 친절로 상공회의소와 지역 사회를 도왔던 고인을 우리는 애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란타 북쪽에 위치한 이 존스크릭이라는 도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덜루스에 이어서 조지아주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0: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도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뭐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틴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틴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틴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지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4: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네, 또다시 등장한 숫자 8647,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몰 잔디밭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오성 구호인 8647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로 나타나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은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동쪽 잔디 구역에 특정한 큰 형태로 잔디가 누렇게 죽은 모형이 보이는데 죽은 모형의 숫자가 바로 8647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잔디가 죽은 모형이 딱 8647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죽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그 모형대로 잔디가 죽도록 무언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안 경찰은 숫자가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서 사진에 찍힐 만큼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8647이라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흔히들 이 식당가에서 86이라고 쓰면 식당 주인이나 또는 종업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일종의 은어인데 86이라고 쓰면 어떤 주문이나 또는 손님을 좀 내보내라, 이 주문은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럴 때 86이라고 씁니다. 주문을 취소해버리거나 또는 저 손님을 좀 내보내야 되겠다 할 때 86이라는 은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47은 47대 대통령, 즉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숫자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얼마 전 자신의 SNS에 86은 죽여라 라는 뜻의 은어이며 47은 결국은 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8647은 나를 죽여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지난해 5월 노스캐롤라이나 해변에서 조개껍데기로 8647이라고 모형을 만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가 대통령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미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그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표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오는 14일 워싱턴 일대에서 종합 격투기 경기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친구 잘 만나 억만장자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상장에 앞서서 미리 베팅을 한 초기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CEO와 20년을 함께 걸어온 절친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스페이스X 2대 주주에 오르면서 부와 유명세를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머스크의 절친이자 벨러 에큐티의 창업자인 그라시아스는 클래스 A 주식의 6.7%, 약 68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확보해서 머스크 다음으로 큰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라시아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디트로이트 출신입니다. 인도계 아버지 그리고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쇼핑몰 속옷 가게에서 일을 도우면서 중학생 때 애플 주식 300달러어치를 산 것이 투자에 첫 눈을 뜬 계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 외교학과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 재학하던 1995년 부실기업 인수운영 전문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무렵 일론 머스크와 인연을 맺었으며 머스크가 설립한 이 페이팔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됐습니다. 친구 잘 만나 그는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6년에는 테슬라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08년에는 스페이스X에도 발을 디뎠습니다. 2010년 테슬라 상장 당시 5.25%였던 그의 지분 가치는 8,35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이후 그라시아스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트위터 등 거의 일론 머스크의 모든 프로젝트에 다 발을 맞추면서 투자를 같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중학교 때는 300달러를 투자했지만 이후 테슬라에 200만 달러, 그 외에 다른 일론 머스크 회사에도 그저 몇백만 달러 정도 투자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이 머스크 관련 회사에 대한 베팅은 20년 만에 680억 달러의 지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친구 잘 만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1: 중국이 갑작스럽게 지난달 원유 수입을 줄이면서 이란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던 세계 경제에 뜻밖의 숨통을 열어준 상황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하루 평균 원유 수입이 78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하루 평균치인 1,100만 배럴보다 300만 배럴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미스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갑자기 원유 수입을 줄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인들이 지난달 노동절 연휴에 비행기 이용은 전년보다 5.7% 줄고 대신 기차 이용은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규모도 53%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원유로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용품 등에 쓰이는 에틸렌 원료를 만드는 가동률도 낮아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 이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값싼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를 비축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비축해놓은 원유 재고는 비공식적으로 10억에서 14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소 수개월은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5: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8: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9: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8: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9: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8: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9: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8: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9: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0: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이요?
10: 두 번째 참가자.
1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0: 세 번째 참가자.
11: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고의적으로 혼란 상황을 유도하려 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1심이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헌정사상 처음인데 내려진 선고도 무려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재판부가 그런 중형 선고의 배경을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4: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민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15: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16: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대형 국경 교량의 개통 일정이 전격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고디하우 국제대교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개통을 막겠다라면서 위협해온 북미 무역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고디하우 교량 관리국은 어제 성명을 내고 캐나다와 미국은 미해결된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교 개통식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와 추후 일정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교량관리국은 오늘 개통식을 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청장까지 모두 발송된 상태였습니다마는 갑자기 어제 개통이 연기된 것입니다. 이 다리는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하키 선수이자 미국 프로 하키리그의 디트로이트 레드 윙스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선수 고디 하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양국 교역의 약 4분의 1가량이 오가는 주요 물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윌리엄 펄티 연방 주택금융청장이 아직은 현직을 지키고 있는 털시 개버드 정보국장에게 오늘 당장 물러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윌리엄 펄티 정보국장 후임자는 어제 개버드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늘을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로 해라. 하루라도 빨리 좀 물러나라라고 독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에 매우 놀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을 때 6월 말까지 근무한 뒤에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버드 국장은 펄티 후임자에게 대통령이나 백악관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펄티와는 달리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어떤 날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개버드 국장은 6월 19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6월 말까지 일하기로 공개적으로 밝혔었던 개버드 국장, 어찌됐든 후임자의 독촉을 받고 10여 일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라며 공개적으로 요청한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외국인 도청과 감청법으로 알려진 이 해외정보 감시법을 다음 달 2일까지 단기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198, 반대 218표로 부결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7명이 찬성하면서 당론에서 이탈한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19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탈했습니다. 이번 연장안이 부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자리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정보는 물론 안보 경험도 전무한 비전문가 펄티 주택청장이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반대론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7: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0: 213-388-7979 213-388-7979 유니굿 브랜드 보험.
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덥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오렌지 카운티는 88도까지 예상됩니다. 밸리와 일랜드는 뭐 93, 4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뭐 2, 3도 정도는 조금 내려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80도가 넘는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랑.
3: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1: 오늘 골 때리네요. 이상해요. 아니 저 계속 차차차 오프닝을 눌렀는데 이상한 노래가 나와서 지수와 응?
0: 우리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로 열렸습니다. 응? 골이 들어가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젯밤 축구 보셨습니까? 야, 전반전 내내 가슴을 졸이면서 응원했는데 대한민국이 체코에 1-0으로 끌려가고 있었죠. 야, 첫 경기부터 괜찮아 괜찮아. 역시 공은 끝까지 굴러봐야 안다더니 후반전 극적인 반전.

이게 축구죠. 대한민국의 축구. 저는 어제 잔디광장 응원 현장과 또 식당을 오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응원했습니다. 아까 그 함성 소리는 바로 골이 터지는 순간 모두가 벌떡 헐레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그 뜨거운 열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누가 자꾸 그냥 잔에다가 IP를 필모어 필모어 따라줘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달렸나?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면서 우리는 마치 월드컵 한복판에 공연장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일본에서 살다 오신 언니가 여기 LA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아우 나 축구 모르지만 아우 빨려 안되지 안되지 얼마나 축구공이 움직일 때마다 몸도 같이 움직이고 입으로 그렇게 막 응원을 하시는데 얼마나 귀엽든지요. 근데 제 뒤쪽에 앉은 남자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손흥민이 누구요? 나 손흥민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아 정말 멋진 그런 경기를 우리가 감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대화가 시작됐어요. 손흥민이 누구냐면요, 어? 축구 설명하고 어제 그 체코 선수가 볼을 넣는데 하, 쳤구나 이랬는데 세상에 오프사이드라고 그러나요? 그 반칙. 야, 그것까지 설명해주면서 진짜 모르는 사람하고 엮여서 2차 갈래요. 그렇게 시작된 축구 얘기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어제 많이 있으셨나요? 아우, 근데 정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나 자신을 믿어보고, 그래 난 귀여워. 오늘 어제 너무 필모아, 너무 잔을 채워서 화장도 못하고 나왔어요. 나 쌩얼이야, 쌩얼. 자, 여성 여러분, 오늘 또 주말이고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 이쁘게 남성분들에게 서비스로 애교도 부리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예쁘게도 말하고, 그리고 저처럼 시원하게 어? 벗으세요. 아, 복이라도 하세요 이러면서. 바로 리사와 아니타와 레마가 2026년 월드컵송을 이걸 불렀는데, 맨 처음에는 뭐야, 아니 너의 바디와 월드컵 볼이 무슨 상관이야? I am 꼴이래요. 나는 꼴이야.

0: 그런데요, 어제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 3박 4일 운전하고 이 게임을 왔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홍승민 화이팅! 예! 갓플레스!
2: 오하이에서 3박 4일 걸렸어요, 운전하는데?
1: 네!
3: 오하이 여기, 여긴데?
4: 오하이오는 다른 주예요.
2: 오하이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오하이오.
2: 나는 옆이 오하이인 줄 알았어.
1: 아, 오하이오.
2: 오하이오 주에서?
1: 네! 오 마이! 예!
2: 언니 이름 뭐예요라고요?
1: 박순자!
2: 순자 화이팅!
1: 화이팅!
2: 오하이오 화이팅! 오하이오 주!
1: 예스!
2: 어디?
1: 오하이오 콜럼버스!
2: 콜럼버스?
1: 예스!
2: 언니 언제 오셨어요, 미국?
1: 아, 미국 온지? 아, 지금 제가 50년 됐습니다. 아니, 40몇 년. 43년.
2: 아니, 저분도 남편이세요?
1: 마이 하즈번.
2: 같이 오셨어요?
1: 네.
2: 어, 이 언니 누구세요?
1: 마이 딸을.
2: 이게 너를? 말도 안 돼, 나 친구. 야, 어머나, 예. 어머니가 이렇게 평상시 흥이 많아요?
5: All the time. 언제나, 언제나 all the time.
2: 따님도 그런 것 같아요.
5: 어, 감사합니다.
2: 어, 따님 여기서 태어났어요?
5: 아니, 아니요. 저는 9살 때.
2: 9살 때. 예. 정말도 너무 잘하고.
5: Thank you. 저는 KYCC에서 근무해요. 어디요? Clinical Services, KYCC.
2: 어, 자랑해요, 이참에.
5: I work for KYCC. 우리 Clinical Services에서 self-pay를 시작했거든요. 많이 오세요.
2: 어떤 분이 가면 돼요?
5: 우리는 클리니컬 서비스
2: 예.
5: 예, 심리 건강 상담.
2: 건강
5: 네.
2: 상담 정신적인 심리
5: 네.
2: 건강 상담이에요.
5: 그렇죠.
2: 예, 마음 아픈 사람.
5: 그렇죠.
2: 아, 그렇죠. 마음 아파.
5: 아, 오세요.
2: 언니 나 좀 치료해줘.
5: 오세요. Anytime. 근데 오늘 또 코리아가 이겨서 또 거기서 또 기쁨을 또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2: 언니 시집 갔어요?
5: 갔어요.
2: 아,
5: 딸 둘 있어요.
2: 어, 딸들은 어디 있어? 딸들은?
5: 우리 졸업해갖고 지금은 좀 쉬고 다들? 있어요.
2: 다들? 나 언니 싱글인 줄 알았어. 30대인 줄 알았어. No. 몇 살이시니?
5: 50대 좀 됐습니다.
2: 말도 안 돼.
5: Thank you.
2: 엄마 동안 강자다. 어머니는 그럼 몇 살이셔요?
1: 딸? 72.
2: 와.
1: 라.
2: 멋지다. 저기 어디 갔어? 저기 선생님. 아빠.
5: 어.
2: 아빠 행복하시죠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아, 인사 한마디 하셔. 오신 김에 온 가족이 그냥. 네? 오하이에서 오래 사셨어요 이렇게?
6: 네, 오하이. 우리 이민 와가지고 오하이에서만 살았어요.
2: 어, 50년 동안?
6: 43년, 44년. 예.
2: 아, 엘레기 딸 보러 오시니까 어때요?
6: 예, 좋죠.
2: 아, 오늘 더욱이 이제 늙어나면서.
6: 근데 작년에도 큰애가 졸업하고 올해는 이제 막내가 졸업하는
2: 아, 졸업해서 오셨구나.
6: 예, 고마워요. 예.
2: 아, 우리 LA 방송 들으시는 교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오하이오 대표로, 오하이오 콜럼버스 대표로.
6: 아, 와 보니까 너무 콜럼버스 LA는 너무 좋고 사람 사는 그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그런 행사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 행사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2: 좋아요.
6: 좋고
2: 선생님 조남이
6: 박창원입니다.
2: 네, 박창원 쩍쩍 쩍쩍.

0: 저는요 그 오하이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 야 이 복잡한데 떠나서 어디 가서 살까 이러는 그 도시로 뽑힌 중에 바로 오하이가 등수 안에 들더라고요. 거기 가면 33번 루트로 가면 거기 그 온천도 있어요. 길가에 그냥 이렇게 응? 벗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옷 갈아입는 데도 없고 응? 근데 오하이 옛날에 진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오하이에서 온 줄 알고 거기서 3박 4일 걸려서 오하이오 주에서 오셨어요. 아 멋진 우리 박창환 박순자 연박 KYCC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넌프로핏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연희 씨도 함께 만났습니다. 둘째가 이제 졸업을 해서 졸업할 때마다 멀리서 아유 LA 놀러가자 얼마나 좋으실까요. 어머님 들으셨어요 순자 언니. 근데 오하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저는 옛날에 이 J가 하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오하이, 오자이가 아니죠. 나 오자이라고 불렀잖아. 옛날에 호세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J-O-S-E. 제가 그 호세를 세상에 그걸 몰라서 조세, 조세, 조세 하고 부르다가 응? 진짜 졸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 길이 아마 오하이 쪽으로 쭉 가려면 여기서 5번을 타고 그리고 그 식스 플랙 놀이공원을 지나서 거기 발렌시아 스티븐스 렌치에 또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식스플랙을 지나자마자 가는 그 길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으로 레이크 비루 세상에 그 헐리우드 여배우가 아들하고 거기서 배 타다가 응? 사망하셨잖아요. 아들만 남겨져 있고 어떻게 그런 비극이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면 또 왼쪽으로 필모어가 있습니다. 필모어. 거기에 진짜 제가 옛날에 죽을 뻔하고 한 달 만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 아직도 아픈 손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간 곳이 필모어였어요. 친구가 불러서 미국인 친구 집들이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필모어입니다. 거기 응? 골프장도 있고 세상에 운명적인 응? 그 언니 그 언니 이름도 순자네. 미국으로 입양돼서요. 아, 참 입양돼서 행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언니는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 그 언니를 거기서 만났어요. 아 오늘 길어진 안 돼.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은 들으셨죠? 오늘 미리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어제 필모어 이래서 계속 채워 채워 잔을 들자 승리의 잔을. 아 너무 좋았죠? 그랬더니 아우 힘들어. 그래서 제가 꿀물을 바로 필모아에 거기 벌꿀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기 갔다가 바람 쐬러 갔다가 벌꿀을 사왔는데 야, 이 벌꿀이 그렇게 몸에 좋다잖아요. 이 벌꿀들이 얼마나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꿀을 이 자연이 준 선물 이 벌이 준 선물을 여러분 벌꿀 만 아니라 오늘 그런 삶들을 마음껏 느끼는 주말 Thank God it's Friday. Good morning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팔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어제 산 식당에서는 꼴릴 때마다 손님께 안주를 서비스로 준다 그러더니 어제 안주 두 개나 그냥 테이블마다 다 받으셨나요?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833838 213833838
4: 안녕하세요. 타임 원투쓰리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원투쓰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어저께는 살맛 나는 날이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오후 너무너무 좋았어요. 굿모닝 차차차. 대한민국 체코에게 우리가 승리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우리 TK알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근데요 그 축하 멘트를 우리 K실장님이 아까 북한 사투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1: 아 북한 사투리 말입니다. 우리 이겼지 말까? 아 이거 북한 사투리 네. 맞습니까?
0: 와 우리 K실장님 세상에 우리 응?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축구 단일 팀으로 나가면 얼마나 강력한
2: 대단하죠. 그럴 네. 거예요.
0: 축구뿐만
2: 그럴
0: 아니라
2: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0: 네. 네. 대한민국
1: 응? 맞아.
0: 남조선 아래 남조선 아그들 뭐 볼 좀 넣었네 이러면서 북한에서도 은근히 그렇죠.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2: 네. 우리는 또 같은 네. 민족이동이 하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와이저리빙의 K실장님 모셨습니다. 아 K실장님
2: 네.
0: 여름을 맞아서 네. 스타일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근데
2: 그렇죠.
0: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2: 요새는 트렌드가 네.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어디를 보세요? 얼굴을 보죠. 근데 얼굴이
0: 남자들은 가슴을 본다.
2: 아 남자는 여자의 가슴을 보는구나.
0: 아닙니다.
2: 근데 네. 첫인상을 볼 때 여러분들 물론 눈. 얼굴을 보죠. 눈도 보고. 그런데 만일에 주변 네. 머리가 없대래거나 여기가 상당히 휑하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0: 나이가 일단 들어 보이죠.
2: 많이 들어 보이죠. 네.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릴 요 네. 헤어붐 네. 의료기기입니다. 탈모 치료 의료기기인데요.
0: 네.
2: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2: 여름은 노출의 계절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지금부터는 헤어예요. 헤어.
0: 아, 헤어.
2: 네. 그래서 탈모인들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0: 네.
2: 요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2주라고 대표님께서 정하셔서
0: 네.
2: 2주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걸 가격도 요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들어보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네.
0: 근데 헤어붐을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 진짜 네. 와, 나 이렇게 진짜 그 생생한 후기를 네, 들려주셔서
2: 엄청나게
0: 정말
2: 많이
0: 감동입니다.
2: 주셨어요. 네, 완전 감동이고요.
0: 네.
2: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소개해드리는 이 헤어붐 블랙 에디션은요.
0: 네.
2: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식약처에서도 최고 등급인 의료기기 등급을 받은 거고요.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0: 네.
2: 안전성이라거나 효과 면에서는 걱정 안 하시고 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의료기기를 소개를 하면서 일시불로 나는 페이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이자 분납 할부 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0: 네.
2: 이자 안 내셔도 되고요. 나는 1년, 2년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0: 네.
2: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헤어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전화번호
2: 네.
0: 562-529
2: 네.
0: 5343.
2: 네, 요거는 이제 본사 오렌지 카운티나 저 남쪽에 계시는 분들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0: 네. 또 우리 K 실장님은
2: 네, LA는요.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는데요. 동치미 국수로 유명한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에 있는 3층 301호고요. LA는 오시기 전에 미리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직 헤어붐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2: 그렇죠. 이 헤어붐이 미주 시장에 저희가 소개를 시작을 한 건 한 6년 차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이 헤어붐을 픽을 하셨던 다니엘 박 대표님이 본인의 가장 큰 수혜자세요. 이 헤어붐에. 제가 다니엘 대표님을 이렇게 풍성해진 다음에
0: 네.
2: 얼굴을 뵀거든요.
0: 네.
2: 업무를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 네. 이전 모습은 몰랐습니다만
0: 네.
2: 저희들 혹시 다니엘 박 대표님의 이전 모습과 풍성한 지금의 모습을 원하시면
0: 네.
2: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 본인이 직접 이거를 사용하시고 나서 아 나는 이거 머리를 이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0: 네.
2: 근데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 헤어붐을 픽업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0: 네.
2: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기를 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음성으로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
0: 네.
2: 예, 음성 듣기 전에 그러면 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야? 라고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헤어붐은 우선은 색상이 흰색이었고요.
0: 네.
2: 근데 이번에 이제 블랙 에디션은 검정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색상은.
0: 그럼 쓰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2: 네. 너무 예쁠까요? 생긴 거는 패션이야. 가득한 헬멧처럼. 네. 패션으로 네, 헬멧처럼 생겼는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이건 좀 불편하지 않나 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게 첫 번째가 두상이 좀 작으신 분들은
0: 네.
2: 이거가 헬멧처럼 쓰는 거거든요. 머리 위에.
0: 네.
2: 근데 올려놓으면 혹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를 보완한 게 뒤쪽에다가 조임을 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생겼어요.
0: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사용을 하실 때 앉아서 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셨는데
0: 네.
2: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여러분들 전화기만한 배터리가 하나 엑스트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거를 꽂으시고 이동하실 수 있고
0: 진짜 쓰고 나가도 되겠다.
2: 네, 우리 한 선생님은 쓰고 나가실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뭐.
2: 근데 두 가지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한층
0: 네.
2: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게 네. 되었으니까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0: 네.
2: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자면 오늘 전화 주시고 주문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배송을 해드려요.
0: 좋아요.
2: 좋아요.
0: 네. 네. 한번 후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2: 네,
0: 분들이
2: 목소리를
0: 실제로
2: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네.
3: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두 올에서 세 올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4: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붐을 만났는데 탈모 치료가 되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설마 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붐을 사용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머리 빠짐이 확 줄더라고요. 머리카락만 안 빠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사용하면서 앞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윤기가 나서 그런지 요즘 친구들이 만나면 헤어붐 얘기도 안 했는데 뭐를 사용하느냐, 머리가 풍성해졌다, 두피 케어샵 다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엄청 궁금해들 합니다. 여자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헤어붐 사용하고 나서
0: 남자들은 몰라요, 그죠?
2: 몰리지요.
0: 머리 하고 와도 몰라. 빠만 하고 와도 몰라.
2: 둔하죠.
0: 머리 좀 깎고 갔는데,
2: 네.
0: 응?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2: 그러면. 그러게 남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예민하잖아요.
0: 네.
2: 물론 후기가 이것만 네. 있는 건 아닙니다.
0: 많아요.
2: 수많은 친필로 네. 또 본인들이 경험하신 거를 카톡으로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와이프분이 남편분의 생일날 이 헤어붐을 네. 선물을 하신 거예요.
0: 네.
2: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것에 특화되어 네.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
0: 네.
2: 아이고 이런 거를 왜 사왔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0: 네.
2: 이제 아내분이 현명하신 분이라서 네. 설득을 하셔서
0: 네.
2: 남편분이 이제 쓰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몇 주가 지나고 이러니까 머리 빠짐도 줄어들고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머리가 사람들이 자꾸 막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근데 이 남편이 본인도 그런 소리를 듣지만 본인이 거울을 볼 때라거나 샤워를 할 때 머리 빠짐이 줄어들고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셔가지고
0: 솜털처럼 그냥
2: 네 솜털처럼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됐는데 또 하나는
0: 네.
2: 이 집에 나이가 네. 어린 아들이 계셨대요.
0: 네.
2: 근데 아드님이 약간 선천성 탈모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아빠도 절이 되는데 나라고 안 될 리가 있나 그러면서
0: 부전자전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도 쓰기 시작하셨고
0: 네.
2: 아드님도 효과를 보시기 시작하면서 와이프가 왜 나는 그래서 본인도 선물하시고 저 전 가족이 다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분들이 헤어붐 전도사가 되셨어요. 일가족은.
0: 네.
2: 그리고 하와이 사시는 아버님이 이제 와이프랑 이 헤어붐을 쓰시고 나서 뉴욕에 사시는 아들하고 사위를 만나러 갔더니 네.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네. 모발 이식하셨냐고.
0: 네.
2: 그 한동안 또 오랜만에 보시니까 아빠니까 아빠의 머리 상태를 따님이 너무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사위랑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0: 네.
2: 그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면 이 헤어붐은 시중에 이와 비슷한 의료기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2: 근데 저희 제품이 네. 왜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 말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 헬멧으로 형태로 딱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네. 머리에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헤어붐의 파워를 키면 그 안에서 저출력 레이저가 켜집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 저출력 레이저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근은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 굵어지고 발모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쓰시면 좋고 타 제품하고 네. 저희가 굉장히 차등지게 다른 점은요.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0: 네.
2: 공학 박사님이 이걸 만드신 건데요.
0: 네.
2: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치료에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답니다.
0: 와.
2: 그리고 본인도 이걸 쓰시고 대단한 변화를 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내놓으셨던 거고요.
0: 네.
2: 저희가 타 제품하고 다른 점은 대부분의 이 유사 제품들은요. 레이저가 아닌 LED입니다.
0: 네.
2: LED도 빛이잖아요. 근데
0: 네.
2: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레이저도 붉은색이고 LED도 붉은색이잖아요.
0: 급이시 급이셔.
2: 네, 급이시 급이시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0: 달라요?
2: 네, 이 LED는요. 모근까지 빛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옆으로 다 파장대가 퍼져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생산면이나 단가면에서는요. 효과면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 단가면에서도 저희 제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 올리는 이 제품은 LED 없습니다. LED 없이 100%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어진 최상의 프리미엄 레이저 발모 그러니까 탈모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2: 파장대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파장대를 썼다는 거
0: 네.
2: 그리고 이 헤어붐은 타 제품과 비교 불가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0: 네.
2: 이것도 임상실험도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네. 최소한 24주간은 꼭 쓰셔야 돼요.
0: 네.
2: 그러니까 6개월이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6개월 동안은 꼭 쓰시고요.
0: 네.
2: 여러분들 중간중간 사진 찍으시는 것도 좋아요.
0: 네. 네. 아 변해가는 과정을?
2: 네.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게 최소 6개월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0: 네, 네.
2: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0: 누구야?
2: 왜 우리가 그 비행기 착륙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맨들맨들하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0: 네.
2: 맨땅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모근이 살아있지 않은
0: 모공도 없었어.
2: 네, 모근이 아예
0: 없는
2: 경우에는
0: 네.
2: 저희가 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근이
0: 이미 주문해드려서 네, 할 수가
2: 맞습니다.
0: 없어.
2: 네. 머리가 미미하게라도 가늘게라도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완전히 맨들맨들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0: 율브리너도 있는데 가감하게 미시고
2: 네.
0: 화끈하게 그냥 사시면 되겠어요.
2: 네.
0: 네.
2: 그래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후기들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격 궁금하시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가격은
0: 네.
2: 요거는 딱 2주간만 적용을 하신다라고 저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0: 네.
2: 저희들 헤어붐을 서치를 해보시면 미주 네. 판매가가 2,500불입니다만
0: 네.
2: 오늘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
0: 네.
2: 사실은 가격을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불을 디스카운트를 해서 오늘 드리는 가격은 1,500불이에요.
0: 이야 너무 좋다. 업그레이드 된 건데.
2: 너무 훌륭하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그리고
0: 제가
2: 또,
0: 진짜 네. 짠순이라 웬만하면 귀 막고 안 사는데
2: 네.
0: 제가 헤어붐은 샀잖아요. 저희 선배언니 선물 드렸어요.
2: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쁜 마음이네요.
0: 근데 진짜 나셨다고 좋아하셨어요.
2: 네. 이것도 네. 1년 무이자 적용되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이 되니까는요.
0: 네.
2: 오늘 헤어붐 놀라운 가격 1,000불이나 할인된 가격에 1,500불에 가져가시고요.
0: 저 이거보다 더 비싸게 주셨어.
2: 네, 그렇습니다.
0: 진짜 좋은 가격이네요.
2: 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네. 저희가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자면 허리벨트 있잖아요.
0: 네.
2: 네, 여러분들 허리벨트는 허리에 차시기만 하면 네.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허리라인이 되살아나고요. 이것도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3개월 사용했었던 네. 네. 분들이 평균 허리 인치가 6cm
0: 어머.
2: 네, 2인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
0: 2인치가 어디야 진짜.
2: 2인치가 어디야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헤어붐에서 놓친 말이 있는데요. 네.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셨던 모든 분이 100% 발모가 됐다라는 거. 헤어붐은 100% 임상실험 참가자가 와. 100%
0: 예. 이게 또
2: 발모가 됐다라는 사실을
0: FDA 승인까지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어.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뭐 허리벨트는 말씀 가격을 안 드리지만 네. 또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네. 저희들 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예요.
0: 케겔.
2: 네, 요실금, 뭐 전립선, 네. 그다음에 또 방광 관련한 질환은. 이거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추천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들 네.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네.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케겔도 방석처럼 생긴 거 여러분들 딱 앉아만 계시면요. 자골신경통도 해결됩니다. 네. 허리 통증이나 자골신경통도 네. 해결이 되고요. 네. 요실금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네. 이 방송 들으시고 만일 나는 케겔이 필요 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네. 주세요. 오늘 2,500불에서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에 드리니까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무이자 네. 할부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네. 가격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네. 준비되어져 좋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번 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화 주세요. 전화 네. 213-831-5855
2: 네.
0: 오빠 오오 같네.
2: 네.
0: 오빠 오오. 네. 오빨 오오.
2: 213-831-585 LA입니다.
0: 번호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2: 네. 그럴 수도 있죠.
0: 진짜요?
2: 네.
0: 831-오빠-55입니다.
2: 네.
0: 562-529-5343.
2: 네.

돼요. 그러니까 이 쪼이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어? 쪼이십시다. 김도영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예요. 아, 학문을 박자가 아니고 학문을 쪼입시다.

0: 학문을 조입시다. 그게요, 그렇게 좋은 건강법이라고 이 김도영 선생님은 연예인 그 가수 중에도 또 기인이잖아요. 송창식 선생님과 더불어서. 근데 진짜 그런 캠페인을 하셨다고 그래요. 돗닦고 이분이 또 이렇게 모여서 얘들아 저 북쪽에서 붉은 기운이 악마들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막아내자. 뭐 이런 굉장히 영적인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조입시다. 교민 여러분 조입시다. 하나, 둘, 아. 잠시나 말씀드리고요. 오늘 세종 퀴즈. 건강을 위해서 정말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주셨듯이 너무 좋은 자연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잠시 후에 세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돈 안 드리고 건강 제품을 탈 수 있는 너무 저루의 찬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르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3: 정말? 어떤 건데?
6: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네, 보고 네, 선물도 네.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너무 조용해요. 네네. 이거를 또 유가족으로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요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주변은 다 한국장에서에 맡기던데.
10: 네. 고인 픽업부터 네. 추모 예배까지 네.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에서 말이죠.
11: 네. 한국장에서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는 다르네요.
11: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0: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업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세종 퀴즈! 이 시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시간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아우 버지니아에도 태극전사의 열풍이 어제 어땠나요?
2: 우리 저 대한민국 한번 하고 갈까요?
1: 어 좋아요. 시작.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아. 너무 너무 신나고 좋은 날. 아주 네. 뭐 LA도 그렇고 제가 있는 이쪽에 저희가 있는 버지니아 동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 LED 그게 있거든요. 네. 화면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들 모여가지고 네.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했었습니다.
1: 아. 모두가 함께하는 그 시간 아우 다음 주 목요일이 또 기다려져요. 네.
2: 지난주 네. 지난주에 퀴즈 했었습니다. 네. 퀴즈에서 정답자 다섯 분 아마 지난주 정답은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 네. 뭐 거의 100% 100점을 맞으셨는데
1: 네.
2: 세종 송보감을 맞추시는 그런 퀴즈였는데
1: 네.
2: 정답자 다섯 분을 제가 또 전화번호 네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네.
2: 지난주 정답자 8686 어, 이분 전화번호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4075 축하합니다. 0613 축하합니다. 9044 축하하고요. 마지막으로 6234 다섯 분 축하합니다. 네.
1: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2: 네. 네 다섯 분에게는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은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장에 좋은 유산균을 한 병씩 드렸는데
1: 네.
2: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억 유산균 그래서 한 2주 정도. 요거는 공복에 먹습니다.
1: 네.
2: 공복에 식 전에 공복에 보통 드시는데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뭐 대략 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 드시고 나면 화장실이 편안해집니다.
1: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진짜 중요해.
2: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피드백도 한번 주시고요.
1: 네. 자,
2: 오늘은 어떤 선물을 퀴즈 정답자에게 드릴지 우리 한미옥 씨가 한번 네. 추천해 주십시오.
1: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오늘은
2: 어떤 제품을 드릴까요?
1: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응?
2: 뭐요?
1: 그거 저기 뭐야? 송부감 유산균.
2: 리포좀.
1: 리포좀. 비타민 C.
2: 리포좀 비타민 C. 예, 아까 네. 우리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1: 네.
2: 그 요즘 이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 우리 축구 응원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1: 네.
2: 우리 신제품 비타민 C를 네. 오늘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비타민 C 그렇게 좋대요.
2: 그래서 오늘은 뭐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퀴즈 우리 제품의 이름을 알아맞추는 건데
1: 네.
2: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기시면 되는데
1: 네.
2: 뭐 처음 하시는 분도 또 두 번, 세 번 당첨되신 분도 계신데 뭐 필요하신 분은 선착순으로 네. 다섯 분에게 드리는데 자, 전화번호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1: 네.
2: 우리 LA 지사고요. 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213-383에 88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오늘 퀴즈는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제가 설명합니다.
1: 네.
2: 그러면 그 힌트를 듣고 어떤 제품인지를 알아맞히는데 되게 쉽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여러분이 힌트를 드리면 어떤 제품인지 알아맞추시는 것이 오늘 퀴즈가 네. 되겠습니다.
1: 네, 퀴즈 주세요.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세종 바이오텍의 어떤 제품인지 알아맞히시면 되는데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기준으로 GMP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500억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품은 쾌변, 장 건강에 좋은 세종 바이오텍의 제품입니다. 자, 전화 주셔서 그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예시를 4개를 드릴게요.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마지막 4번 세종 유산균.
1: 어, 알 것 같아요.
2: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전화하셔서 네.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세종 뭐뭐뭐 하고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1: 네.
2: 23338899번으로 네. 전화하셔서 제품은 어떤 제품 또는 번호 몇 번 하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1: 네.
2: 힌트를 드립니다.
1: 네.
2: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GMP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500억 하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쾌변, 장 건강에 좋고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돼 있는데
1: 네.
2: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세종 후코이단,
1: 네. 네.
2: 세종 뇌보감, 세종 송보감, 세종 유산균 중에서
1: 네.
2: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1: 우리 몸에 진짜 이 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데 응? 이 균
2: 제가 네, 다섯 분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고요. 네. 윌셔 유가 버질길의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는데 다섯
1: 네.
2: 분에게
1: 네.
2: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씩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너무 좋아요. 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고 오늘도 재미난 파이팅 하는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우리 몸에 균들이 참 필요하죠. 김군, 이군, 최군 전화하세요. 13383-8899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4444 선착순 6분께요. 너무 좋은 리포존 바이타민 C를 주신다잖아요. 너무 뭐예요. 전화 주셔서 건강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훈이와 함께 곧 찾아뵐게요.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3388-5600 2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3388-5600 2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올림픽 골프
5: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9: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3: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5: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6: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5: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6: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5: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1: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4: 건강의 시작은 바로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하면 건강해진다. 건강한 우리 후니 씨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 후니 장군.
5: 안녕하세요.
4: 납시였습니까?
5: 아 지금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 네. 멍 때렸어요 순간.
4: 왜요?
5: 히딩크 닮았대요 저보고.
4: 히딩크 오늘의 히딩크요? 야. 아, 붓기 쫙 빼면 히딩크구나.
5: 어? 히딩크 감독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4: 어, 요즘 잘 계시나 모르겠어요.
5: 그러니까 뭐 하시나?
4: 어제 우리 명보 극장 홍명보.
5: 아, 그분 얘기를 하지 마시고.
4: 왜요?
5: 네? 열심히 뛴 선수들만 얘기하시죠.
4: 아, 그래요?
5: 아, 어제 TV에 자꾸 우리 몽규 형님 나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4: 예.
5: 근데 그리고 나도 바로 골 먹었어요. 아세요?
4: 아, 그렇죠.
5: 그게 그분이 딱 찍고 난 다음에 네. 바로 골을 먹었어요.
4: 아~
5: 그래갖고 사람들 댓글에 네. 그 왜 이상한 거 찍어가지고 골 먹냐고 막.
4: 아 그랬구나.
5: 아 근데 어떻게 진짜 대단했어요.
4: 글쎄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5: 야 그 옵사이드가 정말 신의 한 수였지.
4: 야.
5: 전 그거 먹고는 야.
4: 야 그걸 어떻게 판독을 할까요?
5: 그러니까. 야.
4: 그러니까 요즘은 판독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없을 때는 그렇게 못 잡아냈을 거야.
5: 아, 우기면 그만이지 뭐. 아 근데 진짜 어떻게 그거 덕분에 정말로 네. 이게 기세가 확 바뀌면서 야 2대1로
4: 세상에 믿어지지가 않았어. 바로 그게 축구의 매력이네요.
5: 진짜요. 저 주변 분들이 어저께 굉장히 보면서 전반전까지 봤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많았거든요. 보통 막상 막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건 막하다.
4: 왜?
5: 둘 다 못한다.
4: 아.
5: 둘 다 너무 헤맨다. 공이 굴러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다. 또 막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악플과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4: 네.
5: 근데 후반전에 좀 풀리더구만. 그죠. 아, 재밌었어요.
4: 아, 너무 재밌었어.
5: 다음 주가 기대돼 죽겠어요.
4: 재밌었어. 다음 주에 진짜 멕시코와
5: 다음 주 목요일 날 멕시코하고 또 결전이 있죠.
4: 날 멕시코 친구가 저보고 먼저 응? 돈 걸자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래 이랬는데
5: 이건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4: 어떻게 해? 우리 이길 수 있어.
5: 버렸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
4: 자신 뭐.
5: 어떻게 매번 이기겠어요?
4: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멕시코 윈 you get me 20. 코리아 윈, 아이 게이브 투 원.
5: 그러니까 점수는 어떻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4: 상관없어요.
5: 근데 만약 무승부면?
4: 무승부면 뭐?
5: 그냥 아무것도 안 써?
4: 그냥 그냥 손잡고 서로 줘.
5: 그래요. 아 다음 주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만 이겨주면
4: 네, 네.
5: 무난하거든요.
4: 네.
5: 32강 바로 가는 건데.
4: 그렇죠.
5: 아
4: 그러면 뭐... 32강 들어가는구나.
5: 그렇죠 이번에는.
4: 여자들은 잘 몰라서요.
5: 아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특히나.
4: 네.
5: 뭐 여자분들이 그거 관심이 있을까?
4: 아니 제 옆에. 앉으신 언니가 손흥민을 모르셔서 일본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5: 야 그건 좀 그렇다.
4: 그렇죠. 제가 전흥민이야 이러길래 근데
5: 손흥민을 모르신다고요? 아니 얼굴을 모른다는 거야? 선수를 모른다는 거야?
4: 얼굴을 몰라요.
5: 선수
4: 얘기는
5: 누군지
4: 좀
5: 알고?
4: 들어봐. 하도 들으니까.
5: 근데 누가 손흥민지를 모르시는구나. 와.
4: 근데 어제 손흥민에 빠졌대요. 이제 앞으로 나 제 팬이야.
5: 왜? 이랬어요. 어떻게 잘 못했는데?
4: 그래도 뭐
5: 하필이면 어제 평소 잘할 때 보셨으면은
4: 더 빠지겠네.
5: 완전 저거죠. 어제는 황인범이 날랐어요.
4: 인범 씨.
5: 접고 두 번 착 착. 제가 접어 딱 접더라고요.
4: K인범이야.
5: 내 말을 들었나 봐.
4: 인범아
5: 접어. 딱 접어. 골키퍼한테 한번 접어. 딱 무릎을 트래핑 딱 접더니 빡. 그것도 세게 쳤으면은 위험했는데 칩샷으로 휙. 상대방 7번 수비수가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느리더구만.
4: 다행이야.
5: 그게 몸을 날려서 몸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친구 뛰다가 아이고 무서워 예미 포기하더라고요.
4: 진짜.
5: 그분 계속 돌려야 돼. 그분 좀 미안하더라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4: 그러니까.
5: 우리한테 고맙지.
4: 나?
5: 아, 근데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네. 어저께.
4: 아, 대한민국 한번 하고. 대한민국.
5: 야.
4: 이럴 때마다 손이 너무 시원해.
5: 이거 건강 박스예요. 건강 박스.
4: 열심히 치거든요. 전 치면.
5: 근데 뭐 미국씨는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시니까 뭐 축구 네.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4: 조금.
5: 기본적으로 아시잖아. 대부분 몰라요. 여자분들은 축구를 몰라요. 진짜 몰라. 관심이 없어요.
4: 몇 시간에 시간도 몰라.
5: 시간도 몰라. 그리고 몇 명이는지도 몰라. 왜 이렇게 많아
4: 몇
5: 이래요?
4: 명이지?
5: 왜 이렇게 많아 이래?
4: 아홉 명인가?
5: 왜냐 보통 보면은 농구 같은 거는 이제 막 스포츠 중에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4: 네.
5: 그리고 중간에 막 사람 바뀌고 그러잖아.
4: 네.
5: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하는데 아, 제 친구한테 왜 안 바꿔?
4: 응.
5: 왜 안 바꿔줘?
4: 응?
5: 야, 다시 나오라고 그래 막 이래요.
4: 네.
5: 소름이 들어가잖아.
4: 네.
5: 아, 좀 쉬었다가 나오는 줄 알아요.
4: 어...
5: 농구처럼 쉬었다가 중간에 또 나오는 줄 알아.
4: 안 근데, 돼요?
5: 아, 그러니까 축구는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요.
4: 어, 진짜요?
5: 교체되면.
4: 나 몰랐네. 네.
5: 아, 그래요?
4: 야...
5: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성분이 잘 몰라. 모를 수 있지.
4: 몰라.
5: 모를 수 있는데
4: 네.
5: 여자분이 제일 재미없어하는 남자 얘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4: 네.
5: 군대 얘기.
4: 축구 얘기.
5: 축구 얘기. 그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 세 개 제일 싫어하잖아.
4: 아우 진짜 어. 엄청 나드군요. 어. 군대 얘기.
5: 군대 얘기 센데 월드컵 얘기도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4: 네.
5: 사실은 같이 막 으쌰으쌰 이건을 즐거워할 뿐이지
4: 네.
5: 축구 자체를 보라고 그러면
4: 네.
5: 되게 따분해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이랑 네. 남자분들의 네. 차이점.
4: 네.
5: 월드컵 축구를 볼 때 차이.
4: 와우 재밌다.
5: 네.
4: 어떻게 다른가요?
5: 일단 남자는 누구나 전문가죠.
4: 네.
5: 홍명보 저리 가네 이제 싸대기를 때리지 우리는. 내가 바로 감독이지. 남자는 전문가예요.
4: 네.
5: 근데 막 감독 됐다가 해설위원 됐다가 막 우리는 전력을 분석해. 아 왜 또 뚜리백이야. 폴백으로 가야 되니까.
4: 아.
5: 우리 윙이 약해. 막 이러고 완전히 엄청 한다고.
4: 엄청 감독이자 해설위원이자.
5: 그렇죠. 와, 우리 오늘 막 선발 누구 되냐. 오늘 손흥민 나. 오케이 손흥민 이강인 오케이. 야 백승호 그래 밑에 있고
4: 작전
5: 다 짜. 야 황인범 옆에 가야지. 이번 혼자 막 포메이션을 짜요.
4: 어.
5: 하지만 여자는
4: 맞아서. 오늘 한국 하는 거야?
5: 하는지도 몰라요.
4: 지금 몇 대 몇이야? 언제 끝나?
5: 그러니까 언제 끝나? 우리 저기 빨리 먹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언제 끝나? 막 이런 거.
4: 어 그런 거.
5: 근데 그래서 손흥민은 알잖아요.
4: 어제 모르는 언니 있었죠.
5: 어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4: 아니 흥민이를 모르.
5: 아 이강인도 아 이강인 모를 수 있나?
4: 이강인도 모를 수 있죠.
5: 모를 수 있는데
4: 모르지.
5: 어떤 분은 어떤 분의 제 와이프요.
4: 네.
5: 누구나 공만 잡으면
4: 어.
5: 이강인이다. 이강인이다. 쟤 아니야. 아니야.
4: 아니야라고.
5: 누가 공만 잡으면 이강인. 이강인.
4: 왜 이강인을 좋아해요?
5: 좋아하는데 네. 잘한다 잘한다니까 이제 머릿속에 와이프는
4: 아, 이강인.
5: 제가 이강인을 되게 좋아해요.
4: 그러니까
5: 한국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이강인을 알아요.
4: 네.
5: 그러니까 누가 공만 잡으면 이강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4: 아니,
5: 아닌데.
4: 그러니까. 어.
5: 근데 뭐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는데. 남자는 그 경기 내용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4: 네.
5: 야, 이강인을 저기 넣으면 안 되지. 이강인 아. 야, 뒤에서 받아줘. 패스 하나가 없으니까 못 받아.
4: 누가 이강인이야? 누가 이강인이야?
5: 그러니까 여자는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4: 어, 그렇죠.
5: 누가 뛰든 간에 1점에 1점 냈으면 된 건데.
4: 네.
5: 남자들은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아, 네. 오늘 조규성 나와 안 나와? 김민재 아, 빠지면 안 되는데.
4: 어.
5: 야, 야, 오늘 황희찬 그렇지 황희찬 나와야지 이런 걸 어... 얘기하고 여자분들은
4: 아우 손흥민은 손흥민은 누군지
5: 손흥민 정도만 아는 거야.
4: 쟤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5: 그치 어디서 보긴 봤어.
4: 아 누구더라 이러면서 어 저 사람 왜 자꾸 넘어져.
5: 어 응? 그리고 막 남자 밀려 쓰러지면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남자들.
4: 네.
5: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저게 아파? 뭐 이런데 축구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4: 어.
5: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픈... 그리고 아픈 것도 있지만 살짝 어필하는 것도 있어요.
4: 네
5: 심판한테.
4: 어, 그 진짜 헐리우드 액션이야.
5: 약간 헐리우드 액션, 약간 필요해요. 그게 신경전이거든.
4: 아.
5: 그리고 상대의 그 공격 흐름을 끊기도 하고 심판에 자꾸 어필을 하면 심판이
4: 누운 김에 좀 쉬었다 가고.
5: 어, 근데 요새는 이번에 못하게 했지만 춤도 춥고 아. 못하게 많이 룰이 바뀌었어요.
4: 네.
5: 근데 심판한테 그게 중요한 게 저도 몰랐는데
4: 네.
5: 심판한테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4: 네.
5: 그럼 심판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든대요.
4: 네.
5: 어, 그리고 얘네가 자꾸 넘어지고 다치는데 자기가 휘슬 안 불었잖아. 다음번에 얘네를 좀 봐주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4: 아~
5: 그러니까 얘네들 조금 심하게 파울을 해도 아니 내가 아까 안 불었으니까 이런 게 생긴대.
4: 그래서 AI가 나중에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
5: 그러면은 알짤없죠.
4: 알짤없지.
5: 축치면은 바로 불지.
4: AI 심판이 나올 것 같은데.
5: 근데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4: 왜요?
5: 인간미가 없잖아. 예. 좀 사람들이 해야 오판도 조금 약간 야 저게 어떻게 파울 아니야? 막 이런데도 그냥 그게 재밌는 거지.
4: 옛날에 우리 사관 갔을 때 약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때 약간
5: 그때
4: 우리
5: 이태리하고
4: 봐줬다.
5: 할 때 그 이거 또띠 하면서 이거 레드 카드 내고 심판 되게 패러디 많이 됐던 분 기억나요?
4: 예.
5: 약간 그 임현무 씨인가 그 탤런트. 그분 닮아갖고 이렇게 이러고 레드 카드 던지시고 그분 덕분에 이탈리아 선수 한 명 퇴장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네. 역전을 했는데
6: 네.
5: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게 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오판이다 뭐
6: 옆집 이태리 아저씨가 네. 엄청 그날
5: 진짜 이태섬
6: 너무 열받아
5: 되게 열받았죠.
6: 그때.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위와 이랬으니 그러니까, 정말
5: 파스타 파스타 이러고 또 그러면
6: 진짜. 네.
5: 자 그리고 여자분들 축구 보면서
6: 네.
5: 비주얼을 봐요. 근데 그 비주얼이 비주얼이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선수를 봐.
6: 어 잘생겼다. 어.
5: 야 요새 잘생겼네.
6: 어머
5: 뭐.
6: 제 헤어스타일 봐.
5: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또 몸이 좋아요. 이 친구들은 막 벌크업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네. 뛰는 분들 몸이 좋잖아요.
6: 네.
5: 근데 요새는 축구 선수들이 잘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진짜 어디서 뭐 어디서 정말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오지 막 이럴 정도로 좀 그랬는데
6: 네.
5: 요새 잘생겼어. 특히 한국 선수들.
6: 어 진짜.
5: 와, 그러니까 뭐 조규성
6: 잘생겼어.
5: 뭐 이런 데 보면 잘생겼어. 모델이야,
6: 피지컬이요?
5: 모델.
6: 우리 한민족이 우리가 그 씨앗이 좋은가 봐요.
5: 뭐 그렇죠. DNA가. 이게 후손으로 갈수록 좋아지나 봐.
6: 아, 원래 좋은 씨앗이 내재돼 있었던 거. 옛날 못 먹어서 키도 안 거 그렇지.
5: 그러니까요.
6: 그리고 여자도요. 코리안 날들은? 여자가 최고다라고 한국 남자분들이 그렇게 이구동성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100% 공감합니다.
6: 아 그래요?
5: 저는 한국 여성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6: 오.
5: 진짜로. 물론 가끔 이제 일본과 베트남도 왔다 갔다 하고 아. 저 또 우리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런 또 뭐 네. 아름다우신 분 많죠.
6: 김태희가 팍 깔고 있다는.
5: 에, 저기 전지현이 뭐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데.
6: 아.
5: 근데 우즈베키스탄 가야 되는데.
6: 근데 네. 한국 여자들이 아무튼
5: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는 거예요.
6: 왜요?
5: 네? 정말로 전지현이 아르바이트 하는지 김태희가 농사를 짓는지 한번 보고
6: 아,
5: 싶어요.
6: 그렇구나.
5: 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막 그 선수들의 외모를 평가를 하고요.
6: 네.
5: 남자는 국가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같은 경기 보면서도.
6: 아니 왜 그래? 우리도 진짜 얼마나 운명을 국가 운명을 생각하고
5: 근데
6: 보는데.
5: 또 반대로 보면요, 남자들이 네. 여자 선수들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6: 네.
5: 야 이쁘다 이쁘다 이런 거 보고.
6: 아 진짜요?
5: 여자 배구 이런 거 보면 정말. 똑같아. 비치발리볼 이런 거 남자들 잘 보죠. 그리고 여자분들 축구가 너무 길다고 짜증냅니다.
6: 어, 왜 이렇게 오래 해? 아직도 전반이야?
5: 막 삐 가면 끝났다 싶어. 아니야
6: 뭐야,
5: 이제 전반 끝난 건데.
6: 추가 시간이야? 추가 시간은 어떻게 주는 거야? 뭐,
5: 그러니까,
6: 몇 분이야?
5: 그거를 못 기다리다. 우리는 추가 시간이 막 초조하거든요.
6: 네.
5: 막 5분, 3분. 왜 5분밖에 안 줘? 아까 저거 넘어지던데 막 5분 더 줘야지. 막 흥분해요. 왜냐면
6: 네.
5: 그 정말 1분 차이에 막 역전도
6: 네.
5: 할 수 있고.
6: 어제 진짜 안 돼. 차 1분 남았다. 이 순간에. 아, 1분이 참 길어요.
5: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가 달라져 일본에.
6: 네.
5: 아, 축구는 너무 재밌죠.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인데 어저께 슈팅이 좀 이렇게 좀 안
6: 네.
5: 맞아 컨디션이 안 좋나 봐.
6: 근데 그 나갔잖아요.
5: 결국 후배 나갔죠. 그래서 오기현 나가지고 넣었지 결국엔. 근데 결국 이게 슈팅을 했을 때도 남자는 공감을 해요. 빵 그래서 하늘을 날아가면 막 내가 놓친 것처럼 아까워. 근데 여성분들은 그냥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쟤 빼. 나 쟤 손흥민인데 아 그래? 약간 이런 느낌.
6: 아닌데 우리도 뭐
5: 아니 저는
6: 그래.
5: 우리라는 게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6: 그래,
5: 모르시는 분 귀엽다는
6: 맞아,
5: 얘기예요
6: 맞아.
5: 귀엽다는 얘기예요
6: 알았어요.
5: 얼마나 귀여워요
6: 우리들은 귀여우니까
5: 그러니까 그래, 남자들한테 무조건 내가 선수고 내가 감독이 되면서 정말 모든 감정을 이입해서 보는 게 이제 월드컵 축구 대표팀 축구고
6: 네.
5: 여성분들은 그냥 누가 잘생겼나 어느 나라 유니폼이 이쁜가를 먼저 보면서 물론 응원은 열심히 해주고 하지만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여성분들은
6: 네.
5: 이기면 돼. 그냥 무조건 이기면 돼 한국이.
6: 우리는 다 품었어. 다 보잖아.
5: 그러니까.
6: 경기만 안 보고 쥐 상영도 보고 다 보는 이 여자들은
5: 그냥,
6: 진짜
5: 그냥
6: 코리안
5: 여자를 즐기는
6: 최고야.
5: 거고 남자는 그냥 그 경기 그 정말 90분 내내 그냥.
6: 네. 아 정말 일주일 뒤 또 기대되네요. 다음 주 목요일
5: 오늘 저녁에 네. 미국이랑 저 파라과이 경기 있거든요. 저녁
6: 아,
5: 6시에
6: 네 그렇죠.
5: 그것도 뭐 우리 저 미국 사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6: 어제 멕시코가 사우스아프리카랑 해서 이겼죠?
5: 아, 이겼죠. 2-0으로 깔끔하게 이겼죠.
6: 다음 주에 우리도
5: 아 멕시코 네? 너무 잘하던데요.
6: 아, 진짜?
5: 저 어저께 저는 오후에 계속 이벤트 하면서 잘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기가 막혀.
6: 너무 잘해요?
5: 너무 잘해.
6: 어떡해. 그래도 이길 수
5: 이겨야지
6: 있어.
5: 이겨야지 뭐.
6: 어 대한민국 우리 TKR님의 신청곡이에요.
5: 그냥 전화하신 거예요?
6: 네.
5: 안녕 인사하려고?
6: 네.
5: 오.
6: I just call to say
5: 뭐죠? 헬로인가?
6: I love you.
5: 아, I love you.
6: I just call to say
5: I love you. I love you. 네.

0: 어머 연락이 왔어요.
1: 뭐라고요?
0: 어제 잔디광장에서 네? 티셔츠를 선착순 1000분께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사이즈가 나가기도 하고 동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1: 네.
0: 못 보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제가 우리 차차차에서
1: 네.
0: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좀 풀어볼까.
1: 야 좋다.
0: 티셔츠 누가 주신다고 연락이 오셨어.
1: 너무 감사하네요.
0: 응.
1: 저도 한 장만.
0: 네.
1: 제일 큰 걸로.
0: 특대 있어야 되는데.
1: 두 개를 붙여서라도.
0: 네. 다음 주에 여러분 네. 퀴즈를 통해서 또 여러분
1: 아싸
0: 주는 걸로.
1: 좋다.
0: 너무 좋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LA 체육회.
1: 어디요?
0: LA 체육회.
1: LA 체육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류마티스 관절염,
7: 어깨와 허리 통증,
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7: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6: 진통제 없이
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4: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5: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6: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5: 한 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6: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5: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6: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4: 수제만두 생각나면
15: 신우랑 올케랑.
0: 아니 이거 무슨 이야기, 이렇게 맛있고 응? 힘이 불 끝나는데 벌써?
1: 네, 오늘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하신 우리 류재규 원장님, 전 경상한의과대학 교수이자 학장님이셨죠. 올림픽과 네. 아드모의 VIP 플라자 2층에 위치한 경상한의과병원에서 우리 류재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원장님.
17: 안녕하세요, 원장님.
0: 어서 오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원장님이 야. 주신 제가 지금 오시자마자 먹은 게
17: 네.
0: 공진단이에요?
17: 산삼. 침향 발효 산삼 공진단입니다.
1: 발효.
0: 나는 이렇게 약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17: 그래요.
1: 네. 저는 네. 향만 맡아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0: 향도 좋고.
1: 향이 너무 네. 좋아.
0: 야, 이거를 진짜 정성으로 빚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7: 맞습니다.
1: 우리 네, 네. 말씀하십시오.
17: 일단 약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1: 네.
17: 먼저 요즘 저희 병원에
0: 네.
17: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깨가 아프시다든가 팔이 아프시다든가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근데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에요.
1: 허리, 네. 네. 네.
17: 허리 아프신 분이 항상 매 주마다 몇 분 계세요.
0: 네.
17: 누군가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네. 부축을 받고 오셨어.
1: 그렇죠.
17: 부축을 받고 나 네. 오셨는데 치료 받고 나가실 때는 정말 혼자서 걸어 나가십니다.
1: 제가 그랬잖아요.
17: 네.
1: 제가 지팡이 들고 가서. 걸어 내려왔잖아요.
0: 그래서 우리 혼자. 훈이 씨가
1: 저는 우리 맹신합니다. 우리 유재규
0: 원장님을 너무너무
1: 저를 몇 번 살려주셨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 몇 번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유재규 원장님은 무조건 믿습니다. 저는
0: 아, 네. 두 분의 그냥 그 사랑이 그냥 확 느껴지는데
1: 근데 네. 지금 우리 뭐야 미옥 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우리 원장님 들어오시면 약간 네. 뜸향이랑 이런 향이 쫙 나시는 게 오전에도 좀 엄청난 치료를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17: 네, 맞습니다.
1: 지금 통증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아, 우리 원장님 찾으시는 분들이.
0: 원장님 딱 보면 허준 선생님 같으시고.
17: 그런데
0: 근데 오늘 예진아 씨.
1: 아, 그만해요. 근데 특히나 예진아 씨 이제 보험도 다 받으시죠.
17: 네. 이 모든 치료가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보험으로 다 됩니다. 뭐 앤썸이라든가 스킨이라든가 클로버 네. 케어, 아스티바 네. 또 네. 센터 메디컬 그룹 쪽에 네.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치료가 다 가능하십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0: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이상한 바늘을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 친구들이 아주 너무 좋아요.
17: 네.
0: 와, K의학이야 진짜.
1: 그렇죠.
0: K한방.
1: 또 우리 유재규 원장님은 특이하게도 또 이게 특이하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침을 워낙 대가셔 침이 하나도 안 아프게 도우시는데
0: 네.
1: 거기다 뜸까지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원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침과 뜸을
17: 맞습니다.
1: 엄청나게
17: 예를 들어서 저 무릎 아프신 분 같은 경우에요.
1: 네.
17: 그 제가 이제 학교 있을 때는 그 침과학을 또 좀 가르치고 했잖아요.
1: 네네.
17: 근데 침 가지고만 접근하기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0: 네.
17: 근데 아프신 분이 무릎이 아프시면은 약간 네. 절룩절룩 하시잖아요.
1: 네, 네, 네.
17: 그러면은 그 침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온침이라 온뜸이라고 있어요.
0: 네.
17: 온뜸이라고 일반 여러분들 아시는 그 불침이라든가 일반 뜸보다는 강한 열이 속 안으로 전달이 돼요.
1: 오.
17: 그걸 딱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떠 주면은
1: 네, 네.
17: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선생님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0: 네.
17: 그런 그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요건 제 친구가 네. 받았거든요. 저는 무릎은 아닌데 네. 제 친구가 무릎 아파 걷지 못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려가지고
0: 네.
1: 그 바쁘서 진료 시간이 안 되는데도
0: 네.
1: 저를 생각해서 감사해도 네. 그 사이를 한번 딱 정말 짧은 시간에 넣어주셨어요.
0: 네.
1: 그 친구 한번 맞고 걸어다녔잖아요. 무릎 아프다고 계단 못 걷다가
0: 원장님
1: 너무 네. 좋으세요.
0: 진짜 보람 느끼시겠어요.
17: 네 그렇습니다.
0: 원장님이 진짜 네.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약을 빚을 때도 그렇게 정성껏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17: 맞습니다.
0: 네.
17: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
1: 네.
17: 오시면은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해드리고요.
1: 네.
17: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드는 한약은
0: 네.
17: 전부 다 발효입니다.
0: 발효.
17: 발효. 그럼 발효를 했을 경우에는
0: 네.
17: 약성이 몇 배가 높아져요.
0: 아, 그래서 발, 응?
17: 혀.
0: 발효. 발로차, 발로차.
17: 김치도 발효죠.
0: 그...
17: 청국장도 그렇죠. 발효죠.
1: 아, 그렇죠.
17: 네.
0: 몸에 그런... 다 좋은 거예요.
17: 맞습니다. 그래서
1: 요구르트.
17: 네, 발효죠.
1: 네.
17: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발효를 했을 때 약성도 높아지면은 체내 흡수가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빨리 온다는 얘기죠.
0: 네.
17: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녹용을 발효했을 때
0: 네.
17: 효과가 다섯 배가 높았어요.
1: 오.
17: 다섯 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보약을 먹여야겠다. 어?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은 내가 피곤해.
0: 네.
17: 피곤하고 더미 기운도 없고 아 너무 힘들어.
1: 네.
17: 그때는 아 보약을 먹어야 할까, 뭘 먹어야 할까, 뭐 응? 이제 등등 생각하게 되잖아요.
1: 그쵸?
17: 이제 그럴 때.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
0: 네.
17: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아~ 최고죠.
0: 이건 뭐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가요?
17: 아 모든 공진단의 재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0: 네.
17: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녹용이라든가 산수유, 당귀 기본 재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 침향이 그렇게 좋습니다. 침향에다가 또 산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와.
0: 요즘처럼 면역력 중요할 때
1: 그렇죠 그렇죠
17: 네.
1: 지금 미옥 씨가 시작하기 전에 좀 피곤하시다면서 발효 낼름 지금 하나 드셨단 말이에요.
0: 기운이 막 나.
1: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네. 정말
0: 나 발효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거 보면 눈이 떠지거든요, 진짜로.
0: 어 진짜 이상하다.
1: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기력 없으신 분들
0: 이거 기운이 나지? 어.
1: 정말 눈이 그러네. 떠진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네.
17: 그러니까 장거리 우리 이제 운전 우리 추락하신 드라이버 이제 네, 그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그 뉴욕까지 가려면 굉장한 거리잖아요.
1: 그렇죠.
17: 가실 때 이걸 너무 피곤할 때 이게 딱 드시고 나면은 한 10분 20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눈이 밝아지면서 확 피로가 그냥 거기서 물러나는 것을 직접 느끼신다는 겁니다.
0: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좀 달려서
1: 좀 피곤하셨잖아요.
0: 그랬는데 눈이 막 띄어지면서 네.
1: 그러니까
0: 심청아 이러고 아버지처럼 눈 뜰 것 같아요.
1: 아니 진짜로 기억이 생긴다니까요.
17: 네.
0: 야.
1: 신기해. 세 번 동안 발효했기 때문에 아마 더 힘이 강력한
17: 맞습니다.
1: 게 아닌가.
17: 맞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발효를 한번 하는데 보통 한 달이 걸려요. 발효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네. 이제 금전 들어가지고 제가 맥시멈 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발효를 해봤습니다.
0: 와, 그럼 몇몇 배가
1: 그러니까요.
0: 그 효과가 높아졌겠네요.
17: 그러면 이 저 발효 산삼 공진단을 오늘 1200불짜리 한 박스 예, 예. 20개 네. 들어있는데요. 네. 1200불짜리를 다섯 분께 네. 오늘 490불에 드리겠습니다.
1: 아. 우와, 1200불씩 20알을 490불에요?
17: 네.
1: 하지만 여러분 선착순 다섯 분입니다. 네.
17: 그런데 이제
1: 너무 대단한데?
17: 오늘 구입하시는 분께 네. 제가 열 알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 우와!
17: 열 알을.
1: 이야!
17: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피로가 워낙 많으신 분들이 과연 이거 먹고 효과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아침 저녁 열 알 더 주는 대신에 네. 일주일 드셔보고 아침 저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럼 가져오시라고 그럽니다.
0: 와.
17: 250 나머지 250분은 제가 돌려드릴게요.
0: 와 대단하시다.
1: 말도 안 되는 머니백 개런티를 해주시는 게
0: 그만큼
17: 한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바로 그 발효의 효능, 성능, 네. 그 우수성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 전화번호 드릴게요.
1: 네.
0: 213-335-8855 번호 너무 좋다.
17: 네, 삼삼오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네. 라는 뜻입니다.
0: 13-335-8855 삼삼오에 8855고요.
1: 네. 근데 한 번도 이거 머니백을 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죠?
17: 한 번도 안 계세요.
1: 그죠, 없으실 것
17: 같아요. 오신 분이 네, 없으십니다.
1: 네, 그만큼 네. 자신이 우리도 원장님 자신 있으시니까 네. 너무 대단한 프로모션을 주셨습니다.
0: 바로 경산 한의원 병원입니다. 네. 올림픽과 아도모아 VIP 플라자 내에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13-335-8855
1: 네. 자, 두 번째 요것도 모든 집에 하나씩은 꼭 갖고 계세요 하는
17: 네 맞습니다.
1: 건강식품
17: 위장 건강환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그다음에 입맛이 없다.
1: 네.
17: 뭐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17: 많은데 이제 위장 건강하니까 그 한방 소화제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맞아요.
0: 네.
17: 그것도 맞는데 이 위장 건강은 드시다 보면은 위장이 네. 건강해지십니다. 소화 자주 취하시는 분이 자주 취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항상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드시는 즉시 바로 효과를 보십니다. 그래서 위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 위장 건강원 이거 2개월 분 두 통을
1: 네.
17: 제가 120불에 드리는데요.
1: 오.
17: 그럼 네. 한 통 드시고
0: 네. 네.
1: 야입니다 이거는.
0: 위는 진짜 중요해요. 소화가 돼야 되니까.
1: 또 안 들면 갖고 오시라고 하시니까.
0: 야, 대단해요.
1: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0: 네, 경산한의원입니다.
1: 예.
0: 213-335-885 213-335-8855
1: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원장님?
17: 다음에 이제 구심청혈단이라고 그러는데요.
1: 네.
17: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심장 걱정.
1: 심장.
17: 아니면 중풍.
1: 네, 중풍.
17: 중풍.
1: 아.
17: 나는 중풍이 오지 않을까 특히 혈압 있으신 분들
1: 네.
17: 이 구심청혈단은 우리가 그 우리 한방 처방 중에
0: 네.
17: 천왕 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0: 네.
1: 네.
17: 이 하늘천자 임금왕자야. 심장에 가장 소중한 그런 처방이죠.
0: 네.
17: 이 구심청혈단의 그 천황 보신단에 처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혈액을 맑게 하는 거. 우리 한방에는 재료가 막 여러분 잘 아시는 강황. 우리 카레 재료죠.
1: 카레 네.
17: 그게 이제 필요

0: 맑게 하면서 혈전을 녹인다 하는 거,
1: 네.
0: 그다음에 은행잎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 심장 쪽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혈액 네. 때문에 또 네.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2: 네.
0: 그리고 고혈압인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2: 네.
0: 드시면은 혈압 조절이 되면서 내 뒤 머리가 무거우고 막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다 없어집니다.
2: 와.
0: 직접 느끼세요.
2: 야, 이게 구심청렬단.
0: 네. 예, 혈액 맑게, 혈액이 네. 우리가 맑아야 상당히 몸이 건강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 구심청렬단 역시 2개월분 두통을 180불에 드리겠습니다.
2: 와, 좋습니다.
1: 가격도 좋아요.
2: 그러니까요.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1: 요즘 뭐 콜레스테롤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0: 참 많으세요.
1: 그죠?
0: 약 드시는 분들.
1: 저도.
2: 네. 저도 네. 저도.
1: 저 저도요. 젊은 훈이도 그러니
2: 네,
1: 정말.
2: 그러니까요.
1: 저는 베이비 요만한 거 먹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그것도 뛸 수 있지 않을까. 그 먹어야 되겠다. 이거 사서.
0: 네.
2: 구심청렬단. 좋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귀한 거 나왔네요. 연고란 나왔네요.
0: 네, 연고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네. 이제 무릎에 연골이 없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은 첫째 걷는데 지장이 많아요. 또
1: 네.
0: 층계를 못 올라가세요.
2: 맞아요.
0: 2층을 못 올라가시고
2: 네.
0: 내려갈 때 더 힘드시고
1: 네.
0: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 이 연골환은 닭발하시죠. 닭발.
1: 네.
0: 닭발을 저희가 이제 한약 고농축기 고압력으로 다리는 약탄기 9시간 넣고 다리면요 뼈도 다 녹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아세요. 닭발이 야 관절염하고 신경통에 참 좋다더라. 대대로 다 알고 계신 그런 닭발인데요.
2: 네.
0: 그 닭발 9시간 다리고 여기에 이제 홍합이라든가 부수열리라든가 그 우리 뼈에 좋은 뭐 구척이라든가 한약재가 굉장히 많아요.
2: 네.
0: 특히 부수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뼈의 통증을 막아주고
1: 네.
0: 통증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연골을 재생 효과가 크다.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 그 연골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무릎이 네. 아프신가, 관절염으로 아프신 분들
1: 네.
0: 이 연골환이 드시다 보면은 통증이 없고 내가 2층을 올라갑니다 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1: 저 이거 먹어야 되겠다.
0: 네.
1: 고관절이.
0: 네. 이 연골환 역시
2: 네.
0: 2개월분 두통이
1: 네.
0: 이건 용량이 좀 많습니다.
2: 네.
0: 25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2: 원래 2개월분에 400불인데 오늘 5분께 선착순 5분께 250불에 우리 연골환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1: 특히 여성분들이 관절이 안 좋아요.
2: 그러신 것 같아요.
1: 뭐 손도 네. 많이 쓰시고 그런
2: 맞죠,
1: 분들한테
2: 맞죠.
1: 너무 좋겠습니다.
2: 네.
1: 바로 경산 한의원병원
2: 네.
1: 올림픽과 아드모어 VIP 플라자 있어요.
2: 좋습니다. 다음은 밤에 또 소변 문제 많으신
0: 네, 방광화는요.
2: 네.
0: 그 우리가 이제 나이 드셔가면서 보면은 뭐 소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야간 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신다든가
1: 네.
0: 또 여성분들은 방광염에 잘 걸린다든가 요식음 있으신 분들한테
2: 네.
0: 효과가 좋고요.
1: 네.
0: 밤에 좀 화장실 자주 간다는 게 참 힘든 얘기거든요.
1: 네.
0: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2: 그렇죠.
0: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방광환이 이제 일반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약재들
1: 네.
0: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팔메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변 문제가 있으신 분들
1: 네.
0: 방광 발효 방광환입니다.
1: 네.
0: 근데 이 모든 제품을 여러분들 OTC 카드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1: 오!

0: 모든 소변 문제 아주 뭐 응? 깔끔하게 해드린 경산한의원병원.
1: 좋습니다.
0: 전화번호
1: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방천연연고인데요. 네. 그 자운고라고 여러분들이 일반 구글 같은 데서 자운고 서치해 보시면은 예. 효능이 너무 좋습니다. 일반 가려움이 있다든가 아토피가 있다든가 건선이 있다든가 네. 모든 피부 질환에 이 자운고 상처 났을 때 바르면 좋고 특히 또 이제 여기 LA는 그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요새 많이 요새 많아요. 많아.
2: 네. 그래서 좀 떨어지신 분들은 모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 네. 물렸을 때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없어지면서 네. 안 그러니까 상처도 안 나죠. 즉각적인 효과 있는 한방 자운고 네. 천연 한방 약재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게 30불짜리, 50불짜리 착한 가격에 한방 자운고가 있습니다.
0: 이거 사야겠다.
1: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네요.
0: 벌레 물린 데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그쵸. 모든
1: 아이들
0: 피부 질환에도
1: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약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OTC 카드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0: 모든 보험으로.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통증 있으신 분들 모든 치료도 보험을 다 받으시니까 네. 네. 네.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허리 아프신 분들 특히 네. 보험 커버 되십니다.
0: 우리 훈이 씨가 네. 진짜 체험자잖아요.
1: 저는 뭐
0: 간증 좀 해봐. 간증. 네?
1: 저는 진짜 밤새 할 수 있는 게 저는 네. 진짜 몇 년 전부터 저 심지어 코비드 걸렸을 때도 원장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에 대한 이 신뢰 네. 믿음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전 진짜 LA 살아계신 허준 선생님이 있어요. 저한테.
0: 야.
1: 저희 집안은 다 우리 원장님 너무나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진짜 감사하죠. 네. 근데 저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고 진짜 지팡이를 돈 주고 괜히 샀다니까요. 주말에 도저히 뭐 걸을 수가 없어 지팡이를 샀는데 다음날 네. 연락드리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서 침 딱 맞고 지팡이 땀 좀 줬어요.
0: 아우야
1: 진짜 하루 네. 썼어요 하루.
0: 진짜 우리
1: 이거 그, 정말입니다 여러분.
0: K 한방이에요.
1: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대표. 일부러 2층에다가 병원을 하신 게 아닌가. 2층에서
0: 내려올
1: 오실 때는 엘리베이터 오시고 네. 내려가실 때 멀쩡히 걸어 내려가시라고
0: 네.
1: 일부러 2층에 하신 것 같아요.
0: 바로 올림픽과 네. 아드모어 VIP 플라자에 있습니다. 네. 경산 한의과 병원 우리 전 경산 한의과 대학의 교수님이고 학장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유재규 원장님. 류재규 원장님.
1: 오늘 진짜 프로모션 정말 좋거든요. 특히 산삼 세 번 발효한 산삼 원장이 오늘 네. 수모아를 여러분 1200불을 올 490불에 만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10알까지 더 드셔보시라고 매일 드셔보시라고 네. 추가로 10알까지 30알을 490불에 오늘 다 5분 5분께.
0: 나 진짜 눈이 띄어졌어. 나 그러니까. 네. 기운 난다. 나 팔씨름 좀 아까 나라.
1: 네. 그거는 기운 안 나도 제가 질 것 같은데요. 선착 5분께 혜택 드립니다. 네. 213-335-8855번 213-335-8855번이고요. 댓글에 벌써 또 팬클럽도 계신 것 같아요.
0: 네.
1: 선생님 발효한 삼삼 권유자 효과 너무 빠르고 뭐 드시자마자 피로가 없어졌어요라고
0: 네.
1: 또 네, 우진만 님.
2: 감사합니다.
1: 항상 우리 원장님을 또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험 대상이 너무 많은데 위장 건강한도 오늘 여러분 2개월 분은 200불을 120분께 120불에 다섯 네. 분께 드리고요.
0: 네.
1: 만약 드셨는데 효과 없으면 네. 가져오시라고 하시면 네. 213-335-8855번 경산 네. 한의과 병원이었습니다.
0: 네, 선생님 진짜 약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 이거 먹으면 날겨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죠. 네. 나 나은 것 같아요.
1: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가짐이.
0: 긍정적인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시작. 짝짝짝짝 건강하자.
1: 왜 경산 한의원 하시지 왜?
0: 경산 한의원. 경산 한의원. 류재규 원장님. 라디오 서울.
1: 그만하세요.
0: 감사합니다 원장님.
2: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0: 아, 이거
1: 이게요.
0: 원래
1: 화사
0: 이건 아니죠.
1: 화사가 부른 굿굿바이라고 네. 젠슨 황이 알죠? 네. K 나 K 젠슨이야 이러는 네. 그 젠슨 네. 황이 네.
0: 그 치킨 좋아하시는 분.
1: 어 화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0: 진짜요?
1: 어.
0: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1: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화사 그 저기에 와가지고 젠슨 황 때문에 왔어 이러면서 야 화사 씨 뜨겠는 걸.
0: 좋겠다.
1: 어 요즘 이 노래가 떴는데 이게 화사가 아닌 것 같죠?
0: 어 아닌 것 같아요.
1: 바로 이게요. 네. AI예요.
0: 어?
1: AI가 불렀어요.
0: 정말요?
1: 어. 화사의 굿굿바이를 트로트 버전으로.
0: 그래 버전이 좀 틀렸다 했어. 어. 아, 근데, 아 그럼 목소리가 화사 씨가 아니에요?
1: 네 원래 오리지널 송이 아니고 AI가 그 화사의 굿굿바이로
0: 트로트를 변환했구나.
1: 트로트 버전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0: 괜찮은데요?
1: 그거를요 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AI와 함께 나의 마음을 그냥 놓으면 거기서 가사도 써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의 그런 AI 작품들을 받아보고
0: 어,
1: 좋은
0: 마셔서.
1: 작품은 어, 또. 선물도 드리고 크루즈 보내드리고
0: 그쵸, 좋다. 그리고 여기서 공식 네. 몇 번 계속 틀어드리고 또
1: 네. 우리 주말에 각자 하나씩 만들어 오기 우리 청취자분께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0: 몇 분짜리요?
1: 굿모닝 차차차
0: 짧은 거?
1: 어 짧은 거
0: 그냥 데모 정도?
1: 한 1분 정도?
0: 1분 정도? 오케이
1: 여러분도요 한번 해보세요.
0: 장르는 상관없습니까?
1: 장르는 상관없어요.
0: 오, 좋아요.
1: 좋아 좋아 한번 해보고 우리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를 만들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를 청취자분들과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0: 제가 별명이 LA AI예요.
1: 진짜? 아 너무 난 진짜 LA 박사님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0: 그 A가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A라고.
1: A 아이네.
0: 아저씨 같은 아이 같아서 AI.
1: 네. 어제 네. AI가
0: 뭐요? 또 있었어요?
1: 대련하는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싸우게 하는 거.
0: 보였어요?
1: 제가 언제 suddenly 응? 잠 잘 들라고 suddenly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AI한테 왜 그 대련하는 거? 어 UFC 이번 일요일날 백악관 앞에서 하잖아요. 격투기 종합 격투기.
0: 백악관 앞에서요?
1: 네.
0: 왜 백악관 앞에서 이거를?
1: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일 잔치로.
0: 아 생일 그 한다고 했을 때?
1: 응.
0: 그거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해요?
1: 한 걸 알고
0: 의회에서 있는데?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해요?
1: 아니요.
0: 어 제가 그때 업데이트 뭐 어. 대단하다.
1: 그리고 그 백악관 앞에 잔디가 색깔이
0: Make America Great
1: Again. 어 자기가 너무 잘한다.
0: Make 예세요? Make America Great Again.
1: 아우.
0: I'll never stop working for you and for you and for you. 나 이제 I'm thinking about China. 차이나 될 수 있어. I never thought about China. You know the duty you have to pay this and that.
1: 어 자기야.
0: 괜찮죠.
1: 나
0: 그, 마가
1: 응? 갑자기 영국이 생각이 안 나네.
0: 뭐요?
1: 이멜다 여사도 아니고
0: 이멜다?
1: 이멜다 아. 말고 이반카.
0: 아 이반카는 딸이잖아 딸.
1: 아 그렇지.
0: 아멜리아인가? 아, 이멜리아인가? 갑자기 생각나.
1: 이제 나냐. 이제는 갔어 머리가. 이름도 생각 안 나.
0: 그러니까.
1: 어? 옛날 네. X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0: 오호.
1: 아하! 아 그래서요.
0: 아, 네.
1: AI를 대련시키지 말고 그렇게 싸움 시키지 말고 AI들끼리 서로 어, 애정행각을 하게 하면 어떨까? 어?
0: 아니 그걸
1: 우리, 사랑을 알려주는 아니, 거야. 이런 그럼, 게 사랑이야.
0: 아니, 좋은데 그럼 우린 봐요?
1: 아니 걔네들
0: 그럼 우리가 봐야 돼요?
1: 봐야 되나? 뽀뽀 시키고 뭐
0: 그러니까
1: 어? 친한 거 좀
0: 시키고 둘이 손잡으러 시키고 봐야 돼? 야 둘이 손잡아
1: 아니 좀 그래가지고 껴, 안 싸우고
0: 아
1: 좀,
0: 그럼요 폭력을 가르치면 안 돼요.
1: 빨리 이런 캐시비는 올라가고
0: 러시아도
1: 그만두고 엘리오니, 오늘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엘리오니오가 네. 이번 올해는 진짜 세진대요.
0: 왜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1: 뭐 지금 뭐 임계점도 넘고
0: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요.
1: 가고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고 봐요. AI도 있고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0: 그렇죠.
1: 싸우지 말고
0: 뭔가 인류애적인 박애의 사상을 가르쳐야지.
1: 그래서 엘리뇨 때문에 이제 식품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날씨가
0: 그렇죠 굉장히 안 되지.
1: 그래서 식료품도 많이 올라갈 거라 그래요.
0: 아 이것도 옥수수 먹게 생겼네.
1: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비싸가지고 막 이러지만
0: 네.
1: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벌써 오늘 정했어.
0: 뭐요?
1: 북어콩나물국이랑 카레. 주말에.
0: 잠깐 둘이 같이 먹으면 좀 어색 안 어울리는데?
1: 아니 따로
0: 두끼
1: 만들 거.
0: 어.
1: 그거 얼마나 진짜 우리는
0: 그 사셨어요? 혹시 홈쇼핑 가셔서 황태?
1: 매일 안 떨어지죠 저는 황태는.
0: 황태
1: 혼양꽃만
0: 술 좋아하시는 분들 또 황태꽃 필요하죠.
1: 무슨 술이야?
0: 맨날 술이야.
1: 아니야.
0: 입술도 있고 뭐 주술도
1: 입술.
0: 있고.
1: 여러분 주말에요 뭐 먹을까?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아 카레 응? 좋다.
1: 카레. 네. 건망증이 좋다잖아요.
0: 그렇죠.
1: 전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2부 이 시간은요.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건강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대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우리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 새로 칼럼이 시간이? 들어와서 시간이.
0: 아 그래요 그래요.
1: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1: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음 주에 뵐게요.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6: 간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포함 4,899불.
8: 동지 중해 항공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9: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0: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9: 두 번째 참가자.
11: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9: 세 번째 참가자.
12: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7: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8: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17: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8: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7: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1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7: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7: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0: 엠폼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1: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2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4: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5: 네, 오늘은 바비보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비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만 잘 드셔도 건강해진다는 말인데, 또 밥이라도 잘 드시면 걱정이 없겠다는 그런 가난했을 때 얘기도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도시락 보면요, 잘 사는 집 애들은요, 밥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왜? 흰 쌀밥만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쌀밥, 우리 민족의 주식이었고, 마치 물처럼 아무 해가 없이 건강식으로 치부됐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의서에는요, 쌀, 맵쌀을 말하는데, 쌀은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위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살찌게 하며, 속을 덮이고 기를 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밥, 바비보약이라는 말, 사실은요, 쌀밥에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밥의 주성분, 탄수화물에 중독되어서, 특히 현미를 도정한 흰쌀밥에 중독이 되어서, 이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서 빵이나 단맛이 나는 과자류 혹은 초콜릿 등 많이 찾게 되며, 회식자리에서도 다 배불리 드시고 꼭 밥 한 공기를 드셔야 곧 배부름을 느낀다는 얘기. 즉 탄수화물 중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당분을 드시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잠시나마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단 게 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단맛은 바로 비장의 기운을 실하게 너무 강하게 해서 결국 좋지 않다, 넘쳐흐른다, 과유불급이란 그런 얘기인데, 우리 동의보감 역시 비장이 너무 실하면 배가 물러오고 몸이 무겁고 배가 쉽게 고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나친 단맛은 결국 비장을 강하게 만들어서 배가 쉽게 고파지기 때문에 더더욱 단 것을 땡기게 하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 같은 그런 만성병을 초래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비장, 요즘 말하는 그러한 비장이 아니고 위장 뒤에 붙어있는 그 췌장을 가리키기 마련인데, 이 췌장은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췌장을 과거에는 통칭 우리 위비, 비위가 약하다 할 때 비위의 비장, 비장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단맛을 찾는 분들, 이런 것을 억제하려면요, 이 실해진 췌장의 기운을 억누르는 방법은 역시 쓴맛입니다. 이 쓴맛은 쓴박이나 아니면 탱자열매, 우리 한의학적인 지신 같은 이런 열매를 쓰면 대표적인 좋은 약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건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식단이 갑자기 확 바뀌면 금단 증상이 날 때 바로 이 뒤에 소화오방분 6번, 7번, 8번에 있는 아픈 자리를 정하고 좌우상하 다섯 군데 소화오방뜸이 참 잘 듣습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1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어제 한국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과 오연규 선수의 결승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국은 전반에는 득점 없이 버텼지만 후반 14분 먼저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8분 뒤 황인범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35분에는 황인범 선수의 크로스를 오현규 선수가 마무리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고 이재성과 이강인을 양쪽에 배치한 3백 전술을 꺼냈고 체코의 막판 반격은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이 막아냈습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조별리그 통과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라디오 서울 건너편 리버티 광장에는 한인회와 십지구 시의원이 지원한 한국 축구 경기 관람 이벤트가 있었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열띤 응원과 한국 축구팀의 승리 후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는 멋진 밤이었습니다.
1: LA 한인타운 리버티파크에서 11일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을 앞두고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주민들이 속 모여들며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무대에서는 K-POP 공연과 밴드 연주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미니 축구 게임과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농심은 라면 시식과 500개의 굿즈백을 준비해 긴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천장의 응원 티셔츠와 응원봉은 배포 시작 5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한국 7개 광역시도 공동관과 전라남도 미주사무소는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했고 LA 한국교육원은 한복체험과 전통매듭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회,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헤더허트 LA 시의원실은 약 2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행사를 뒷받침했습니다.
0: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6 월드컵 조별 예선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경기장 밖에서는 멕시코 팬이들이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 응원단을 행갈에 태우며 함께 기뻐했고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칠 정도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관중들은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조용해졌다가 황인범의 연속골이 터지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어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도운 인연과 손흥민 BTS 블랙핑크에 대한 애정이 이번 홈경기 같은 응원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네,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3: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래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라는데요. 과달라하라 현지의 뜨거운 현장을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달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5: 오늘 경기 2-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4: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6: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4: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11일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전은 정오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테디움에서 열렸고 개최국 멕시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으로 꺾으며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피파 랭킹 14위인 멕시코는 개최국 자존심을 지키며 A조 조별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LA에서는 한국 대표팀과 체코의 A조 첫 경기가 열렸고 윌셔 잔디광장에는 수천 명의 응원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며 사상 최초로 48개국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오색 불꽃과 연기가 치솟으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LA를 비롯한 북미 전역에서 한 달간 64경기가 펼쳐지며 결승전은 7월 중순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1: 비즈니스 전문 법무법인 립넥서스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6년 설립된 이 로펌은 미국 주류 법조계에서 4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립넥서스는 기업 법무와 상업소송,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LA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대형 다국적 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과 복잡한 기업 분쟁 해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형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습니다. 이를 기념해 립넥서스는 12일 LA 다운타운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합니다. 올해를 끝으로 44년간의 법조인 경력을 마무리하는 공동 창립자 존 림 변호사는 지난 40년이 고객들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리더십을 맡게 된 리사양 대표 변호사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향후 100년을 이어가는 글로벌 법률 파트너로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립넥서스는 이번 4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기업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법조인 육성과 지역사회 환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아동성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기밀문서 처리를 둘러싼 권력 갈등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엡스타인 파일 공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비밀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부장관과 FBI 국장까지 참석한 이 회의는 파일 공개 수위를 놓고 격렬한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투명성을 내세우며 파일 전면 공개와 의회 조사를 주장했고 엡스타인 공범 길레인 맥스웰을 교도소에서 인터뷰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반면 와이스 비서실장을 포함한 다른 참모들은 이를 음모론적 발상이라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이 엡스타인 문제와 자신의 이름이 연결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인사는 대통령 앞에서 엡스타인 파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며 누군가 이 문제를 꺼내면 즉각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의회 압박에 밀려 지난해 말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서명했지만 공개된 문서 곳이 검게 지워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이 열린 오늘 멕시코 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으로 꺾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멕시코는 전반 9분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네스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22분 라울 히메네스가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역대 월드컵 개막전 최다인 레드카드 3장이 쏟아졌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 2명이 후반에 잇따라 퇴장당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도 후반 막판 핵심 수비수 몬테스가 퇴장당해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네. 예,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3: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세 장의 레드카드가 쏟아졌는데요. 멕시코의 핵심 수비수도 퇴장당하면서 한국과의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5: Nos vamos al ángel.
6: México,
7: México,
6: México,
7: México.
4: 시종 일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레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두 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8: Son jóvenes y tenían que vivir la experiencia. Y ahora ya no cabe mi verso de que yo jugué el mundial en mi casa, bla bla. Ya lo jugaron, entonces ya tengo que cambiar el discurso.
4: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 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 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순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9: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0: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9: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0: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9: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0: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1: 1250만불! 1250만불!
1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주 7일 24시간
13: 33782-8600 33782-8600.
1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4: 장례비는요?
15: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4: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15: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6: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7: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6: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7: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6: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8: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9: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7: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0: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7: 한 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0: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7: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0: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9: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1: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22: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1: 루이지애나주에서 음주운전 용의자가 경찰을 피해 늪으로 도주했다가 악어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세인트 찰스 고속도로에서 40살 남성 빅터 리바스가 난폭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리바스는 차에서 내려 프리웨이 아래 늪지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늪 속으로 헤엄쳐 들어간 리바스는 거대한 악어와 마주쳤습니다. 악어가 돌진해 리바스의 팔을 물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다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동원해 추적 끝에 인근에서 리바스를 체포했습니다. 리바스는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늪지대는 악어 서식지로 유명하지만 도주 경로 선택한 것은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0: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이 은퇴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M3 리서치가 캘리포니아 전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높은 생활비 때문에 은퇴 저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은퇴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는 응답도 77%에 달했고 생활비와 세금 중 하나 이상이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85%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69%는 5년 전보다 지금이 은퇴 자금을 모으기 더 어렵다고 답했고 65%는 캘리포니아에서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6명 중 1명은 은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해 노후 불안이 생계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향후 주의회가 은퇴 계좌나 개인 저축에 추가 과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이 도입될 경우 65%는 예정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61%는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캘리포니아에서는 은퇴자금과 개인 재산에 대한 주정부의 신규 과세를 제한하는 은퇴 및 개인저축보호법 안건이 주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지난 11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추진 중인 14억 달러 규모 해안 리조트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개발 예정지는 알바니아 정부가 지정한 생태보호 구역입니다. 쿠슈너는 이 지역에 초호화 리조트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와 함께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로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서울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전부터 비상대권 발동을 위한 여권 조성에 처음부터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이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실행한 것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재판부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안보실 자체가 작전을 몰랐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 YTN 보도입니다.
2: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는데 오물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29: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미국 증시에서 22년간 이어져온 주식수 감소 흐름이 내년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9일 미국의 순주식 공급이 2026년 제로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순주식 공급은 신규 상장 주식수에서 자사주 매입과 상장 폐지로 줄어드는 주식을 뺀 수치입니다. 미국 증시는 2003년 이후 줄고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스페이스X와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대형 기업 공개와 빅테크의 잇따른 유상 증자가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신규 주식 유입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년 이후 미국 주가를 3배 이상 끌어올린 자사주 매입 흐름이 역전되는 배경에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급증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인공지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사주 매입 대신 주식 발행으로 돌아서면서 기술주 주도 랠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전쟁 반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타계백 주기와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 준공을 기념한 미사에서였습니다. 교황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조장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긴장 고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황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쟁과 분열은 인간 마음속 폭력과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며 신앙은 파괴가 아닌 창조와 화해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은 높이 172.5m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탑을 축복했습니다. 1882년 착공해 144년째 공사 중인 이 성당은 이 탑 완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 됐습니다. 교황은 미완성이라는 사실이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라는 교훈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격 지수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LA까지 40피트 컨테이너 현물 운임은 4,565불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뉴욕까지는 5,505불입니다.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이 발한 이후 약 두 배로 뛴 수치입니다. 한국발 미국행을 비롯한 다른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긴장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해운항로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운송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운임 상승은 결국 미국 내 수입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 상장을 앞두고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페이스X뿐 아니라 엔트로픽과 오픈AI 같은 거대 기업 직원들도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 얼마나 팔아야 할지 자산관리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2,14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한 전직 직원은 자산관리 전문가 에릭 프랭클린과 상담했지만 너무 일찍 파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자산관리사 타라 슐머는 상장 이후 감정적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분산 투자 계획을 세워 철저히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벤처캐피털 투자 디오고 모니카는 상장 때 지분 20%를 팔고 이후 60%를 추가로 매도한 뒤 나머지 20%는 회사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보유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은 스톡옵션과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 보상을 받는데 각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너무 많은 주식을 팔거나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행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의 기회 앞에서 냉정한 계획과 세금 전략이 필수가 된 셈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다운타운 LA의 한 호텔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사우스 오프 스트리트 1201번지에 있는 레벨 LA 호텔 외부에서 총격이 일어났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 센트럴 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증거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진행 중입니다. 다운타운 일대는 최근 몇 년간 노숙자 증가와 함께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도로는 한때 통제됐다가 오후 들어 다시 개방됐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시민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11: LA 서부 웨스트힐스에서 오늘 오후 두 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팔브룩 에비뉴와 셔먼웨이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한 차량은 시멘트 벽을 들이받았고 다른 차량은 담장을 뚫고 주택 앞마당까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토판과 경찰서는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주택 마당까지 밀려 들어간 것으로 보아 충돌 당시 속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교차로는 현재 전면 통제 중이며 경찰은 인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주사 지역 푸칠 프리웨이에서 트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트럭 충돌 사고로 인해 동쪽 방향 차로가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현재 교통이 크게 지체되고 있어 해당 구간을 이용하실 운전자분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실 때는 각별히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둘러싼 이란 매체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 매체가 보도한 종전 조건들이 실제 합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을 향해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종전 합의 문서의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매체들이 보도한 합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란에 유리한 조건을 담고 있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인도 선박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저지됐다며 이란에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합의에 관한 허위 정보가 많다며 이란이 합의에 서명한다고 해서 자금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를 최우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란이 의무를 다하면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교황 레오 14세가 오늘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해 대서양에서 숨진 이주민들을 추모했습니다. 교황은 뗏목에 몸을 싣고 망대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흰 꽃다발을 바다에 던지고 나뭇배 재료로 만든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황은 지중해와 대서양이 이름 없는 무덤이 되고 있다며 절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밀수 조직과 이주민의 비극을 외면하는 지도자들의 무관심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마련과 인신매 조직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유럽행 이주민들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를 찾았습니다. 교황은 대서양이 비석이 없는 공동묘지가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안전한 이주 경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교황 레오 14세가 바다를 향해 흰 꽃다발을 던집니다. 뗏목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건너다 끝내 숨진 이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가까운 이곳은 유럽행을 꿈꾸는 이주민들이 몰려드는 대서양 경로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2024년에만 5만 명 가까운 이주민이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이주민들을 만나 직접 위로하고 이들이 타고 온 나뭇배의 잔해로 만든 십자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유럽과 국제사회를 향해 날선 비판과 함께 양심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절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밀입국 마피아와 인신매매범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극을 외면하는 지도자들의 무관심이야말로 바닷속 괴물과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6: No podemos acostumbrarnos a contar muertos. La dignidad humana no tiene pasaporte. Ni pierde valor a cruzar una frontera.
5: 교황은 지중해와 대서양이 이름 없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확보, 이주민 사회 통합, 밀입국 조직 차단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넷플릭스

0: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이번 주 공개 첫 주 만에 전 세계 비영어 쇼 부문 시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교육 현장의 위기를 배경으로 가상기관 소속 감독관이들이 폭력 학생과 비리 교사, 그리고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를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선악이 분명한 구도로 교육 문제를 통쾌하게 풀어내는 전개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감독관이 학생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설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우리 사회 교육 현장의 위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 직후 전 세계 시청 1위로 직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 단순하고 명쾌하게 응징하는 권선징악 서사가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4: 참교육하겠습니다.
5: 흔들리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은 폭력을 일삼는 학생부터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응징합니다. 이른바 사이다 전개로 화제가 된 참교육은 공개 첫 주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 쇼 부문 1위로 직행했습니다.
6: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판타지적인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고
5: 원작 웹툰에서 논란이 불거진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은 일정 부분 덜어내고 OTT 콘텐츠로서 오락적 재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에피소드 단위로 시청 부담이 적은 데다 누구나 아는 교육 문제를 선악이 분명한 구도로 풀어내 명쾌하게 해결하는 게 직관적 쾌감을 제공했습니다.
7: 교육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심플하게, 간략하게, 통쾌하게 설명해내고 하실
5: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접근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감독관이 학생 훈육을 위해 체벌해도 된다는 설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시리즈 공개 전부터 또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6: 답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현실에서 벌어진 그 교권 침해 현장과 그 이야기를 보시면서 각자의 위치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 다만 작품에는 애초 비현실적 상황과 해결 방식도 적지 않게 나오는 만큼 판타지에 가까운 드라마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6월 3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차기 대권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험지에서 승리를 거둔 두 보수 야권 주자가 나란히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3위에 오르며 굳건한 지세를 확인했고 여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권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험지에서 승리를 따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범 여권에서는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8: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꺾고 험지에서 자력 생활한 보수 야권 주자들이 나란히 선두권을 차지하며 대권 잠룡 존재감을 입증한 겁니다.
9: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8: 3위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올라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고 집권 여당에선 이른바 명청대전 선봉으로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의 하성 대구에서 졌지만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친 김부겸 전 총리와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도 처음으로 1% 이상 응답을 기록하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 등 세금 높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범여권과 범야권 모두 확고한 구심점 없이 주자군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차기 권력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4년, 벌써 유불리를 논하긴 이르지만 대권 잠룡들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6: 간다.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다마를 현 정부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마는 당시 관방장관이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발표한 것으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이송에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 공식 인정한 문서입니다. 다마는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발표 이후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다마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역대 내각은 이 다마의 취지를 대체로 계승해왔습니다. 고노 전 의장이 지난 8일 별세한 사실이 전날 전해지면서 고노 다마의 의의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아라 관방장관은 고노 전 의장이 외무상과 관방장관 등 국정의 중추에 참여했으며 2003년부터는 중의원 의장으로서 의회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고노 전 의장이 외교 분야에서 중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고 덧붙였으니
9: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오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이 상자를 보전 대상에 포함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에 해당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보전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었고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요 증거물 폐기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인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또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0: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한 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9: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세 개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초로 48개 나라가 본선에 출전하며 32강 토너먼트부터 시작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한국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와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조에 편성돼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오늘 과달라하라에서 마지막 공식 훈련을 마쳤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또 48개 나라가 본선에서 겨루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데요.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2: 지구촌 최대의 잔치 월드컵이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다 본선 출전국도 48개 팀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참가국 확대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조 1, 2위뿐 아니라 12개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국가도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공과 같은 조에 묶였는데 체코와의 첫 경기가 32강 진출의 분수령입니다. 전날 비공개 훈련에 이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경계했습니다.
13: 개막 날까지 경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세계의 어떤 이목도 굉장히 많이 주시될 거고 그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2: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와 A매치 최다골에 도전하는 주장 손흥민의 발끝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14: 월드컵이라는 축제라는 이제 축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이 이제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이고 잘 하고 싶고.
12: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된 악재 속에도 우리 선수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지고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체코전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 부담감을 이기고 체코전을 승리로 이끌지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이곳 과달라하라 경기장에 쏠려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9: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이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중앙 첨탑 완공을 축복했습니다. 높이 172.5m의 예수 그리스도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습니다. 1882년 착공한 지 144년 만에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교황은 이 성당이 갈망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며 가우디를 기렸고 스페인 국왕과 총리 등 최고 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와 내부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완공은 2034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우디의 원래 설계대로라면 출입구앞 주택들을 철거해야 하지만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배우고 희생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황제 펠레의 말처럼, 네, 축구 황제입니다. 펠레의 말처럼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버티고 노력한 건 바로 오늘이죠. 이 주말이라는 달콤한 성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어제 축구 보셨죠? 어제 막을 올린 2026 월드컵 덕분에 이번 주말은 심장이 두 배로 뛴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 짜릿한 첫 승리에 이어서 오늘 밤에도 개최국 미국과 캐나다의 뜨거운 매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한 주간의 무거움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축구공처럼 통통 튀는 활기찬 주말 준비하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마이아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Do you only wanna dance? 라는 노래였어요. 불금이잖아요. 예,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전 세계가 월드컵이라는 하나의 축제로 붉게 그리고 뜨겁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 날려버릴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 금요일 주말에 이 초입이 아닐까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남은 이 업무 시원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밤새 이어질 또 초록빛 그라운드의 감동을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1시에 열정 속으로 다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살짝 좀 얘도 더위를 먹었나 봐요. 더위 먹었나 봐요. 오늘 좀 날씨가 덥잖아요. 더위 먹어서 그런지 뭔가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모습 안 보이죠? 예,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2: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1: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제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2: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1: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2: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헤라스 리조트 소칼. 지금 방문하세요. 헤라스소켈.com입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홈쇼핑 아이디어.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의 그 뜨거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이루어진다. 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린 어제 LA 한인타운의 심장부인 윌셔 잔디 광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붉은 함성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시간을 보냈답니다. 경기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번 넘어져도 다시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윌셔 잔디 광장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광장을 메우기 시작해서 경기가 시작될 쯤에는요, 거리, 윌셔 거리, 대단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LA의 화창한 햇살 아래 광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 앞으로 돗자리와 간이 의자가 빽빽하게 들어섰고요.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부터 이민 1세대 어르신들 그리고 K컬처를 사랑하는 타인종 팬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얼굴에 태극 문양 페이스 페인팅을 한 청년들의 얼굴에도 또 아이들의 얼굴에도 이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요, 여기 이 볼에다가 태극 문양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오, 필승 코리아! 외치면서 말이죠. 자, 경기가 절정으로 치닫자 윌셔 잔디 광장의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는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뜨겁게 외친 대

자, 경기장을 가득 채운 붉은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열망의 스파크였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 너무 잘해줬어요. 와우, 2대1로 이겼습니다.

0: 네. 와.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제의 그 정말 승리의 기쁨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과의 이 경기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역전승을 일궈낸 우리 대표팀의 모습, 다가올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전체를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너무 재밌게 경기를 봤거든요. 막 가슴 졸이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흐름을 뒤집은 우리 태극전사들 앞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들이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이 잔디 위에 새긴 땀방울,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그런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우리 건강 이야기,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와, 오늘 진짜 덥다. 뭐좀 상큼한 거 없을까?
3: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3: 이게 바로 새로 바래야. 국산 달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래?
3: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부스도 12도라 딱 좋아.
2: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3: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해.
4: 덥고 잠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0: 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천 년 이어져 온 한의학의 지혜, 오늘은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이야기. 네, 성민사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1: 네, 오늘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른 날.
0: 그렇죠. 네. 아, 참 많이 웃음 짓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 참 이렇게 좋을 수가.
1: 그냥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모처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한인 사회가 들썩들썩하는 아주 모처럼 기분 좋은 날이에요.
1: 네. 자, 나만 그럴 줄 알았더니 네. 네. 또 선생님도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네. 응원했어요. 여기 위시어 잔디광장에 앉아가지고 빨간 티셔츠 입고.
1: 아, 잔디광장을 내가 왜 못 가고 그 식당에 가서 그거 했더니.
0: 아,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지인분들과 함께 응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걸 몰랐네. 알았으면 갔죠.
0: 그러셨어.
1: 그걸 몰랐네.
0: 아, 그러셨군요. 아우, 재밌었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거든요. 재밌었습니다.
1: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우리 애들이 이기면 좋은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그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2-1로 이겼다는 거. 아, 참 기분 좋습니다. 자, 날씨가 오늘 더워요. 네. 원장님, 그래서 이런 더운 날씨에 또 건강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작년 겨울에 추운 거 생각하면 따스워서 좋은 거예요.
0: 그러네요. 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우리 서영수 박사님 하면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기도 하시고요.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 또 세계 야생산삼 한방 그 세계 야생산삼 연구소 대표님이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1: 네. 네. 뭐 얼마 안 됐어요.
0: 네. 뭐 이 야생산삼 공동 구매하신 지 뭐 35년 이상이 되신 거잖아요.
1: 그보다는 더 됐고요.
0: 40년 되셨나요?
1: 한 40년 됐어요.
0: 아, 그렇죠.
1: 50년보다는 짧죠.
0: 네. 산삼하면 또 성민산삼 한방병원이 네. 네.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 그건 하나 내가 자부심을 갖습니다.
0: 네. 네.
1: 미국 땅에 와가지고 산삼을 맨 처음에 보고 버렸으니까
0: 네.
1: 산삼 하면은 그냥 엄청 비싸고
0: 네.
1: 먹을 수가 없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산삼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인디안 계통 사람들
0: 네.
1: 그분들은 산삼을 언제 먹었냐 했더니 감기 걸리면 끓여 먹었대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저 뭐 인디아나인가?
0: 네.
1: 그 주에
0: 네.
1: 그 저 환자 중에 하나가 거기에 산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0: 네.
1: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할아버지 때
0: 네.
1: 보면 감기가 걸리면은 와일드 진생을 캐가지고 달여서 먹고 치료를 했다고.
0: 네.
1: 예. 그 외에는 뭐 잘 모르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80년 전에 1980년 그때는 산삼을 캐가지고 왔는데 도라지인 줄 알고 나물에 먹었대요.
0: 오,
1: 산삼을 모르니까.
0: 나물로 먹어요?
1: 네. 도라지인 줄 알고
0: 네.
1: 이게 산삼 나물에 잡으신 거죠.
0: 그 귀한 거를.
1: 네.
0: 그렇군요.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서는 뭐 산삼도 유명하지만 또 뭐 산삼 금옥당 뭐 이런 보약들이 또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1: 예. 이제 산삼 금옥단은 이제 이 지구상에는
0: 네.
1: 처음 내가 만들어 놓은 약이니까
0: 네.
1: 예. 어저께도 저쪽 콜로라도 덴버에서 전화가 왔어요.
0: 네.
1: 그 저번에 이 방송을 듣고 그 구입을 하셨는데
0: 네.
1: 먹고 참 효과가 좋다고.
0: 아하.
1: 근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0: 네.
1: 얼마나 먹어야 되나 한 100개가 한 잔입니다 그랬더니 10개만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먹고 났더니
0: 네.
1: 확실하게 좋다고
0: 아.
1: 20개를 오다 하셨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분들은 운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0: 잘 받는 것 같네요.
1: 네. 그렇죠?
0: 왜냐하면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고
1: 네. 이 환자들을 보면은 자기 팔자가 있더라고요. 자기 운명이. 이 불안하게 또 불구자로 살아야 될 팔자가 되신 분들은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치료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네. 또 오지도 않고. 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어느 대학교 이 골프 총장배 골프를 치러 갔어요.
0: 네.
1: 근데 5년 전에 그분하고 골프를 쳤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오른쪽만 골프를 쳐요.
0: 아.
1: 근데 그 참 그 성품도 좋으시고 전혀 자기가 불구자라는 그게 열등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0: 멋진 분이시네요. 네.
1: 그리고
0: 네.
1: 참 멋있어요.
0: 네.
1: 전혀 자기가 그렇다는 의식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내가 골프를 치면서 뭐 그냥 못 누르는 의사한테는 환자만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지금 어깨가 아픈 것은 담경의 견정혈하고 소장경의 천종혈이 이게 막혀갖고 이 팔이 못 쓰고 있는데
0: 네.
1: 여기만 뚫어지면 해결되면 이건 쓸 수가 있다. 또 왼쪽 다리를 못 써요.
0: 네.
1: 여기는 이상근하고 밑에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골신경 이걸 해결해 주려면은 이상근 여기서 이 치료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걸을 수가 있다.
0: 네.
1: 그러면 걷고 오른손 쓰면 정상이 똑같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는데 이분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거짓을 안 들어요.
0: 네.
1: 그러면 그 학교 가서 내가 골프 치는 사람 보면은 이 허리 아픈 사람들도 쳐보고 이 골프 엘보라고 팔이 아파서 골프를 몇 년씩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골프 엘보는 주관절 세 군데 뜸뜨는 데가 있다고요.
0: 팔에다 뜨는.
1: 네. 그 뜸뜸은 대개 일주일 뜸뜸은 대부분 골프 칠 수 있어요. 오래된 거는 이제 천정하고 견정 거기서 침 놓고 뜸 놓고 부항해서 피 뽑으면 팔 올라갑니다.
0: 아.
1: 통증도 없어지고.
0: 다 그 침 자리, 뜸 자리가 네. 있나 봐요.
1: 예, 우리가 아. 우리가 저 여기 방송국에서 우리가 유행어를 만든 게 있어요.
0: 네.
1: 불통,
0: 불통
1: 측통,
0: 통측 불통.
1: 그런데 예. 내가 알고 있는 의서가 3,200권대요.
0: 네.
1: 죽을 때까지 읽고 다 못 읽어요.
0: 어허.
1: 근데 그걸 딱 8자로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0: 네.
1: 그게 불통, 통측, 불통. 그것은 왜 나오느냐. 원인 분석을 심신불교, 간이불화, 이기역성. 그런데 수많은 치료 방법도 있고
0: 네.
1: 명처방도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0: 네.
1: 중풍이고 뭐 저 허리 아픈데고 다 무시하고 아픈데 막힌데 뚫어주니까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니까 다 낫더란 얘기예요.
0: 아하.
1: 그러면 그 여자 이름은 고메즈.
0: 네.
1: 고메즈라는 환자가 있는데 이 멕시칸이에요. 그런데 쩔뚝쩔뚝하면서 우리 병원 앞을 지나가니까. 우리 여기 에디원 국장님이
0: 네네.
1: 나 데리러 왔다가
0: 저희 라디오 서울 에디원 국장님
1: 그 내 명함을 줬어요.
0: 예.
1: 여기 가보라고.
0: 오.
1: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그 뭐랄까 약간 의식이 좀 부족하고 혼자 못 걸으니까 누가 붙잡아줘야
0: 네.
1: 걷고 그리고 왜 저 네 발 달린 지팽 있잖아요.
0: 네네. 그걸 워커 끌고
1: 네, 워커를 끌고 겨우 들어왔는데
0: 네.
1: 한 달치로 하니까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지팽이를 짚더라고요.
0: 어머나.
1: 석 달 되니까 지팽이를 짊어지고 다녀.
0: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1: 자 처음에 팔하고 다리하고 했을 때 어디를 먼저 고치고 싶냐 그때 다리를 고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면 4번, 5번 요추.
0: 네.
1: 추간판 돌출증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혈자리 거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막힌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 고관절이 막히면 이상근이 또 막혀요. 그래서 이상근이 막혀버리면 발을 힘 전달이 안 되니까 다리를 질질 끌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침 놓고 뜸 놓고 부항해서 피를 뽑으니까
0: 네.
1: 힘이 생기니까 이 다리가 되게 중풍 환자들 걷는 거 보면 다리를 찔찔 끌고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무릎 관절 치료해주고 발목을 치료해줬더니 힘이 생기니까 앞으로 뻗는 거예요.
0: 네. 치료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되죠.
1: 네,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는
0: 예.
1: 거예요. 그래서 1침, 2뜸, 3약, 4부항, 5지암, 6효정 다리가 또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관절을 제자리 넣어줘야 돼요.
0: 네.
1: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교정하는 방법은 거기다 지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투인화가 방법이 있어요. 중국식.
0: 추나요법.
1: 예. 예. 그 다음에 스웨덴 마사지법이 있고, 내가 쓰는 거 한 아홉 가지를 써요. 굳은 데는 풀어지고, 막힌 데는 뚫어지고, 네. 또 힘 없는 데는 약 먹이고. 그래서 일침, 이뜸. 거기다 고관절에다 침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뭐냐면, 이 세포가 형성이 되면은 되게 6개월 있으면 새 세포가 나와야 돼요.
0: 네.
1: 그게 가질 못하고 있으니까 오래된 세포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만성 염증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을 해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아파요. 그러면 거기다 침을 놔주잖아요.
0: 네.
1: 그럼 내에서 생각하기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방어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러면 방어하는 데가 미국으로만 전쟁부. 전쟁부에서
0: 예.
1: 군사를 보내드죠.
0: 예, 예, 예.
1: 군사를 보내서 침 놓는 것은 소총 쏘는 거예요. 정확히. 그 다음에 뜸을 떠요. 뜸을 뜨면은 거기는 박격포나 이 폭탄 때리는 거라고요.
0: 아, 그런 효과라는 말씀이시죠.
1: 직속포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뜸은 자극이 그 경락 흘러가는 자리에 도달하면은 그 자리에 백혈구가 오면은 그 다음에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와가지고 그 만성 세포 그걸 죽여요. 클리어를 해준다고요.
0: 아하.
1: 그러고 나면은 뜸을 떠주면은 이 온도가 1300도예요.
0: 아.
1: 1300도로 지면은 뇌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0: 네.
1: 이 큰 난리가 난 거예요.
0: 막
1: 그런 피를 네. 40배에서 50배를 보내야 돼요.
0: 오.
1: 실제 환자가 느끼는 것은 48도에서 50도로 느껴요.
0: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뜸의 메커니즘을 네, 잠깐
1: 그래서
0: 말씀해 주신 거죠.
1: 뜸. 네.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 되죠.
0: 그렇죠.
1: 그래서 보급부대가 약이에요.
0: 아,
1: 이렇게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그 자리는 반드시 어혈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혈 뽑아버리는 거예요.
0: 네.
1: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압. 지압은 어떤 데에 들어가냐면 침도 못 들어가고 뜸 못 드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거는 지압을 해서 풀어야 돼요.
0: 아.
1: 그 다음에는 뼈하고 뼈 사이에 골절이 돼갖고 삐뚤어진 데가 있어요. 그건 교정해줘야 돼요.
0: 와.
1: 이게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압, 육교정.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 가까운 곳에는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0: 네.
1: 뭐 뉴욕이라든지 북경이나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 내 힘을 못 닿잖아요. 올려면 돈도 많이 들고
0: 네.
1: 그런 분들한테는 금옥단을 먹이는 거예요.
0: 산산금옥단.
1: 예. 이게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압인데 약도 심신불교 듣는 약이 있어요. 예.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 되는 원인은
0: 네.
1: 불통, 측통은 오는 거는 심신불교에서 많이 와요. 심장이나 신장이나 핏덩어리인데
0: 네.
1: 심장은 피를 돌리는 데고 신장은 피를 청소하는 데예요.
0: 네.
1: 정제를 해주는 데고 간에서는 이걸 또 다시 클린해주는 데고
0: 네.
1: 그래서 간은 전쟁부하고 같아요. 병이 나면은 간이 가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0: 네.
1: 장군지간이라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간이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0: 네.
1: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은 다 피를 거르는 약이니까 심신불교 나면 그 다음에 간이 불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산상금옥단이에요. 심장에 나오는 열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어깨 아프고 뒷목 아프고 중풍으로 가요.
0: 네.
1: 신장 기운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은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섞어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게 산상금옥단이에요. 그래서 일지 밑음 삼약이죠.
0: 네.
1: 그 다음에 사부황. 반드시 만성 염증이 있는 곳에는 어혈이 있어요. 어혈이 있는 곳은 통증이 있어요. 통증은 없애려면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피.
0: 아, 그거를 뽑아내는 게 부황요법이죠.
1: 네. 어혈이라고 그러죠.
0: 아.
1: 그것도 못 알아듣으면 혈전. 그것도 못 알아듣으면 피떡.
0: 네. 예.
1: 피떡이 모이게 되면은 진짜 떡 같은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조직이나 신경 조직을 이게 막아버리니까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그러니까, 막 덩어리처럼.
1: 예, 아까 말한 중풍 환자들 있잖아요. 예. 다 막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 감안을 해서 참 책은 잘 써져 있는 책인데 거기에 맞는 환자가 없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네. 막힌 데 뚫어지고 불통 즉통 네. 통측 불통
0: 요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1: 그러니까 중풍도 낫고 예. 눈도 떠지더라고요. 아. 중풍 환자 하나가 왔는데 눈이 예. 맹하게 가 있어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분이에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눈은 물론 맹이니까 못 보고 워커에다가 두 딸이 이 부축을 해야 겨우 이동을 해요. 침대에도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때 제일 많이 아픈 데가 내가 중풍 잊어버려야 돼요.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딘가 허리.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네. 그거 고쳐주고 어깨 고쳐주고 눈 침 놔줬는데 중풍을 낫고 나니까 눈도 뜨더라고요.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0: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1: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분들은 여기는 수맥기한의원 그 원장님이 나한테 리포를 해주는 환자예요. 그래서 내 그분이 좀 고맙고 이게 이 환자 운이에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와서 고치고 가는데 네. 운이 없는 사람은 이 방송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믿어요.
0: 그러니까 타 커뮤니티 분인데 고미지라는 여성분 그 여성분도
1: 고미지는 남자고 여자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0: 워커 끌고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1: 잘 걸어다니고 예, 더 또 예. 재미있는 것은 예, 예. 황진주 어르신 그 92살이에요. 그런데 20년 아팠거든요. 네. 이 지팽이를 짚어도 이런 지팽이가 아니고 빗자루 있잖아요. 네. 빗자루를 거꾸로 짚고 다녀야 돼. 어지러우면 짚고 앉아야 되니까. 그러고 쩔뚝거려서 오는데 빌딩이 자기 앞으로 넘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우울증이라. 흑인이나 저 멕시칸 만나면 자기 때릴 것 같으니까 숨고.
0: 어떻게 해야 됐어요?
1: 첫날 이상근 종합병이더라고요. 그걸 치료하면서 네. 이제 환도 거기 치료했더니 지팽이 놓고 가버렸어요. 그 지팽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0: 어머나.
1: 그거를 지팽이 안 짚어요.
0: 오, 치료받고 그러니까 좋아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네요.
1: 치료를 다 해드렸죠. 그런데 예, 예, 예. 그 후로 이제 몇 번 했는데 예. 이분은 한 20년 동안 저희 집에서 금옥단을 잡수셨던 분인데
0: 그 후로는 계속 이제 네, 금옥단을 드시는군요.
1: 저희 집사람한테 싸게 잡수셨는데 네. 집사람이 없으니까 한 2년 동안을 못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다시 잡수시고 심노니까 지금 멀쩡해요.
0: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1: 그 병을 고생 안 할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고

0: 중풍을 맞는데 네. 이 케네디 센터 가서 그 중풍 센터 가서 보면 혈압이 70% 다 정상이에요. 다들 혈압 높아서 오는 걸로 착각들을 하죠. 실제 오는 것은 위장병에서 와요.
1: 아이고야.
0: 그러니까 고메즈나 그 나타샤다. 그 나타샤 그 여자분은
1: 네.
0: 그거 했어요. 제일 먼저 위장부터 치료했어요. 본병 위장이니까.
1: 도인벽사단을 드신 거예요?
0: 도인벽사단하고 금옥산하고 병영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화 안 될 때는
1: 도인벽사단,
0: 힘이 없을 때는 금옥산. 근데 그분들 지금 한 석 달 치료했는데 지평이 필요 없어요.
1: 그러면 오셔서 치료도 받으셨나 봐요. 침뜸 치료도?
0: 치료를 해야죠. 왜냐하면 팔을 못 쓰니까
1: 네.
0: 팔 주삼각하고 천정하고 견정 네네네. 피를 계속 뽑으면서 네. 어깨 치료를 해야죠.
1: 그럼 치료할 때마다 치료 받을 때마다 여섯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0: 금방 나타나요. 왜 그냥 막힌 대로 뚫려주니까
1: 네.
0: 처음에는 손가락을 못 펴는데 손가락 펴고 그다음에 팔 펴고 어깨 네. 들고 근데 어깨를 밑에 보니까는 대상포진이 겹쳐 있더라고요.
1: 그다음에
0: 늑간신경통이 겹쳐 있고 네. 거기에 통풍까지 겹쳐 있어요.
1: 이게
0: 중풍 환자들이 아프니까 이 뽀글한 쪽을 옆으로 붙이고 펴지를 네. 못하는 게 그걸 다 피를 뽑아주고 치료해주니까는 안 아프니까 다 올라가고. 얼굴도 환해져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눈을 못 떴는데 눈을 떠요.
1: 네.
0: 그러니까 불통, 즉통, 통즉 불통.
1: 네. 자, 심신불교에는 산상금옥단이 좋고 예,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삼상금옥단을 드시라고 저 권해주셨고요. 도인벽사단도
0: 도인벽사단은 위장 기능이 와서 중풍이
1: 네.
0: 왔을 때 원래 중풍하고 치매 예방약이에요. 체하면은 바로 중풍도 오지만 치매도 와요.
1: 아,
0: 피가 막혀버리니까.
1: 위가 안 좋으면.
0: 예, 근본 원인은 이제 신장 기능에서 신장 안에 사구체라고 있는데 사구체에서 피를 밤낮 없이 굴러야 돼요. 근데 65세가 넘으면은 잘 걸러지를 못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걸러지지 않은 피가 돌아가다가 내 혈관을 막혔을 때 그게 중풍이
1: 네.
0: 되고 아니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참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치료 원리가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섯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짚어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어요.
0: 예, 그래서 이제 예. 로마티스 관절염이나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보면은 루자로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 말이에요.
1: 네.
0: 루퍼스, 루케미아, 루게릭 디시스, 그다음에 루마티스 이런 병들은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고요.
1: 네.
0: 그러면 자가 면역이 뭐냐면은 이 세포가 죽은 세포는 나가고 산 세포가 계속 와줘야 되는데 늙은 세포가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 박혀 있으면은 그게 내 세포를 공격을 해요.
1: 네.
0: 그러면은 백혈병이나 루마티스는 자가 면역 결핍인데 이건 오는 근본 원인 심장에서 와요.
1: 그렇군요.
0: 우리는 옛날부터 심장이 나쁘면 루마티스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1: 네.
0: 그러면 비증이라고 그래요. 간이 나쁠 수도 있고 심장이나 그 다음에 위장이나 간심, 비폐신 중에 하나가 막히면 오는 거 병이거든요.
1: 네, 네,
0: 뚫어지면
1: 네.
0: 되는 거예요.
1: 네. 그럼 산상금옥단 그리고 도인벽사단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보약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죠.
0: 네, 그 보약은 내가 250가지를 갖고 있는데
1: 예.
0: 다른 것보다는 이 약이 월등하게 잘 들으니까
1: 아하.
0: 값은 좀 비싸도
1: 네.
0: 확실하니까 또 이 약만 팔려요.
1: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1: 네.
0: 요번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신
1: 예,
0: 분들한테는
1: 예. 프로모션 해주셔야죠.
0: 네, 프로모션이 네. 이제 1,200불이에요. 10개면은 근데 웬만한 건 10개만 먹어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600불
1: 네.
0: 해드리고
1: 10개 600불
0: 네, 10개 600불 해드리고 도인 벽사단도 10개면 600불이고
1: 네.
0: 산삼을 지금 신경을 안 썼더니
1: 네.
0: 많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값으로 드릴 테니까 뭐 한 한 6,000불짜리는 한 2,000불
1: 네.
0: 그거 한 4,800불짜리는 한 1,500불 3,800불짜리는 1,200불 뭐 싸게 그 드릴 테니까
1: 네.
0: 와서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1: 그러니까 성민산삼 한방병원에는 산삼들이 유난히 커요.
0: 네.
1: 그죠? 이게 이제 조그만 산삼이 아니고
0: 우리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1: 네, 아주 크고 굵은
0: 저희 집에 싸구려는 없습니다.
1: 산삼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0: 그렇게 해보니까
1: 예, 예.
0: 싼 것은 약이 안 되더라고요.
1: 어허.
0: 그래서

0: 금옥단에도 들어가는 산삼은
1: 네.
0: 천종급이 들어가요.
1: 아,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
0: 그
1: 그러면.
0: 에너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녹용도 원룡이 들어가고, 사양 성분이 아마 공진단 들어가는 게 15배가 들어가요. 네,
1: 성분들이
0: 사양 성분은
1: 최고의
0: 몸
1: 성분들이
0: 안에
1: 들어가 있네요.
0: 들어가면은
1: 예.
0: 막힌 곳은 다 뚫어지거든요. 그러는데 15배로 넣어놓으면은 산삼하고 녹용이 사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가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먹으면 다 거의 다 나아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성민선생님 한방병원 위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09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그러니까 팔가와 호발트의 코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213-503-3304, 213-503-3304번으로 예,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삼 금옥단 또 도임벽사단. 원래 이게 굉장히 고가의 보약이에요. 그죠? 좋은 명품 성분들만 들어가 있어서 고가의 이런 보약인데, 예, 600불에 10개 드린다고 합니다. 선착순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0: 예, 이 가까운 데 사신 분들은
1: 네.
0: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1: 네.
0: 뭐 뉴욕이나 뭐 북경이나 도쿄, 아니 하와이에서 제일 많이 사가요. 그분들은 여기 관광 겸해서 와가지고 꼭 사가지고 가시는데,
1: 네.
0: 이런 분들은 약만 잡수셔도 되니까, 예, 요 주로 많이 상해 시애틀,
1: 네.
0: 뉴욕도 많이 사가요.
1: 그렇죠. 인기가
0: 예,
1: 좋습니다.
0: 방송
1: 네.
0: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시고 오달을 하시면 또 보내드리면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산삼금옥단 도임벽사단 네, 필요하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213-503-330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 서영수 박사님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또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설운도 스페셜 공연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설운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디님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계시나 봐요. 다들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요. 네, 주말 계획도 좀 알차게 세우시면서 이제 푹 쉬시면서 정말 쉼을 얻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를 좀 전해드려 볼까요?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자, 대기질 지수는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4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1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외선 지수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전일 대비 10.9원 내린 1518.5원으로 마감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소식에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29.97포인트 1.86% 급등했고요. S&P 500 지수는 127.31포인트 1.75%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40.16포인트 2.54% 폭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우려로 최근 하락세 보이던 국제 금값은 전쟁 종료 기대감에 따른 산업용 수요 회복 전망으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온스당 2% 가까이 오르면서 4,219달러 66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이 남가주 가스값 LA 카운티 일반 가스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2.2센트 하락한 갤런당 5달러 8센트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단 원유가 배럴당 85달러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지난 3월 하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인근 오렌지 카운티 역시 2.6센트 떨어진 5,674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달러 67센트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Joker and the Queen. 예, 에드시런과 이 노래 누가 불렀죠? 에드시런과 함께 부른 가수가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최근 그 뭐죠? 요즘 가스값이요.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난가주 가스값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갤런당 한 30에서 40센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트리플A 오늘자 공식 집계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카운티 이 남가주 지역 평균 가스값 5달러 80센트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72센트고요.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달러 70센트 요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때 6달러를 크게 웃돌던 평균 가격이 최근에 20여일 동안 거의 매일 뭐 조금씩 좀 꾸준히 내려가는 상태네요.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 평균이 5달러 후반대에 좀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이 평균에 비하면 1달러 한 60센트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뭐 요즘에는 코스코 뭐 가스가 좀 싸다 해서 그곳에서 또 가스 넣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 5달러 중반대 이하의 주유소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가스 앱이나 뭐 이런 데 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스클럽이나 뭐 코스코 그리고 가스버디 이 앱을 통해서도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추천드립니다. 해피투게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1: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2: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0: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0: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AM 1600시
7: 라디오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있는 법이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당신이 상대방의 보석에 눈길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이내 그 사람의 내부에서 빛이 흘러넘칩니다. 뭐 우리 마음이 아무리 시기와 질투와 비교 등으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벽을 뚫고 당신의 그런 아름다운 눈길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봐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슴 속에서 그 내면에서 보석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0: 네,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불러준 노래 Let's Get Loud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뭐 밉게 보면 한없이 미운 거고 좋게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한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에게 좀 잘 못해줘. 나한테 왜 저 사람은 나를 괜히 싫어할까? 이런 사람. 나한테 잘 못해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 인격이 그래. 인간성이. 나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 그렇게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나를 볼 때마다 칭찬해주고 좋은 마음 보여주고 이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점들이 많아요. 나쁜 점을 이렇게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장점들이 있거든요. 와 쟤는 이런 점이 있어. 나에게는 없는 저런 점이 있는데 너무 그런 점들이 부러워.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야 쟤는 어쩜 저렇게 열정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들. 예, 맞습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있다는 거. 예,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당신의 이런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그런 보석들, 좋은 점들에 대해서 눈길을 주고 생각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빛으로 흘러나오죠. 그죠? 좋은 점들이 막 흘러나와서 내가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도 서로 좋은 말 나누고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면서 말을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이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단단하게 둘러싸였던 벽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으로 좀 그렇게 상대방을 칭찬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상대방의 단점은 짧게, 장점은 길게 기억합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 또한 또 우리가 잘 안 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잘 안 돼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에 엎드려 공감해요.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고 상대방을 향한 작은 배려와 친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라는 진짜 멋진 피드백들 우리 해피님들은 최고입니다. 따뜻한 눈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딱 결론을 지어주셨네요. 나한테 잘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이런 재밌는 아재 개그. 와 이거 진짜 멋진 말이네요. 나한테 잘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이렇게 또 웃어 넘기니까 너무 좋네요. 칭찬은 내 마음에 주단을 깔아주는 거. 와 이런 멋진 표현이.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루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행은 빠르게 변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품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오랜 시간 변함없는 안목으로 우리 남가주 한인들의 스타일을 책임져 오신 그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명품의 모든 것 TL의 칸이리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아하신 우리 칸이리 우리 사장님 오랜만이세요, 진짜.
1: 네, 그렇죠. 네.
0: 와, 이거 몇 년 만이세요?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뵙는 거는 막 지금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죠.
1: 근데 여전하시네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네, 아주 예쁘세요.
0: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뵙고 깜짝 놀랐잖아요. 더 젊어지셔가지고.
1: 그럴 리가요.
0: 네, 자, 오늘도 명품의 모든 것 TL의 모든 제품들 이제 공개해 주실 거잖아요.
1: 네.
0: 아, 6월 하니까 또 Father's Day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Father's Day나 뭐 이런 시즌이 되면 항상 TL이 생각이 납니다.
1: 그렇죠. 네. 네.
0: 좋은 제품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Father's Day 스페셜로 제가 한번 묶어봤어요.
0: 네.
1: 근데 뭐 Father's Day도 또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 되니까
0: 네.
1: Father's Day를 위한 패밀리 스페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네. 네. 아, 패밀리 스페셜 하니까 뭐 Father's Day 아버지 선물도
1: 네.
0: 좀 TL에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머니 선물은 또 많으시죠. 와이프 네. 것도 많이 가지고
0: 그쵸,
1: 있고요.
0: 그렇죠. 네. 뭐 목걸이에서부터 주얼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좋은 네. 명품들이 많은데요. 자, 어떤 제품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전화번호 한번 드리고 갈까요?
0: 아, 네네네. 전화번호 하나 주시겠습니까?
1: 네, 213-383-7077입니다.
0: 네. 7077.
1: 네.
0: 네. 명품의 모든 거 TL입니다. 213-383-7077
1: 네.
0: 요 전화번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화 드리고 방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뭐 그냥 워킹 하셔도 되고요. 네. 애님 어떤 오케이션든지 아주 네. 두손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0: 네. 자, 명품의 모든 거 TL에서 준비한 Father's Day 스페셜 어떤 제품들이 예, 있을까요?
1: 네, 남성용 거부터 오늘은 네, Father's Day를 네. 위주로 하니까
0: 네.
1: 네, 이태리 저희 Made in Italy 실크 타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네.
1: 근데 요즘 넥타이가 굉장히 단색이 인기예요. 근데 파스텔 컬러로 시작해서 24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0: 와, 그렇군요.
1: 네,
0: 어떤 색깔이 가장 핫한가요?
1: 그러니까 옷에 맞춰서 하시고
0: 아,
1: 요즘은
0: 맞춰서.
1: 또 굉장히 그 패스텔 컬러도 많이 하세요.
0: 네, 파스텔 톤.
1: 네, 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다 좀 액센트를 많이 주시는 네.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0: 단색이 깔끔해 보이긴 네. 하겠습니다.
1: 근데 요즘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게 보시면 TV 보시면은
0: 네.
1: 다들 단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세요.
0: 네,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1: 네, 네. 그 흐름이 요즘은 단색인데 이제 무슨 컬러를 픽업하시냐는데
0: 네.
1: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겠습니다.
0: 아, 참. 예, Father's Day 넥타이 선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1이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0: 네.
1: 99불 99전에 Made in Italy 타이 제가 준비했는데요.
0: 네.
1: 오늘 이번 Father's Day 스페셜은 시니어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0: 네, 네, 네.
1: 엑스트라 10% 더 추가하십니다.
0: 와, 요 가격에
1: 네.
0: 예, 요 가격에 1+1에 $99 99센트 요 가격에 네. 10%를 더 오프해서 주신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시니어분들만.
1: 시니어 근데 이제 올라오시면서
0: 네.
1: 저희 엄마 물건 사러 왔어요. 저희 아빠예요. 그럼
0: 맞아요,
1: 네, 물론입니다.
0: 맞아요.
1: 네. 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유를 막론하고 다 엑스트라 10% 디스카운트를 자녀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와,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해당 사항이겠습니다. 선물하시는 거니까.
1: 네.
0: 네,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세일을 해주시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1+1 이태리 실크 타이
0: 네.
1: 코모에서 만든 자카드 실크입니다.
0: 아.
1: 그래서 1+1 두 개에 99불 99전에
0: 네.
1: 엑스트라 10% 받으시고요.
0: 네.
1: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널리 잘 아시는 조지 알마니. 네, 저는 남자분들 벨트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버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0: 네.
1: 원 사이즈 핏이고 자르시면 되고요.
0: 네.
1: 양면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0: 그게 매력 있어요.
1: 그렇죠.
0: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1: 그래서 TL에서 만든 프라이스는
0: 네.
1: 조지 알마니 메이드 인 이태리 벨트를
0: 네.
1: 149불 99전은 TL에서만 만든 프라이스입니다.
0: 와, 진짜 가격 좋습니다.
1: 좋죠.
0: 명품인데 조지 네. 알마니 굉장히 좋은 제품이잖아요.
1: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엑스트라 10% 받으세요. 네.
0: 우리 사 사장님은 네. 진짜 최고세요. 네, 좋은 제품을 이렇게 네. 좋은 가격에 해주시니까요. 요 시즌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1: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추운 느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따뜻한 느낌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조지 알마니 버클, 이 버클도 아주 멋있어요.
1: 조지 알마니 스타일이죠.
0: 예, 조지 네. 알마니 스타일의 이 벨트. 네. 예, 여러분들 양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이건 하나에 149불 99전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지갑.
0: 지갑도
1: 있고. 네, 사실 지갑은 벨트보다 좀 프라이스가 높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가격 149불 99전에 그것도 내려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 거기서 또 엑스트라 10% 받으시면 되고요.
0: 네. 네. 아, 감사합니다. 14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오프된 가격으로 네.
1: 그러니까
0: 해드립니다.
1: 그러니까 135불에 가져가시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가격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이태리 선글라스 남자분 거 가지고 있습니다.
0: 오, 네. 네.
1: 버버리, 네. 지미추, 네. 그다음에 페라가모.
0: 와. 이 명품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선글라스.
1: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저기 인기가 좋지를 않아요. 네. 저한테 물건을 서플라이 해주시는 분들은 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세요.
0: 그러니까 이거 고가인데.
1: Are you okay? 그러시는데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이태리산, 네. 지미추, 페라가모, 네. 버버리 19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가져가시면 되고요.
0: 네. 선글라스도 아주 좋은 가격에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Father's Day 패밀리 스페셜 가격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1: 그런 날이 왔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명품의 모든 것 TL입니다. 우리 TL 사장님, 칸이리 사장님하고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옛날에 정말 TL 제품이 막 불티 났습니다.
1: 그때 난리 났었어요.
0: 난리 났었어요. 진짜. 기억합니다.
1: 네. 네. 근데 네. 제품에는 지금이 더 업그레이드 된 네, 퀄리티입니다. 네.
0: 옛날에 굉장히 제품들도 많았고 봄에는 네. 막 다 갖고 싶고 네. 여성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또 너무나도 퀄리티가 좋았던 그렇죠. 그런 제품들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들 한 번씩 방문하시거나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시면 이번에 Father's Day에 뭘 선물할까 그 네. 고민이 싹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1: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0: 네, 하이라이트.
1: 네, Father's Day 빅 스페셜입니다.
0: 네네네.
1: 메이드 인 이태리 썸머 자켓이 들어왔습니다. 아~ 콤비 자켓이죠.
0: 네네네. 네.
1: 그래서 썸머 울이기 때문에 네. 썸머 울의 특징은 뭔가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허.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시고요. 그래서 양복을 네. 그러니까 양복이 아니죠. 자켓, 네. 콤비 자켓을 네. 499불 99전에 구입하시면 올 메이드 인 이태리 산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리 타이.
0: 타이,
1: 자켓에 맞게 컬러 매칭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요.
0: 네.
1: 거기다 또 엑스트라 보너스 또 있습니다. 자동 벨트 기억나시죠?
0: 자동 벨트 기억하셔죠? 기억합니다.
1: 네. 네, 자동 벨트는 그냥 네. 찰까닥하니까 네. 구멍이 없이 편해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동 벨트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또 항상 그것만 찾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태리 콤비 자켓 네. 100% 썸머 울을 구입하시면 499불 99전에 구입하시면
0: 네.
1: 이태리 실크 넥타이하고 자동 벨트 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세 아이템을 499불 99전에 네. 엑스트라 10% 받으시면 450불에 사시는 겁니다.
0: 이야, 이 제품도 너무 좋은데요.
1: 굉장히 이번에는 정말 꼭 한번 와서 참견해 주셔야 되고 입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0: 아니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세상에. 네. 참 이 TL의 제품들은 다 명품이란 거 다 알고 계실 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명품을 이렇게 좋은 가격에 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예. 자, 선물하실 곳 있다면 명품으로 이 TL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확 사로잡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여성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 그럼 이제 여성용은 네. 제가 또 항상 시작을 기억하시죠? 99월 네. 99전에 하는 거.
0: 아, 가격 너무 좋죠.
1: 네.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정말 제가 네.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프라이스 딜이에요.
0: 네네네.
1: 천연 진주. 네, 천연 진주, 또 진주에는 또 천연 진주, 마요르카 진주 있잖아요.
0: 네네네.
1: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석으로 된 잼스톤입니다. 원석이니까 뭐 칼라대로 다 있죠.
0: 칼라
1: 원석 목걸이를 하나 99불 99전에 사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매칭 팔찌를 같이 갑니다.
0: 아 진짜요?
1: 네, 다 원석들이에요.
0: 오.
1: 그래서 세트에
0: 네.
1: 99불 99전에 10% 또 받으십니다.
0: 우와, 요 가격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0: 제 기억으로는
1: 이렇게 좋은 아이템과 네. 묶어서는 아마 제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역시 사장님이세요.
1: 고맙습니다.
0: 자 천연진주 여러분들 TL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주가 너무 아름다워요.
1: 네, 굉장히 탐스럽고 특히 네. 마요르카는 스페인산이잖아요.
0: 그죠, 그죠.
1: 네, 그건 좀 컬러풀한 것도 있고요.
0: 네.
1: 네, 그래서 굉장히 착용감이 다 좋으세요 목걸이는.
0: 그렇죠. 네. 뭐 캐주얼한 복장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색 목걸이는 다 컬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뭐 머리 색깔하고도 맞추시는 분이 있고요.
0: 네.
1: 안경 쓰셨잖아요.
0: 네, 네,
1: 안경 색깔하고도 맞추시고
0: 아, 그치.
1: 옷하고 멋쟁이들. 맞추시는 네, 옷하고 네. 맞추시는 거는 뭐 기본이시고요.
0: 네.
1: 귀걸이하고도 맞추십니다.
0: 아, 그리고 우리 카니리 사장님이 또 코디까지 해주십니다.
1: 열심히 노력합니다.
0: 이 컬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면 또 그대로 하면 또 아주 멋스럽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천연 진주 그리고 마요리카 진주 또 원석 목걸이 네. 이렇게 있는데 99불 99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팔찌를 선물로 주신다고.
1: 네, 매칭 주신다고. 팔찌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저 여기에 10% 업된 가격.
1: 네.
0: 와, 엑스트라 10%.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1: 굉장히 와서 보시면은
0: 네.
1: 그 대신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가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퀄리티가 수량이 많은 게 아니고
0: 네.
1: 스타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0: 그쵸.
1: 얼른 픽업해 가시면 됩니다.
0: 득템하시는 겁니다.
1: 네, 득템하시는 거예요. 네.
0: 일찍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내가 원했던
1: 그렇죠.
0: 그 아이템이 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 아, 나 이거 선물
1: 네.
0: 이 선물을 좀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예, 전화로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3-383-7077입니다. 213-383-7077 네. 이 전화번호 기억하시길
1: 그
0: 바라겠습니다.
1: 주소 한번 말씀드릴까요?
0: 네.
1: 네. 618 네. 사우스 세라노 에븐이고요.
0: 네.
1: 저는 2층에 있습니다.
0: 네.
1: 옆에는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데 콘체르토 카페 있고요.
0: 네.
1: 제 아래층에는 키친수다 있고요.
0: 네.
1: 저는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라디오 서울 바로 옆 건물이에요.
1: 네. 이렇게 길 건너죠.
0: 네, 길 건너죠. 네. 가깝습니다. 네. 618 사우스 세라노입니다. 유가와 세라노에 위치하고 있어요.
1: 네.
0: 그 콘체르토 레스토랑 뭐 다 아실 겁니다.
1: 다 아시죠? 그리고 네, 뭐 키친수다도 그쵸? 많이 아시고
0: 예.
1: 요즘 야구 중계하기 때문에
0: 예, 예.
1: 키친수다 많이들 오세요.
0: 네. 키친수다도 인기가 좋은데 그 건물 2층에 네. TL 위치하고 있습니다.
1: 파킹은
0: 예.
1: 굉장히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몇 시까지죠? 사장님?
1: 아, 저는 6시까지 합니다.
0: 네,
1: 10시 6시까지. 오픈해서 6시 네. 클로즈합니다.
0: 10시 오픈해서 6시 클로즈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안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 세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Father's Day가 가까우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선물 준비 안 하셨다면 TL 기억하시길
1: 네, 아주
0: 바라겠습니다.
1: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0: 네, 네.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자, 여성용 이 진주 소개를 해주셨고요.
1: 네. 그다음에 이건 네. 제가 굉장히
0: 네.
1: 소중하게 생각하는 샤넬 작품들이에요.
0: 아. 네,
1: 샤넬이
0: 네.
1: 오리지널 버튼을 가지고
0: 예.
1: 네,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듭니다.
0: 그러니까
1: 제가 이거는 뭐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굉장히
0: 네.
1: 익숙하세요. 근데 이제 암만 해도 오리지널 버튼 샤넬을 만들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덴마크에 버튼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거기에서 오토라이즈를 다 받습니다. 버튼을. 그러니까 리얼 오리지널 버튼으로 만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주 준수하고 아주 수석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들인데
0: 네.
1: 이거의 또 특징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원 오브 카인드입니다.
0: 네.
1: 그래서 목걸이를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 가격에 한번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0: 네.
1: 버튼으로 만든 목걸이인데요. 149불 99전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0: 와. 진짜
1: 오리지널 버튼으로 만들고 원 오브 카인드고요. 하시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했는 거는 상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 오브 카인드로. 그래서 149불 99전에 이건 피스가 많지 않아요.
0: 네.
1: 제가 투 다즌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시고요. 근데 투 다즌이 다 틀린 스타일이에요.
0: 아.
1: 네.
0: 그러니까 세상에 딱 하나.
1: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예, 예. 네. 내가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래서 예. 149불 99 전에 예. 엑스트라 10% 제가 준비했습니다.
0: 와, 이 가격도 진짜 좋으네요. 네. 가격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뭐 이 소개를 이 아이템을 소개해 주면 또 이게 또 눈안에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샤넬 버튼. 그러니까 수석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네, 리얼 네, 네. 오리지널 샤넬 작품인데 목걸이.
1: 네.
0: 와, 여기 보이시나요?
1: 네. 그 네. 랭스가 18인치 있고 20 있고 22인치 있습니다.
0: 긴 거는 긴 거대로 네. 매력이 있고 예, 멋이 있고 그렇습니다.
1: 그도 여름에 같은 때는 이렇게 로우 컷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0: 그도
1: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느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좀 네. 스페셜하시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일단 기분이 스페셜해지세요.
0: 아, 네. 샤넬 버튼 누구나 다 여성들 네. 하면 탐내는 거죠.
1: 네, 네,
0: 특히
1: 네.
0: 목걸이.
1: 네.
0: 예. 어, 참 이게 보니까 캐주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하게.
1: 굉장히 고급스럽죠.
0: 예, 네. 고급스럽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 제품도 가격이 굉장히 좋네요. 149불 아, 예, 149달러 99전.
1: 네.
0: 예, 여기에 엑스트라 10% 오프된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드린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1: 그 다음에 이제
0: 예.
1: 여성용 선글라스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똑같이 지미추, 이번에 이사벨 마란트, 그 다음에 아. 버버리,
0: 네.
1: 페라가모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여성분들도 19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받으십니다.
0: 네. 요 가격도 정말 좋네요.
1: 네.
0: 네. 선글라스.
1: 선글라스는 뭐 최신형이에요.
0: 아,
1: 다 뉴 어라이벌입니다.
0: 요즘에는 어떤 디자인 유행이에요?
1: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비즈니스 네. 했는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 세일즈 하시는 분이
0: 네.
1: 항상 이렇게 콧대가 있는 걸 가져다 주세요.
0: 아.
1: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0: 그렇구나.
1: 착용감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불편해 하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꼭 한번 와서 체크업해 주시고요. 199불 99전에
0: 네.
1: 엑스트라 10% 받으시면 그것도 좋은 가격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카니리 사장님 선글라스도 멋진데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99불 네, 99전입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10% 오프된 네. 가격. 이 여성용 선글라스 이태리 성경,
1: 그렇죠.
0: 선글라스입니다.
1: 네.
0: 요 또 탐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특히 여름이니까.
0: 예.
1: 네. 그럼 뭐 선글라스는 뭐
0: 필수예요.
1: 나 선글라스 많아 그렇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 시즌에
0: 그렇습니다.
1: 따라서 또 네. 옷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네. 있고 이런 가격에 한번 꼭 참견해
0: 그렇죠.
1: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의 눈 보호를 위해서
1: 그렇죠.
0: 네, 자외선 차단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1: 안경에 대한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구비되어 있는 네, 스타일들이고
0: 네.
1: 브랜드니까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좀 다양한 아이템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핸드백도 많잖아요. TL에.
1: 제가 전공이 핸드백이에요.
0: 그러니까요. 네, TL 하면 핸드백.
1: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이태리 베비니 네. 핸드백.
0: 네.
1: 이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건 10년 전 프라이스를 네. 한 번도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모든 게 다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도 저는 그냥 고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0: 네.
1: 그래서 새로 들어온 스타일 다 뉴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베비니 핸드백 299불 99전에
0: 네.
1: 10년 전 프라이스예요. 하나를 구입하시면 여기다가는 제가 패션 이어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걸이.
0: 귀걸이.
1: 네. 귀걸이 함께 모시겠습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 귀걸이는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고요.
0: 네. 오, 좋은데요. 베비니 핸드백 구입하시게 되면 이것도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예, 299불 99전입니다.
1: 네.
0: 가격이 왜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1: 아, 예. 말도 못해요. 네.
0: 아니.
1: 다운이 아니라 못 올린 거예요. 네.
0: 아, 그러신 거예요?
1: 네.
0: 아니 이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제가.
1: 근데 이제 그런 캐터거리가 있고
0: 깜짝 놀랐어요.
1: 또 이제 리미티드 아이템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거는 이제 499불 99전인데
0: 네.
1: 오늘 제가 299불 99전
0: 네, 네.
1: 그룹만 오늘 제가 세일합니다.
0: 예.
1: 리미티드 아이템은 그거는 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그건 또 499불 99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이태리 이 베비니 핸드백 하나 구입을 하시게 되면 선물로
1: 네.
0: 귀걸이 드린다는 거.
1: 그렇죠. 네, 네.
0: 귀걸이도 TL의 귀걸이는 다릅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품의 모든 거 TL입니다. 213-383-7077 213-383-7077 7077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위치는 유카와 세라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체르토 레스토랑 또 키친수다 2층에
1: 네, 그렇습니다. 예,
0: 명품의 모든 것 TL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이런 명품들 구경하실 수 있고요. 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 남성용 Father's Day에는 요 제품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그 울 콤비 네, 자켓.
1: 굉장히 가볍고 고김이 가지 않고요.
0: 예,
1: 입으시면은 안 벗으세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한국 분들이 네, 좀 사이즈가 네, 이게 소매가 네, 소매는 또 숏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0: 활동적이고
1: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저기 뭐 줄이지 않으셔도 다 맞으시고요. 네,
0: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요거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태리 실크 타이를 또 선물로 주시고 여기에 자동 벨트까지 네, 선물로 얹어 주시니까
1: 그건 아주 굿 패키지였어요.
0: 그러니까 네, 거기에 또 엑스트라 10%.
1: 아, 그러네요.
0: 와.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지.
1: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아직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213-383-7077, 213-383-7077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준 아이템들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선미 씨가 한번 리뷰해 주시면 어때요?
0: 아, 제가요?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남성용 이태리 실크 타이, 실크 네, 타이입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99불, 99전이고요. 네. 그리고 알마니 벨트 한 개, 예, 149불, 99전. 요거를 구입하시고 또 엑스트라 10% 오프된 가격으로
1: 그렇죠,
0: 주신다고요.
1: 네.
0: 그리고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예, 14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가격에 해드리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이태리 뭐 썸머 울,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콤비 자켓 요 제품도 구입하시게 되면 이태리 실크 타운 무료로 선물 드리고요. 자동 벨트까지 선물을
1: 네,
0: 얹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49불 499불 99전입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10%
1: 그러니까 449불 99전에 네, 새 아이템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정말 좋은 가격에 해주고 계십니다. 여성용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명품의 모든 거 TL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진주, 뭐 마요리카, 원석 목걸이, 컬러스톤 이런 거 구입하시면
1: 네,
0: 또 99불 99전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기에 팔찌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 네, 매칭 팔찌가 함께 갑니다. 네.
0: 네, 매칭 팔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샤넬 버튼으로 제작한 목걸이.
1: 네.
0: 예, 요것도 아주 저는 탐이 나요.
1: 원 오브 카인드고요.
0: 네, 네, 네. 149불 99전입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199불
1: 99전. 네.
0: 여기에도 엑스트라 10%
1: 그렇죠.
0: 모든 아이템들이
1: 네, 그러니까
0: 그
1: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지미추, 이사벨 마란, 버버리, 네, 페라가모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TL에 가시면요. 모든 제품들 10% 엑스트라 이 10% 오프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1: 네.
0: 엄청난 세일에 또 혜택에
1: 네,
0: 이런 선물까지 주시니까요. 좋습니다.
1: 그리고 베비니 네, 핸드백.
0: 아, 베비니 핸드백.
1: 네. 네. 메이드 인 이태리 네, 다양한 스타일인데 컬러, 사이즈, 스타일 관계없이 299불 99전을 제가 듬뿍 담아놨습니다.
0: 네.
1: 그래서 299불 99전에 구입하시면은 패션 귀걸이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패션 귀걸이 좋습니다. 선물이 아주 좋습니다. 저 오랜만에 예, 명품의 모든 것 TL의 카니리 사장님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아, 여전하셔서 너무 기뻤고요.
1: 오래간만에 정말 반갑고요.
0: 네.
1: 네,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이번 Father's Day 야,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파이팅!
0: 파이팅! 자주 오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

0: 덴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입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스텔의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이 노래 심수봉의 원곡도 너무 좋지만 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나요? 복면가왕에서 불렀나요? 복면가왕에서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국가스텐이 이 노래 부르면서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곡이 좋으니까 리메이크 곡도 좋은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지요. 안네 일기로 굉장히 유명한, 예, 참 소녀가 쓴 그런 책이니까요. 예, 1929년 6월 12일 태어나서 1945년 2월, 예, 3월, 예, 이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네덜란드의 유대인 소녀죠. 1942년 6월 12일 자신의 13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그 유명한 안내 일기를 쓰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인간과 또 그런 인간의 희망에 대한 희망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그녀의 기록은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면서 지금까지도 가슴에 큰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그럼에도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선하다고 믿는다. 예, 어떻게 그 13살 소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십시오.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십시오. 인물 자체의 기념일은 아니지만요. 1987년 6월 12일 이 냉전 시대의 두 주역이 역사적 순간을, 예, 만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를 향해 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유명한 연설을 남긴 날입니다. 이 연설은 2년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를린 탄생 7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이 행사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의 상징인 장벽을 마주한 채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향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꾼 명대사를 던지게 됩니다.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소련이 진정으로 이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구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문을 여십시오. 이 장벽을 허무십시오. 사실 백악관 참모들과 외교관들은 이 문구를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소련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냉전 완화 분위기를 망치고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요. 연설문 초안에는 이 구절은 몇 번이나 지워졌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 말을 꼭 해야겠다 라면서 고집스럽게 다시 써넣었다는군요. 연설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를 정치적인 수사나 불가능한 선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연설이 있은 지 불과 2년 5개월 만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냉전을 종식시키고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더운 날이지만 시원하게 지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대한민국도 민주적인 평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디님 고맙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 뮤지션이죠. 데이비드 보위의 히어로즈 함께 듣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과 너무나도 깊게 연결된 노래지요.

0: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도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틴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틴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 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틴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 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죠.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 태양과 자유가 숨쉬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오후,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참 오늘따라 왠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라는 얘기보다 여러분, 대한민국,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제의 그 흥분과 어떤 뭐랄까요, 또 경우의 수에 가나 이러다가 꼴깍꼴깍 우리 황인범 선수, 또 우리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남녀노소가 한마음이 돼서 어제야말로 잔칫날이었고 오늘 마침 주말인데다가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잔칫날 같은 기분으로 일단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잔칫날 우리 손빈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손빈이라는 가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물이란 노래,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 주인공인데 이렇게 또 멋진 노래 했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예상대로 2-1 승리했네요. 아, 네. 월요일날 최세영이 스포츠 시간에 우리 순철님 정확히 제가 기억해 놓았으니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맞추셨어요. 어떠셨어요? 우리 순철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분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어떤 형태로건 어디서건 다 어제 7시에 어떤 흥분을 잊지들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5시까지 오늘 주말 이 시간을 꽉꽉 채워줄 여러분의 모든 신청곡, 또 제가 준비한 시원한 몇 잔의 노래들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그런 좋은 주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음악 팍팍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뭔 대수입니까? 나이야 가라!

0: 자, 나이야 가라 가라 가라 나이까지 거. 아, 잠깐만요. 나이야 가라는 이런 그 우리 김용임 씨의 얘기 맞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철님 예상 맞추셨고, 통계님 굿모닝, 네, 신청곡 주셨고, 아이고 H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순철님. 아, 신청을 하셨어도 괜찮고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순철님, 한국의 한국 미국 음악 부장님 안녕하세요라고. 아, 파란 조끼요. 시원해서 입었습니다. 자, 어제 흥분 이제 가라앉기도 전에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시에 과연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 멕시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 지론이 많은데, 또 우리 홍명보 호가 또 어떤 비책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흥분시킬지. 그래서 2승을 일찌감치 해서 좀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없이 편안하게 진초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뭐 저하고 인터뷰 몇 번 하셨는데,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 또 자동차가 사거나 리스했을 때, 고장 났을 때, 속을 새길 때 그거를 막아주신 레몬법 전문, 또 개인상의 전문 우리 차차차로 알렉스차 변호사님과 함께,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어저께 여러분 그 저희 방송국 앞에 잔디 광장에서 정말 멋진 응원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또 참여를 하셔서 오늘 굉장히 이야기 보따리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다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네, 갑자기 웬 오피슨 코리아냐고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 제가 잠깐 이력이 너무 멋져서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상의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이시면서 저희 LA를 기반으로 또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 담당하시고 미군 출신이십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싸우시고 제대 후에 러스쿨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셔서 때로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필요할 땐 강하게 싸우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설명이 좀 너무 길었죠?
1: 네네. 감사합니다.
0: 제가 사실 예. 이렇게 초대 손님 오실 때는 이 오피슨 크리아를 절대 안 틉니다.
1: 네네.
0: 근데 제가 소식 들으니까 뭐 어제 뭐 축구 끝났는데 저희 그 방송 제가 끝나고 나가니까 네. 뭐 난리가 났어요. 막 네네. 공연을 하고 예.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차 변호사님이 거기에 관계돼서 지금 네. 일을 하셨다고.
1: 네.
0: 그래서 좀 궁금하니까 네. 좀 오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지금 한인축제 회장이거든요.
0: 그래서 아, 지금 회장님이세요?
1: 네, 그래서 지금 한인축제 회장에서 작년 10월 달에 오피슨 크리아 YB 밴드가 축제에 와가지고 노래 불렀습니다.
0: 아, 그럼 작년에 네. 하신 것도 우리 변호사님이 네네. 하신 거구나.
1: 네.
0: 아.
1: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랑 한인회랑 상공회랑 평통이랑 스포츠 클럽이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이 워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래서 어제가 첫 번째 게임이고
0: 네네, 그렇죠.
1: 두 번째 게임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멕시코랑 같이
0: 네,
1: 하잖아요.
0: 멕시코랑 하죠.
1: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축제 하는 데서 LA
0: 그 아드모어 공원에서
1: 그러니까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예요.
0: 네네네.
1: 거기서 하고요. 세 번째 게임은 또 다시 여기 리버티 파크에 다시
0: 아,
1: 와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근데 어제는 한 1,0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0: 네.
1: 우리 생각은 한 2,000명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0: 와, 2,000명이나.
1: 네. 그리고 한국이 또 이겼으니까는 예. 지금 되게 어텐션이 많아요.
0: 오.
1: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축제하는 데서 하는데 우리는 한 3,000명에서 5,000명 올 것 같은데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0: 와, 특히나 멕시코하고 하다
1: 네.
0: 보니까. 오.
1: 그리고 어제 같은 또 우리가 그 세 게임에 티셔츠를 1,000명이 제 팀에 온 1,000명한테 티셔츠를 줘요.
0: 네네네.
1: 그 빨간 레드 티셔츠를 예, 주니까는 예, 예, 예. 그게 1,000명밖에 없으니까는 그 빨리 오셔서 그걸 받으실 그걸 원하시면 아. 빨리 와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비행기표 라포도 했고
0: 네.
1: 케이크한 라포도 했고 뭐 하여튼간 물건은 되게 많고 그 기프트가 되게 많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뭐 설치하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1: 네.
0: 어떻게 그 충당이 됐나요?
1: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비용이 좀 걱정이 됐는데
0: 네.
1: 이거를 오리지널 사니까는 뭐 다른 오리지네이션에서 뭐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농심도 아. 와서 라면도 많이 주고
0: 아.
1: Airbnb도 오고
0: 아.
1: SMG 뭐 현대도 오고 하여튼간 그래서 펀딩을 네네.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근데 뭐 사실 그 변호사 일 하시면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작년서부터 축제 재단 이사장님
1: 네.
0: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올해도 역시 맡아서 하시겠네요.
1: 네, 올해는 매년 동안 더 유명한 가수를 지금 부르려 그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올해는 진우션 부르고요.
0: 아, 진우션. 네, 예,
1: 그리고
0: 예.
1: JK 타이거.
0: 아, 김동. 아, JK 타이거.
1: 예.
0: 아, 래퍼는.
1: 네.
0: 오.
1: 그리고 윤미랭 같이.
0: 윤미래. 예. 부부니까.
1: 네, 부부랑 같이 오고. 그리고 또 뭐 덤파운드, 외국 사람들이
0: 아,
1: 많이 오고 그래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매일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0: 제가 알기로 윤미래 씨도 LA 출신이고
1: 네.
0: 진우 션의 션도 LA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진우가 LA 출신이고
0: 아, 진우가.
1: 션은
0: 한국.
1: 예, 예. 예.
0: 또 와이프가 이쁜 또 저 탤런트고.
1: 예, 예.
0: 예. 아.
1: 그 친구가 어떻게 러닝 저도 뛰거든요.
0: 아, 마라톤.
1: 예. 마라톤에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예.
0: 아무쪼록 너무 참 이거 우리 한인 그 한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1: 네.
0: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구에 미쳐 있다고 봐야죠. 특히
1: 네.
0: 월드컵에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해주셔서
1: 그러니까 어제 느낀 게 정말로 뭐 요새는 경기도 좀 나쁘고
0: 네,
1: 정치도
0: 네, 그렇죠.
1: 좀 골치 아프고 근데 어제는 정말로 유니파잉 팩토리라는 거 이게
0: 네.
1: 스포츠가 정말로 사람들이 다 너무 기분 좋게 만들고
0: 그렇죠. 아, 정말
1: 너무너무
0: 도파민이
1: 신나고,
0: 나오는
1: 네,
0: 거예요.
1: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0: 예.
1: 끝났습니다.
0: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세 게임 할 때까지는
1: 네.
0: 아마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지낼 거고
1: 네.
0: 만일에 우리가 32강에 올라가면 또 다른 게임 있죠.
1: 물론이죠.
0: 근데, 또 만일에 16강 가면 네. 더 봐야 되고 네. 뭐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죠.
1: 근데 어제 정말 이겨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또 찬스가 훨씬 더 좋아진 것
0: 훨씬
1: 같아요.
0: 훨씬 좋아졌죠.
1: 예. 예. 훨씬 더 좋아가지고 우리 지금 걱정은 네 번째 게임은 어디서 할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0: 이제 그런 또 걱정이 생기셨네. 네. 자 아무쪼록 애 많이 써주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뭐 개인상의 교통사고 뭐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뭐 그 이외에 모든 그 사고를 취급하시고 또 레몬법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1: 뭐 퍼스널 인주의가
0: 네네네 교통사고요. 네,
1: 교통사고
0: 네,
1: 같이 하죠.
0: 뭐 알다시피 교통사고는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0: 물론 내가 잘못한 네.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선 무엇보다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전 남자니까 조금 난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하얗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는요. 교통사고는 거의 많이 그냥 갑자기 뒤에서 받을 때가 많아요.
0: 네.
1: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다고요. 네, 특별히 네, 요새는 네. 전화가 있기 때문에 네. 뒤에서 뭐 텍스트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보든지 아니면 전화를 찾든지 그럴 때 갑자기 앞에 있는 차를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가
0: 네,
1: 있어요.
0: 네, 네.
1: 그럴 때는 준비도 안 됐는데 뒤에서 사고가 나니까는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은 꼭 차에서 스탑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포메이션은 그건 꼭 받으셔야 돼요.
0: 아 상대방 인포메이션.
1: 네. 왜냐하면은 어쩔 때는 상대방이 인포메이션 안 주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 히트앤런으로 취급이 되나요?
1: 히트앤런이 취급되고 그럴 때는 정말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만약 히트앤런이 되면은요 플리스 리포트를 만들어야 돼요.
0: 아 그러면 내가 폴리스 스테이션 가서 네. 만들어야 되는
1: 근데 거고요. 특별히 LA에서는 폴리스 스테이션 안 가도 그냥 그 웹사이트 City of LA에서 가서
0: 온라인으로
1: 온라인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경찰이 연락이 올 거예요.
0: 아.
1: 근데 그게 없으면은 힐앤런 클레임을 못 해요.
0: 아 그게 네.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이 네. 되는군요. 네.
1: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드덕도분 있으면 드덕도분을 내야 되고 힐앤런이 안 되면은
0: 아
1: 그리고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힐앤런 같은 거는 꼭 UM, UIM이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UM이 있어도 그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보험에서도 인정이 돼서
1: 네.
0: 상대방 대신에 커버를 해준다는
1: 물론이죠. 어쩔 때는 그 인슈런스가 커버리지도 안 하고 디나이가 될 수가 있어요. UM, UIM도 디나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짜 아니면 사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요.
0: 아 자기가 해놓고 남이 그랬다고 네.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가.
1: 네. 그러니까 그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니까는 꼭 차에 사고가 나면은 정말 다른 쪽에 인포메이션 받으셔야 돼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인슈런스 인포메이션, 뭐 그리고 또 레지스트레이션.
0: 자동차 등록증, 네. 또 자동차 보험증,
1: 보험.
0: 연락처 네. 뭐 네. 이런 정보.
1: 네.
0: 아
1: 그래야지 누가 그 사고를 만지 알아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죠.
0: 네네. 네,
1: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너무 다쳤으면은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면은 저는 맨날 그냥 앰뷸런스 타라 그래요.
0: 아.
1: 왜냐면 앰뷸런스까지 아니면 파이어 트럭이 오면은 되게 큰 사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0: 아, 일단 타는 게 유리하다. 네. 네.
1: 왜냐면은 뭐 에어백이 터지든지
0: 예.
1: 아니면 차가 너무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가 오지
0: 네.
1: 조금 뭐 뒤에서 많이 박았다 그러면 앰뷸런스는 안 와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해야 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사실
1: 네.
0: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크네요.
1: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또 혼자서 하는 이 교통사고가 살면서 몇 번 날 것 같아요. 몇 번 안 나요.
0: 그렇죠. 몇 번 안 나죠.
1: 1년에 뭐 한 번 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 어쩌면 날
0: 어떤 때는 뭐 1, 20년에 네. 한 번 나올 때도 있어요.
1: 어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0: 아, 예, 예.
1: 뭐 10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니까는 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리고 또 인슈런스 어저스트 다른 쪽 사람들도 변호사가 없으면 되게 도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러기 때문에 꼭 그 이런 인슈런스 그 퍼스널 인주 변호사를 사는 게 제일 도움이 제일 많이 됩니다.
0: 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 보험회사 그 어저스터란 사람이 좀 내 사고 난 걸 좀 축소시킨다거나
1: 네, 물론이죠.
0: 뭐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1: 물론이죠.
0: 그래서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
1: 네.
0: 그래서 혼자 하면 그렇게 역부족이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 그렇지 못하게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1: 네.
0: 내가 받을 보상금을 받아주시고
1: 네.
0: 해주신다는 거로 네. 이해했습니다.
1: 네. 또 그리고 뭐 병원 가는 거 차고 치는 것도 그것도 다 뭐 바디샵 아니면 병원
0: 네네.
1: 그런 게 모르시니까는
0: 네.
1: 꼭 변호사가 있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0: 아 그러시군요. 자, 그 뭐 그 이 변호 사실 그 저도 교통사고 한 두 번 난 적이 있는데 물론 변호사님은 많은 케이스들을 하셨겠지만 보상비가 크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피해가 있고
1: 물론, 네.
0: 자동차도 그렇고 내 네. 몸도 사실 교통사고가 눈에 보이지 않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막 팔이 저릴 때도 있고
1: 네.
0: 그게 오래 갈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도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배에서 제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받아서
1: 네.
0: 내가 차후에도 피해가 없을수록 하는 게 그럼 일단 교통사고가 나고 되면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할 거는 뭐 치료받는 정도고
1: 네네.
0: 나머지는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요.
1: 예.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0: 그렇죠. 예.
1: 뭐 이 클레임을 뭐 직접 만드셔도 괜찮지만은 또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한테 얘기 요청을 물어본 뭐를 물어본다고요. 그거를 답이 또 다 똑같아야지.
0: 예예예. 예, 예.
1: 그거 나중에 뭐 답을 못 바꾸니까는
0: 네.
1: 그냥 변호사 오피스 다 주고 그냥 변호사 오피스가 그 클레임을 만들고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0: 아 그러니까 만일에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도 나는 알렉스자 변호사님한테 이름했으니까 글로
1: 네.
0: 전화해라.
1: 네네.
0: 그러면
1: 예.
0: 되네요.
1: 네네.
0: 내가 무슨 대답을 할 필요가 없네요.
1: 없어요.
0: 아,
1: 그리고 그렇구나. 또 변호사가 있으면 연락도 안 올 거예요. 인슈런스 컴퍼니가.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뭐 아시다시피 물론 뭐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저희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단 변호사님을 제가 수임을 하면 수임료를 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네. 앞서거든요.
1: 네.
0: 어떻게 되나요?
1: 근데 우리 수임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세러멘트 아니면은 뭐 돈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퍼센티지 받기 때문에
0: 합의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비용을 청구하시는군요.
1: 네. 예, 예. 그게 영어는 컨틴지시 베이스라고 처음에 안 받고 나중에 받는 변호사들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아, 그러면 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변호사님이 판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니까 받는다는 가정하에 도와주시는
1: 네.
0: 거죠.
1: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부담은 손님은 부담은 없고 우리는
0: 네.
1: 정말로 그 이 케이스에만 싸워야죠.
0: 아,
1: 왜냐면은 제일 많이 받아야지 우리도 제일 많이 우리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0: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뭐 돈도 돈이지만 몸의 회복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1: 물론이죠.
0: 직장 다니는데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1: 그러니까 특별히 좀 나이가 들면은요 몸이 최고죠.
0: 그렇죠. 뭐,
1: 예,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몸을 회복을 하고 부상 나면 그걸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는 꼭 전문가를 전문가 옆에서 그냥 코치 같이 생각하면서
0: 네,
1: 꼭 같이
0: 네,
1: 해야지
0: 네.
1: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비상용으로 전화번호 기입해 두십시오. 213-351-3513 213-351-3513 위치는 707 윌시어 블루버드 46층이고요. 영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기입해 두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시면 바로 연락해서 여러분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비는 우리나라 말로 성공보수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았을 때 거기서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이기지 못하면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본 그 레몬법이라는 게 있는데
1: 네.
0: 사실 저도 이리저리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는 봤는데 얼핏 듣기로 새 차를 샀는데 같은 쪽에 문제가 생기면
1: 네.
0: 그거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1: 네네.
0: 정확하게 좀 설명해
1: 네.
0: 주시면
1: 이 그러니까 레몬법 뭐냐면은 새 차를 사던지 아닌 리스를 했는데
0: 네.
1: 똑같은 문제로 계속 딜러십에 가던지
0: 네.
1: 아니면은 리스 아니면 차 샀는데 1년 반 동안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던지
0: 아.
1: 그렇게 30일이 있는 게 한 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0: 네,
1: 몇 번
0: 네,
1: 가가지고
0: 네.
1: 30일 뭐 60일 있으면은 그게 레몬법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0: 아,
1: 근데 레몬법이 뭐냐면은 그 차를 사던지 아니면 리스했을 때 페이먼트 한 거를 그거를 낸 거를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는 네. 그 페이먼트 한 거를 받는데 거기서 마일리지 덕진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얼만큼 마일 처음에 고장났을 때 얼만큼 마일리지가 되게 중요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차를 사자마자 뭐 100마일 타다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갖고 가면은 그 100마일만 탄 거를 다시 매니팩처링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 몇 불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만 마일이 되잖아요. 예. 만 마일 돼가지고 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만 마일을 탄 거에 대해서 다시 매니팩처링 줘야 되니까 그게 그게 자동차 한 10% 10% 예, 자동차 예, 예. 값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몬법이 뭐가 제일 좋냐면 리스하다가 갑자기
0: 네.
1: 갑자기 너무 문제가 많아서 뭐 리튠 할 듣는데 레몬법으로 인정이 되면 그 리스 페이먼트 한 거를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그랬군요.
1: 그렇기 때문에 레몬법이 너무 90% 손님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을 다시 받든지
0: 그렇죠.
1: 보상을 받으니까는요.
0: 사실 저라면 저 혼자 그 거대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하기엔 너무 힘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예.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꼭 변호사님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특별히 우리는 레몬법을 많이 하니까는 어떤 매니팩처 어떻게 나올지도 잘 알고 있어요.
0: 회사마다 또 다른
1: 회사마다
0: 스타일이니까.
1: 다 틀려요. 현대 틀리고 뭐 벤츠 틀리고 BM 다 틀려요.
0: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 지인이
1: 네.
0: 벤츠를 산 지가 한 뭐 두 달 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빨간 불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1: 네.
0: 프리웨이에서 차가 섰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들어갔어요.
1: 네.
0: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며칠 만에 나왔는데 만일에 이런 경우가 또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1: 해당될 수가 있죠. 특별히 프리웨이에서 스탑하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0: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뭐 서스펜션 불이 들어오니까 놀래죠.
1: 네.
0: 운전한 사람이.
1: 물론이죠.
0: 그래서 시동을 껐는데 그러고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토잉을
1: 네.
0: 했대요.
1: 네.
0: 굉장히 시리어스하잖아요. 네. 문제가.
1: 근데 딜러십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0: 근데 이제 한 3일 인스펙션 하고 별 이상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사실 차자는 왔는데
1: 너무
0: 아니 이상이 없는 차가 왜 그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느냐.
1: 그리고 너무 불안하죠.
0: 예, 예,
1: 벤츠도
0: 예.
1: 비싼 차를 샀는데.
0: 그러니까 아니 뭐 예. 1-2만 불도 아니고
1: 예.
0: 그렇잖아요.
1: 예.
0: 그런 것도 만일에 또 문제가 생기면
1: 네네.
0: 그때 그 들어갔던 영수증 같은 거 그
1: 네.
0: 저 벤츠에서 줬던 예. 거 그런 거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문제가 되면 그때 찾아보면
1: 네.
0: 됐겠네요.
1: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매니팩처 돈을 내요.
0: 회사에서 지급한다고요?
1: 네.
0: 그것도 우리가 부담이 없네요.
1: 네. 그러니까.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보상을 그냥 자동차를 갖고 갈 때는 별도로 내지만은 보상을 줄 때는 우리가 퍼센티지 달라 그래요.
0: 그렇죠.
1: 네.
0: 그거는 교통사고 네. 같이 당연히 네. 변호사비를 내야 되겠죠.
1: 네. 왜냐면은 변호사 그쪽에서는 이제 manufacturing 이거는 우리가 안 샀지만은 보상을 좀 주겠다. 뭐 만 불 주겠다. 2만 불 주겠다.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그리고 뭐 5만 불 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다 권리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사실 그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를 뭐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1: 네.
0: 저희 생각에는 뭐 차가 아주 못 쓰게 돼야 뭐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운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가져갈 수가 있나요?
1: 그럼요.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는 이 레몬법도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고장 나든지 아니면 라이트가 생기면은 그냥 갖고 가셔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리스 아니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렌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0: 네네.
1: 아니면은 일도 가야 되고 차가 필요하다고 못 가시는데
0: 네.
1: 그런 분보다 그냥 열심히 그냥 딜러십에 가서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레몬법이 되게 좋은 법이 될 수가 있어요.
0: 혹시 그게 뭐 몇 번 이상 고쳐야 되고 그런 룰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일반적으로
1: 그런 룰은 없는데 네. 거의 그런 룰 없는데 법에서는 똑같은 문제 네 번 아니면은 safety related 두 번 towing 뭐 no start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두 번을 되면은 레몬법으로 될 수가 있다고
0: 토잉을 해서 차를 옮겨가는 상황이 두 번 이상 나오면
1: 네,
0: 가능하다는 얘기죠.
1: 가능하죠. 왜냐하면 토잉하는 건 되게 시리어스하고 큰 문제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리스를 하시거나 또 자동차를 구입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님 지금 상담하는 중간같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반복돼서 내가 시간도 잃어버리고 일적으로도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노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저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51-2111 3513. 위치는 707 윌셔 블루보드 46층인데 한국어 영어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지금 이 전화번호를 전화번호에 입력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도움이 받으시면 될 거. 지금 이 말씀하신 레몬법이라는 것이 차가 완전히 멈춰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부분이 자꾸 고장이 나서 말썽을 부리면 주저 마시고 가서 상담해서 여러분의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네.
1: 감사합니다. 요새는 정말 또 월드컵이 있으니까는 참 3에벨이랑 미국이랑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네네. 한국은 계속 이기면 정말 좋고
0: 네네.
1: 그리고 만약 뭐 자동차 문제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네. 꼭 우리 이런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바라건대 지금 세 게임 말고 최소한 한두 게임은 더 봤으면 좋겠어요.
1: 물론이죠.
0: 우리가.
1: 물론이죠. 그리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로 지고 있다 그러니까 와 예. 체크가 사이즈가 너무 크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1: 너무너무 크고.
0: 저희보다 목 네. 하나 더 긴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그러니까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싸우나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겼으니까는 참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0: 감사합니다. 시간 네. 내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옥노로 갈까요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0: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0: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본부장님 나이아가라가라 대한민국 어이구 비비안님 반가 반가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TK님 아 눈썹 날리며 달려오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순철님이 예지력 기가 막히다고 아 예 저는 2대0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2대1로 어쨌든 이겨서 아, 조금 아까 우리 알렉사 변호사님처럼 몇 게임이나 더 할지 아 우리 비비안님 약간 해롱해롱한 상태라 박수는 즐거운 거라고 아 어제 너무 아파서 주무시다 깨서 오늘은 많이 좋아졌다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달수님 태극기와 박수 아 운도형 보러 판타지 갑시당 그리고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아마 그 샌디님 벨리 쪽은 제가 볼 때 100도를 넘을 것 같은데 좀 그 물이나 음료수 좀 많이 드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자 우리 통계님 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쉬시는 날 같은데 네 사랑을 낭비하면서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스웨덴 세탁소.

0: 시간을 건너 오랜 시간을 견뎌 바라왔던 결말로 함께 걸어가자. 아주 느린 속도로 서로에게 빚을 진 채 사랑을 낭비하면서.
1: 네, 우리 통기님의 신청곡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노래 부른 사람이 이름이 멋있네요. 사랑을 낭비하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샌디님 좀 쉬셔야지. 아마 하시는 일이 주로 서서 하시는 일 같으니까 틈나는 대로 조금 더우시더라도 예, 찜질 좋다고 예,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축구 이겨서 오늘 다들 신나시죠? H님 여태 어디 여운이 며칠 갈 것 같다고. 이 여운이요? 조금 가실만 하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6시 또 멕시코하고 열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세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저기가 어떤 뭐 그 여운이고 뭐고 남아있질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한 4년 만에 한 번쯤 이렇게 흥분되게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아까 우리 알렉스자 변호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요새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상품도 나눠주고 우리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응원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 한인타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욕심도 많이 부려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바야흐로 따사로운 햇살 안에 불타는 도시 LA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에도 어디 나들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행 다니시는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아마 6월, 7월, 8월까지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지 않나 싶고 아직은 바람이 좀 좀 시원하긴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이제 뜨거운 바람이 우리 코끝을 스치는 그런 정말 정신적인 여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순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정미라는 가수의 간다고 하지 마오, 이 노래와 함께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6: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9: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10: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9: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10: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9: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10: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자,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비비아님 한번 달려볼까요?

네, 1부 첫 곡으로 영턱스의 타인. 아, 힘이 나신다고 감사하신다고. 바라건대 주말에 아프신 몸이 아주 낫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그래서 아마 또 우리 또 아, 이 음악이 나오는 기계가 날씨가 나오면 저를 이렇게 꼭 시험대에 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르고 분위기 탁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이겼으니까 모든 걸 용서해 줍니다.

0: 아이고 비비안님 오메 어지러워라 그래도 신나라 한 곡 더 갑니다.
1: 야. Let's get scratching. Goody, goody. Goody, goody. Goody, goody.

0: 놔두고 떠난 그대가
1: 왜
0: 나다시 찾아왔나 무슨 이유로 우리 헤어졌던 시간들이 아쉽다고 울면은 그 시간이 다시 내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넌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

0: 널 바라보라고.
1: 현진영고 진영고
0: 이제 늦었어.
1: 현진영고 진영고
0: 다가오지마.
1: 현진영고 진영고
0: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아.

0: 나두고 떠난 그대가
1: 왜
0: 날 다시 찾아왔나 무슨 이유로 그대 날 떠나면 모든 것이 그대 맘에 들어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 거라 생각하며 인사 없이 돌아서더니 왜 다시 너는 내게 돌아오는지
1: 왜
0: 너는 초라하게 눈물 짓는지
1: 왜?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몇 곡을 달려보았습니다. 자, H님, 신난 음악들 시키는 노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가 어떤 분이 가수가 부른 노래인지 제목이 정확하신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좀 시키는 노래 브루스타임 잠깐 가지면서 제목하고 가수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흔들었으니까 잠시 식히면서 브루스타임으로 넘어갑니다.

0: 네.
1: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아, 우리 저 H님이 박선주의 귀로인데 귀로 중간에 뒤에 보면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 중간에 가사를 주셨었군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티켓님 신청곡 주셨고 비비안님 집에서 브루투 스피커 연결해서 들으니 완전 음악이 다르다고, 천국이 이런 건 아니냐고, 김건모 역시 노래 잘한다고, 세인트님 토요일인데 아주 편안하게 보내기 바래요. 자, 우리 H님의

네, 박선주의 귀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박선주 씨는 우리 미스트롯을 통해서 아주 악평이 주고 유명한 그런 심사위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 노래는 강변가요제에서 본인이 직접 작곡해서 상을 받았던 노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비킴이란 가수가 부른 사랑 그놈이란 노래 아실 겁니다. 그 노래를 또 직접 작곡한 그런 작곡가이기도 하고, 제가 2009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당시에 바비킴하고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박선주 씨가 이 노래를 그 노래를 본인이 만들어서 우리 바비킴 씨하고 녹음하는 모습을 같이 보다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한국 가서 처음으로 보컬 레슨을 받은 사람이 이 유명한 박선주 씨인데, 원래 박선주 씨는 보통 가수들만 레슨을 하는데 저도 어떻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보컬 레슨을 했던 그런 멋진,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그 보컬 레슨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는 일곱 사람이 같이 축구 보셨다고, 오랜만에 소리 지르고 기분 좋고 오렌지 주스 마시고, 저는 한 20여 명이 모여서 어제 친동생하고 골프 그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같이 모여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자, 세인트님,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저껜가 들려드렸는데 우리 또 TK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입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8: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9: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8: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9: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8: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9: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8: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9: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2: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아이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금요일 순서 이제 5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께 지루하지 않게 제가 아마 가끔 우리나라 노래를 샹송 버전으로 소개해드린 곡이 몇 곡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훈아 씨의 찻집의 고독을 프랑스 샹송

네, 이렇게 또 나훈아 씨 찻집의 고독을 또 이런 샹송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비비안님 이틀 더 쉬시니까 힘나실 거예요. 월요일은 반짝하고 기운 나실 겁니다. 자, 보내주신 청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기운 좀 차리세요.

0: 네, 비비안님의 신청곡 이은아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1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0: 자동차 벤츠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추억의 명곡 어니언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어니언스의 편지가 나온 그 당시에 70년대 뭐 중반 넘어서 그 당시에 KBS라는 방송국 TV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 뭐 어니언스를 비롯해서 양희은 씨, 그 당시에는 송창식, 윤영주 씨가 트윈플리어로 활약을 하던 그 시절, 또 이장희 씨, 또 김세환 씨 등등 그 당시에 그 청바지를 즐겨 입던 모든 세대들, 저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비비안님, 손글씨를 안 쓰니 글씨를 오래간만에 쓰다 보면 정말 못 쓴다고. 그 당시에는 뭐 손편지서 없어 손글씨가 유행이던 그런 추억이 묻어나는 노래들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잠시 눈을 감고 제 까까머리 중학 시절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아, 신청곡 잘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절의 추억들을 한번 문득 되새겨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계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네.
1: 아이고. 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덕분에 너무 편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저는 항상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될지. H님이 오래간만에 편지가 참 좋다고, 이렇듯 한 주일을 풍성하게 꾸며준 모든 게시판에 올리신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또 글은 안 올리시지만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또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런 덕분에 이번 주 무사하게 보냈고, 아주 마지막에 짜릿하게 축구 소식으로서 우리 가뭄에 단비를 내리듯이 즐거움을 주는 그런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역시도 그렇게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마침 통계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아, 이 노래입니다. 네, 이장희의 이젠 잊기로 해요.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제는...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4: 화로로 간다.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